협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한 HMM 나무호가 두바이 향해 도착했습니다. HMM은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출발한 예인선과 나무호가 오늘 새벽 5시 20분쯤 목적지인 두바이 향 조선소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부조사단은 이미 두바이로 출국해 대기 중이며 곧 사고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관영 매체는 나무호가 이란 당국이 정한 새로운 해상 규정을 위반해 표적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홍해로 우회해 통과한 첫 번째 한국 유조선이 어제 전남 여수시 GX칼텍스 원유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이 유조선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 약 200만 배럴을 싣고 지난달 중순에 홍해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한국 선박이 홍해를 통해 원유를 국내로 운송한 첫 사례입니다. 이번 달 안에 추가로 두 척의 유조선이 이처럼 홍해를 거치는 우회 항로를 통해 원유를 운송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석유 제품의 5차 최고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부터 적용되는 5차 최고 가격을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석유 제품 공급 가격은 지난 3월 27일부터 8주째 동결됐습니다. 정부는 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등 유가 불안정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진전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63% 내린 49,596.9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38% 내린 7,337.11에, 나스닥 종합 지수는 0.13% 내린 25,806.2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지난 3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 규모를 기록하고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3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경상수지 흑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73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수출에서 수입을 제외한 상품 수지는 350억 7천만 달러로 마찬가지로 역대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수출은 943억 2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1970년대 만들어진 무역법에서 10% 글로벌 관세 부과 같은 전면적인 관세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48시간 이내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지만 국민의힘 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

0: 원내대표는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와 졸속 개헌 처리 시도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는 방침을 소속 의원들에게 전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를 두고 내란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장우성 내란특검보는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재판부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법률 대리인인 임성근 변호사는 사실관계나 법리면에서 납득할 수 없기에 대법원에 상고해서 바로잡도록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상부의 명령을 어긴 채 위험한 수색을 반복적으로 지시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비가 그치고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지만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구름이 빠져나간 뒤 점차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4.1도, 습도는 56%입니다.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YTN 뉴스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전날까지 S&P500과 나스닥이 워낙 강했다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숨을 돌릴 때가 됐다는 거죠.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점도 우려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이 끝나고 나서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였다는 소식인데요. 미군은 이란이 먼저 공격했고 자위 차원에서 공격 반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란 언론에서도 전혀 다른 정황이 담긴 보도가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휴전은 또 위태로워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 증시도 굉장한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한 2%대 정도 초반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증시의 주인공은 반도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주인공만 있고 조연은 없는 수준입니다. 부진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뭔가 개운하진 않습니다. 반도체라는 업종 자체가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 주식으로 돈을 벌었으면 소비가 늘어야 할 텐데 소비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자금이 부동산으로 향하는 그런 흐름이 명확합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더 불안하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도 참 많은 경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잠시 뒤에 명쾌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확 넓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목했던 경제 뉴스 탑3, 이름하여 이번 주 탑3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요즘 주식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에 또 두 분을 모시게 됐는데 첫 소식부터 주식과 어느 정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첫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주식 팔아 아파트 샀다. 일단은 증시부터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1: 네.
0: S&P 500, 나스닥 최근에 사상 최고가 흐름이 이어졌는데 간밤엔 그래도 약간 조정을 받았어요?
1: 네, 맞습니다. 간밤에도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장중 최고치 기록을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 좀 이런 소문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반도체 주 중심으로 좀 다시 하락해서 모두 다 그 주요 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 뭐 그렇다고 낙폭이 크진 않았는데 네. 만약에 장중에 지금 들어온 소식이 들어왔으면 훨씬 더 낙폭이 컸겠죠.
1: 그럴 수 있습니다.
0: 지금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다시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게 지금 우리 증시 초반 상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교수님께 항의. 우리 어제 만났었잖아요. 끝날 것 같다면서요.
2: 그냥 뭐 끝나겠죠. 네, 어제 끝나는지 이슈긴 한데 사실 뭐 미국 전략에 따르면 뭐 제가 생각에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기 전에 끝나는 게 미중 정상회담 하기 전에 끝내는 게 사실은 뭐 최적의 플랜인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박은 하는 것 같다.
0: 이런 그건 말씀. 트럼프 생각이고.
2: 예, 압박하는 것 같은데 뭐 이란이 지금 뭐 지배구조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게 정치적 상황이 녹록한 네.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아무래도 지도자가 없는 타격, 후계자가 있는 타격들이 여러 가지 겹치면서 내부에서도 이제 갈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내부에서 갈등이 많으니까 이게 협상 채널 역시 다 국화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이것도 또 이해관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다르면서 좀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그래도 뭐 종국적으로는 끝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0: 뭐 그렇죠. 끝나긴 예. 끝나겠죠.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전문가 그리고 시장 전문가들은 끝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 네.
0: 이란 전문가분들은 쉽지 않을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1: 네네.
0: 지금까지는 이건 백전백승이었어요. 이란 전문가분들이 다 맞췄습니다.
1: 네.
0: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 있는데
1: 네.
0: 어쨌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코스피가 정말 어제는 무섭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무서운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은행 쪽에서 눈에 띄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1: 네,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하면은 돈을 더 쓰는 게 이제 부의 효과라고
0: 그렇죠.
1: 하는데요.
0: 네.
1: 그게 국내 증시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라는
0: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서 내 자산 늘어났는데 돈은 안 쓴다.
1: 맞습니다.
0: 네.
1: 그게 이제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증시 상승이 이 실물 경제로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좀 이런 얘기거든요. 이 한국은행 분석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주가가 올라서 만약에 만 원을 벌었다라고
0: 네.
1: 가정을 하면은 이 중에 1.3% 그러니까 135만 소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0: 거의 안 가네요, 소비로.
1: 거의 안 갑니다.
0: 네.
1: 예, 한국은행이 이제 7일에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른 분석 결과인데요. 그러면 미국과 유럽은 어떠냐? 여기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3-4%
0: 네.
1: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도 만 원 벌면은 300원에서 400원 네. 쓰는 건데 이게 만 원으로 하니까 좀 300원, 400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막 1000만 원, 뭐 2000만 원 번다고 하면 꽤 많이 쓴다는
0: 네네.
1: 거고 주요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돈을
0: 그렇네.
1: 쓰지 않는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0: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주식으로 번 돈이 소비로 가지 않는다라는 흐름은 명확한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거예요?
2: 뭐 아무래도 이게 자산이다 보니까
0: 네.
2: 자산은 자산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지 소비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 그렇게 또 한정적이거든요.
0: 네.
2: 이게 이제 주식을 투자해서 이렇게 소득이 늘리는 만큼 그러니까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0: 때. 뭐 엄청 늘었다 그래도 지금 뭐 천몇백만 개미라고 하니까.
2: 그다음에 예. 이 계좌 수가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하고 이제 소액 투자자가 많은 거하고도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천만 원에 투자해서 30% 오르면 1300만 원이지만 10만 원에 투자해서 30% 오르면 13만 원이거든요.
0: 제 친구도 어저께 저한테 연락하더라고요. 주식 시작했다고.
2: 예.
0: 삼성전자 한 주 샀대요.
2: 예,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30만 원까지 투자하셨는데 이제 이 부의 효과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미 기존에 많이 투자하고 있던 분들은 올라도 이제 그러니까 자산에서 오른 거기 때문에 굳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0: 네.
2: 워낙 이게 자기의 소득하고는 상관없이 워낙 많이 는 거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하지 않을 거고 지금 이거 분포를 확실히 봐야 될 거긴 한데 소액 투자자가 많으면 이 효과도 작을 수밖에 없으니 늘어도 사실 이게 뭐 10만 원, 13만 원 되면은 당연히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거를 소비 촉진시킬 정도로 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라서

0: 이게 국내 자산 배분이라든지 그 국내 자산이 또 전체적으로 보면 배분이 한 70%가량 부동산에 있고
1: 네.
0: 그다음에 이 주식을 가진 사람이 한정적인 데다가 소액 투자자가 많기 시작하면은 이 효과가 좀 작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좀 분명한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것 같아요.
1: 참 이것도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부동산에서 소위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투기적인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부동산 지표도 그렇고 이 보고서도 그렇고 이 이야기랑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이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 이런 것들을 내수 소비나
1: 예.
2: 증시로 이제 유입을 해서 이제 생산적 금융 이걸 추구하겠다. 이게 현재 정부의 정책 목표잖아요.
1: 예.
2: 그런데 이렇게 증시 부양해 놨더니 여기서 번돈 부동산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 정부가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1: 네네.
2: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한국은행 분석 결과 보면은 무주택 가계의 경우에는 이 주식의 자본 이득의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됐습니다.
1: 그러니까 주식으로 이득을 얻었다.
2: 네.
1: 무주택자들은 이 이득을 번 거의 70%가 부동산으로 왔다.
2: 부동산으로.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애초에 주식에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다들 뛰어들고 계시잖아요.
1: 예.
2: 근데 그 목적을 좀 들어보면은 집 사기 위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1: 네네.
2: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에 지금 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주식으로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1: 네.
2: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갈아타기, 좀 상급지 가겠다. 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최근 서울 주택매매 자금 출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주식이나 채권 매각대금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예.
2: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뭐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결국 중장기적으로 이제 증시 상승률이 계속 집값 상승률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면은
1: 아,
2: 예,
1: 네.
2: 투자해서

0: 네, 수익률은 사실 주식이 더 높지만
1: 예.
0: 더 당연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고 당연히 레버리지를
1: 아,
0: 쉽게 일으킬 수
1: 예.
0: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금액으로 따지면은 부동산이 또 압도적일 것 같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소액 주식 투자자들이 많고,
1: 아,
0: 예, 대부분 여쭤보면은 제 주변에 봐도
1: 네.
0: 뭐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2배 벌어봐야 큰돈못 버니까
1: 아.
0: 아직까지는 부동산 아직 불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증시가 체질 개선이 돼야겠죠. 돼야지 이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 미국처럼 1년에 두 자릿수만 뭐 꾸준히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옮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에서 자산을 옮긴다면은 결국에 잘 가는 자산에 투자해서 자산을 불린 다음에 다른 자산 쪽으로 옮겨가고 이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2: 근데 이제 부동산은 뭐
1: 예.
2: 투기적인 수요도 있지만 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거 서비스가 한번 엔트리를 못하면 아, 다음 주거 서비스를 이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상급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1: 예.
2: 2020년대 초반에 특히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어도 뭐 부동산 자산이 크게 자기 자본을 깎아먹지 않는 자산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은 오르면 이제 아파트 가격 자체가 워낙 올랐다 보니까 특히 아파트 가격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예전에는 뭐 1,000만 원 단위 움직이는 것도 많았는데 지금 뭐 5,000만 원 단위씩 움직이니까
1: 그러니까요.
2: 그게 한꺼번에 그러니까 주식은 10% 20% 오르는 게 왔다 갔다 하지만 한꺼번에 5,000만 원씩 1억 원씩 이렇게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이야기고 그게 1년 2년 잘못 삐끗하면 2억 3억 격차가 나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 보셨기 때문에
1: 예.
2: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다. 이게 집이란 것은 계속 상당 기간 동안
1: 네,
2: 굉장히 많이
1: 맞아요. 네.
2: 올라왔고 특히나 2020년대 초반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험이 있고 이것이 하루 사이에 1억 2억씩 오르는 경험들을 분명히 한 분들이 주식만 가지고 있기에는 좀 불안한 측면들이 있다. 그래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혹시 그런 장이 왔을 때도 1억 2억씩 오르는 한 번에 이렇게 오르는 크게 띄엄띄엄 오른 장이 와도 대처가 되는 물론 투기적인 수요는 당연히 빚을 줄이고 있긴 한데 흔히 말해서 집을 사려는 수요는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요. 그다음에 2부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우리 나라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내용 조금만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쨌건 그러면 주가가 올라봤자 실물 경제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좀못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진 않다라고 합니다.
1: 아.
0: 그 이유는 이제 주식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도 미미하지만 그래도 증시에 투자하는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늘어나고 있게 되면은 그 이제 부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라고 지금 학계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1: 네.
0: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가계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있고 이제 증시에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웰스 이펙트가 지금 미미하지만 점점 이렇게 자본시장 쪽에 있는 이런 자산들이 가계가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게 늘어난다고 하면은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지금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1: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부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부동산 지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강서구 이런 데들 보면은 올해 들어서 막 4.5%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부동산과 관련해서 주식 자금이 또 이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2: 뭐 사실 이제 2017년에 한국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1: 예.
2: 그때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들 부동산 하신 분들이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들 중 하나는 그때 반도체가 좋으면서 주가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시기였다라는 이야기는 하거든요.
1: 예.
2: 이제 중산층들이 특히나 서울에 아파트들을 많이 살려고 하는데 중산층에 보통 서울에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중산층에 흔히 말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사는 특히나 상갑지로 가면 갈수록 그렇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주가가 오르게 되면 집을 사려는 그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나 미래에 이런 분들 소득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자산만 좀 있으면은 주가를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자기 자본을 넣고 집을 살수 있는 여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1: 네.
2: 미래 소득이 안정적이고 부채를 조금만 일으키고 그다음에 일부 자기 흔히 말하는 자기 자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식 자본이 늘어나면은 주거를 살수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분들이 사실 좀 우려를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주가는 많이 상승했고 이것들이 아마 혜택들이 중산층 이상에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서울의 아파트 수요자가 거기고

0: 그런데 이제 아파트 공급 모자란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짜지면 좀 우려를 하는 분들이 물론 이제 강남 아파트는 너무 올라갔고 지금 워낙 규제 타이트하게
1: 뭐
0: 하기
1: 거의 딴 나라
0: 때문에 딴
1: 세상이고.
0: 나라 세상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안 올랐던 그 한동안 노도광 이런 데안 올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쪽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냐 혹은 서울 근교 경기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냐 조건들이 그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요자 자산 그다음 미래 현금 흐름 아파트 공급 이런 조건들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거를 대응하려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9200번 쓰시는 분이 곧 주식을 처분할 건데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내일이죠. 매물 급하게 잡아서 잔금 걱정하다가 그래도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져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었대요. 우리가 걱정하는 이야기가 여기 다 담겼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반도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1부를 마무리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어떤 선물들 준비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받으실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부모님 가슴에 사랑과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모습 여전하긴 한데 이거는 뭐 요즘 그래도 많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여기에 곁들인 선물이 창의적이고 실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 선물도 요즘은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일정 단위로 나눠서 판매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퀴즈 내용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주식, 2번 간식. 1번 주식, 2번 간식입니다. 광수 기자도 혹시 이런 거 선물해 보신 적 있으세요?
4: 아, 네. 선물해 드린 적 있죠.
3: 혹시 이제. 2번입니까?
4: 네. 주로 저는 대체로 2번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3: 예, 좋습니다. 사례 선물해 주고 계시는군요.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의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허벌라이프 뉴트리션에서 식사대용 쉐이크, 포뮬러원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AB7UP, 물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은 따님이 그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네. 받고 싶은 선물 없어요?
5: 뭐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거라도 오늘 이번에도 편지가 네. 올 것 같아서 마음이 좋긴 하지만 또 답답하기도 합니다.
3: 만족하세요. 욕심이 많아. 1번은 주식, 2번은 간식이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업입니다. 화이트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6: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0: 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 이번 주 탑3에서도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반도체 한국 성장률 견인. 증권사에서 요즘에 계속 코스피 목표치를 높이고 있는데요. 들여다보면 코스피를 높였다기보다는 반도체들을 높이고 있어요.
3: 맞습니다.
2: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것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3: 네,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보도를 보면은 이 해외 42개 기관이 전망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이 2.1%인데요.
2: 예.
3: 이게 지난달보다 0.1%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2: 예.
3: 영국 리서치 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 2.7%로 전망했는데 이게 직전 전망치보다 1.1%포인트나 상향 조정된 거고요. 글로벌 IB들도 계속 높여잡고 있습니다. 뭐 JP모건 체이스는 3.0%, BNP 파리바는 2.7%, CTN은 2.9%인데요. 이게 직전 전망치보다 0.7에서 0.8%포인트씩 올린 거거든요.
2: 네.
3: 그런데 나머지 기관들, 한 25개 기관들은 아직 1분기 GDP 실적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한국이 1분기 GDP가 굉장히 좋았죠.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되면은 앞으로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내도 비슷합니다. 국내 네. 증권사들도 이제 국내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2점 후반대로 지금 네. 올려잡고 있습니다.
2: 광수 기자님 파트너로 가끔 저희 방송 출연하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 본부장님께서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그때 약간 스포일러 하시려다가 말고
3: 네.
2: 1.9에서 2.7%로 대폭 높여잡으셨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2%는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반도체가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 같아요. 5월 실적 어떨 걸로 봐야 됩니까?
3: 네,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8%나 증가한 2,199억 달러로 집계가 됐거든요. 이게 2022년, 2024년을 뛰어넘는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반도체가 엄청 잘 팔리고 있는 건데
2: 네.
3: 이 메모리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AI 서버 투자 확대가 이제 빅테크들이 계속을 하면서 이 반도체들이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반도체 수출액이 1분기만 봤을 때 785억 달러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9% 증가를 했습니다. 이 메모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이제 디램 같은 경우에는 249%,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377% 증가를 했고 이 시스템 반도체도 이제 13% 늘어났기 때문에 이 반도체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네. 상황이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제 반도체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5월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고 하반기도 계속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 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제가 그래서 컴퓨터도 못 바꾸고 휴대폰도 못 바꾸고 있습니다. 너무 가격이 올라서.
3: 컴퓨터가 진짜 비싸졌습니다.
2: 네, 디램 가격이 엄청 비싸졌잖아요. 교수님은 컴퓨터 조립도 직접 하시면서 타격 없습니까?
4: 뭐 안 만듭니다.
2: 비싸져서 안 쓰시는 겁니까?
4: 뭐 작년에 네. 마쳤기 때문에 안 만듭니다. 노트북은 좀 오래됐는데 안 만듭니다.
2: 여기서 약간 참고차 말씀을 드리면은 교수님은 경제학 박사지만은 컴퓨터 공학도 같이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잘 아시는데 아무튼 지금 반도체가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끄는 건 맞아요. 맞는데 반도체만 오르고 다른 것들은 썩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수치만 잘 나오고 체감 경기는 엉망이다 이런 평가 나오거든요. 그럼 왜 그런 겁니까?
4: 그게 뭐 늘 이야기하는 K자형 경제 네. 성장이죠. 흔히 말해 전통 제조업 부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지방은행들의 최근에 부실 채권 비율 같은 것들이 안 좋거든요.
2: 네.
4: 근데 지방은행이 대부분 대출을 해주는 것이 이제 전통 산업들, 전통 제조업들인데 네. 이쪽 분야는 사실 지금 흔히 말하는 부실률 같은 것들이 높아지고 있고 금리가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이 높고 아무래도 고유가 때문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이 높다 보니까 아, 금리도 그렇게 낮은 상태에서 대출 못 받고 있는 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지방은행 중심으로 좀 부채채권 비율 같은 것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첨단 산업들, 특히나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 산업들이 발전을 하고 있고 에너지 업체라든지 혹은 뭐 전기전자, 그다음에 뭐 방산 이 정도는 굉장히 좋은 섹터로 가고 있는데 예전에 잘했던

0: 예전에 기술이 기계라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제조업 자체는 좀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성장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도 올해 뭐 지금 들어보면 그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25%로 봤는데 중간값은 뭐 매년 똑같다. 그러니까
1: 아,
0: 평균은 되게
1: 네.
0: 올라갔는데
1: 그러니까 빅테크만 잘
0: 예,
1: 된다 이런 얘기가
0: 빅테크만
1: 되는 거네요.
0: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나물의 그밥 좀 많이 그렇긴 하지만 아, 그 상태로 유지하고 우리나라는 근데 그나물의 그밥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안돼 가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 지방은행들이 이렇게 데이터 같은 것들을 모아보면은 더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첨단 산업 전환에서 조금 속도가 뒤처진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좀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경제가 실제 체력이 많이 가려져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게다잘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흉풍 이게 영원히 갈수 없는데
0: 네.
1: 꺾이게 된다면은 단기 충격 같은 곳에도 우리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이 코스피가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은 많이 안 올랐잖아요. 아까 쉬는 시간에도 저희도 그 얘기 나눴는데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K자적 양극화가 이 지수로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끄는 시장이고 나머지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많이 오르지 못하거나 오히려 내려가고 있거든요. 실적
1: 그렇죠.
2: 개선 추세도 사실 없어요. 실적이 거의 둔화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 왜 이렇게 안 올라? 삼성스닥 간다더니 하지만 코스닥에서도 기업들 실적을 보면은 실적 올라가는 곳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뭐 성과급 같은 거 기대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좀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1: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낙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경제에는 주인공만 있고 조연은 잘안 보이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연 가운데 하나 역시 소비가 좀 뒷받침돼줄 필요성이 있는데요. 정부가 작년에 소비 회복하라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 기여는 얼마나 됐습니까?
0: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지급할 때마다 한 43만 원 정도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난 것 같다. 그게 이제 코로나19 기간에도 거의 30% 40% 예측한 수준이라서 뭐 유사하게 잘 나왔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1: 100만 원 지급했는데 43만 원 효과라면 소위 말하는 이게 재정 승수 그런 개념인가요?
0: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한계 소비가 내가 1원을 받았을 때 얼마 소비하는 성향,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왜 이제 100만 원이 다 소비가 안 됐느냐, 난다 썼는데 이게 사실 제 의문이실 텐데 아 왜냐하면 이제 소득이란 게 자기가 이 원래 임금 받는 임금이 있고요. 이게 따로 받는 그 소비 쿠폰 같은 있는데 원래 받는 임금들의 일부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로 얘기하면은 57만 원은 저축을 하고 40 혹은 빚갚는데 쓰고 혹은 이게 그 매출 자체는 한 43만 원 정도 늘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이 정도 수준이 이제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그렇게 낮게 나왔다 높게 나왔다도 아니고 코로나19 때도 이 정도 나와서 뭐 성과가 괜찮았다로 이야기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
0: 이게
1: 돈쓴 만큼 효과는 안 나오지만 그게 당연한 거다.
0: 예, 그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받는 소득이 있고 내가 그거에 추가적으로 얼마 받았는데 그 보통 그 미래를 위해서 남겨두거나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거나 이런 데 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다. 한 43% 나온 거는 뭐잘 나왔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뭐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 흔히 말해서 소득이 늘어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렇게 성장률 계속 나오고요. 어찌됐든 간에 뭐 착시가 있다 그래도 지표상으로는 잘 나오고
2: 네.
1: 거기다가 물가는 최근 들어서 좀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네요. 어떤
0: 네.
1: 이야기가 있길래 더더욱 이렇게 불안감을 갖게 된 겁니까?
2: 네, 이렇게 GDP 성장률 이렇게 상향 조정되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아, 물가도 높고 집값도 좀 상승세인데 금리 높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최근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달 3일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금통위원이 공개 발언을 통해서 금리 인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사례입니다. 유 부총재는 이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수출 중심으로 경기가 좋아졌고 정부의 부양책으로 소비 심리도 나타났다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은은 지금 아시다시피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계속 기준금리 인하한 이후에 이제 금리 이후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1: 계속
2: 있는
1: 동결이죠.
2: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 부총재는 지금까지 보면은 이 성장률이 2.0%보다 낮아지지 않을 것 같고 물가는 2.2%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컸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은 괜찮을 것

0: 같고 물가는 더 높아질 것 같으니까 좀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여건이 좀 갖춰진 것 아니냐 좀 이런 얘기로 이제 보이고요. 다만 이 한국 경제가 이제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1: 네.
0: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거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성장률이 높은데 만약에 경기가 꺾이면 좀 우려스럽다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낙수 효과가 좀 없는 것도 걸리긴 한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참작을 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제 금통위가 열리면은 그때 이제 관련해서 시그널을 시장의 시그널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마지막에 그 단서를 붙인 게 좀 마음에 많이 걸리는데요.
0: 네.
1: 성장률에 착시가 있고 물가도 착시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높여도 돼요?
2: 이게 뭐 근데 실질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특히나 유가가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좋지만 이제 나머지 섹터들은 안 좋고
1: 그러니까
2: 부동산도 사실 이제 지금 뭐 부동산 이슈가 계속 걸려 있는데 부동산도 이게 개발이 잘 안 되는 게 고금리 금리가 좀 아직 아주 낮진 않아서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성장률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지표로 봐서는 당연히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 안정시키고 성장률도 뭐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은데 과열이 안 되게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반대쪽 사이드가 너무 이제 안 좋은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평균의 일종의 착시라고도 뭐 하는데 평균은 올라가고 있지만 이 안 좋은 쪽이 또 안 좋다 보니까 금리를 섣불리 올리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인 것 같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은 재정정책을 하고 뭐 평균적인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책의 조합 같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우리나 미국이나 계속 동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동결이 이어지는 상황이랑 이것도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나라 빚 팩트체크. 최근에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에서 우리나라 재정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 내용을 두고 우리 정치권이 싸우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런 겁니까?
0: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 언론 보도를 이제 인용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작이 된 건데요.
1: 예.
0: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국의 순부채 비율 10%는 연기금 착시일 뿐이다 라는 한 일간지 기사의 제목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은 그 기사가 이제 문제가 있다, 아쉽다, 좀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지난 4월 IMF가 재정 모니터를 통해서 한국이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라고 언급했던 점,
1: 네.
0: 그리고 지난해 10월 한국 연례협의회 보고서에서도 이 중앙정부의 부채가 지속 가능하고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런 평가를 배제하고 이렇게 한국의 순부채 비율 10%는 연기금 착시일 뿐이다라고 보도한 것이 좀 아쉽다라고 말했다고 이제
1: 네.
0: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언론이 다양하고 입체적인 의견과 정보를 잘 전달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기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지만 이 수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지적한 것은 또 이례적이지 않냐 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1: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직접 SNS에 또 글을 올렸어요.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 SNS 나 잘 모르겠습니다. SNS는 별로 도움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까?
0: 네, 이제 핵심은 이 나라살림연구소가 IMF 재정 모니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한국의 순부채 비율 전망치가 10.3%로 G20 평균 전망치 89.6%보다
1: 예.
0: 압도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총부채 비율도 양호하다라는 건데요. 이 총부채 비율은 이제 국가 부채를 이제 GDP로 나눈 것을 뜻합니다. 올해 한국의 일반 정부 총부채 비율 GDP는 GDP 대비해서 54.4%인데 이게 G20 평균 118.9%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 네.
0: 그리고 이전에 IMF 예상치보다 덜 악화된 수준이다라는 이런 내용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2차 추경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이 많잖아요. 그래서 긴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이제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아 이거 봐라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재정이 이렇게 안정적인데 왜 그렇게 뭐 긴축 얘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분들은 이거 봐라 뭐 이렇게
1: 네.
0: 얘기를 하신 겁니다.
1: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맞습니까 교수님?
2: 근데 이제 뭐 논란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논란이 섞여 있다는 이야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 우리나라가 과거에 재정정책을 타이트하게 해왔고 특히나 IMF 경험을 겪고 난 이후에 그렇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가 늘 항상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재경부라든지 기획에

0: 자산체에서 재경부를 흔히 말하는 예산을 타이트하게 운영한 것도 또 맞긴 맞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우려의 포인트는 그 지금 뭐 건전성이 나쁘다 좋다는 아니고 보통 이야기할 때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구 감소랑 엮이면서 이제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추계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복지 제도를 유지하고 인구 상황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2060년 되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한200%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논리가 깔려
1: 네.
0: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을 빨리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 우리가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0: 예, 이거를 그래서
1: 있으니까.
0: 재정을 생산적으로 써서 미래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1: 네.
0: 가면은 이게 괜찮긴 한데 이거를 지나치게 이제 소비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은 미래 성장력을 갉아먹는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인다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늘린다라는 그런 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 문제의 본질은 미래 세금 낼 사람 별로 없고
1: 네.
0: 돈을 많이 타갈 사람, 돈을 타갈 사람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1: 청년층은 줄어드는데 노년층은 빠르게
0: 예,
1: 늘어나고
0: 그래서
1: 뭐 어쩔 수 없지만.
0: 국민연금
1: 네.
0: 지금은 자산인데 이게 지금 많이 늘려 요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1: 네.
0: 조금 좀 늦춰질 것 같긴 한데 한 3, 40년 후면은 이제 부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 부채로 그러니까 자산이 계속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성장률 유지하게끔 정부 정책을 하지만
1: 네.
0: 부채로 전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같이 섞여 있다. 인구 문제가 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복잡해진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1: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고서에 보면요, 한국의 부채 비율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에 가장 빠르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프랑스, 영국, 미국보다는 총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가 낮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나라들이랑 우리랑 비교해도 되는 거예요?
0: 일단은 기축통화국인지 아닌지 비교
1: 네.
0: 대상이 늘 항상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프랑스, 영국, 미국들은 이제 요새 재정 지출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재정을 좀 타이트하게 쓴 이유는 기본적으로 IMF에 대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조금 올라가도 걱정을 하는 거고 외환보유가 조금 떨어져도 걱정을 하는 거고 국가부채가 좀 늘어나 걱정을 하는 것에 근간이 좀 깔려있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축통화국들은 사실은 자기네들끼리 이제 통화 수업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재정이 좀 부실하더라도 구조개혁을 할수 있는 시간을 줄수 있다라는 개념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자국 통화가 전 세계 거의 유일한
1: 그러니까,
0: 통화이기 때문에
1: 예.
0: 좀 다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약간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치적으로는 프랑스 영국이 운영을 잘못한 게 맞는 것 같고 미국도 지금 재정 적자 너무 쌓이는 것이 우려가 많은 예,
1: 우려스럽죠. 예.
0: 우려스러운 건 당연히 맞는데 같이 비교하는 것들은 조금 우려스럽다. 우려스럽다. 이게 같은 상사에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1: 그러니까,
0: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우리가 프랑스, 영국, 미국보다는 상황이 낫다. 선진국 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쁜 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비교 대상 자체를 잘못 골랐다라는 비판이 이런 측면에서 나온 거고요. 구윤철 부총리도 한국은 부채 위기가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어요. 부채 위기가 아닌 거는 뭐 다들 인정을 할것 같은데 지금처럼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의견이 많이 엇갈릴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지금 당연히 뭐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고 전반적으로 이제 재정이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비율 자체가 위기 수준으로 갈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가 한 내용이 그 고령화 문제가
1: 네.
0: 계속 껴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가 계속 화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재정을 뭐 일반적으로 복지 지출, 소비 지출을 하느냐 아니면 생산적으로 돌리느냐 이 이슈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적으로 돌리지 않으면 지금 쓴 것이 미래의
1: 네.
0: 세금으로 부담이 간다.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해봐야 될 이슈다. 그냥 쓸 수는 없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1: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제일 젊은 이광수 기자
0: 네,
1: 보시기에는 지금
0: 상대적으로.
1: 재정 정책 괜찮습니까?
2: 네, 저도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국가부채 비율이라는 게 이제 분자가 이제 부채 규모고 분모가 GDP잖아요. 그래서 GDP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일각에서는 재정정책을 확장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분모 늘리면 되잖아. 돈 많이 벌, GDP를 많이 벌면 되잖아. 이러면은 부채를 좀 써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제 적극 재정을 통해서 GDP를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제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약간 우려가 있죠. 그래서
1: 네.
2: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지금 이제 감당이 되는 수준일까? 나중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1: 네.
2: 거잖아요. 그에 대한 불안감은 확실히 이제 뭐 일반적인 국민으로서도 있는 거고 뭐 학계나 이제 경제계에서도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생산적인 논의 같습니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좀 이제 올바른 방향을 정리해야 될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복잡한 문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했는데

0: 네요. 최근에 제가 이제 어린 젊은 친구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거를 뭐 딱히 누구의 이야기다라고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정책이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하는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뭐 젊은 층들이 우려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고령화 문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가 우리가 인구 문제를 가장 연구하는 하시는 분들이 PPT에서 가장 처음을 하는 거는 바꿀 수가 없다. 이미 재정 지출 같은 것들은 이게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슈가 계속 달라붙어 있다고
0: 예.
1: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생산적이냐 아니냐, 지금 당장 근데 또 어려운데 안 도와줄 거냐, 그거를 올려서 GDP 늘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 껴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0: 어렵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치적인 프레임은 도움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탑3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미쳤다.
4: 미쳤다. 와,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와, 와, 예.
0: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강건우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위해예방팀 강건우 과장이라고 합니다.
0: 예, 저도 육아를 했었지만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지금 말이 입에 잘 안 붙거든요. 이게 뭡니까?
1: 아, 네네.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이란 신생아의 보호자분들께서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젖병을 쿠션이나 고정형 주머니 등에 끼워서 보호자분이 직접 젖병을 들지 않고도 아기가 스스로 우유나 분유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시중에서는 셀프 수유 쿠션, 젖병 쿠션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0: 근데 저는 이 제품 설명 듣자마자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뭐 해외에선 이미 사용 중지 경고가 내려졌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그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에서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의 사용 중 흡인성 폐렴이나 질식 발생 위험을 경고하면서 제품 사용 중지 및 폐기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에서는 26년 1월에 젖병을 빼낼 수 없도록 고정된 형태 제품에 대해서는 아기가 우유나 분유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질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제품 사용 중지 및 폐기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제품안전기준청에서도 과거인 2022년 12월에 보호자 도움 없이 아기가 스스로 수유액을 먹도록 설계된 모든 제품에 대해 흡인성 폐렴이나 질식으로 인해 사망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면서 제품 사용 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었는데 이후에도 유사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다 보니까 25년 10월에 제품 사용 중지 경고를 재차 발령한 바 있습니다.
0: 자, 그냥 듣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제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입니까?
1: 젖병 수유가 필요한 영아들은 아직 근육 조절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수유 중에 사례가 들리거나 숨이 막히는 상황에서도 아기 스스로 머리를 돌리거나 젖병을 입에서 떼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젖병이 고정되어 있는 채로 수유를 하는 과정에서 아기가 삼킬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액체가 계속 입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그 수유액이 기도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흡인성 폐렴이나 질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0: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이 제품을 쓰고 계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1: 현재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을 사용 중이시라면은 반드시 보호자분께서 아기 곁에서 아기의 상태를 지켜봐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유 중인 아기가 호흡은 정상적으로 하는지 또 삼키는 정도나 속도에 무리는 없는지 그 밖에 불편한 신호는 없는지 등을 보호자분께서 면밀히 살펴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번 보도자료를 보니까 꼭 자가 수유 제품이 아니더라도 젖병을 사용할 때 주의할

0: 저 많이 당부를 하고 계시던데요. 어떤 부분 주의해야 됩니까?
1: 네, 저희가 이번 보도 자료는 아기자가 소유 제품을 사용할 때 소비자분들의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함으로 이제 보도된 것이나, 자가 소유 제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올바른 수유 방법을 알려서 혹시 모를 수유 중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젖병 수유 지침도 함께 마련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수유 기본 원칙인데요. 이제 아기를 안고 눈을 맞춘 상태에서 아기가 스스로 젖을 빨고 삼킬 수 있도록 천천히 진행해 주시는 게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유 시 주의 사항인데요. 수유액이 빠르게 나오지 않도록 아기의 원량에 맞는 젖꼭지를 사용하시고, 아기의 배부름이나 불편한 신호를 살펴주시면서 수유량을 조절 혹은 중단해 주시는 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유 자세입니다. 아기의 머리와 목을 지지하며 반쯤 세운 상태로 앉으신 상태를 유지하시고, 젖병을 비스듬히 기울여 젖꼭지에는 수유액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수유 후 관리 및 금지 사항입니다. 예, 수유가 끝난 이후에는 아기 등을 가볍게 쓸거나 두드려 트림을 시켜주시고, 아기를 바로 눕히지 마시고 잠시 안고 안정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지 사항으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젖병을 고정한 채로 아기를 혼자 두게 되면은 흡인성 폐렴 및 지식 위험이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의 강건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주식이었습니다. 0153번, 1316번, 3990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2번 쓰시는 분, 오늘 맛있는 간식도 챙기고 선물은 삼성전자 주식 준비했어요라고 해주셨는데 뭐 주식 선물 좋죠. 저도 애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물려줄 걸살 돈이 없네요. 많은 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약간 하락하고 있는데 일희일비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너무 과속을 하긴 했죠.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마음에 전하기 좋은 어버이날인 오늘 하늘이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공기질도 전국에서 깨끗해서 산책하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영향으로 바람이 불겠고 낮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0도, 춘천 19도, 대구 21도에 머물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오후 한때 5mm 안팎의 비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에 오늘보다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성수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한편 분당수서로는 청담대교 방향 사고 여파가 있는데요. 탄천 1류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고 뒤로 오는 차량들 정체가 극심합니다.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진 탄천 1류까지 길게 밀리는 모습이니까 이 일대에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7: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0: 방법 챙겨가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3: 28 작전을 시작하고 두 달이 넘었는데 미국의 요구와 뭐 그 부합돼서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호르무즈 향해서 군함이 움직인 건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해방 프로젝트를 지금 재개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재개를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힘이 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4: 네. 갈리바프 의장이 이렇게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미국 보도를 비판한 건 뭐 미국 들으라고 한 것도 있지만 이란 내부에 지금 지도부 분열 조짐이 보이니까 강경파에게 또 이런 목소리를 일부러 낸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미국을 불신하고 있고 미국 그 어떤 수작에 놀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강경파에 보낸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5: 네, 지금 그 이란 내부에서 이 분열에 대한 그 정보전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5: 그 모스타바하고 뭐 한 시간 두 시간 반 정도의 네. 뭐 회담이 있었다라는
6: 퇴진시킨 대통령이
5: 네 그런 네. 내용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이게 분열된 것이 아니라 이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라는 약간 그런 것하고 다 맥락이 다 맞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7: 예 말씀하신 것처럼 초강경파인 군사고문 레자이는 화려한 제스처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또 페지시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모지타바와의 만남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산업계 대표들과 만나는 회의에서 벼랑간 공개한 내용이었었는데요. 일단 해당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8: 존경하는 지도자를 뵙게 되어 기쁩니다.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선 지도자의 관점과 행동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정말 진솔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지도자에게서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정말 그런 분이었습니다. 마스터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이었습니다.
7: 이란 내 분열 조짐도 있고 또 모지타바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육성이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왜 이 시점에 모지타바 최고 지도자를 만났다고 공개했을까요?
3: 예, 그러니까 그건 뭐 대내적인 그런 의지도 있고 대외적으로 보여지긴 대내외적인 그런 것을 모두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모스타바가 후계자로 지명이 된 이후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도 없고 예. 육성조차도 한 번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망설까지 나왔었는데 심각한 부상이다, 성형이 필요하다 이런 보도들도 나왔고 근데 페지스키안 대통령이 여러 경제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어쨌든 모스타바를 후계자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란의 신정 체제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모스타바 이미 이제 유명을 달리했지만 알리 하메네이의 그 뒤를 이어서 적어도 이 체제를 유지하는 구심점으로서 모스타바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판단 하에 이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힘을 입어서 내부 단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힘을 입어서 외부의 협상력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별로 힘을 많이 못 실었던 것 같고 외부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난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되지? 통일된 이 안이 안 나온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베데스케안, 갈리바프, 마르치 이런 사람들이 대개 온건파, 협상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베데스케안도 강경파 앞에서 저는 강경파가 문을 막아가지고 못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모스타바를. 근데 만났다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체제 내에서는. 예.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이 저 최고 지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실제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만나니까 겸손한 분이고 진솔한 분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7: 예.
3: 그러면 이게

0: 왜 여기서 의문점이 되는 게,
1: 예.
0: 그러면 상당히 소통이 됐다는 얘기인데, 왜그 육성도 못하지?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배스스캔의 말도 100% 믿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런 말을 한 것은, 내부에서 우리의 협상파들도 우리 강경한 힘을 가지고 지도자의 지침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뭔가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뭔가 협상, 우리 지도자가 건재하고 우리의 이 안은 지도자의 승인을 받은 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아마 그런 뜻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2: 네. 미국이 이란을 향해서 경제 압박으로 더 옥죄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란을 도와줬던 이라크 당국자와 민병대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이 이렇게 조여되면 좀 포기를 해야 될 텐데 이란이 좀 상당히 맷집이 좋은 것 같습니다. 3, 4개월 정도 더 버틸 수 있다는 여력이 있다.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주장한 것과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고사 직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나온 그 근거가 뭘까요?
3: 사실 저이그 CIA 보고서 그 메모가 이제 유출돼서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인데 그 진위 여부를 좀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일단 그 3, 4개월을 견딘다라는 말은 그것은 일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버티는 것이죠. 지금 내부 사정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60%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100만 개 정도의 최소 일자리가 뭐 사라졌고, 그래서 지금 이란 내부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군사적 패배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지만, 사실 이 물가나 이 경제 안정을 어떻게 다시 복원하느냐, 이게 또 가장 핵심이라고 하거든요.
2: 네.
3: 그래서 아마 그 3, 4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이 보고서에서 또 함께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란의 미사일의 한 70%가 남아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이란이 전쟁 전에 한 2,500발 정도의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저희가 알기로는 최소 이스라엘만에 한 650발을 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수만 계산해도 이70% 이하일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타격이 된 것을 감안을 하면 더더욱 그 수준이 더 낮을 것이라고 조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로 정확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보고서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지금 이 부분이 주목하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미사일 거의 다 파괴했다. 남아봐야 20% 미만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관련 목소리부터 일단 들어보시죠.
4: 이란은 159척의 함선을 보유한 해군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모든 함선이 파괴돼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공군도 많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제는 항공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대공포도 없고요. 레이더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사일도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20% 정도는 남아있겠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상으로는 워낙 부풀리기가 좀 많다 보니까 차라리 미 정보 당국의 그 보고 내용이 조금 더 신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사실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무엇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전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했던 그말 중에서 상당 부분은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군이 거의 없다. 이건 맞는 얘기거든요.
1: 예.
0: 해군이 거의 무력화됐다. 이것도 거의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기 함대라든지 일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그런 전력을 제외하고는 정규적인 해군은 사실 거의 무력화된 게 맞아요. 그다음에 대공 세력, 대공포, 레이더 무력화됐다는 것도 저는 거의 일치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항공기들이 이란을 폭격하고 표적을 13,000개가 넘는 그런 표적을 때리는 동안 비행기 한 두어 대 떨어뜨린 것밖에 없거든요. 그건 대공망이 그건 완전히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공권을 완전히 자각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혁명수비대라든지 군사기지를 거의 타격을 했어요. 이게 상당 부분이 무력화가 되고 그래서 아까 합참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란군이 많이 분열되어 있고 지휘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0: 이란이 주로 지하시설에 미사일들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중에서 공중작전 한 거잖아요. 공중에 때리는 거지 지상작전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감춰져 있는 미사일이 얼마나 되는지를 CIA도 가서 그걸 봤을까? 저는 그 의문점이에요, 그게. CIA라고 가서 다 세보고 70%가 남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사일이 뭐 거의 이제 85% 나가서 1, 20%밖에 안 남았다. 그것도 사실은 확실하게 보고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 봤을 때두 가지의 정보가 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과거에 군 생활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군은 늘 그렇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늘 대비된다고 봤을 때 이란의 군사력이 아직도 상당히 있다고 하는 걸
1: 문성호
0: 전제로 저는
1: 국가전략연구원
0: 대비하는 게 거기서는
1: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0: 맞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란을 너무 과소평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2: 네. 자, 이란이 아직 버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원유 판매 방식도 바꿨다라는 건데요. 이란이 미국의 봉쇄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엄청난 양의 원유를 배에 실어서 먼 바다로 내보냈고 이걸 지금 몰래 팔고 있다는 건데 그 수법이 되게 교묘하더라고요.
3: 네, 이게 그 제재 회피를 할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죠. 이제 배가 항구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물 위에서 그냥 선박 투 선박, 쉽투 쉽이라고 해서 STS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걸 통해서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은 한 2,200만 배럴을 이렇게 해서 보내고 있고, 그래서 한 20억 달러 규모를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밀수 방식입니다. 그래서, 붙는 지불해야 될 비용들이 많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수출하는, 거기에서 오는 이익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이란이 남부항으로 거의 물동량의 70%가 나갔던 것이 지금 봉쇄된 상황이고, 또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원유가 대부분이 행하던 곳인데 이게 못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STS도 마찬가지로 우회로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이제 100%는 아니라는 점을 좀 보고서 저희가 좀이 부분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1: 이제 나무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나무가 오늘 아침에 두바이 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입항하고 나서 이제 항구에 붙이는 작업인데 그게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아마 지금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그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저희가 그 남우호 HMM 해상노조 위원장의 목소리를 따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4: 우리 조선선은 이제 24시간 체제로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뭐 접안이 바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확인 절차는 어느 정도 바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선박들을 이제 어떤 수리존소에 입거를 시킨다고 하면 바로 이제 드라이도크에 올리진 않고요. 그 수면 아래 이제 외판 손상 여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뭐 잠수사나 ROV 같은 이제 수중 촬영 장비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어떤 외부 충격 여부 같은 것들을 미리 이제
5: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국면이 거론된 지 하루 만에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재개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다시 한번 전운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6: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0: 아픈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늘 부모님 모시고 외식하거나 나들이 하기에 괜찮은 날씨입니다. 화창한 봄 날씨 보이겠는데요. 다만 한낮 기온이 서울 20도 정도에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분다고 하고요. 또 낮 동안 자외선도 강하다고 하니까요. 혹시 부모님 모시고 외출하실 때는 부모님 선글라스, 또 모자나 양산, 스카프 챙겨드리고요. 봄철 기온에 감기 드시지 않도록 잘 모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식사도 하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산책하기 아주 좋은 날인데요. 오늘 어버이날이죠. 사실 매일 매 순간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에 감사드리고 건강을 챙겨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마음은 있어도 참 그게 실천이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요.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인사 마음 담아서 건네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죠. 전국의 부모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bel Marelucci.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지식재산초와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걸 사업화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고민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특허받은 기술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해주는 스타트업의 신의 한 수, 과연 어떤 제도인지 지식재산처 이효빈 사무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지식재산처에서 IP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이효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좋은 날에 IP 금융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 네,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날씨도 좋고 어버이날에 IP 네. 금융을 소개해 주러 나오셨어요. 네. IP 금융 12조 원 돌파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요. 먼저 IP 금융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1: 네, IP 금융은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크게는 이제 IP 보증, IP 담보 대출, IP 투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처럼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으로 자금을 조달받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우리 집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해가지고 집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지식재산 자체가 어떤 담보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IP 금융 세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IP 보증, IP 담보대출, IP 투자. 이걸 좀 유형별로 사례와 함께 소개해 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1: 네. 그 IP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관 같은

0: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예를 들면은 상하수도 이제 설비를 제조하고 있는 B 기업 같은 경우는 특허 7건을 담보로 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아서 이제 신규 생산 라인을 구축해서 25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P 투자 같은 경우는 벤처 캐피탈과 같은 투자 기관이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D 현미경 기술을 가지고 있는 C 기업은 이제 보유한 특허를 기반으로 19억 원을 투자를 받고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24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1: IP 금융 세 가지, IP 보증, 담보 대출, 투자 이렇게 세 가지인 건데, IP 보증은 말 그대로 보증 기관이 내가 이 지식 기반 보증할게 하고 이게 대출 받 해주는
0: 그렇죠.
1: 거고, IP 담보 대출은 말 그대로 주택 담보 대출처럼 그 IP 지식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거고, 말 그대로 IP 투자는 투자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0: 맞습니다.
1: 하면 되네요. IP 금융 전체 규모 앞서 제가 12조 원 돌파했다 간략히 언급은 했는데요. 이게 규모가 상당하네요.
0: 네, 좀 저희 질천청에서 매년 이제 IP 금융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저희가 10조 원을 돌파해서 되게 의미 있는 해였는데 그거에 이어서 25년도에는 또 12.4조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24년 대비 약15%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IP 금융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보면은 이제 특허와 같은 지식 재산이 곧 자산이 되어서 우리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 IP 보증, IP 담보 대출, IP 투자 세 가지 유형 중에 뭐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나요?
0: 네, 아무래도 요새는 IP 투자가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 기준으로 보면은 IP 투자, IP 보증, IP 담보 대출 순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25년 IP 금융 규모 12.4조 원 중에 IP 투자가 5.6조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이제 그 전년 대비해서 한30% 이상 증가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어떤 분들이 지원할 수 있나요? 이것도 신청하는 거죠, 본인이?
0: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식재산처가 지원하는 IP 보증, 담보 대출, 투자는 이제 모두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이제 중소기업이나 초기 중견 기업을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말씀드리면 그 IP 보증의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보증기관의 영업점을 통해서 상담받으신 후 진행하실 수 있고요. IP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P 투자는 IP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투자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기관이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보고 투자하지 말지를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IP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투자기관 현황을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펀드별로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펀드 운용사에 연락을 하시면은 투자 가능성을 타진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외에도 IP 금융 관련된 질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지식재단처나 한국발명진흥회에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은 아니고 기업이 대상이네요.
0: 네, 뭐 개인 소상공인이 되지 않는 건 아닌데요.
1: 네.
0: 주로는 아무래도 이제 특허나 상표 같은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출이나 투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1: 그러면 개인이 아이디어로 내가 뭔가 특허를 갖고 있다 하면 개인도 받을 수 있긴 하는 건가요?
0: 아, 개인 이제 기업이 아니라 이제 개인 주체를 말씀하시는 건데, 네, 개인 주
1: 제가
0: 네.
1: 제 지식 재산으로
0: 네.
1: 대출을 받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0: 아, 개인은 저희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1: 그렇죠.
0: 다만
1: 맞습니다.
0: 소상공인은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1: 소상공인분들은
0: 네.
1: 가능하군요.
0: 중소기업 안에 포함되시기 때문에.
1: 아, 그렇군요.
0: 네.
1: 그리고 지식재산처가 지원하는 IP 보증, IP 담보 대출, IP 투자 모두 이제 앞서 중소기업, 뭐 중견, 초기 중견기업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럼 지식재산처의 역할은 뭔가요? 이걸 다 관리하는 건가요? 중간에서?
0: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영역을 총체적으로 정책을 관리를 하고요. 특별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증은 보증기관에서, 대출은 은행에서, 투자는 투자기관에 하지만 저희가 각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가지고 그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금융 정책을 짜다 보면은 보증기관, 은행, 투자기관에서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걸 조율해서 저희가 좀 정책을 많이

0: 많이 수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일단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0: 네.
1: 확인하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내에도 이 IP 금융이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나요?
0: 네, 따로
1: 메뉴가?
0: 있습니다. 네.
1: 그거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기업, 초기 중견기업, 또 소상공인분들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IP 금융 관련해서 오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계획도 갖고 계시죠?
0: 네, 저희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이용해서 보다 좀 쉽고 원활하게 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IP 금융 인프라를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요즘 AI 기술이 많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 AI 기술을 IP 담보 대출에 접목을 시키고 그리고 또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IP 담보 대출을 좀 확대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지식재산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IP 펀드도 대폭 확대해서 우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투자받고 이제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 예,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내 기술은 최고인데 누가 알아줄까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고민을 지식재단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미 12조 원이 넘는 거대한 자금이 IP 금융을 통해 현장에 스며들고 있는 만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자금을 조달받고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 지식재단처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누가 나의 지식재산을 알아봐 주지? 여러분, 지식재산처가 알아봐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처 이효빈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솔라생 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최근 어버이날 선물 문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외식, 여행, 현금. 점점 실용적인 선물이 대세가 되면서 어버이날 하면 떠오르던 이것의 거래량이 무려 50%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꽃 상인들은 줄어드는 수요에 대응해 단가를 낮추거나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승부를 보고 있지만 매년 이맘때면 거리 곳곳을 물들였던 그 붉고 선명한 빛깔이 올해는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예로부터 순수한 사랑과 존경의 꽃말을 지닌 이 꽃을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리던 그 풍경. 어버이날의 상징이지만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컨디션, 2번 디누션, 3번 카네이션, 4번 슬라생 듣기 미션. 1번 컨디션, 2번 디누션, 3번 카네이션, 4번 슬라생 듣기 미션.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항상 어버이날 아침에 부모님 가슴에 꽂아드리던 그꽃 여러분 다 아시죠? 아, 거래량이 이제 한50% 정도까지 급감을 했군요. 그렇군요. 저 근데 주변에서 어제부터 이꽃 많이 봤는데, 근데 또 이게 전체적인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나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꽃 달아드리는 건 선물하고는 별개로 늘 달아드리던 거였는데, 요즘에 뭐 외식 함께하고 여행하고 또 현금 많이들 드린다는 거는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아, 이 꽃도 많이 좀 소비가 줄었군요. 여러분, 오늘 아침 어버이날인데, 어떻게 부모님께 인사하고 나오셨나요? 그리고 오늘 마침 금요일이 어버이날이어서 주말과 연결돼서 온 가족 함께 하시는 분들 뭐 계획 많이 세우셨을 것 같아요. 어버이날 계획 여러분 어떤 계획 있으십니까? 부모님과 어떤 시간을 보낼 계획이신지 한번 사연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정답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고 또 부모님에 대한 그 인사말, 부모님께 드린 인사말 적어주시면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의 상징입니다.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리던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컨디션, 2번 진우션, 3번 카네이션, 4번 슬라싱 듣기 미션.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제입니다. 슬라싱 듣기 미션, 이거는 연중입니다. 연중. 연중 진행하는 미션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저희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화토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 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어버이날을 상징하는 꽃이죠. 순수한 사랑, 존경의 꽃말을 지녔습니다. 부모님 가슴에 어버이날 아침에 달아드리는 이 꽃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돼요. 오늘 뭐 힌트는 보기 4개 중에 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컨디션. 컨디션. 2번 진우션. 3번 카네이션. 4번 슬라생 듣기 미션.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느끼면서 노래 들려드릴게요. 마침 또 오랜만에 반가운 또 가수팀이기도 해서 준비했습니다. 진우션이 부릅니다. How deep is your love? Like this.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최근 비급여 보장과 보험료를 대폭 수정한 5세대 실손보험이 새로 출시됐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개편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계 소비자 보험

0: 기존 실손보험 소비자들에게는 그렇다면 갈아탈 것이냐 아니면 유지를 할 것이냐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세히 짚어보죠.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며칠 전에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지난 4세대까지 실손보험과 비교해서 이번 5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1: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덜 내고 보장을 줄이는 형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존 4세대와 비교했을 때는 30% 정도 보험료가 절감되고요. 1, 2세대의 경우는 한 50% 정도 절감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제 문제는 이 보장 범위가 축소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여와 중증 질환 등 필수적인 보장은 강화되지만 비급여, 비중증 보장은 굉장히 축소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5세대가 앞 다른 보험과 다르게 비교적 보험 보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보험 가입을 고민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가장 큰 특징은 말 그대로 그냥 덜덜이네요. 덜덜, 덜 내고 덜 받는.
1: 네.
0: 네, 덜덜 보험입니다. 네, 5세대 실손 보험 그게 가장 귀에 확 들어왔어요. 교수님 말씀 중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보험료는 저렴해지는데 보장도 그만큼 축소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나한테 과연 뭐가 가장 유리한가 요 지점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실손보험은 보면 1세대부터 이번에 5세대까지 개편이 되고 있고 4세대 실손보험 나온 게 5년 전이더라고요. 2021년에
1: 맞습니다.
0: 나왔던데 그러니까 개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1: 실손보험은 우리 좀 기본적인 내용을 몇 가지 아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손보험 가입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질병 중에 65.7%만 건강보험이 보장을 하고 그 이외에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 비급여 항목들이 있습니다. 비급여라고 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 항목을 말합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본인 부담 금액이 부담스럽고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적 보험인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초기에 1, 2세대 2009년, 2013년까지 1, 2세대의 경우에는 이 보험 가입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대략 국민들의 한 75%가 지금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1, 2세대에 너무 보장률이 높다가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을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3, 4세대 들어서면서 이 개편 주기를 짧게 하고 보험료를 조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개혁하기보다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조정을 함으로써 손해율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보험 가입자 입장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내가 이게 받고 타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지금 새로 나온 상품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5세대가 다시 한 번 더 개편되게 된 겁니다.
0: 손해율 때문인 거네요. 손해율 때문에 실손보험이 자꾸 개편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1, 2세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땐 보장이 굉장히 잘 됐던 보장을 아주 많이 해주었던 그러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나가는 보험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손해가 높다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기존 1, 2세대 가입자들이 최근에 새로 나오는 실손으로 갈아타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개편이 되는 건가요?
1: 네, 그 부분이 강합니다. 특히 3, 4세대 보험이 그 부분이 강했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보험 당국의 생각과 다르게 1, 2세대 분들이 갈아타질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1, 2세대의 경우는 지금 지불하는 보험료는 높지만 대신 보장은 거의 100% 가까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4세대, 5세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료율을 낮춰줌으로써 이 옮겨타기를 기대했지만 실제적으로 보장 범위가 줄어드니까 보험 가입자들이 약간 관심을 덜 기울였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 보험사의

0: 손해율만의 문제는 이제 금융당국이나 보험사 입장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건강보험 재정의 비급여 항목, 다시 말씀드려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를 확대함으로써 특히 병행진료, 혼합진료까지 확대함으로써 이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실손보험에 대한 계획은 필요하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1: 비급여 항목, 앞서 가장 먼저 설명해 주실 때 우리나라에서 나라에서 하는 건강보험이 65.7%가량의 질병을 그러니까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셨고 나머지는 그래서 이제 사적보험에서 보완들을 하시는 거죠, 국민이.
0: 맞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비급여 같은 경우는 건보에서 보장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그 비급여 항목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건보에서 보장이 안 되는 것들.
0: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게 도수치료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리치료 일정 일부분, 체외 충격파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주사제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 주사제, 도수치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손에서 많이 보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잉진료 말이 나왔군요. 그러니까 도수치료라든가 주사제 필요 없는데도 실손이 되니까 병원에서도 좀 과잉진료를 하고 요거 보험금을 받는 소비자들도 늘고 하다 보니까 손해율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예. 이게
1: 그런데 네.
0: 3자가 이제 맞아떨어진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90%가 민간 의료기관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어떤 수익 구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에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가 왔을 경우 굉장히 유리하겠죠. 왜냐하면은 환자 입장에서도 개인 부담이 적고 그다음에 병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진료를 할수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료 서비스 체계가 혼란스러워지는 부분들이 이 실손보험과 비급여 이렇게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바라봤던 겁니다.
1: 이번이 5세대 실손보험입니다. 그리고 5년 전에 4세대가 나왔었고 그 전에 3세대도 있었습니다. 앞서 짚어주셨듯이 기존의 1, 2세대가 거의 보장이 완벽하게 100% 되기 때문에 보험사가 손해율이 높았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최신 버전으로 갈아타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꾸 이제 개편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5세대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3, 4세대가 그 목적을 제대로 처음에 기대했던 바를 가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0: 맞습니다.
1: 갈아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왜
0: 맞습니다.
1: 그랬습니까?
0: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보험에 대한 메리트가 별로 없었던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은 보험 당국이 조금 생각을 다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자로서 바라보는 지점은 보험 가입자들은 심리 상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험 가입했을 경우에 내가 이 보험을 통해서 경제적 보상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내가 설사 돈을 조금 많이 내더라도 내가 많이 이용하는 아까 비급여 항목이라든지 뭐 기타 이런 여러 가지 경증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싶은데 1, 2세대는 이런 부분이 강했었는데요. 3, 4, 5세대로 건너오면서 이 경증보다는 중증 그리고 지급하는 범위가 축소되고 지급하는 보장이 낮아지니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롭게 갈아타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1: 그럼 이번에 5세대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많이 갈아탈 수 있게끔 뭔가 조금 더 보완이 됐다고 보세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금융당국이나 보험사가 굉장히 고민은 많이 한것 같은데 과연 우리 보험 가입자들이 5세대로 갈아탈 것인가에 대해 좀 의구심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비급여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을 많이 하지만 비급여 비중증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물리치료라든지 체외 충격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굉장히 제한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네.
0: 일반 우리 환자들 입장이나 국민들은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다 보니 과연 5세대가 이 효과를 발휘할까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가입자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1, 2세대를 가입하신 분들은 그 지금 보험료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
0: 맞습니다.
1: 실손이 계속 그게 되기 때문에 갱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쭉 보험료를 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의료 시설을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든단 말이죠. 의료비가. 그러면 이제 보장받기 시작할 나이가 되신 분들은 굉장히 고민하실 거예요. 내가 왜 갈아타야 되냐 이런 생각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또 건강을

0: 신 분들은 실손보험료 계속 내지만 내가 보장을 못 받으면 또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해라고 생각하고 보험료가 좀 저렴한 게 좋다라고 물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교수님과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갈아타고 어떤 분들이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까?
1: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개인 특성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보험 가입한 이후에 이거를 병원을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 50대 이후들은 갈아타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고요. 다만, 1, 2세대는 비용이 보통 15에서 18만 원 정도 월 내고 5세대 경우는 뭐 적은 경우에는 2만 원부터 4만 원까지 차이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적게 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병원을 많이 이용한 분들은 가능하면 유지하는 게 유리할 것이고 그러지 않고 지금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실제적으로 보험 가입자들의 10% 내외 분들이 이 주로 많이 보장을 받지 그 위에 분들은 월 보험료를 내는 것에 비해서 사실 이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용이 적을 경우에는 갈아타는 게 맞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유지하는 게 맞는 그래서 개인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씩 필요한 경우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0: 병원을 내가 좀 많이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병원 이용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존께 보장이 많이 되니까 유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안 갈아타실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동안 병원을 많이 안 갔는데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서 병원을 많이 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0: 그러니까 이거 누구랑 상담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는?
1: 이제 일단은 우리가 보험 설계사분들과 이제 상담을 하시는 게 맞고요.
0: 예.
1: 다만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갈아타게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0: 네네.
1: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좀 꼼꼼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예. 근데 또 일각에선 이런 시각도 있어서 이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보험사 손해를 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제도 개편하고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 지적은 여러 번 계속 강조되었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었었는데요. 제가 앞에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실손보험이 실손보험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더 나아가서 의료 서비스 전반에 대한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단순하게 이 보험 상품 조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국민 의료비나 건강보험 재정, 뭐 환자의 접근성, 비급여 관리 체계 이런 여러 가지 보건 정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바라보는 실손보험과 보건복지부가 바라보는 실손보험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는 보험 당국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율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건복지부는 손해율 관심보다는 우리 국민들 전반적인 보험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은 너무 금융당국이 손해율, 보험사의 손해율을 앞세워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보험사의 손해를 왜 정부가 걱정하느냐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0: 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이 본인의 상황을 잘 판단하여 갈아탈지 유지할지를 결정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강제 전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뭔가요?
1: 강제전환 이야기는 이제 실손보험 4세대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강제전환은 사실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 약관하고의 약속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보험 체계를 믿고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 했는데 이 보험사의 손해율을 내세워서 이 강제전환한다, 전환한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아마 법적으로는 강제전환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려스러운 거는 형식적으로는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이 보험료를 급격하게 인상하거나 기존 상품 유지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운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금융당국은 이런 부분으로 보험사가 하지 못하도록, 설계를 하지 못하도록 이 감시 감독을 조금은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0: 네. 가입자들을 위해서

0: 오는 11월부터 선택형 할인 특약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뭔가요?
1: 이 1, 2세대 가입자분들이 이 5세대로 많이 넘어오길 유도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 할인 특약을 판매하는데, 이 할인 특약을 받게 되면 심지어 1, 2세대 원래는 보험료의 80%까지도 이렇게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특약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니까요. 개인적으로 내가 그동안 어느 정도 이 실손보험을 이용했는지 이런 것들 따져서 아까 이 특약을 통해서 5세대로 전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0: 네.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실손보험 정보가 개편하는 것이 단순히 보험사의 손해율에 대한 것뿐은 아니고 우리 건강보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의료체계 전반적인 어떤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정부가 이렇게 개편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분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제도가 좀 보완돼야 되겠다 보십니까?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보장률을 이제 OECD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80%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2024년 기준으로 65.7%인데, 기본적으로 정부는 건강보험보장률을 80% 이상 올려서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건강보험 가입만으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비급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부가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관리급여라든지 이런 항목들을 만들어서 이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지금까지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싶은 기대하고픈
5: 저축은행
6: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7: 기대세요.
8: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9: 저축은행
1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2: 저축은행
13: 모든 인쇄 가능한
14: 서머네드피아
1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4: 서머네드피아
1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5: 성원 에드피아
16: 국민 인쇄
17: 성원 에드피아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저는 잠시 후 11시에 돌아옵니다.
18: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19: 고양 특례시
12: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 보세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시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어버이날입니다. 어제 비가 내린 뒤 전국이 하늘이 맑고 공기질도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20도, 춘천 19도, 광주 20도가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아침 저녁에는 가벼운 겉옷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에 화창한 날씨 속에 낮 기온도 점진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오전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도봉터널 출구에서 월계 1교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로 이 부근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이후 군자교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다시 밀리는 모습입니다. 교차하는 북부간선도로는 구리 쪽으로 종암 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인천방향 일직분기점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직분기점에서 광명 나들목까지 평균속도 시속 46km 안팎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기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부모의 어깨 위에 놓인 삶의 무게를 덜어줄수록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운항불능 상태에 빠진 HMM 소속 나무호가 예인선에 이끌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향해 도착했습니다. HMM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24분쯤 나무호가 두바이 향해 접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 도착한 정부 조사단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부터 폭발과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조사했습니다.

조사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교전 직후 이란이 신속하게 협상에 서명하지 않으면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이란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소셜미디어에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유도미사일 구축함 3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는 와중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아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공습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군은 미국이 휴전 합의를 위반하고 민간 지역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군 중앙사령부는 현지 시간으로 7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침략적이고 테러적이며 해적 행위를 일삼는 미국이 휴전을 위반하고 이란 연안 해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중이던 이란 유조선 한 척과 진입 중이던 다른 선박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중국 소유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아랍에미리트 미나 사르크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섬 JV 이노베이션호가 공격을 받아 갑판에 불이 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중국 선박이 피격된 첫 사례로 공격 주체나 인명 피해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진행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불참할 전망입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48시간 이내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지만 국민의힘 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 규모를 기록하고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3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경상수지 흑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73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슈퍼사업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영업권을 하림그룹 계열사인 NS쇼핑에 넘기는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홈플러스는 NS쇼핑과 계약을 맺고 현금 1,206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보유한 채무 일부를 NS쇼핑이 변제하는 내용에도 합의했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쾌청하고 선선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0도, 대전과 대구는 21도로 평년 수준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더 오르며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엽니다. 이 방송은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와보세요. 지금 이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2부로 넘어왔고요. 앞서 1부에서 내드렸던 SAT 다시 내드릴게요.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예, 어버이날에 항상 부모님 가슴에 꽂아드리는 꽃이 있잖아요. 이 꽃의 꽃말은 순수한 사랑과 존경입니다. 아, 이 의미처럼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께 가슴에 달아드리던 이 꽃. 그런데 요즘에는 선물 문화가 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보니까 외식, 여행, 현금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오히려 이 꽃의 소비량이,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50% 가까이 급감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인분들은 좀 시름이 깊어지실 것 같아요. 이 꽃은 무엇일까요? 1번 컨디션, 2번 디누션, 3번 카네이션,
4번

0: 슬라생 듣기 미션.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7601번님, 어버이날 이 꽃보다 요구르트 사오라는 어머님이 그립네요. 오늘 결혼기념 21주년입니다. 못난 남편과 21년 함께한 아내 서민정 여왕님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어머님이 생각나시면서 또 아내분이 결혼기념 와 21주년이시래요. 축하드립니다. 결혼하신 지 21주년 때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민정 여왕님께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2765번님. 어제 꽃바구니 샀는데 이 꽃 한 송이가 꽂혀 있더라고요. 예, 두툼한 현금 봉투랑 꽃바구니 드렸습니다. 주말에는 작은 파티를 계획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아, 오늘 이미 드렸어요. 그렇죠? 이 꽃바구니와 현금 봉투는 이미 드렸고 내일 파티하십니다. 아, 정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7166번님, 올해 어버이날은 너무 슬픕니다 라고 하시면서 시누이분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시누이분 계실 때 함께 모여서 이 꽃바구니를 들고 모이는 시간이 있으셨는데 이제는 그것이 추억이 돼버렸다고 하시면서 예, 사연을 주셨어요. 아, 많은 분들이 그렇죠. 부모님 생각도 나고 부모님과 함께 했던 우리 온 가족이 좀 생각나는 그런 날이네요. 5151번님, 옛날에 부모님께 이 꽃 생화를 달아드리면 비싸다고 사오지 말라고 하셔서요. 직접 이 꽃 만들어서 달아드렸는데요. 이제는 현금으로 주는 문화가 바뀌고 있네요. 네, 우리 집에는 복권으로 게임을 해서 현금 획득했습니다. 요즘에 뭔가 좀 가족 그마다 이렇게 게임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에 약간 뭐 휴지에 현금이 이렇게 말려 있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 돈독한 가족에도 다시 한번 살리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 되실 것 같아요. 이런 가정들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6059번님, 제가 부모가 되다 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넘어갔던 시간들이 죄송하기만 하네요. 부모님께 보답할 시간이 많지 않음을 새삼 느낍니다. 오늘 부모님 찾아뵙고 함께 시간 보내기로 했네요. 예,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항상 왜 이렇게 마음에 담긴 그 감사한 마음과 아 오늘 찾아봐야지 오늘 전화드려야지 이런 거를 이렇게 참회하게 실천을 잘 못해요. 그죠? 모든 세상의 자식들이 그런데요. 오늘은 정말 찾아뵙거나 아니면 전화 한 통화라도 따뜻하게 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꼭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어버이날,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리는 꽃입니다. 순수한 사랑과 존경의 꽃말을 지니고 있어요. 1번 컨디션, 2번 진우션, 3번 카네이션, 4번 슬라생 듣기 미션.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기빈입니다.

0: 성장기 청소년에게 사춘기가 있다면 중년 이후에는 제2의 사춘기라고 불리는 갱년기가 있죠. 중년 세대에 찾아오는 갱년기는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몸과 마음, 건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갱년기 타파 꿀팁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연 원장 전화 연결해보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0: 네. 우선 갱년기라고 하면 중년 여성이 많이 겪는다. 이렇게만 통상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갱년기 의학적으로 네.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1: 사실은 폐경기를 우리가 50 정도부터 말을 하는데요. 폐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폐경 이행기부터 우리가 갱년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폐경기를 전후해서 아우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폐경기가 한 50대부터라고 하면 네. 그 전에 폐경 이행기라고 해서 갱년기 증상이 먼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1: 네네.
0: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1: 보통 어머니들이 사실 갱년기 증상이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는 열이 확 오르거든요. 갑자기 땀이 확 나거나 열이 막 나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아니면은 잠을 잘 못 자거나 굉장히 예민해지거나 신경질적으로 바뀐다던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빠르면은 40대 중반부터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0: 이런 갱년기 증상의 원인은 일단은 폐경인 네. 거예요?
1: 그렇죠. 그러니까 폐경이라는 거는 호르몬이 떨어지는 건데 이제 이름만 말을 하면 생리를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걸 폐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는 원인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에스트라디올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다 이런 갱년기 증상, 폐경 증상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0: 결국은 호르몬 변화로 인한 증상인 건데 네. 앞서 뭐 폐경기 보통 50 정도부터라고 설명은 하셨지만 그 범위가 네. 있나요? 범위. 나이의 범위.
1: 범위라고 평균 폐경 나이는 만 50에서 51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갱년기 증상은 한 4년에서 길게는 한 7년 전부터도 나타날 수 있어요.
0: 아, 그러니까 폐경이 되는 그 전 4년이나 7년 전부터 갱년기
1: 네,
0: 증상을
1: 맞아요.
0: 올 수 있다.
1: 맞아요. 그리고 이른 폐경이라고 해서 40부터도 폐경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0: 그렇다면 만약에 40 네. 중반에 폐경이 온다라고 한다고 하면 네. 아까 4년에서 네. 7년 그 전부터 갱년기 증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럼
1: 맞아요.
0: 30대 후반부터 갱년기 증상을 겪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1: 흔하지는 않고요. 보통 40 전에는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40 전에 이러한 일이 나타나면 조기 폐경을 오히려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증상 자체는 40 정도부터는 난소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폐경이 50 가까이 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때부터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0: 네.
1: 무조건 그 전에 나타난다. 이거는 조금 틀린 얘기고요.
0: 의학적으로 폐경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1: 교과서적으로는 1년 동안 생리를 안 하면은 폐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검사를 통해서 FSH라고 하는 난포 자극 호르몬이 40을 넘으면 폐경이다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0: 실제 진료 보시면서 이 네. 폐경기가 된 계속 갱년기 증상을 겪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증상은 어떤 건가요?
1: 열이 오르는 증상이에요. 사실 열이 갑자기 오르고 땀이 확 나는 증상이 급성기 증상인데 이 증상이 나타나면은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거든요. 자다가도 막 베개가 다 젖게 되기도 하고 열이 갑자기 확 오르니까 너무 덥고 그러한 증상들이 너무 힘들고 두 번째로 많이 불편해하시는 게 불면증이에요. 잠을 잘 못 자게 되니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두 가지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신 경우가 많고요. 또 예민해지는 것 때문에 주변인들이 힘들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가족분이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따님이 엄마를 모시고 오거나 남편분이 아내분을 모시고 오거나 이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0: 열이 나고 땀이 난다. 이게 가장
1: 네.
0: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셨고 가장
1: 맞아요.
0: 힘들어하는 증상도 이거라고 하셨는데 열이 오른다는
1: 맞아요.
0: 이야기는 본인이
1: 네.
0: 이제 확 열이 오르는 느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1: 네,
0: 실제로 체온을 재보면 올라가 있나요?
1: 네. 체온 자체가 크게 변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그 중추의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체온이 올라가면 오히려 추워요.
0: 예.
1: 열나면 춥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0: 아, 그 완전히 본인만 느끼는 증상이네요.
1: 그렇죠. 그냥 내가 덥다라고 느끼는 증상인 거예요.
0: 아까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0: 이게 열나고 땀나는 게 어느 정도까지 증상이 심할 수 있나요?
1: 개인차가 조금은 심하기는 한데요. 그냥 열만 오르면 얼굴이 빨개지고 본인이 그냥 후끈하다 이런 느낌만 받게 되는데 정말 심하신 분들은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납니다.
0: 이게 지속이 오래됩니까?
1: 개인차가 굉장히 커요. 아예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수년간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10년 넘게 이러한 증상 때문에 약을 꼭 드셔야 하는 분들도 있고, 나는 갱년기 증상이 전혀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열나고 땀나는 증상이 전혀 없는 분들도 가도 계십니다. 완전 복받은 거죠.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을 그렇게 심하게 겪지 않고 지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군요.
1: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병원을 잘 찾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약물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꽤나 있고요.
0: 아니, 그러면 막 갱년기 증상 때문에 열이 확 오르고 막 땀이 나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1: 네, 진짜 제일 정답은 사실 이게 호르몬이 없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0: 네.
1: 그 호르몬제를 먹으면 돼요.
0: 아, 열났을 때 바로
1: 아주
0: 먹는 게
1: 간단하죠.
0: 있어요?
1: 아, 열이 날때 바로 그 증상을 바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약은 아니고요. 평소에 늘 먹어야 돼요. 네, 갱년기 호르몬제, 그러니까 우리가 폐경 호르몬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0: 네네.
1: 호르몬제가 모든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0: 그 호르몬제는 그럼 언제부터 먹어야 됩니까?
1: 사실은 증상이 있을 때부터 드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폐경 이행기에는 수치 자체가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0: 예.
1: 그래도 이런 열이 오르고 잠을 못 자고 짜증이 나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때부터 복용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생리가 불규칙해서 폐경 이행기가 틀림이 없는데 이러한 증상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폐경이 된 이후에 드시면 될것 같아요.
0: 보통 사춘기, 청소년기에 사춘기 때 병원 안
1: 네.
0: 가잖아요. 막 중2병 있고 그래도 병원
1: 그쵸.
0: 안 가잖아요.
1: 그쵸.
0: 그런데 만약에 폐경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 이렇게 옵니다. 갱년기 증상 겪는 분들은 병원 가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호르몬제 처방받고 드시는 게 필요하다면 병원을 가셔야 됩니까?
1: 그렇죠. 이 폐경 호르몬 때는 약국에서 우리가 그냥 구입할 수 있는 약은 아니고요. 무조건 처방을 받아야지만 복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쉽게 생각을 해보면 에스트로겐이 없어요, 몸에.
0: 예.
1: 에스트라디올이 없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0: 네.
1: 보충을 해주는 게 사실은 맞기는 하거든요. 우리 몸

0: 이 자연스러운 어쩜 현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그때가
1: 네네.
0: 돼서 나타난 현상이니까. 근데 이것을
1: 네,
0: 밖에서
1: 맞아요.
0: 인위적으로 호르몬제를 넣어서 치료를 한다? 이거는 증상
1: 네.
0: 완화도 되고 좋겠지만 이런 말이 많아요. 이거 암 발병할 수 있다, 뭐 유방암 걸릴 수 있다 이런 말들도 많아서 사실 고민하는 분들도
1: 네.
0: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1: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자연스러운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오래 안 살았어요. 예전에는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죠. 지금
0: 예.
1: 100세 시대잖아요. 그럼
0: 그렇죠.
1: 폐경이 50에 되는데, 50년을 폐경으로 살아야 돼요. 예전에는 한 가지였으면 폐경 상태로 10년, 70이면 20년을 살면 됐기 때문에
0: 네.
1: 이런 골다공증이라든가 근감수증, 뭐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엄청 높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폐경 상태로 수십 년을 살게 되니까 이 위험도가 엄청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거를 보충을 해줬을 때 이후에 생기는 다양한 질환들을 예방을 할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노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러한 병이 생기고 우리가 수명이 연장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0: 그러니까
1: 의미에,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건강 상태를 계속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호르몬 치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니까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요거는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호르몬제 처방, 호르몬제 치료가
1: 네,
0: 유방암을
1: 맞아요.
0: 발병시킨다는 그게 확인은 된 거예요?
1: 사실 예전에는 유방암을 올린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주 옛날 몇십 년 전에.
0: 네.
1: 그래서 먹는 거에 굉장히 조심을 기울였는데, 최근에는 그 스터디를 분리시켜가지고 다시 봤더니, 모든 사람한테 유방암을 올리는 게 아니라 60대에서만 올리던데라고 최종 결론이 나왔어요. 이것도 꽤 오래된 내용이고요. 가장 최신은 아니고 꽤 오래됐어요. 이렇게 밝혀진 지도.
0: 네.
1: 그래서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고 한 7년에서 10년이 지나야 유방암이 위험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호르몬제를 먹기 시작해서 한 5년이 됐어요. 그때는 유방암에 대한 위험도가 전혀 올라가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빠르게는 7년, 늦게는 10년, 대부분의 스터디는 10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10년 가까이 돼야 유방암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0: 그래서
1: 그래서,
0: 결론은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건 맞으나.
1: 네, 맞으나 10년 먹어야 올라간다. 10년째부터.
0: 아하.
1: 그리고 그 위험도조차도 되게 낮아요. 우리가 막 고기 같은 거, 가공육, 이런 거 많이 먹어도 유방암 위험도 올리거든요?
0: 네.
1: 그거보다 낮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유방암 위험도를 올리지 않는 폐경 호르몬제가 나왔어요.
0: 그렇군요.
1: 네,
0: 근데 전 이런 말도 들었어요. 내 호르몬제 약을 주기적으로 좀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한 가지 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먹으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1: 그런 얘기도 있구나. 그거는 솔직히
0: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1: 저는 처음
0: 일단
1: 들어보는
0: 궁금해서
1: 말인데,
0: 여쭤보는 건데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산부인과 전문의는 아니군요, 그러면.
1: 네,
0: 예.
1: 맞지는 않고요.
0: 어디선가
1: 하지만
0: 들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아닌 걸로.
1: 네. 근데 그거는 있어요. 환자분의 증상이나 상태에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이 결정에 따라서 약을 바꿔드리긴 합니다.
0: 아, 그때 환자 이제 상태를 보면서 계속 진료를 하실
1: 그렇죠.
0: 거니까.
1: 네. 근데 바꿔야 하는 건 아니고
0: 그렇군요.
1: 조금씩 증상에 따라서 맞는 약들이 달라서 상태에 따라서 약을 바꿔드린 경우는
0: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1: 있어요.
0: 사람의 몸이라는 건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게 달라지는 거니까.
1: 그렇죠.
0: 예,
1: 네,
0: 그거 이제
1: 맞아요.
0: 그때그때 선생님 판단에 의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다면 사실 요것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우울감이라든가 감정 기복 이런 것도 아까 막 예민해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1: 맞아요.
0: 사람이 솔직히 스트레스 받아도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1: 그쵸.
0: 받아서 예민한 건지, 갱년기 증상이랑 예민한 건지, 요뭐 요거를 뭐 구분할 수는 없겠죠. 일단은 본인의 나이대 포함해서 그런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1: 네, 그런데 본인이 근데 사실은 잘 알아요.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 일로는 이렇게 짜증이 안 났는데,
0: 아.
1: 이상하게 별거 아닌 거에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왜 이렇게 요즘 들어서 너무 우울하지? 이러한 본인의 감정 변화를 본인이 느낍니다.
0: 본인이 아는군요.
1: 예, 본인이 사실 잘 알고요. 또 하나는 가족들이 좀 알아요. 우리 엄마 이상하다.
0: 아, 항상
1: 옛날
0: 함께
1: 같지 않다.
0: 있으니까. 아.
1: 맞아요. 네. 그러면
0: 알겠습니다.
1: 눈치채야 합니다.
0: 그러면 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맞아요.
0: 갱년기 타파 꿀팁 전수해 주셔야 돼요.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뭐 증상 완화되더라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1: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0: 그런 다양한 질환들이 사실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뼈가 튼튼해지는 거, 그리고 근육이 좋아지는 거, 지방이 주는 거, 그리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떨어뜨리는 게 사실 운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전혀 그런 불편한 증상이 없다, 이런 분들이라면 약을 먹지 않고 운동을 정말 열심히 꾸준하게 한다면 꼭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근데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약을 드시는 게 좋고요.
1: 어떤
0: 그래서
1: 운동을 해야
0: 네,
1: 됩니까?
0: 근력 운동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1: 아, 근육을
0: 단순히
1: 키워야 되네요.
0: 네, 맞아요. 그냥 걷기만 하시는 어머니들 많거든요.
1: 네.
0: 당연히 걷기도 너무 좋은 운동인데 저는 근력 운동도 꼭 같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거랑 스트레칭.
1: 아,
0: 네,
1: 근력 운동과
0: 유연성. 네.
1: 스트레칭.
0: 네, 맞아요.
1: 근력 운동 하시려면 피트니스
0: 네.
1: 끊어야 됩니까? 집에서 근력
0: 저
1: 운동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0: 혼자서 요즘 막 유튜브 같은 거 틀어놓고 따라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사실 안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셨던 분들은 하겠지만 내가 이제 뭐한 40대 중후반부터 해야지라고 했을 때 제대로 하기도 쉽지 않고요. 열심히 하지도 않고 몸이 다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늦게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PT 끊으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뭐 요가, 필라테스, 뭐 웨이트, 뭐든 1대1로 제대로 배워서 체화가 된 후엔 혼자 하셔도 되지만 그 전에는 명품팩 빠서 PT 끊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1: 그게 더
0: 옷이고
1: 좋겠네요.
0: 가방이고 다
1: 예.
0: 필요 없다.
1: 그렇죠. 건강이 최고죠.
0: 네, 맞아요. 이제 다
1: 운동,
0: 필요 없고.
1: 근력
0: 네, 운동.
1: 운동하시고, 스트레칭
0: 네.
1: 하시고, 또 먹는 거, 뭐, 챙길 거
0: 네.
1: 없을까요?
0: 5대 영양소 무료로 그게 진짜 최고고요. 나이 들수록 그러니까 탄수화물 사실 젊을 때는 줄이고 가공된 탄수화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1: 네.
0: 나이가 든 후에는 탄수화물도 꼭 드셔야 되거든요. 뭐 그렇다고 가공된 탄수화물 드시라는 게 아니라 밥 같은 거 탄수화물도 꼭 같이 잘 먹어줘야 해요.
1: 네.
0: 네.
1: 또 하실 말씀 있네요. 탄수화물
0: 아,
1: 드셔야
0: 네.
1: 되고.
0: 단백질 무조건 드셔야 되고요. 단백질 꼭
1: 탄수화물과
0: 드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1: 단백질.
0: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도 포함된 식사를 꼭 하시는 게 좋고 단백질을 꼭 많이 드시고 그래서 뻔한 얘기 5대 영양소 골고루 먹고 잘 자고 규칙적인 운동하고
1: 네.
0: 정말 쉬운데 하기 어려운 이거를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1: 보면은 항상 이렇게 뻔한
0: 네.
1: 얘기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예.
0: 맞아요. 괜히 오랜 세월
1: 제일
0: 이렇게
1: 실천하기 힘들고. 예.
0: 맞아요.
1: 그리고 여성뿐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폐경과 관련해서 갱년기가 오는 건데, 남성도
0: 네.
1: 갱년기 겪는다고
0: 아,
1: 하거든요. 이건 뭔가 짧게
0: 맞아요.
1: 좀 설명 부탁드려요.
0: 남성도 호르몬이 떨어지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 여성이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생기는 게 갱년기고, 남성도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생기는 게 갱년기인데, 가장 큰 차이는 여성은 그냥 뚝 떨어지거든요. 한 번에 뚝 떨어지는데, 남성의 경우는 아주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성은 한 40부터 조금 빨리 떨어지는데, 매년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여자 같은 증상이 나타나진 않아요.
1: 그렇군요.
0: 네.
1: 근데 남성들도 눈물 많아지고 막 그렇다던데요.
0: 맞아요. 똑같이 지방이 붙고 근육이 줄어들게 되고요.
1: 그래서
0: 그리고
1: 솔루션은
0: 일단,
1: 똑같습니까? 여성
0: 맞아요.
1: 솔루션과?
0: 그리고 피검사를 했을 때 남성 호르몬이 정말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보충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1: 알겠습니다. 끝으로
0: 네.
1: 어버이날 맞아서
0: 네.
1: 갱년기로 힘들어하는 부모님 세대와
0: 네.
1: 가족들에게
0: 네.
1: 10초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네, 갱년기라는 거 괜히 이름만 우울한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의 절반은 우리가 폐경기로 살아야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여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적응해서 살면 되고 우울해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내 상황에 맞게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게 가장 최고의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하고 가족분들이 옆에서 잘 서포트 해주는 게또 필요하긴 해요. 사춘기처럼.
1: 네.
0: 초반 1, 2년은 옆에서 가족들의 사랑으로 버텨내시고 그다음에 나의 긍정의 힘으로 열심히 꾸준한 운동으로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버이날 모두 모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연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온라인. 6회 평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강호 온라인.
1: 오늘 SAT 정답은 카네이션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버이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박기빈이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수도권에서 단 한 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도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8: 지금 뭐해? 세비톡톡해. 수원에 할 말 많아? 세비톡톡해. 지금 세비톡톡 앱을 다운로드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전해주세요.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은 정책이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소통의 기회, 지금 시작하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1시 34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진 HMM 소속 나무호가 예인선에 이끌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HMM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8시 24분쯤 나무호가 두바이 항에 접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나무호에 탑승했던 24명 선원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이후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부터 본격 사고 조사가 진행됩니다. 해양수산부와 소방청에서 파견돼 두바이에 도착한 정부 조사단은 나무호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중동발 우회 항로를 이용한 선박과 항공화물의 운임 상승분이 과세가격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관세청은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는 올해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번 특례로 이란 전쟁 이후 급등한 운임은 과세 가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전쟁 이전 수준의 통상 운임만 반영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중동발 우회 선박과 긴급 항공 운송, 전쟁 여파로 해협에 고립됐던 선박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일반 운임뿐 아니라 채선료와 운송보험료도 특례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고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미국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교전에도 휴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이란 표적에 대한 보복 공격은 그저 가벼운 경고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는 위법이라는 미 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이번 판결의 효력은 일부 원고에게만 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미국 내 중소수입업체 가운데 일부에만 글로벌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 판결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의하면서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라는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 규모를 기록하고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3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경상수지 흑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73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수출에서 수입을 제외한 상품 수지는 350억 7천만 달러로 마찬가지로 역대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수출은 943억 2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IT 품목이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를 중심으로 호조를 이어가고 이외 품목도 조업일수 확대와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이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본회의 개헌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비겁한 불출석으로 투표 불성립이 됐다며 이러니까 위헌정당 해산 심판감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송파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라리 국민의힘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는 것을 반대한다고 얘기하라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광주에 가면 사탕 발림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행동은 그렇지 않다면서 부마 항쟁 역시 헌법에 넣자는 건데 좀 용기를 내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을 다시 시도하는 것을 두고 공소취소 특검 역풍을 덮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헌법마저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이 광기에 가깝다며 불과 20여 일 남은 선거 일정에 맞춰 헌법을 뜯어고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개헌의 혈안인 건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 찍어 지방선거용 불쏘시개로 활용하려는 비열한 계산이 깔렸다면서 동의할 수 없는 국민은 모두 내란 세력이냐며 반문했습니다. 삼성전자 2대 노조가 파업을 주도하는 최대 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사측과 교섭에 배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어제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 교섭 배제 협박성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과 사과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삼노는 공문에서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가전 등 완제품 사업 부문인 DX 소속 조합원을 대변하는 지부장의 현장 소통 활동을 문제 삼으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교섭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DX 사업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교섭 테이블에서 지워버리겠다는 행위로 노조 간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금융감독원 본원과 재해복구센터에서 사이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감독 정보시스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금감원은 대국민 정보 시스템 정보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모의 훈련을 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은 금융권 정

홍보 시스템 중단 사고 사례 등 최신 위협 동향을 고려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로는 디도스 공격과 랜섬웨어 감염, 본원 화재 발생 상황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교통량이 가장 많았던 요일은 금요일, 시간대는 오후 4, 5시 때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도로교통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하루 평균 교통량은 16,416대로 전년보다 0.9%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교통량이 늘어난 건 자동차 등록 대수가 0.8% 증가한 데다 수도권 통행량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으로 2일 단위로 사용하던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쪽에서 사용 가능한 연차 범위를 설정해야 하고 시간 단위 기준의 경우 향후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차로 4시간 근무할 때 근무 중간에 반드시 30분의 법정 휴게 시간을 갖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근로자가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바뀝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7.4도, 습도는 37%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딱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 생각 하나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겁니다. 결국 행복은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더 단단해지는 게 우리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사기록의 이준환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제약회사의 영업관리자로 20년 넘게 일해온 50대 가장입니다. 딸과 아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놓고 10년 넘게 기러기 아빠로 지내왔죠. 조그만 원룸에서 끼니를 대충 때워가며 최대한 돈을 아꼈었고 번 돈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10년간 송금한 돈만 해도 7억에서 8억은 좋게 될 겁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내 아내와 딸이 낯선 타국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만 있다면 희생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SNS 사진을 보는데 씁쓸해졌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미국에서 화려한 파티를 즐기고 골프 교습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시원 같은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버티는데 아내는 제가 보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동안에 제 인생이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그 즈음에 딸이 미국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했죠. 하지만 아내는 생각해보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분명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내는 제가 보낸 돈으로 미국에 작은 집을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차라리 제가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덜 벌더라도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는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 하면서 퇴직할 때까지는 지금처럼 한국에서 돈을 벌라고 했습니다. 순간 제가 가족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끔 미국에 가면 딸은 저를 낯설어했고 아내와 딸이 나누는 미국 생활 이야기에 저는 끼어들 자리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남남으로 갈라서고 제 남은 인생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내가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10년간의 희생과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기러기 아빠 이야기였어요. 사연자분은 한국에서 혼자 힘들게 지내오셨는데 아내는 미국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좀 너무한 것 같거든요. 이준환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이 부부처럼 어느 한쪽에서 호화스럽게 생활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1: 네.
2: 모든 기러기 부부가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같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아내는 미국에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있고요. 이혼소송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2: 네, 소송은 한국 법원에 제기하셔도 됩니다.
1: 네.
2: 지금 사연자님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시고 또 부부의 마지막 공동 거주지가 우리나라였으니 우리나라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1: 네, 두 분 다 한국, 예, 우리나라 국적이 있고요. 지금 사연자분이 아내한테 10년간 7억에서 8억 정도 보냈는데 이거 돌려받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이혼하면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2: 미국으로 송금하신 돈만 따로 돌려받긴 어렵습니다. 기러기 아빠로서 보내신 돈은 일부는 아내의 취미생활을 위해 소비되긴 했으나 대부분은 생활비나 교육비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2: 이런 경우처럼 보내신 돈이 대부분 부부 일상가사를 위해 소비되었기 때문에
1: 네.
2: 이 돈을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재산 분할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요. 또 이 돈만 따로 반환을 구할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여도 문제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기여도 문제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본인이 미국에서 아이는 혼자 키웠다. 그러니까 내가 더 기여도가 높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양육 부분에서는 사연자분이 좀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2: 네, 아내가 타국에서 홀로 아이를 키운 고충은 인정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네. 해서 사연자님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1: 네.
2: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는 결국 재산이 누구의 소득으로 주로 형성이 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이 됩니다.
1: 네.
2: 일단 아내분이 미국에서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오직 사연자님의 소득에만 의존해서 생활하셨고요.
1: 그렇죠.
2: 네, 또 사연자님이 한국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긴 채 모든 소득을 아내분에게 보내드렸기 때문에
1: 네.
2: 누가 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는지를 따져보면 오히려 사연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돈을 다 벌어서 보내줬으니까요.
2: 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연자님의 소득 자료와 매달 아내분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등을 조회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혼을 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혼을 한 이후에도 지금 사연자분이 아내와 딸에게 부양료 아니면 양육비 계속 보내줘야 되는 걸까요?
2: 네, 우선 부양료부터 말씀드리면 아내와 이혼하신 후에는 부양료를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네.
2: 부양료는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부양 의무는 직계, 혈족,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과 같이 기본적으로 친족관계인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와 이혼하신다면 아내와의 친족관계는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그렇죠.
2: 예, 당연히 부양 의무도 소멸이 되는 것이고 부양료도 지급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지급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연자님의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하고 성년이 됐다면 아내가 양육비를 요구한다고 해도 거절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1: 네.
2: 아내가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보내주던 생활비가 갑자기 중단이 되면 따님의 학업이나 생활에 큰 지장이 가게 되고 이게 원인이 돼서 따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 따님을 지원하실지는 따님과 직접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사연 내용 중에 아내가 미국에서 집을 샀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집, 이거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2: 네. 외국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중 일방의 소유이고 부부 공동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1: 네.
2: 다만 그 집의 가치를 얼마나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경우에는 객관적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는 이 자료를 통해서 가치를 평가하고 그게 없으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치를 평가합니다. 아파트와 달리 주택은 시세 자료가 없다 보니 보통 감정을 통해 가치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1: 네.
2: 문제는 이 사연처럼 주택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감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니 외국까지 가서 감정을 하기도 어렵고 설령 가능한다고 하더라도 출장비 등 감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가 있죠.
1: 네.
2: 그래도 일단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집을 살 때 지불한 비용으로 가치를 평가해달라고 주장해보

0: 수가 있고요.
1: 네.
0: 아내가 주장하는 집의 가치가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가치에 동의해서 일시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장하는 집의 가치가 너무 낮거나 집값이 올라서 현재 시세를 꼭 확인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이럴 때는 해당 국가에서 신뢰할 만한 부동산 가치 평가 자료나 부동산 거래 사이트의 시세 확인 자료라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위자료 이야기도 안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사연자분 10년간 기러기 아빠 생활하면서 외롭게 혼자 살아오셨거든요. 이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0: 일단 안타깝게도 단순히 외로웠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받긴 어렵습니다.
1: 네.
0: 그동안의 별거가 딸의 유학 때문에 부부가 합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고요.
1: 그렇긴 하죠.
0: 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딸이 대학에 입학했는데도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을 거부하고 사연자님이 직접 미국으로 가겠다는 것도 거부하면 지금처럼 돈만 보내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아내의 귀국 거부와 미국에서의 동거 거부가 민법 제840조 2호의 아기의 유기에 해당한다거나
1: 네.
0: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유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보시고 아내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으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내가 미국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연자분이 한국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 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러기 생활하면서 10년간 보낸 돈은 그대로 돌려받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분의 희생이 컸기 때문에 기여도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미국에서 산 집,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을 거부하고 동거를 피한 거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검토해 볼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께 드릴 용돈 미리 챙기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흔치 않은 경우이긴 하지만 이 용돈이 증여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부모 자식 간의 금전거래도 엄연한 과세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통념상 흔히 용돈이라고 하면 몇십만 원 정도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큰 돈을 드릴 때는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증여세를 안 물고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돈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5천만 원 안에 어버이날 용돈은 물론이고 매달 보내드리는 생활비까지 모두 합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10년간 5천만 원을 안 넘으면 무조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 명의로 연금이나 월급 같은 충분한 소득이 있는데 자녀가 생활비를 또 보태거나 부모님이 그 생활비를 안 쓰고 모아서 적금을 들거나 주식을 샀다면 그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 증식으로 간주돼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자녀에게 주는 용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인 자녀에게 10년간 2천만 원, 성인 자녀에겐 5천만 원을 넘게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선우정아의 봄처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은 가장 따뜻한 이름 부모님을 떠올리는 어버이날입니다. 맑게 드러난 하늘처럼 마음도 환하기 전하기 좋은 날 하루인데요. 오늘 전국에서 대기질이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평년보다 1, 2도 정도 낮아 선선하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20도, 강릉 19도, 대구 21도에 머물겠습니다. 강원권에서는 오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에서는 오늘 밤까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강대교부터 마포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바로 반대편 마포대교에서 서강대교 사이 4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원효대교에서 망화대교 일대까지는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각 구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이전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서행되고 있고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 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사이로 아직은 더딘 흐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방송 YTN. YTN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먼저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임 전 사단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하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인정했고 수중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작전을 지시해 최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0: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과 이란 남부에서 잇따라 대규모 교전을 벌였습니다. 휴전이 깨지는 건 아닌지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1: 밤하늘에 번쩍이는 불빛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이란 매체는 미군 공습으로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섬에서 폭발음이 잇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게슘섬의 바흐만 부두가 공격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휴전 기간에도 대규모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자위 차원에서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요격하고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전은 미군의 이란 유조선 공격이 발단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해상 봉쇄 위반을 이유로 이란 유조선을 전투기로 타격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휴전 위반이라며 미 군함을 겨냥한 공격을 벌인 겁니다.
2: 미 침략군의 유조선 공격에 이란은 호르무즈 일대에서 작전 중이던 적군 부대에 미사일을 발사해 퇴폐시켰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보도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미 구축함 세 척을 공격했지만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공격은 가벼운 경고였다며 휴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미국이 상습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0: 이런 가운데 미군은 잠시 중단했던 상선호위 작전, 해방 프로젝트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정부 당국은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은 더 버틸 수 있다고 평가해 사태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3: 미국이 이틀 만에 중단했던 호르무즈 해협 상선호위 작전, 해방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미군 항공기의 자국 기지와 영공 사용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작전 재개 여건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사우디의 강한 반발로 작전이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간 추가 통화로 작전 장애물을 없앤 거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대규모 전투 작전을 재개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터 에그셋의 미 국방장관입니다.
3: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는 이란이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은 더 버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더욱 급진화하면서 내부 탄압을 강화하며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를 갖췄다는 겁니다. 또 미사일 전력의 70% 이상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미사일의 80%가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2: 이란의 미사일은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일부는 남아있는데 아마 18%에서 19% 정도로 이전과 비교하면 많진 않습니다.
3: 여기에다 공해상에서 배와 배 사이로 기름을 옮겨 싣는 이른바 북한식 선박간 환적으로 원유를 팔아 전쟁 자금줄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끈질긴 생명력이 확인되면서 다음 주 중국 방문 전까지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
0: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굳히려는 취지에서 최근 페르시아 걸프 해협청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란은 새로운 정부기관으로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발족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을 심사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해협청은 선박 정보 신고 신청서를 발급해 모든 선박이 안전한 항행을 보장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CNN 방송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현재 선사들에 배포된 신청서는 40개가 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박들은 출항국, 목적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과 걸프 지역 동맹국들이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방해 중단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재차 거부권 행사에

0: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과 바레인이 작성한 유엔 결의안 초안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공격과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협 통과 선박의 통행료를 부과하지 말 것과 설치한 길의 위치를 공개할 것, 그리고 세계 식량 부족 우려 속 비료 수송을 위한 인도주의 통로 설치를 허용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종전 협상에 근접했다는 소식은 들려오곤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오히려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은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현장에서는 저강도 전쟁이 일상이 돼버렸는데요. 이른바 무늬만 휴전이 길어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1: 미국과 이란 모두 전면전은 부담스럽지만 물러설 수도 없는 외나무 다리에 서 있습니다.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로 미군을 끊임없이 자극해 협상력을 높이려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압도적 무력 과시와 협상을 병행하며 갈등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묘한 대치 이면엔 각국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겐 중동 리스크를 적절한 수준으로 묶어두는 성과가 필요합니다. 내부 경쟁안에 직면한 이란 지도부 역시 적과의 대치를 결속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장기화 국면과 탐방입니다. 최근 불거진 가짜 악시오스 논란은 이런 혼란을 극대화합니다. 정보를 흘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정보전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공식적인 휴전 발표가 나와도 현장 군인들과 시장은 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2: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협상 없는 현상 유지입니다. 이란은 제재 해제 대신 해협 통제권을 쥐고 미국은 전면전을 피하는 대치 국면으로 굳어질 겁니다. 퀸시 연구소 부소장입니다.
1: 결국 지금 상태는 갈등의 해결이 아닌 비용의 상시화를 의미합니다. 양측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호르무즈의 군사적 긴장은 이제 해소해야 할 변수가 아닌 상시적인 뉴노멀로 굳어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평화라는 외교적 수사 뒤에서 호르무즈 리스크는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물류 시스템에 피할 수 없는 기본값이 돼가고 있습니다. YTN 권정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HMM 소속 남우호가 두바이항에 도착해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외부 충격과 폭발음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원 기자, 현재 남우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4: 네, HMM 소속 남우호는 오늘 오전 8시 14분쯤 두바이항 조선소에 접안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저녁 8시쯤 사고가 난 뒤 사흘여 만에 구조된 셈입니다. 남우호는 폭발과 함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고 직후 운항 불능 상태에 빠져 바다 위에 그대로 고립됐습니다. 이후 선사인 HMM이 현지 업체와 계약해 예인선을 보냈고 돌아오는 데까지도 이틀 가까이 걸렸습니다. 일단 남우호가 두바이항에 도착한 24명의 선원들은 건강 상태를 점검한 뒤 내리지 않고 일단 남우호 선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 가운데 한국인 선원 6명은 귀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남우호가 수리되는 대로 다시 승선할 예정입니다.
3: 남우호가 도착했으니까 이제부터 조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4: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남우호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부의 조사단은 이미 두바이에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르면 오후 1시부터 사고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사단은 먼저 남우호의 블랙박스인 항해기록 저장장치 VDR과 CCTV 영상을 포함한 자료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선체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현장 감식을 통해 폭발 원인을 분석하고 선원들의 증언 청취 등도 이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이란의 공격이 있었는지 아니면 부유기뢰가 폭발하며 내부 기관실까지 영향을 미쳐 화재가 난 것인지 정확히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부는 조사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결과 발표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부처가 할 것인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조사 진행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재입니다.
3: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중국 소유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0: 아랍에미리트 미나사크르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 JV 이노베이션호가 공격을 받아 갑판에 불이 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중국 선박이 피격된 첫 사례로 공격 주체나 인명 피해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각국 상선들을 잇따라 공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또 이번 사건으로 현재 수백 척의 선박이 묶여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마비 상태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자동 식별 장치를 끈채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온 유조선 한 척이 오늘 오후 충남 서산 대산항으로 들어옵니다. 몰타 선적 유조선 5대4로 우리나라 이 하루 원유 소비량의 절반 수준인 100만 배럴을 싣고 올 예정인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
1: 네, 충남 서산 대산항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온 유조선이 오늘 도착을 한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바다에는 현재 비교적 작은 크기의 유조선들이 보이실 텐데요. 대산항 인근 앞바다에서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뽑아내고 있는 선박과 또 바다 위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박들입니다. 한국 예산업 협동조합 서산 지부는 지난달 13일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온 대형 유조선 오데사호가 오늘 오후 1시쯤 이곳 주변 해상 계류 시설에 정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11시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도선사가 해상 계류 시설로 안내하기 위해 유조선에 탑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데사호에는 원유 100만 배럴이 실려 있는데 우리나라 하루 원유 사용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크기가 큰 유조선이다 보니 부두가에 정박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4km가량 떨어진 해상 계류시설에 정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100만 배럴 이상 실은 원유선은 해상 계류시설에 정박한 뒤 이틀에 걸쳐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뽑아내는데 오데사호의 경우에는 내일 오후 3시까지 해상 계류시설에 정박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0: 네, 이미 봉쇄가 된 상황에서 이 오데사호는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까?
1: 네, 오데사호는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조용히 항해해 무사히 해협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해상 봉쇄선을 뚫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건데요. 오데사호는 해협 통과 후 4일 뒤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항 근처에서 다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8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을 발표한 후에 해협을 빠져나온 겁니다. 당시에는 이란이 해협 봉쇄를 풀겠다고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라 선박의 이동 경로를 감추기 위해 자동 식별 장치를 끈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나라 사이의 종전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또다시 봉쇄된 상황입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원유 수급 차질 여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0: 중동발 우회 항로를 이용한 선박과 항공 화물의 운임 상승분이 과세 가격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관세청은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는 올해 3월 1일 이후에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번 특례로 이란 전쟁 이후에 급등한 운임은 과세 가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전쟁 이전 수준의 통상 운임만 반영됩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의 오차 최고 가격을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물가 부담이 커지자 민생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인데요.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조치도 두달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2: 정부가 5차 최고 가격제를 발표하고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최고 가격을 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한번더 동결됐습니다. 석유 제품 공급 가격은 지난 3월 27일부터 8주 연속 두달 가까이 동결됐습니다. 여전히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큰 변동성을 보이는 데다 앞선 최고 가격 고시에 유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만큼 인상 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격 안정에 무게를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3: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4: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입니다.

0: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 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번 최고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정부는 최고 가격제로 물가를 1.2%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난달 물가 상승률 2.6%는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며 고유가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유 제품 내점 매석 금지 조치도 오는 7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 최고 가격제를 빌미로 한
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2: 석유 제품 내점 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
1: 또 매점 매석을 막기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제 확대 등 추가 대응 방안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최고 가격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4: 7,500 돌파까지 파죽지세로 달렸던 코스피가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이 3조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장중 한때 지수가 7,300선까지 밀렸는데요. 하락장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레스 시연 영상 공개 효과로 현대차의 주가는 급등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가 오늘은 하락세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5: 현재 코스피는 7,37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8% 내린 7,353으로 출발했습니다. 개장 직후보다는 낙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코스피 7,000 시대를 열었던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세입니다. 삼성전자는 3%대, SK하이닉스는 1%대 하락세를 보이며 나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세이지만 현대차는 11%, 현대모비스는 23% 이상 급등 중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기계체조 시연 영상을 공개한 후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 연 이틀 순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가 하락 중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 6조 6천억 원 순 매도를 했던 외국인이 오늘도 3조 원 넘게 순 매도 중입니다. 개인과 기관은 순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하락은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흘 만에 하락 마감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교전 재개로 종전 협상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전환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사흘 만에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0.02% 오른 1199로 출발해 1210선에 올라섰는데 다시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 매수를, 개인이 홀로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4: 네,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에서 1460원대로 올랐다고요?
5: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원 오른 1459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소폭 올라 1460원대 초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이틀 대규모 순 매도를 하면서 환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지역 위기감 확산에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 중이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2달러, WTI 서부 텍사스산 선물 가격은 배럴당 96달러,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98달러 선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웅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제54회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해서 직접 축사를 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 54번째로 맞이하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사람의 부모는 자식의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서야 저도 비로소 실감하는 일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주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제가 져야 할 무거운 책임을 대신 짊어지고 계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 짐을 조금씩 덜어드릴수록 우리 부모님들의 어깨가 가벼워질수록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을 향해 한 발씩 성큼성큼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아이의 탄생과 돌봄이 온전한 기쁨으로 꽃피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한평생을 헌신한 어머님, 아버님들이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부모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여야 모두가 내일의 삶을 긍정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개의 노인일자리, 불합리한 연금제도 개선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들을 열심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고 살뜰하게 보살피며 실질적인 제도와 지원을 거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모두 함께 책임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네 어머님, 아버님들의 노고에 보답할 최고의 효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전하지 못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야 할 어버이날입니다. 만나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우리 곁을 떠난 순직 공무원들의 부모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 슬픔 앞에서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을 그 젊은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습니다. 국가가 자식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오늘 유가족 여러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충돌하며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교전에도 이란과 휴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김덕일 고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네, 불안한 휴전 속에 교전까지 벌어졌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2: 이란은 정말 합의를 원합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고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0: 밤하늘에 번쩍이는 불빛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공격은 가벼운 경고였다며 휴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 이란과의 협상 데드라인 있습니까? 언제쯤 답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시죠? 절대 데드라인 없습니다. 답변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데드라인 없습니다.
2: 이란의 답변이 와야 할 텐데 아직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데드라인은 없다고 하는데 무한정 기다린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3: 일단 물리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마더스데이가 내일인데 내일 네. 1시에 로즈가든에서 아마 마더스데이 행사를 하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좀 밝힐 것으로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 남성욱,
3: 지금 데드라인은 결국 베이징행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이란으로부터 협상안을 받아서 조율하고 본인이 이제 베이징에 가서 이것을 최종 마무리하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뻑하면 공격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예. 어느 발언에 저희가 무게중심을 둬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협상 없는 휴전, 휴전 없는 협상. 제 표현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협상이 없는 상태에서 휴전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하고 또 이란 혁명수비대도 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휴전은 되고 있는데 또 협상은 안 돼요. 반대로 또 휴전은 없는 상태에서 협상을 뭐 지난 24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데 역시 진실은 여전히 미궁으로 보입니다.
4: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는 하는데 오늘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이 있은 직후에는 만약에 또 뭐 협상에 서명 안 하면 이란을 무너뜨리겠다. 네. 아마 뭐 군사적인 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양면 전술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5: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단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선 협상의 길은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요. 뭐 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쪽으로 해서 이제 협상 쪽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예. 반대로 보면 저는 프로젝트 프리덤이 다시 이제 재개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원래는 이게 뭐 상당한 진전 때문에 파키스탄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그만둔다고 했는데 이것을 따지고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의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라든가 영공을 미국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일단 중단했다는 얘기가 있죠. 이게 이 프로젝트 프리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항공기들이 약간 100여 대가 동원이 돼서 유사시에 어떤 그것을 보호주는 역할까지도 해줘야 되는데 네. 사우디 영공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이것이 실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중단한 측면도 있다는 점인데 근데 지금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사우디와 미국 간에 다시 조율이 돼서 사우디가 자신의 공군기지와 영공을 개방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프리덤 프로젝트 작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공교롭게도 미국 구축함 세척이 호르무즈 해협 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이란 측에서 공격을 했는데 미국 측은 그걸 다 이제 격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서 게슘섬, 그러니까 이제 통행료를 지불하는 이란 쪽에 바짝 붙어 있는 긴 섬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반달 아바스라고 하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어떤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 그것을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교전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협상에 관한 문은 계속 열어놓고 있고요. 아직 프로젝트 프리덤 일시 중단 상태지만 언제든지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봐서 투트랙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일단 교전 상황만 보면은 미군의 이란 유조선 공격이 발단이 된 건 맞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냥 툭 친 수준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3: 네, 영어로 러브탭. 그러니까 연인 간에 살짝 이렇게 살짝 친 걸 러브탭이라는 뭐 예. 굉장히 애정의 표시죠. 그런데 이란 유조선을 공격하고 러브탭을 했다라는 표현은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을 갖다 너무 순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2: 좀 사태를 키우고 싶진 않다 이런 의지겠죠.
3: 우리의 예. 의지를 당신이 읽으라는 의미겠죠. 예. 다만 톡 쳤는데 맞은 이란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이거를 방치할 수는 없죠.
2: 그렇죠.
3: 절대적으로 또 반격, 보복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 화면에서 봤듯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밤하늘에 정말 저기 사시는 분들은 무서울 것 같아요. 미사일 폭음과 여러 가지 뭐 섬광이 번뜩이는 그런 전투 장면이 일기인데 겉으로는 휴전인데 교전은 또 여전히 진행되는 정말 모순이죠. 휴전과 교전은 동시에 병존할 수 없는데

0: 지금 분명히 공식적으로는 휴전입니다. 그러나 교전은 또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살얼음판, 불안한 평야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요 1차 관문이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직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런데 뭐 휴전 협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교전이 어쨌든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전들이 어떻게 보면 모여서 나중에 협상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아요?
0: 네, 이 문제가 간단치는 않습니다. 사실은 가장 심각한 이란 핵 협상인데, 지난 2015년에 이란 핵 협의는 협상장에서만 2년이 걸린 협상 아닙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달하는 본문과 5개의 기술서거든요. 그런데 한 장에 지금 뭐 안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란 혁명 수비대나 칼리파프 얘기로는 상습적인 가짜 뉴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2: 예.
0: 협상이 그렇게 워싱턴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가지 않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기자들한테 큰 소리 친 부분이 뭐냐면 440kg의 60%짜리 HU 고농축 우라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 미션 임파서블 중에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접점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저희도 보도를 해드리면서 여러 번 말이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데요. 이란의 답변을 48시간 이내에 받겠다라고 했다가 또 데드라인은 없다고 했다가 어떤 기준에 맞춰서 봐야 될까요?
3: 지금 계속해서 물밑으로는 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뭐 이제 이란 쪽에서도 조금만 뭐 기다려달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데드라인을 직접 정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2: MOU를 지금 뭐썩 하고 있는 건 맞을까요?
3: 뭐한 페이지로 지금 14개를 어떻게 쓸까 뭐 고민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란 외교부에서는 이걸 만약에 정 아니라면 아니다. 같이 논할 가치도 없다 할 수도 있는데 뭐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인내력이 한 게, 우선 미중 정상회담 전에 중국에게 이란 얘기를 꺼내지 않고 끝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 중이라면 오히려 더 그때 이 얘기를 꺼냄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좀더 이란 호르무즈 해협, 요번에 중국 선박도 피격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남의 얘기가 아니니까 직접 호르무즈 해협 자유화에 대해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고비는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끝내고 싶어 할것 같고요. 데드라인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이란이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중국이 그 전에도 계속 설득을 했는데도 이란이 이 정도로 안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더 압박할 수 있겠죠. 아, 우리가 이렇게 설득도 했고 중국까지도 설득을 했는데 이란이 말을 듣지 않고 우리에게 답장을 주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더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든가 어떤 군사적 옵션 같은 것도 제한적으로는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1: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행정부 신뢰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평가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CIA가 이란이 만약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봉쇄하는 상황을 최소 뭐 석 달에서 넉 달까지도 견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놨어요, 분석을.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빨리 끝내려는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3: 뭐 이 내용대로라면, 이게 워싱턴 포스트가 또 이제 중앙정보부 어떤 비밀 문서 같은 거 어떤 사람들을 접촉해서 이제 얻었다는 정보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최소 3개월, 4개월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은 감산해서라서 이제 버틸 수 있다는 것도 그런 것까지 좀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저는 이 정보를 어떻게, 비밀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가도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측에서. 그래서 저는 3~4개월까지 아니다도 두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끝내야 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생각보다는 이란이 길게 갈 수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흘 안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사흘 안에 뭐 유종이 폭발할 수 있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흘 지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란도 계속해서 감산하면서까지라도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계속 기간을 버티려고. 근데 이란이 이렇게 나가면 이란 쪽에서도 이제 수입이 없게 되겠죠. 수출을 못하니까. 그래서 양쪽 다 이제 누가 오래 더 버티느냐, 지치느냐의 싸움이긴 한데, 3~4개월보다는 한 저는 2개월까지는 이란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 네. 폐지시킨 이란 대통령이 얼굴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와 2시간 면담했다, 이걸 공개했습니다. 이란 내부 정치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0: 네, 이란이 정상적으로 협상을 준비하고 또 미국을 상대한다라는 것을 하나의 과시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온화한 분위기에서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모즈타파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모즈타바를 중심으로 이란 국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과시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주기적으로 심리전을 통해서 모즈타파는 불능 상태에 있다라는 이제 심리전을 피기 때문에 이란 누구랑 상대를 해서 협상을 해야 될지.

0: 모른다라고 계속 비난을 했기 때문에 이 테헤란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국가로 우리가 미국을 상대하고 있고 협상이 부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행보 그리고 또 과도한 요구 때문에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주타파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2시간 30분을 대화했다면 뭐 모주타바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의식이 상당히 좀 또렷하고 그런 긴 대화를 할 만큼 체력이 된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0: 네,
1: 거잖아요.
0: 한마디로 뭐 정상적인 국가를 통치하고 있다는 의미죠. 보통 사람도 2시간 반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1: 그러니까요.
0: 뭐, 데미지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피해를 본 사람 지도자가 2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이란 지도부가 문제가 없다.
1: 근데 왜
0: 그러니까,
1: 사진 한장안 나오는 걸까요?
0: 아마 순교 이미지에서 얼굴 쪽에 데미지를 입음으로써 그것이 외부에 공개됐을 때는 어떤 손해가 이득보다는 더 많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 모주타바의 건재함을 이런 식으로 알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란 내부적으로도 주는 메시지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3: 예, 모스타바가 뭐 죽었느냐 살았느냐까지도 의혹이 많이 있었는데 이 내용만 본다면 아, 모스타바 이제 멀쩡하다. 그래서 면담까지 할수 있을 정도면 뭐 그전에는 뭐 메모로만 이게 메시지를 교환한다까지 있었는데 여기를 보면 이제 의사소통은 가능한 것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폐지시킨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권력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긴 하죠.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런데 모스타바가 어떻게 보면 만나줬다는 점을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스타바 같은 경우에는 혁명수비대에 둘러싸여져 있었고 모스타바를 직접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아흐마드 바히디라는 사람만이 만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협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폐지시킨 대통령을 만났다는 점에서 아마도 이제 협상에 관련한 내용을 모스타바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협상에 나가는 것이 모스타바의 결정일 수 있다. 이런 승인이 내려진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수긍이 될수 있는 분위기도 될수 있겠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뭐 협상파다, 초강경파다, 분열돼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모스타바의 어떤 체계 안에서 체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는 것.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통일돼 있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가 오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아니다. 모스타바를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의 메시지를 줄수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이건 뭐좀 추측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그렇게 죽음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 모주타바가 혁명수비대 쪽에 더 가까운 입장일까요? 아니면 협상파 쪽에 좀 힘을 실어줄까요?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3: 모스타바는 그 전부터 이제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서 활동할 때부터 혁명수비대와 엄청난 혁명수비대 그다음에
4: 김덕일,
3: 정보 관련
4: 중동 이슬람 센터 연구위원입니다.
3: 그동안의 메시지를 낸걸 봐도 초강경파라고 하는 혁명수비대 쪽에 입장을 모스타바의 목소리를 빌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었겠는데 이번에 하여튼 폐지시킨 대통령이 만났으니까요. 어느 정도 협상파의 의견도 경청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 이제 앞으로 이제 모스타바가 만약에 협상에 나간다면 모스타바의 어떻거나 승인이 있어야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모스타바를 통해서 나오는지 과연 이란 내에 균열은 없는지 한번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해서 짐작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시간 30분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MOU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을지 나중에 좀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음 주에는 중국과 이른바 본 게임이 남아있죠. 관련 영상 보시죠.
5: 중국의 입장에 매우 감사합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6: 트럼프 대통령보다 일주일 먼저 방중한 미국 의회 대표단이 상하이를 거쳐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5: 이번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미국 의회에 온 양당 상원 대표단입니다.
6: 지난 1일 미군 수송기가 베이징에 착륙한 데 이어 시내 곳곳에서 트럼프 경호 차량이 목격됐습니다.
7: 몇 주 뒤 내가 베이징에 도착하면 시 주석이 나를 꼭 껴안아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내가 주도할 거고요. 이란, 우리는 우호적인 경쟁 관계입니다. 매우 중요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매우 중요한 여행. 이제 다음 주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트럼프 입장에서?
0: 네, 일단 2017년 이후 9년 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합니다. 1기 때 방중을 했고요. 2기 때 지금 첫 방중입니다. 작년에 경주 에이펙 이후에 이제 내가 5월에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것을 예고했고 드디어 이제 날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베이징의 미중 정상회담.

0: 회담은 관세 협상, 무역 협상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지금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미국의 고민이거든요. 사실 그 문제를 좀 압박하러 가는 게 당초 회담인데,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이거 화두가 지금 핵심이 본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1: 핵심 의제가 바뀌었군요.
0: 네, 어떻게 하면 이란 전쟁을 끝낼 것인가. 특히 중국은 나름대로 브로커, 어네스트 브로커, 정직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의 국가 위상을 높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중국을 통해서 또 이란을 압박하는 이제 그런 지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먼저 움직였던 것은 중국입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을 초청을 해서 이란 측의 입장을 일단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요. 이번 주에 지금 이제 미국의 상원 대표단, 민주공화당 합동 팀들이 베이징, 상하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이제 우호 분위기를 하는데, 사실 중재안을 끌어낸다라는 것이 간단치는 않고요. 중재안을 중국 측으로부터 받아들여서 한다면, 한편으로는 또 무역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양보를 해야 되는, 또이 외교라는 건 기브 앤 테이크죠. 어느 한쪽이 이득을 다 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9년 만에 방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산을 많이 하고 갈 텐데, 워싱턴의 어떤 의도대로 미국이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라고 볼수
1: 일단은 뭐 본인이
0: 있겠습니다.
1: 주도하겠다고 호언장담은
0: 네,
1: 했는데 봐야
0: 좋은
1: 되겠죠.
0: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여행은 결과가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미국이 의도대로 무역 적자도 줄이면서 이란으로부터 양보안을 받아들이는 일거양득의 여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2: 뭐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방중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란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가면 현재 산적해 있는 미중 간의 현안을 좀 집중해서 다룰 수 있을 텐데, 만약에 해결하지 못하고 가면 중국의 어떤 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협상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가장 관건이겠죠.
3: 그렇죠. 이런 문제를 이제 털고 가서 만나게 된다면 중국에게 다시 좀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안 해도 되겠죠. 이게 인간관계도 비슷한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갈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에게 어느 정도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처럼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불편한 거는 우리는 괜찮지만 중국이 오히려 더 힘든 거 아니냐. 수출 의존 경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나서야 될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중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휴전을 처음에 3월 7일 할 때도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해협의 안전이라든가 항행 같은 거는 계속 주장해 왔으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런 역할을 할 텐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중국이 또 대놓고 나서 중재 역할을 하는 걸또 원치는 않을 것 같고, 하여튼 물밑에서 이란을 계속 설득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계속 할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 주제는 관세, 무역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하여튼 미중 정상회담 전에 끝내고 싶어 할것 같고요. 미중 정상 중이라면은 하여튼 이 얘기를 얘기하면서 중국 측의 노력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중국도 이란을 설득하는 것을 보이지 못하면 중국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이 이번에 큰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하는 그런 발언을 할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이란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안될 경우에, 그래도 이란이 변치 않을 경우에는 중국까지도 설득하고 노력을 했지만 듣지 않는다 해서 이제 이란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군사적인 옵션을 제한적으로라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미중 정상이 둘다좀 체면이 사는 그런 미중 정상 회담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한 가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요청할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의 만남일 것 같은데요. 커트 캠벨 전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접촉에 대한 조언을 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외교적으로 접근하는데 상당히 끈질긴 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0: 예, 커트 캠벨 부장관이 이제 동아태 담당 분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작년 11월 경주 에이펙 때도 혹시 판문점이나 원산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의제가 나왔는데, 평양 측에서는 뭐 전혀 응하지 않고, 저는 뭐 회담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연이 되는 정상회담을 하지 조연이 되는 정상회담 안 한다는 거죠. 가서 조언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예. 아, 이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0: 이슈에 관해서 비핵화 회담은 안 한다. 핵 군축 회담은 한다. 그래서 회담 전제 조건을 굉장히 높게 거는 상황인데, 시진핑 주석이 당신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소통이 잘 되니 나하고의 만남을 좀그좀 권유해 주라. 이런 이제 의미인데, 이렇게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연결해서 하는 회담은 평양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전제 조건을 북경 가서 좀 파악하겠죠. 아, 평양의 요구사항이 핵 군축 회담인데 워싱턴이 그걸 수용한다면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라는 게 평양 측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니까 미국도 준비를 좀 하면 회담이 뭐 하반기에라도 성사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지금 스토리고, 지금 베이징 가서 김정은 회담까지 하기에는 이란 전쟁이 너무 심각하고, 3천억 달러의 무역 관세 협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거 역시 또 11월 중간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의 큰 부담이기 때문에,
1: 의제로 들어갈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0: 그거는 아마 정보 당국에서 북경에 가서 사이드로 파악하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위원님은 혹시 뭐 이견 없으십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서프라이즈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뭐 북한과 또 미국의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잘 조율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3: 얘기는 꺼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갑작스럽게 요번에 미북 회담이 뭐 이루어지거나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에게는 뭐 얘기는 할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 자리 같은 것들 한번 알아봐 줄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서프라이즈 같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1: 일단은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에 먼저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 의원이 지금 중국에 갔기 때문에 물밑 작업, 그리고 합의될 사항에 대해서는 윤곽은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들거든요.
0: 뭐 뉴욕 타임즈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지난 72년에 닉슨 마오 정상회담에 표현할 정도로.
4: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충돌했습니다. 이란군은 미군 구축함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쐈고, 미군은 이란 군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중동 상황에 대해 김덕일 고대 중동 이슬람 센터 연구위원,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5: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깨운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5: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6: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7: 아우, 남는 게 없어요.
6: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7: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5: 하이엠솔루텍
3: 1544-8777.
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8: 최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속보와 이재명 대통령의 어버이날 기념식 축사는 지연 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8: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13: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1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5: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0: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강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 내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습니다. 바람결도 시원해서 점심 드시고 산책해보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 19.1도, 대구 20.5도, 광주 2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에 강원 지역에는 5mm 정도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지만 쌀아구박과 천둥, 번개까지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동량이 크지는 않은 시간이라서 작업 구간만 잘 살펴서 지나시면 되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곳곳에 작업 중인 곳이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서는 용산과 여의도, 강서에서 공사 중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1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입니다. 동호대교부터 밀리고 한강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구리 방향은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반포대교부터 서행 중입니다. 청담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 1차로에 작업 구간 있습니다. 월드컵대교까지 서행 중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판교분기점 2차로에서 시설물 점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손맛이 그립다. 할머니 김치가 최고였지. 그런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손맛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며느리로 살며 삼킨 말들. 딸이라서 양보해야 했던 시간들. 나라는 이름 대신 누구 엄마로 불린 세월들. 어머니의 김치찌개에는 어쩌면 평생 입 밖에 내지 못한 한 사람의 일생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멕시코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부엌에서 평생을 보낸 한 여자.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5월 8일 금요일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네, 2026년 5월 8일 금요일 어버이날 YTN 라디오 온웨어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늘 마음 쓰는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들에게 오늘 하루는 좋은, 재밌는 이야기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간 진행자 김우성입니다. 자, 오늘 읽어볼 작품은요, 멕시코 작가 라우라

0: 에스키벨의 장편 소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단 건 뭐고 쌉싸름한 건 뭐지 이럴 텐데요. 오늘 최민석 작가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아, 그 의미가 사실은 뭔가 맛있고 달콤한 간식의 의미는 아니구나라는 걸 알 것 같아요. 그리고 AI가 소개해 주겠지만 유치원 선생님이었던 이 원래 작가는요. 연극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레시피를 만들다가 첫 소설을 떠올렸고요. 35개 언어로 번역돼서 450만 부 넘게 팔렸습니다. 소설의 무대는 1910년대 멕시코 혁명기고요. 복잡하고 어려운 전통이 있는 곳에서 이 주인공 티타라는 주인공을 주인공 손녀가 쓰는 방식인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자세한 얘기는 조금 있다가 최민성 작가와 얘기해 줄 텐데 아직도요 여성 혹은 약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변하지 않는 답답한 전통이라고 이름 불러도 될까요? 그런 억압들도 있잖아요. 아마 오늘 어버이날 엄마 아빠 특히 엄마들이 느끼는 바가 많을 텐데 부엌에서 시작되는 신비로운 이야기 오늘 재밌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딸과 어머니들에게 바치는 어버이날 멕시코 소설이라고 마음 붙이고 싶네요. 자, AI 진행자 에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어머니의 마음, 딸의 마음 생각해보면 참 애잔한데요. 말로 표현 못한 이 마음들 다 어디로 갈까요?
1: 표현되지 못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모양으로 흘러나올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식탁에 정성을 차립니다. 한국에는 정성을 들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안에는 차마 말로 못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도시락에 들어간 계란말이 한 줄, 시험 보는 날 새벽에 끓인 미역국, 자식이 좋아하는 반찬이 한 가지 더 늘어난 식탁.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하고 싶었던 말의 다른 형태입니다. 멕시코의 티타는 부엌에서 슬픔과 사랑을 익혔고 우리 어머니들은 부엌에서 고단함과 자부심을 끓이셨습니다. 시대도 언어도 다르지만 누군가에게 부엌이 가장 깊은 말의 자리였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가 차려준 밥상을 떠올려 보세요. 거기엔 분명 한 사람의 못다한 말이 담겨 있을 겁니다.
0: 맞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여러 음식들 중에서 그냥 어머니가 늘 일상처럼 습관처럼 만들어 놓은 반찬 하나 보면요. 어느 날 만약에 이 반찬을 더는 못 보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슬픔이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고요. 떠난 가족들의 작은 물건들을 보면 그 물건에서 무수한 마음을 느끼기도 하죠.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부모님께 혹시 전화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전화하십시오. 퇴근길이라도 전화해서요. 너무 뭐 유난스럽게 하기보다는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엄마 뭐해? 그냥 오늘 특별히 더 목소리 듣고 싶네. 잘 지내요. 이렇게 한마디 전화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온마이크 시간에는 이런 가족의 이야기가 신비롭게 펼쳐지고 또 재미있게 펼쳐지는 이야기 최민석 작가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 에어야, 나 궁금한 거 있어.
3: YTN 라디오의 인공지능 DJ 에오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는 무료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은 사실은 뭐 부모님에 대한 생각도 중요하지만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부모님과 나, 그로부터 시작된 많은 또 관계의 시작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좋은 콘텐츠가 바로 문학인데요. 이 문학작품 금요일마다 정말 인기 있게 재밌게 이 시간 이끌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독서 셸파, 모르고자 하면 못 오를 리 없는 여러 가지 작품들을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올라주시는 최민석 작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 소개할 책이요.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아, 이것도 들어본 분 많으시고요. 영화로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작가 소개 인공지능 에어에게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2: 라우라 에스키벨은 1950년 멕시코 시티에서 태어난 소설가인데요. 사실 처음엔 작가가

0: 아니라 유치원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연극과 어린이 TV 프로그램에 각본 작업을 하다가 글쓰기에 빠졌고, 그렇게 소설가의 길에 접어듭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요리법을 직접 만들다가 옛 추억이 떠올랐고, 거기서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에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더 흥미로운 건 결혼이 금지된 제 평생 어머니만 돌보다 세상을 떠난 자신의 고모 할머니 티타가 바로 이 소설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1989년에 출간된 이 작품은 음식과 사랑, 그리고 멕시코 혁명기의 가족사를 마술적 사실주의 기법으로 엮어 전 세계 35개 언어로 번역되며 45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에스키벨은 이후에도 사랑의 법칙, 말린 채 같은 작품을 통해 음식과 사랑, 여성의 삶이라는 주제를 꾸준히 탐구해온 작가입니다.
1: 와, 뭐 영화 보신 분도 기억날 텐데 저도 영화 포스터가 조금 야하거든요. 기억이 납니다. 이 방송에서 자주 소개한 마술적 사실주의 오늘도 등장했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따가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1: 예. 원제가 좀 재밌다고요.
2: 번역된 제목은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인데,
1: 네.
2: 원제는 스페인어로 꼬모 아구아 파라 초콜라떼인데, 이게
1: 오,
2: 이제
1: 예.
2: 그 꼬모는 뭐뭐처럼이고,
1: 예.
2: 아구아는 물입니다.
1: 물,
2: 파라는
1: 아쿠아, 예.
2: 영어로 치자면 이제 for인데,
1: 네.
2: 그러니까 초콜릿이 되기 위한 물처럼 이런
1: 아.
2: 거죠. 요것도 이제 조금 이따 그 뜻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1: 예.
2: 일단은 진행자님, 그 초콜릿이
1: 예.
2: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1: 초콜릿이요.
2: 네.
1: 카카오.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 벨기에 초콜릿 유명하고, 뭐, 그렇잖아요.
2: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벨기에에서 초콜릿을 제일 처음에 만든 게 아닌가
1: 예.
2: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1: 네.
2: 그 벨기에가 이제 고형 초콜릿으로 유명하잖아요.
1: 외국 갔다 올때꼭 사와야 되는.
2: 네. 근데 사실 초콜릿은 음료였습니다. 코코아처럼요.
1: 아, 원래는 마시는 거군요.
2: 네. 그래서 이제 원조가 어디냐면, 마야 원주민들이 카카오 원두를 갈아서 끓인 물에다가
1: 예.
2: 양젖을 섞어서 마셨어요. 이
1: 네.
2: 음료였던 거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이제 마야족들이 있었던 멕시코가 초콜릿의 원류라고 볼수 있죠.
1: 아, 네,
2: 네,
1: 맞아요.
2: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초콜라떼라고 부르는데,
1: 예.
2: 그 멕시코 북부에서는 초콜라떼가 완성되기 직전에 그 물이 부글부글 끓는 상태를
1: 예.
2: 아까 얘기했던 꼬모 아구아 파라 초콜라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 예.
2: 초콜라떼가 파라
1: 예.
2: 되기 전에 아구아, 물과 같은 상태.
1: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먹는 초콜릿도 이렇게 요리할 때 보면은 뜨겁게 막 가열해서 이렇게 액체화 시키잖아요. 그런 것도 또 설명되는데 스페인어 발음 굉장히 좋네요.
2: 아니,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1: 어쨌든, 네.
2: 그래서 이 꼬모 아구아 파라 초콜라떼는 초콜릿이 되기 전에 이제 물이 부글부글 끓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2: 우리가 옛날에, 야, 나 진짜 오늘 속 부글부글 끓는다,
1: 네.
2: 이런 말
1: 많이
2: 하잖아요.
1: 쓰죠.
2: 내가 이제 되게 화가 많이 났다는 상태잖아요.
1: 네.
2: 인류는 보편적이라서 이 멕시코 사람들도 굉장히 화가 났을 때 꼬모 아구아 파라 초콜라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1: 예. 아니, 이제 여러분, 꼬모아구아 파라 초콜라떼.
2: 네.
1: 초콜릿이 되기 위해서 액체 같은 뭐. 근데 이게 아니라 부글부글 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2: 그렇죠.
1: 같은데.
2: 네.
1: 아니, 그러면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그리고 두 남녀의 매혹적인 음식 위에 있는 포스터, 이 영화의 이미지랑은 달라요. 이거 열받은 누군가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2: 그렇죠. 굉장히 화가 난 사람이 있는데, 그
1: 예.
2: 사람이 누구냐? 바로
1: 예.
2: 주인공입니다.
1: 주인공이 화가 났다. 이거
2: 네.
1: 제목하고 좀 이미지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셰르파의 도움을 받았네요.
2: 주인공이 이제 왜 화가 났냐?
1: 예.
2: 그 이야기는 제가 줄거리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1: 네.
2: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1: 네, 여러분, 최민석 작가 연기도 살짝 해주시는 재미난 줄거리 시간 드디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죠.
2: 네, 이 소설은 조카 손녀가 집에서 한 레시피 모음집을 발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1: 네.
2: 그러니까 조리법이 있는 요
1: 네.
2: 책자를 봤는데, 이게 뭐냐면 화자, 그러니까 주인공은 서술자거든요.
1: 예.
2: 이 화자의 이모 할머니인 티타가 쓴 겁니다.
1: 기타.
2: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주인공은 티타인 거죠.
1: 손자, 조카, 손녀의 입으로 말하는 티타 이야기네요.
2: 네. 그런데 이 조리법이 담겨 있는 책이잖아요.
1: 예.
2: 근데 이 책에는 그냥 조리법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왜 이 요리를 해야 했는지 그 뒷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1: 아, 음식에 얽힌 뒷이야기네요.
2: 그렇죠. 재밌습니다. 이 예컨대 뭐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이렇게 만든다.
1: 네.
2: 그런데 내가 이걸 왜 만들었냐 하면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약간의 그 일기 혹은 에세이처럼 그 개인의 사연이 좀 곁들여져 있는 거죠.
1: 네.
2: 그래서 이제 소설은 제일 처음에 이제 그 크리스마스 케이크의 레시피가 나오는데
1: 케이크 레시피.
2: 네. 네. 요때 이제 이걸 왜 만들었냐
1: 예.
2: 이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1: 예.
2: 어느 해의 크리스마스 때였습니다.
1: 네.
2: 주인공이 티타잖아요. 사실상
1: 네.
2: 이 티타를 사랑하는 이웃 청년 빼뜨로가 티타한테 청혼을 하러 왔어요.
1: 우와.
2: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1: 네.
2: 그런데 엄마가 허락을 안 해줘요.
1: 아니 왜 남녀의 사랑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왜 허락을 안 해주죠? 다른 남자가 있거나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2: 그건 바로 이 집안에 내려오는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1: 전통?
2: 네. 이 집안의 전통에 따르면 집안에서 막내딸은
1: 네.
2: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1: 네.
2: 결혼하지 않고 엄마를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1: 아니 이 방송 듣는 여성분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2: 그렇죠.
1: 이소리 할 것 같아요.
2: 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네. 전통이죠. 아무튼 이 전통을 내세우면서 엄마는 우리 집 사정이 이런데
1: 네.
2: 페트로한테
1: 예.
2: 역지안을 해요.
1: 네.
2: 내가 허락은 해줄 수 있는데 우리 막내딸 티타 대신에
1: 네.
2: 우리 집에 있는 첫째 딸 로사리오랑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
1: 이거 정말 아니 어머니 이렇게 족보를 꼬아놓으시면 어떡해요. 아니 이게 정말 이 전통이 뭔지도 일단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것
2: 그러니까
1: 같아요.
2: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1: 네.
2: 우리 순서대로
1: 네.
2: 진짜 가려면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
1: 응물도 한번, 파도가 있지 이거일 수도
2: 진짜
1: 있고
2: 진짜 가려면 네. 큰딸부터 보내야 된다.
1: 네, 앞에 순서가
2: 거죠.
1: 있네. 네. 뺏어방 순서가 있네. 근데 페트로가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요. 자 티타한테 고백하러 왔는데 아 그러지 말고 우리 첫째 딸 로사리오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2: 페트로는 놀랍게도
1: 네?
2: 이 역제안을 수락합니다.
1: 허허 이 페트로 이 죄송합니다.
2: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티타 곁에서 지내고 싶었던 거죠.
1: 슬프네요.
2: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소설은 이렇게 이제 초반에 굉장히 슬프게 시작을 하죠.
1: 아 읽다 보면 약간 뭐야 왜 언니랑 이럴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티타 곁에 있고 싶어서입니다. 결국 언니의 남편이 된 과거의 사랑과 살게 된 우리 주인공 티타. 이건 이제 손녀가 레시피를 보면서 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티타 앞에 펼쳐진 삶이 어떨지 궁금해요.
2: 네. 그렇게 이제 티타는 빼뜨로와 함께 한 집에서 처제와 형부 사이로 지내게 되죠.
1: 네.
2: 그런데 이 둘은 이제 처제와 형부지만 만날 때마다 이 눈길에서 스파크가 튀고
1: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잖아요.
2: 네. 분위기가 누가 봐도 미묘하잖아요.
1: 네.
2: 묘한 게 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엄마가 야 이거 이대로 붙여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1: 네.
2: 이 첫째 딸 부부 로사리오와 네. 페트로를 아주 먼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1: 이야 이게 설정이 여러분 좀 에러 무비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아니 근데 아예 멀리 보내버리면 이렇게 해서라도 티타 곁 있고 싶었던 페트로도 그렇고 절망했겠어요 모두들.
2: 그렇죠. 다 절망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절망한 것도 문제지만
1: 네.
2: 페트로를 못 보는 것도 슬프지만
1: 예.
2: 티타는 그 언니와 페트로 사이에서 태어난 조카를
1: 예.
2: 자기 친자식처럼 사랑을 했거든요.
1: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했던 페트로의 조카 딸이기도 자식이기도 하잖아요.
2: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 조카를 친자식처럼 아꼈는데 그런데 이 언니 부부가 떠나는 그 도중에 여정 중에
1: 네.
2: 이 조카가 죽어버렸습니다.
1: 아이고.
2: 그러자 이제 티타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죠.
1: 네.
2: 이제 티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 채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1: 네.
2: 그 절망이 너무 깊었던 탓일까요? 티타는 몸까지 아픕니다.
1: 네. 야, 사랑하는 언니와 사랑했던 남자 페트로 사이에서 태어난 친자식처럼 아꼈던 조카가 어머니가 아유 안 되겠어 라고 멀리 보냈는데 여행하다 그만 죽고 몸까지 아픕니다. 절망이 커서요. 어떻게 합니까?
2: 그래서 이 집의 그 가족들을 치료해주던 주치의가 있었거든요.
1: 예.
2: 존이라는 백인 남성입니다.
1: 네.
2: 그래서 티타는 몸이 너무 아파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주치의인 존의 집으로 갑니다.
1: 네.
2: 그리고 거기서 일단 어머니한테서 벗어난 그 해방감을 느끼죠.
1: 예.
2: 그러면서 사실 이 병은 마음이 아파서 생겼던 병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마음이 치유되면서 몸도 서서히 건강을 회복합니다.
1: 이상한 전통을 고수했던 엄마 때문에 아팠던 병인데 엄마에게 좀 떨어져서 이제 건강도 되찾는데요. 자, 건강도 되찾았으니 아직 젊잖아요. 뭔가 로맨스가 피어날 것 같은데요.
2: 그렇습니다. 이 존이 치료를 정말 헌신적으로 해줬어요.
1: 그래서 자신 있나?
2: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치료를 해주다 보니까 티타가 존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1: 아,
2: 존은 원래 티타를 사랑했어요.
1: 와.
2: 그래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치료를 해줬던 거고 그래서 결혼까지 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1: 와.
2: 그런데 어머니가 이 사이에 세상을 떠나요.
1: 아이고.
2: 그러면서 그 언니 부부 로사리오랑 페트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티타는 또 한 번 마음이 흔들립니다.
1: 페트로 때문일까요?
2: 그렇죠. 페트로가 이제 다시 눈앞에 돌아오니까 이 티타의 마음이 또 한 번 흔들리죠. 근데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존은 마음이 너무 아프죠. 자기랑 결혼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존은 여기 소설에서 굉장히 헌신적인 캐릭터로 나와요.
1: 아픈 티타를 뭐 건강하게도 만들어줬는데. 네.
2: 그래서 티타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다 존중하겠다고 존은 말을 하죠.
1: 기다리 아저씨인데요. 자, 이제 소설이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어머니도 전통을 고수하던 엄마도 가고 언니 부부와 사랑했던 페트로도 돌아오고 존은 네가 어떤 선택하든 존중할게, 기다릴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야기?
2: 이제 시간은 흘러흘러 이제 소설은 20년 후에 어느 날에 도착해 있습니다.
1: 네.
2: 티타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1: 야, 선택하는데 20년 걸렸나? 본인의 결혼식인가요?
2: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본인의 결혼식은 아니고 그 페트로와 언니 로사리우가 이제 딸을 낳았거든요.
1: 예.
2: 딸 이름이 에스페란사입니다.
1: 예.
2: 에스페란사는 참고로 이제 희망이에요.
1: 예.
2: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이제 희망이.
1: 아, 이름이 거죠. 희망이군요.
2: 예,
1: 에스페란사.
2: 이름이,
1: 희망.
2: 희망이죠.
1: 예.
2: 예. 그리고 에스페란사가 결혼하는 남편은 누구냐면
1: 남편감 배우자
2: 존의 아들인 알렉스입니다.
1: 아이고, 애석해라.
2: 네. 그러니까 존이 한때는 남편이 될 법했지만 이제는 돌고 돌아 먼 친척이 되는 거죠.
1: 결국 존과 티타도 결혼을 못했네요.
2: 못했습니다.
1: 예.
2: 네. 아무튼 이 에스페란사와 존의 아들인 알렉스가 결혼을 하는데 이때 이제 언니는 또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1: 20년 뒤니까. 네,
2: 그래서
1: 그럴 수도 있죠.
2: 티타는 이 세상을 떠난 언니를 대신해서 호두 소스를 끼얹은 칠레 고추 요리를 해주면서 이 두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1: 예.
2: 그리고 티타의 음식을 먹은 하객들이 모두 다 각자 사랑을 나눠요.
1: 이 그래서 음식을 먹고요.
2: 네.
1: 매울 텐데.
2: 그래서 사랑으로 불타올라서 다 각자의 방에 흩어진 그 밤에 이제야 티타와 페트로는 누구의 방에도 받지 않고 함께 밤을 보냅니다.
1: 돌고 돌고 돌아 티타와 페트로는 드디어 사랑을 잃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2: 그렇습니다. 언니도 죽었고 이제 뭐 늙었지만 진짜 20년 넘는 세월을 기다려서 티타와 페트로가 마침내 사랑을 나누는데 20년 넘게 그 기다려왔으니 이 밤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래서 이 마술적 사실주의잖아요.
1: 네.
2: 그 마음에서 일어난 그 사랑의 불이 너무 뜨거워서 실제로 불이 붙어서 이 집과 농장이 다 타버립니다.
1: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영혼의 집 때도 나왔습니다만 마법을 부리는 것 같아요. 뭘 다 알 수 있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2: 그렇죠.
1: 예. 이게 중남미의 어떤 특징인가요? 마술적,
2: 그렇죠. 마술적
1: 사실주의.
2: 리얼리즘. 예, 마술적 리얼리즘, 뭐 매지컬 리얼리즘, 마술적 사실주의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따지고 보면 라우라 에스키벨도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문학적인 후손이거든요.
1: 네.
2: 어느 정도로 마르케스를 존경하냐면 100년의 고독의 영화화 그 시나리오 작업을 라우라 에스키빌이 했어요.
1: 예, 앞서 네. AI 소개로 들었지만 원래 좀 그런 시나리오를 더 하고 싶었던 작가예요.
2: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문학적인 자장 안에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시 이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1: 네.
2: 그래서 이 결혼식을 올렸던 그 주인공 신부 에스페란사가 네. 신혼여행을 마치고

0: 세월이 아주 많이 흐른 거죠. 이 예. 화자는 에스페란사의 딸이었던 거죠.
1: 네. 네.
0: 그리고 에스페란사도 지금 세상을 떠났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레시피를 보면서 크리스마스 파이를 만드는데 그런데 왜 이 파이는 엄마가 만들어준 맛이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러면서 끝이 나죠.
1: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작품을 읽어보면 더 촘촘하고 재미있는 어떤 위트도 있고요. 좀 특별하고 약간 신기한 얘기도 있습니다. 자, 굉장히 재밌는데 허풍도 좀 세요. 자,
0: 세죠.
1: 예. 예. 그런데 뭐 얼마나 마음이 뜨거우면 집에 실제 불이 납니까? 근데 우리 최민석 작가는 이 소설의 매력을 딱 꼽아주시는 게 있어요.
0: 몇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1: 네.
0: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 책이
1: 네.
0: 음식 글 다루는 소설책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음식을 언급하는 수식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1: 네.
0: 이 거의 뭐 이 책이 최초의 음식 소설이라고 불릴 만큼 대부분의 서사와 수식이 음식을 중점으로 이루어지거든요.
1: 예.
0: 그래서 심리 묘사도 뭐 러브신도 음식을 언급하면서 표현이 됩니다.
1: 예.
0: 예컨대 이런 식이에요. 티타가 페트로의 관심을 처음으로 느끼는 대목인데
1: 네.
0: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페트로와 눈길이 마주쳤다.
1: 예.
0: 그 순간 티타는 팔팔 끓는 기름에 도넛 반죽을 집어넣었을 때의 느낌이 이런 거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1: 예.
0: 얼굴과 배, 심장, 젖가슴, 온몸이 도넛처럼 기포가 몽글몽글 맺힐 듯이 후끈 달아올랐다.
1: 이야. 요리의 그러니까, 과정을 감정으로 딱 대치시키네요.
0: 그렇죠. 이 시선을 느끼는 게 마치 자기 몸이 그 도넛인데 도넛이 그 기름에 담가졌을 때처럼 시선만 느꼈는데
1: 네.
0: 이렇게 몸이 뜨거워졌다.
1: 와.
0: 이거를 이제 다 뭐든지 음식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서술을 하는 거죠.
1: 예. 자, 이게 바베트의 만찬도 떠오르고요. 또 허삼관 매열기도 떠올라요.
0: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음식 묘사를 대륙 버전으로 한
1: 네.
0: 좀 호방하게 한 게 허삼관 매열기고 중남미 버전으로
1: 네.
0: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짓말
1: 허풍과 좀 흥이 돋는
0: 예, 그런 걸 많이 가미해서 풀어낸 게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다 이렇게
1: 예.
0: 생각을 합니다.
1: 우리 음식을 다룬 작품들을 최민석 작가님과 여러분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상으로 벌써 배가 고파지고요. 저는 아까 호두 소스와 그 매운 고추 칠레식 먹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소설들 물론 이것도 아주 사랑받았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450만 부 이상이 팔렸는데 굉장히 구성이 좀 특별해 보이면서도 수미상관식으로 이렇게
0: 네.
1: 뭔가 돌고 돌아서 거봐 이거지라는 식인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소설이 수미상관식으로 구성이 된 점도 굉장히 매력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 소설은 이제 그 손녀가 펼쳐보는 이모 할머니의 이야기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첫 페이지에 크리스마스 파이를 만들기 위해서 양파를 까면서 티타가 눈물 흘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1: 네.
0: 그러니까 양파를 까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죠.
1: 예.
0: 그리고 소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크리스마스 파이 때문에 양파를 까면서 눈물을 흘리는 화자, 즉 조카 손녀의 이야기가 나와요.
1: 야, 뭔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이반 일리치의 죽음 다룰
0: 네.
1: 때도 사다리 이런 게 다 굉장히 상징적으로 한데 이것도 양파 까는 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물은 바뀌었지만 결국은 크리스마스 파이를 만들기 위해서 양파를 까는데 둘 다 똑같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게 상징적이거든요.
1: 양파에 숨어서 흘리는 눈물 같아요. 진짜 눈물 흘려야 될 이유가
0: 그렇죠.
1: 있는 거죠.
0: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3대가 지났는데 멕시코 사회에서 여성들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1: 네.
0: 이거를 비유로서 말하는 거죠.
1: 야.
0: 메타포로. 예. 그래서 시간은 흘러도 부엌 뒤에서 눈물 흘리는 여성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완벽한 그 수미상관이라는 형식미를 빌려서 전하는 거죠.
1: 네. 울고 싶었던 엄마들이 양파를 썰면서 울고 아이들이 엄마 울어 왜 울어 그러면 양파가 매워서 그래. 그 삶이 안 바뀐다는 거잖아요. 3대.
0: 사실 양파가 매운 게 아니라 삶이 매운 거죠.
1: 그렇죠.
0: 네.
1: 자,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은 뭐 우리 집 막내딸은 엄마 죽을 때까지 집안일 해야 돼. 이런 억압들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슬픈 내용이 있을 것 같지만 아까 마술적 사실주의도 그랬습니다만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읽다가 피식피식 웃게 되는 유머러스한 소설이에요.
0: 굉장히 유머러스한 소설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서글픈 장면에서 주인공을 못 살게 굴던 그 언니 로사리오가
0: 예.
1: 소화불량에 걸려서 계속 네. 방귀를 끼거든요.
0: 방귀를.
1: 예. 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언니 로사리오가 방귀를 많이 끼다가 죽을 거예요.
0: 이게 소화불량, 흔히 말해서 급체로 죽는 네. 스토리가 좀 몇 개 들어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주인공 티타가 자기가 임신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털어놓는데
0: 네.
1: 둘째 언니가 있어요. 헤르투르디스인데
0: 네.
1: 헤르투르디스가 이 지금 동생이 임신한 것 같다고 걱정하는 이때에
0: 네.
1: 굉장히 심각한 어투로 고민을 해결해 줄 듯하면서 있잖아. 내가 너라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그 크림 튀김을 담글 시럽부터 준비하겠어. 지금 좀 늦었거든. 그러면서 이 소설이 요리 소설이라는 것을 독자한테 절대 잊지 않게 해주죠.
0: 근데 너무 맥락 없네요. 되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저기 라면 스프 넣어야 될 때 아니야?
1: 그렇죠. 그거예요. 딱 그거요. 언니 나 지금 애를 가진 것 같아.
0: 뭐 이래야 되는데.
1: 잠깐 지금 우리 라면 스프부터 넣고 얘기할까? 이것도 중요하거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튀어나오는 그 엉뚱하고 잔잔한 유머가 작품의 매력을 더합니다.
0: 그래서 맞습니다.
1: 마냥 그저 심각하기만 한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0: 네,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뤄내는 무슨 마술적 사실주의 이렇게만 막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읽는 재미, 사는 재미 이런 것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도 회의하다 그러거든요. 자, 지금 다음 한 건 가기 전에 일단 밥부터 먹어야 되지 않겠나?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복합적인 매력이 있네요.
1: 네. 그래서 이 요리책과 소설을 그 마술적 사실주의 기법으로 결합시킨 제가 볼 때는 전대미문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0: 네. 아니 우리도 많은 드라마와 뭐 K-스토리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에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요리를 다룬 드라마 떠올려봐도 이런 느낌으로는 안 가요. 좀 재밌어요. 이런 버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1: 그렇죠. 이건 굉장히 그 환상적인 네. 방식으로 전개가 많이 되니까 심지어 여기서 둘째 언니가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뭐 뜨개질 같은 걸 해서
0: 네.
1: 그 깔개 같은 걸 짜요.
0: 네.
1: 깔개인지 뭐 모포인지 그런 걸 짜는데 네. 너무 슬퍼서 그 짠 게 그 집 밖으로 나가서 막 그 들판까지 나가고 막 그럴 거예요.
0: 걔가 네. 계속 와 이렇게 집조돼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막
1: 그리고
0: 돌아다니는
1: 누가
0: 거죠.
1: 또 이제 사랑의 눈길로 보는데 그 눈길이 너무 뜨거워서
0: 네.
1: 그 화장실 벽이 불이 탑니다.
0: 아, 이거 뭐 뜨거우면 불나는 네. 소설이에요. 네. 자, 사랑에 빠지신 분들 옆에 소화기 하나씩 준비하시고요. 네, 이 소설 속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좀 현실이 팍팍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겠습니다.
1: 일단 이 책도 분량이 좀 얇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얇은 책으로 마술적 사실주의를 맛보고 싶은 분.
0: 네. 네,
1: 그리고 멕시코 음식이 궁금하신 분.
0: 요즘 유행이에요, 좀.
1: 멕시코 음식,
0: 타코, 퀘사디아 뭐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1: 그
0: 분들 많고.
1: 매콤해서 예. 은근히 한국인 입맛에 잘 맞아요.
0: 예.
1: 네. 그리고 이야기의 매력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은 분.
0: 네.
1: 일단 이야기 자체가 재밌는 책이거든요.
0: 네.
1: 그리고 좀 폭넓게 보자면 중남미의 문화를 간접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 물론
0: 네.
1: 이제 멕시코는 북중미에 속하긴 합니다.
0: 네.
1: 근데 이게 뭐 문화가 중남미의 문화를 다 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1: 이런 라틴 문화를 좀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도 이 책을 추천합니다.
0: 예,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 아니라 부글부글 끓는 마음. 끓다가 못해 나중엔 불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줄거리는 아셨으니까 작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서울 근교에 중남미 문화원이라고도 있거든요. 거기 가면 굉장히 재미있는 남미의 문화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설 한 권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는 또 다양한 상상력과 경험의 세계로 나가게 되네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독서 셰르파 최민석 작가였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역시 티키타카 최민석 작가와 두 사람이 이 멕시코 문학을 오늘 좀 재미있게 또 짠하게 표현해 봤습니다. 인간 작사 AI 작곡, 오늘 이 작품의 이야기를 주제로 저희가 작은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레시피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리고 양파를 썰 때의 눈물, 과연 그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노래로 만나보시죠.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오네요. 오늘 어버이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AI의 도움보다는 인간의 이야기, 향기가 짙은데요. 그럴 때 꼭 그 인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어머니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스밴드 어머니의 일기 들으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0: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 국제 꽃 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 국제 꽃 박람회 고양 특례시.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4: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5: 답 나왔네.
6: 가자.
4: 어딜요?
6: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7: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8: 평택시.
9: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얼마나 걸릴까요?
9: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6: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9: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4: 세계 반도체 수도
6: 대한민국 수소 1번지
8: 바로 평택시.
10: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1: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불안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2021년부터 최근 4년 동안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 촬영 범죄 신고된 것만 1,900여 건에 달했죠. 범죄 방식도요. 참 어이가 없다 싶을 정도로 기상천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 말이죠.
4: 뭐야? 안 되겠다.

0: 화장실 뭐야? 지금 내 사진 찍었지? 화장실 밑으로 찍었잖아.
1: 아,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0: 아 뭐야? 당신 여자 맞아? 아 뭐야? 가발 쓴 남자잖아. 여자 화장실에서 뭐 하는 짓이야?
2: 여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비춰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가발을 쓰는 등 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여러 차례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의 범죄 여기서 끝이 아니란 점이죠.
3: 여자 화장실에서 뭐 하신 겁니까? 휴대전화 확인 좀 하겠습니다.
4: 아니 그게 아니 그 사진 안 찍었어요. 아니 진짜예요.
3: 사진이나 영상은 없고 잠깐만 이게 뭐지? 뭐야 녹음 파일이잖아. 아 진짜.
4: 아 그저 그 소리만 듣고 싶어서.
2: 용변 보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갔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일들. 그런데 간혹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아니 아, 촬영 버튼 안 눌렀어요. 아예 안 찍었다고요.
0: 제가 똑똑히 봤어요. 화장실 칸 밑으로 휴대전화 밀어넣는 거.
4: 에 잘못 봤겠죠. 제 핸드폰 다 뒤져보세요. 아 진짜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0: 기가 막혀서 진짜 이렇게 발뺌하겠다.
4: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잘못 들어온 거예요. 아이 진짜예요.
0: 그럼 바로 나갔어야지. 왜 10분도 넘게 있는 건데 왜?
2: 범행이 들통나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찍힌 것 없다. 잘못 들어간 것 뿐이다.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촬영물이 남지 않아 피해 여성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상황이라면 법은 과연 어떻게 작동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5: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2: 오프닝에서도 몇 가지 사례 전해드렸습니다만 하나같이 황당하고 듣기만 해도 불쾌해지는 사건들이었는데 자 먼저 어떤 사건부터 짚어볼까요?
5: 보도에 따르면은 일단 감옥에서 출소한 지 약 8일 만에 또다시 여자 화장실에 숨어든 40대 남성의 징그러운 사건입니다. 이 남성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일대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무려 4번이나 몰래 들어갔는데요. 그 이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여성들이 용변 보는 소리를 엿듣고 훔쳐보는 방식으로 자신의 삐뚤어진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거죠.
2: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쾌한 사건입니다만 이런 궁금증 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진이나 영상을 남긴 것도 아니고 그저 소리만 들었다면 그것만으로 처벌이 되냐? 어떻습니까?
5: 네, 당연히 처벌됩니다. 우리 법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라는 게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같은 곳에 침입하면 이 입법에 딱 걸리게 됩니다. 이 40대 남성도 결국 이 죄명으로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고 세고랑을 찼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촬영 여부를 떠나서 화장실에 들어간 목적 자체가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법적인 평가나 처벌이 달라지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소리만 들은 경우, 더 나아가서 소리를 녹음한 경우, 또 사진이나 영상까지 촬영한 경우 법적으로는 각각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5: 처벌의 무게가 확 달라집니다. 소리만 듣거나 그냥 훔쳐보기만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침입죄가 적용되는데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휴대전화로 사진 혹은 영상까지 찍었다면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라는 아주 무거운 죄가 추가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2: 네, 여기서 이제 녹음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녹음 부분은 그 자체로는 처벌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 안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 사건의 피의자,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심지어 출소한 지 8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실제 어떤 전력이 있었는지 그래서 재판부는 이를 얼마나 무겁게 봤는지 설명해 주시죠.
5: 이 남성은 과거에도 화장실 몰카나 침입 같은 완전히 똑같은 수법의 성범죄를 저질러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징역 1년을 꽉 채워놓고 살다 나와놓고선 세상 빛을 본 지 단 8일 만에 또 똑같은 짓을 시작한 겁니다. 재판부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침입해 죄질이 너무 나쁘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2: 그런데 이런 사건들 보면 이 형을 살고 나와서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이번 사건도 그랬고요. 그렇다면 출소 전후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치료가 있는지 아니면 출소 이후 관리 감독은 혹시 가능할지 그렇지 않다면 형을 마치고 나온 뒤에 또 같은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5: 물론 제도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재판부도 재범을 막기 위해 실형 1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그리고 5년 동안 아동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다른 사건을 보면 전자발찌를 차고 야간 외출 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에서도 대낮에 여자 상실에 들어가 몰카 범행을 시도한 성범죄자도 있었거든요. 제도가 있어도 뚫리는 구멍이 있으니 출소 후 관리 감독을 지금보다 훨씬 촘촘하고 매섭게 조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번엔 오프닝에서 소개했던 또 다른 유형의 사건으로 한번 가보죠. 아예 여장을 하고 화장실에 들어간 케이스도 있었죠?
5: 네, 맞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청 소속의 한 남성 공무원이 벌인 짓인데요. 이 사람은 대낮에 아예 가발까지 뒤집어쓰고 완벽하게 여장을 한 상태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쓱 밀어넣어 불법 촬영을 하다가 도망쳤는데 결국 그날 바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이 됐습니다.
2: 네, 이 사건이 비슷한 사건들 속에서도 더 눈에 띄는 건 여장을 하고 침입했던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법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뭐 범행의 계획성이나 고의성을 더 무겁게 보는 요소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는 의문점이 갑자기 생겼는데 만약에 이게 그냥 여장을 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는 트랜스젠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5: 아, 그럼 먼저 본인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했다 이 부분부터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2: 네.
5: 모든 범죄에는 구성 여건이라는 게 성립이 돼야지 범죄가 성립이 되는데 그곳에는 고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이제 형법에 정한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혹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한 상태에서 행동을 하면은 이제 고의라는 요건을 충족을 하는 건데요. 정말 진지하게 마음이 외치는 자신의 양심이 나는 여성이다 라고 하면은 그 고의의 충족 여부는 그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것까지 이제 우리 형벌로 처벌하는 거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저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네.
5: 그리고 이제 사건으로 또 넘어가서 가발까지 샀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작정하고 범행을 준비했다는 그런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면 법원에서도 고의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고의성이 아주 짙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형량을 정할 때 가해자에게 훨씬 불리하고 무겁게 작용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2: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직장에서 징계나 해임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직장이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5: 네,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되고요.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경우엔 수사기관에서 소속기관으로 무조건 범죄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식당이나 심지어 친척집 화장실에 몰카를 6곳이나 설치했던 그런 충북의 한 교육청 전직 장학관은 경찰에 적발된 직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범죄도 저지르고 평생 직장도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2: 네, 이게 이제 수사 개시 통보 제도인 거죠. 수사 개시 통보는 공무원이거나 뭐 교원이거나 공공기관 직원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은 징계 수위가 다른 비위보다 훨씬 더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면까지 나온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나저나 이 사건이든 비슷한 사건이 됐든 가해자가 붙잡혔는데 촬영 버튼을 안 눌렀다, 실제 저장된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실제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있지 않다면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까?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5: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수범은 아니더라도 미수범으로는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언론에 따르면은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카메라를 켠 휴대전화를 밀어넣었다가 현장에서 걸렸습니다. 피해자가 폰을 빼앗아 확인하고 포렌식까지

0: 하지만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은 없었죠. 하지만 법원은 카메라 앱을 켜서 밑으로 넣은 행위 자체가 이미 범행에 착수한 것이다 라고 보고 실제 영상이 없어도 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찍힌 게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어도 피해자의 정확한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얼마든지 쇄골항을 찰수 있습니다.
1: 그리고 실제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있지 않다면 꼭 따라붙는 말들이 있거든요. 실수로 잘못 들어갔다. 여자 화장실인 줄 몰랐다. 실제 수사나 재판에서도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0: 진짜 화장실이 급해서 실수로 들어갔다가 5초 만에 화들짝 놀라 튀어나온 사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봐서 무죄나 무혐의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또 어떤 남성은 한달새 13번이나 여자 화장실에 갔지만 머문 시간이 1분에서 2, 3분 정도로 아주 짧았고 폰에 아무런 영상도 없어서 진짜 볼일만 봤다라는 주장이 인정돼 무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발을 썼다거나 카메라 앱을 켠 정황이 있다면 실수였다는 핑계는 법정에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1: 끝으로 내가 화장실에 갔는데 이런 피해를 당한다 라면 너무 놀라고 당황할 것 같거든요. 피해자 입장이라면 현장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신고나 뭐 증거 확보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점 짚어주시죠.
0: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과 증거 훼손 막기입니다.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혼자 실랑이하지 마시고 즉시 112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범인들이 현장에서 도망치거나 폰에 있는 메모리를 재빨리 지우고 심지어 카메라를 아예 갖다 버리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한 어린이집에선 원장 남편이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들키니까 자기가 확인하겠다며 메모리 삭제를 시도하고 나중엔 카메라를 버렸다고 잡아뗀 적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한 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범인이 증거에 손대지게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슈프림 팀의 그땐 그땐 그땐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YTN is FM.
6: 기후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적당해서 날씨 즐기기 좋은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일교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19.7도, 대구 21도, 전주 20.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 서부와 전북, 경북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포항과 경산, 대구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강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공항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2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잠실대교부터 정체고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4차로에도 작업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2차로에도 작업 중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평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 옥계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과 이란 남부에서 잇따라 대규모 교전을 벌였습니다.
1: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휴전이 위태로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2: 밤하늘에 번쩍이는 불빛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이란 매체는 미군 공습으로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섬에서 폭발음이 잇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게슘섬의 바흐만 부두가 공격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휴전 기간에도 대규모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자위 차원에서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요격하고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전은 미군의 이란 유조선 공격이 발단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해상 봉쇄 위반을 이유로 이란 유조선을 전투기로 타격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휴전 위반이라며 미 군함을 겨냥한 공격을 벌인 겁니다.
3: 미 침략군의 유조선 공격에 이란의 호르무즈 일대에서 작전 중이던 적군 부대에 미사일을 발사해 퇴폐시켰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보도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미 구축함 세 척을 공격했지만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공격은 가벼운 경고였다며 휴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미국이 상습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중.

0: 이란 국영TV가 이란이 한국 선박을 겨냥해 물리적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칼럼을 게재한 데 이어 또 다른 이란 국영 매체도 한국적 선박이 호르무즈에서 피격됐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1: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합의문을 여전히 검토 중인 가운데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어제 자신이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만난 사실을 공개해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중동 현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호특파원.
2: 네, 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지 않은 오만의 무스카트에 와 있습니다.
1: 네, 먼저 이란 대통령이 어제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 면담 사실을 공개한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 네, 어제 이란 언론들은 페제스키안 대통령의 최고 지도자 면담 발언을 주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자신이 모스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2시간 반 동안 면담했다고 말했고, 이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직접적인 소통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 최고 지도자를 언제 만났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어제 산업계 대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예고 없는 방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선출 두 달이 지났지만 이란 대통령이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만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면담 사실을 공개한 배경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더딘 이유가 이란의 지도부가 분열돼 있기 때문이라는 미국 주장에 그렇지 않다는 반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협상이 막판 조율 단계에 와 있는 가운데 이란 내부 강경파를 향해서 이 대통령이 존재감을 과시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3: No barhold issue.
4: 최고 지도자의 태도는 정말 친근하고 겸손했습니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대해준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분은 정말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폐지시킨 이란 대통령입니다.
0: 어제 이란 국영TV가 이란군이 한국 선박을 겨냥했다는 칼럼을 게재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는데, 또 다른 국영 매체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에서 피격됐다고 보도했다면서요?
2: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란 국영 프레스 TV 칼럼 내용이 문제가 됐는데, 또 다른 국영 매체인 IRNA 통신도 한국 선박이 피격된 것으로 보도한 게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란 국영 IRNA는 현지 시간 7일 저녁 6시에 쓴 실패한 해방 작전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미군의 지원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고 했던 한국과 프랑스 소속 선박 최소 두 척이 해당 작전이 진행된 48시간 동안 피격돼서 회항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한국 선박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지난 4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불이 난 HMM 남우호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소속 선박은 현지 시간 5일 저녁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다가 피격돼서 선체가 손상되고 승무원 여러 명이 다친 세계 3위 해운사 CMA CGM의 샌 안토니오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주한 이란 대사관은 이란군이 한국 선박을 겨냥해서 물리적 행동을 했다는 이란 국영 프레스 TV 칼럼 내용에 대해서 외부 분석 데스크에서 작성한 논평일 뿐 확인된 작전 기록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면서 언론 매체에 보도되는 모든 해석이나 분석은 공식 입장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중국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은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중국 소유 선박이 공격받은 것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피격은 월요일에 이루어졌는데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아랍에미리트 미나사크르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 한 척이 공격을 받아서 갑판에 불이 났다고 중국 경제 매체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해당 선박이 마셜 제도에 등록된 JV 이노베이션호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일 이 선박이 갑판 화재를 주변 선박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와 승무원 부상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사안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HMM 소속 남우호가 두바이 항에 도착해 오후부터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진행됩니다.
1: 폭발 원인이 외부에서 왔을 거란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현재 남우호는 어떤 상태인 겁니까?
3: 네, HMM 소속 남우호는 오늘 오전 8시 24분쯤 두바이 항 조선소에 접안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저녁 8시쯤 사고가 난 뒤 사흘여 만에 구조된 셈입니다. 남호는 폭발과 함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고 직후 운항 불능 상태에 빠졌고 바다 위에 그대로 고립됐습니다. 이후 선사인 HMM이 현지 업체와 계약해 예인선을 보냈고 돌아오는 데까지도 이틀 가까이 걸렸습니다. 일단 남호에 승선하고 있던 24명의 선원들은 두바이 항에 내리지 않고 남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고 조사를 위해 선원들이 그 선내 구조를 안내해야 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남호 승선원 24명은 모두 하선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남호가 수리되는 대로 다시 승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럼 남호에 대한 조사는 이제 바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3: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남호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은 두바이에서 조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서 헬스보와 HMM은 이르면 오후 1시부터 사고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조만간 조사단이 선내 진입했다는 소식이 먼저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사에 앞서 화재 진압에 사용된 이산화탄소가 기관실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환기 작업이 선제되어야 합니다. 이 작업에만 4-5시간 가량 소요되는데요. 조사단은 이와 함께 남호의 블랙박스인 항해기록 저장장치 VDR과 기관실 내부 CCTV 영상을 포함한 자료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선체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현장 감식을 통해 폭발 원인을 분석하고 선원들의 등원 청취 등을 이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이란의 공격이 있었는지 또는 부유 기뢰에 의한 충격이 있었는지 규명되어야 합니다. 선체가 기울 정도의 충격파나 파공이 없었던 만큼 내부 결함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폭발 원인에 따라서 조사 기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HMM 해상 노조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5: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4: 전정근 HMM 해상노조위원장입니다.
5: 뭐 외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봤을 때 내부적으로 그런 이제 폭발을 일으키기에는 사실 가능성이라든지 그 흔치 않은 케이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 화재라고 하면 1차 윤곽 자체는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 충격이나 군사적 요인이 이제 쟁점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3: 해수부는 역시 조사 기간이나 결과 발표 형식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조사 진행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경입니다.
0: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아랍에미리트가 선박 위치 식별 장치를 끈 채 몰래 해협을 빠져나와 한국 등으로 원유 수출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공사 에드녹은 지난달 유조선 4척을 투입해 어퍼 자쿰과 다스 원유 등 총 600만 배럴을 해협 밖으로 운송했습니다. 이 유조선들은 이란의 드론 공격을 피하기 위해 위치 식별 장치인 AIS를 끄고 이른바 스텔스 운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미 정부 당국은 이란이 최소 서너 달은 더 미국의 해상 봉쇄를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3-4개월은 견딜 수 있을 거라는 미 중앙정보국 보고서가 트럼프 행정부에 이번 주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쟁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란의 현재 이동식 발사대와 미사일 보유량도 각각 7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종전 협상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곤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오히려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1: 평화협정은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현장에서는 저강도 전쟁의 일상이 돼버린 이른바 무늬만 휴전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미국과 이란 모두 전면전은 부담스럽지만 물러설 수도 없는 외나무 다리에 서 있습니다.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로 미군을 끊임없이 자극해 협상력을 높이려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압도적 무력 과시와 협상을 병행하며 갈등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묘한 대치 이면엔 각국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겐 중동 리스크를 적절한 수준으로 묶어두는 성과가 필요합니다. 내부 경제난에 직면한 이란 지도부 역시 적과의 대치를 결속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장기화 국면과 탐방입니다. 최근 불거진 가짜 악시오스 논란은 이런 혼란을 극대화합니다. 정보를 흘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정보전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공식적인 휴전 발표가 나와도 현장 군인들과 시장은 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4: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협상 없는 현상 유지입니다. 이란은 제재 해치 대신 해협 통제권을 쥐고 미국은 전면전을 피하는 대치 국면이 굳어지는 겁니다. 트리타 파르시의 퀸시 연구소 부소장입니다.
6: 결국 지금 상태는 갈등의 해결이 아닌 비용의 상시화를 의미합니다. 양측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호르무즈의 군사적 긴장은 이제 해소해야 할 변수가 아닌 상시적인 뉴노멀로 굳어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평화라는 외교적 수사 뒤에서 호르무즈 리스크는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물류 시스템에 피할 수 없는 기본값이 돼가고 있습니다. YTN 권정입니다.
1: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8일 정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1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을 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 계획은 담을 일정표를 공개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내용으로 연설할 예정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휴전 합의로부터 한 달째 이루어지는 만큼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현지 시간 7일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외교적으로 접근하려는데 끈질긴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북한이 서울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신형 155mm 자행 평곡사포 무기체계를 남부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중요 군수기업소를 방문해 올해 남부 국경 장거리 포병부대에 장비시키게 돼 있는 3개 대대분의 신형 자행 평곡사포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행 평곡사포 무기체계의 군사전략적 가치에 대해 자기한 작전전술 미사일 체계들, 위력한 방사포 무기체계들과 함께 전방부대들의 교체 장비시키게 되는 대구경 강선포의 사정권이 60km를 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교전으로 인해 위태롭게 이어져 온 휴전 국면은 다시 위기에 직면한 모습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8일 정오,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1시에 백악관에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이란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0: 자, 마재선님,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양해각서 체결이 뭐 임박했다 이런 얘기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과 이란의 교전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서로 상대가 먼저 공격을 한 거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2: 전쟁
3: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2: 상황에서 휴전
3: 대사입니다.
2: 협정 위반이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했다. 이런 주장은 흔히 이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과연 저희들 생각은 지금 협상이 잘 진행되는 듯 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의 협상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인데.

0: 일단 양쪽에서 다 확전을 원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협상은 협상대로 준비를 해가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제권을 누가 쥐고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경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원래는 그 이란 측에서 먼저 이 통제권을 행사를 했었던 것이고, 미국이 역봉쇄를 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나서 또 미국 측에서 프로젝트 프리덤을 개시를 하면서 이란 측으로서는 매우 이제 당황스러운 이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계속 이제 도전적인 공격이 이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한 것이고, 계속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1: 예.
0: 조그마한 해상에서의 이러한 충돌이 더 큰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없는가, 과연 이 협상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협상 쪽에 무기가 실려 있고 그 양쪽에서 다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네. 자, 이번 교전이 이루어진 게 이란 남부 지역이죠. 반다르 아바스 그리고 게슘섬 일대로 알려졌는데 이 지역이 좀 어떤 지역입니까?
0: 최근에 이란 측에서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작전 구역을 더 넓혔습니다.
2: 예.
0: 넓혀 그 안에 들어 있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바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것이고 그 이란의 해변에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보도에 의하면은 왜 그러면은 미국이 여기를 공격했느냐 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하면서 이란 측에서 UAE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 공격했는데
2: 예.
0: 그 바로 공격했는 지점이 여기 게슘섬과 반다르 아바스 섬이 아닌가 그렇게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렇다고 한다면은 미국으로서는 원래 사고를 낸 지점에 대해서 타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이렇게 간주를 할 수 있습니다.
1: 예. 어쨌든 휴전이 이어지던 와중에 이제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발생을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확산되는 거, 확전되는 건 막기 위함인지 바로 이렇게 좀 수습을 했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툭친 정도다. 그리고 휴전은 계속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을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들어도 될까요?
3: 이렇다고 봐야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
4: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입니다.
3: 거기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군함 세척이 빠져나오는데 이란이 공격을 했으니 이 공격한 것을 일단 격퇴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발진 기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케슘섬이라든지 반달 아바스 항구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한 거지 않습니까?
1: 네.
3: 그러니까 이 정도다. 그러니까 그 이상 또 확전해가지고 다른 데를 공격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휴전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의지를 명백히 드러냈죠.
1: 예.
2: 휴전을 유지하고 싶긴 한데 이 말을 하면서 이 말투 자체가 뭐랄까요? 이란을 좀 자극하려는 그런 말투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3: 생각보다 말이 먼저 앞서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걸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이제 뱉어놓고 그다음에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은데, 사실상 지도자의 말은 좀 묵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그것을 해석하고 할 때도 굉장히 고민스럽게 해석해야 되는데
1: 네.
3: 너무 직설적이니까 해석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어제 얘기한 거나 뭐 한 10일 전에 얘기한 거나 두 달 전에 얘기한 거나 뭐 그게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이,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2: 네.
1: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화법이 여러 가지 또 이제 나오는 게 SNS에 글을 또 여러 개 올렸는데, 이란의 그 미사일이 쉽게 격추가 됐다. 그리고 뭐 드론이 공중에서 소각돼서 마치 나비가 날아가지 무덤으로 떨어지듯이 이렇게 아름답게 바다로 떨어졌다, 이런 표현들을 이란의 공격력이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이란 측에서 보면은 협상 국면에서 그렇게 가히 기분이 좋을 것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0: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1: 예.
0: 이란 국민들은 매우 점잖고 또 신중합니다. 그리고 체면을 굉장히

0: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듭니다. 100% 우리한테 다 갖고 와야 된다. 뭐 0%다.
1: 예.
0: 뭐 이러한 것도 이제는 협상의 국면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배려를 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신뢰를 갖고 이렇게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이제는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 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발에서였을까요? 이란도 좀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이란 국영TV는 이란 해군이 호르무즈 해상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미 침략군의 유조선 공격에 이란은 호르무즈 일대에서 작전 중이던 적군 부대에 미사일을 발사해 탈패시켰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보도입니다.
2: 이란 해군이 그 미국에 강력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미사일 날아가는 모습을 공개한 건데, 자,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4: 두 가지 의도가 있죠. 하나는 대외적인 의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내적인 의도가 있을 겁니다. 대외적인 의도는 우리 정도 보복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우리 생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대내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내부를 결속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리적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적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란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정도로 해서 미국을 패퇴시킬 수 있다. 자신감을 가져라. 민족주의를 좀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전쟁 초기만큼 그렇게 막 격렬한 그뭐 싸움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4: 그렇죠.
1: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휴전도 아닌 것이 또 그렇다고 해서 종전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싸움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4: 지금 현재는 휴전 상태죠. 휴전 상태고 이 휴전이 이제 길게 이렇게 지속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제 일어난 일들은 하나의 일탈 현상이죠. 그러니까 휴전이 이제 근본적으로 깨진 건 아닙니다.
1: 예.
4: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 본토를 향해 가지고 공격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란이 지금 중동 국가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미국 함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제 미국 함정이 이렇게 빠져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대로 그냥 두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란이 미국 함정에 대해서 공격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다시 이제 역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1: 네.
4: 그래서 이거는 일탈 현상으로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2: 예. 자, 이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그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1시, 내일 새벽 1시에 예정이 돼 있는데, 앞서 지금 김 실장님께서도 지도자의 말은 묵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이 연설 가운데 묵직한 말이 나올 것인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0: 네. 지금 연설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갖고 읽을 테니까, 아까 우리가 방금 말을 했던, 그러한 이제 해프닝이 일어나지
2: 예.
0: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 이 연설하는 가운데에서는 아마 국내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이란과의 전쟁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국내 문제라고 한다면은, 지금 대법원에서 관세 문제에 대해서 판결이 났는데
1: 네.
0: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매우 불리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게 대해서 앞으로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이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이 이란과의 전쟁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까지의 본인이 계속 얘기해 왔던 빠른 시일 내에 종전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일단 국민들의 그 여론을 잠재우고 또한 유가 인상,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이러한 부담감, 여기를 좀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가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예. 김 실장님은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세요?
4: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이렇게 대국민 연설했지
1: 예,
4: 않습니까?
1: 했었죠.
4: 대국민 연설했을 때 그때 그 대국민 연설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전파 낭비다 그랬거든요. 사실상 또 내용이 그랬고요. 하나도 뭐 달라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1: 자화자찬만 했죠.
4: 그렇죠. 혹시 내일도 그럴까 봐 오늘 이제 오늘 밤이죠. 밤 1시에 또 그럴까 봐 그게 걱정인데 그래도 지금 제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문제를 가장 먼저 얘기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희망을 가지고 이 연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아, 합의가 됐습니다라는 거, 그걸 기대해요.
1: 그럼 좋겠죠.
4: 예, 정말.
1: 예.
4: 그래서 한 장짜리니까요. 사실상 한 장짜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할때 굉장히 잘

0: 위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가 가능한 거예요. 혹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일에 이제 합의가 됐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합의를 안 지키면 그때는 뭐 가만 안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관세 문제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다른 거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이제 밤에 있게 될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제발 전파 낭비가 되지 않고 전 세계에 예, 많은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연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많은 분들의 희망을 우리 김 실장님께서 대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또 보니까 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더라고요. 여기서 이란 핵 합의 문서 사본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0: 글쎄요, 이게 이제 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이 전달하긴 했지만 2010년도에 있었던 상황인데요. 2010년도에 브라질하고 뜨리키예하고 이란하고 3자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 3자 합의를 우리가 이제 흔히 테헤란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3자가 이제 핵연료를 교환하는 데 합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핵연료 교환한 것은 뜨리키예하고 이란하고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그때 당시에 3.5% 정도 농축한 우라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냐면 1200kg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뜨르키예로 주는 대신에 뜨르키예에서는 뭘 주느냐 하면은 20% 농축된 120kg, 그것을 이제 연료봉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120kg 농축된 우라늄을 연료봉을 농축 우라늄 연료봉을 프랑스와 러시아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넘겨주기로 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의료용 연구에 필요한 이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하나는 이제 저농축된 3.5% 1200kg 넘겨주고 대신에 그중에 10분의 1 정도 되는 거 120kg을 20% 농축된 걸 받아서 거기서 핵원료, 죄송합니다. 의료용으로 이제 사용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중재를 해서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합의가 잘안 되고 그러면 나한테 한번 맡겨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 얘기를 좀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미국이 제시한 시한이 임박해오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미국이 해방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3: 해방 프로젝트에서 이란의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대규모 전투 작전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입니다.
2: 네. 이 프로젝트 프리덤이 사실상 뭐 별로 실효가 없었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중단이 됐다가 왜 다시 이거를 하겠다는 걸까요?
4: 그때 우리가 왜 중단을 이틀 만에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느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조금 외신이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밝혀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항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때,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을 때 이란 측에서는 UAE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미사일과 그리고 드론을 사용해서. 그것은 바로 UAE에 대한 공격이지만 바로 인근에 있는 다른 모든 걸프 국가에 대한 공격을 할수 있다는 능력을 이제 보여준 것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았었지요. 그러니까 그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하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에 지금 현재 또다시 여기에 전면전의 양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제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갔었고, 파키스탄도 또 같은 이제 요청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때 이유가 두 가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면서 중단을 합니다. 하나는 바로 여러 국가로부터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핵 협상이 잘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중단을 한다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사우디 왕세자 간에 또 다른 전화 통화를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오해를 다 불식을 시켰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을 받는 경우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2: 예.
4: 그렇게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는 당시에 그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 사용하는 문제와 영공통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중지를 시켰다가 다시 이제 푸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잘 시행만 된다고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한시름 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역봉쇄를 시작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이 거의 지금 미국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고 승리 선언을 하고 떠나고 싶은데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약 2천 척의 배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떠나기가 매우 어렵고 그야말로 무책임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2: 예.
4: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작전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방금과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고 지금은 일단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부담을 안고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그 위험 부담이라는 거 결국에는 이제 걸프 국가들에서 이 확전을 굉장히 좀 걱정하고 우려하고 경계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 분석을 보니까 이번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이란의 공격, 이란의 반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도가 셌다. 그래서 중동 내 미군 시설이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됐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헤그세스 장관이나 이란의 전력을 상당히 깎아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과 실제로 나타난 결과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0: 시설은 못 움직이잖아요.
2: 예.
0: 그래서 그것은 한번 좌표가 딱 잡히면은 그건 언제든지 때릴 수 있어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렇게 무슨 피해가 발생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거는 아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동하는 표적이거든요.
2: 예.
0: 이동하는 표적이 처음에는 그렇게 명중률이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명중률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러시아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 날아오는 것을 모두 다 방어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그 방공망도 100%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1: 예.
0: 이란에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막강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뚫리는 거잖아요.
2: 예.
0: 그 벌떼 드론이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해서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한 대 두 대가 오는 것이 아니고 수십 대가 한꺼번에 와버리고 여기에다가 포탄과 미사일이 섞여서 들어오면 소위 말해서 섞어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방공망에 부하가 걸려요. 방공망에 부하가 걸리면 표적들을 모두 다 처리를 못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피해를 보고 아 굉장히 많이 피해가 발생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미국의 사상자가 지금 몇 명 안 되잖아요.
2: 네.
0: 그걸 보면 미국은 그런 대로 선방을 했다. 사실상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숫자를 따지면은 몇만 군데는 될 수 있겠죠.
2: 네. 네. 그러니까 시설 피해보다는 인명 피해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0: 그렇죠. 시설 피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는 고정된 표적이라 이것은 뭐 이렇게 유동된 표적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우리가 한반도에서 이런 유사 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을 이번에 이 이란 전쟁에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은 사실상 바레인에 제5 함대가 있거든요. 제5 함대 미리 다 뺐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카타르나 바레인이나 쿠웨이트나 이런 데 있는 전투기들 거기 있으면 다 범인에 들어오니까 그걸 다른 데로 다 소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놔줬으면 그 전투기들마저 그대로 다 와서 파괴당하는 거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나중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죄송합니다. 이 미군들이 어떤 곳에 이렇게 주둔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소산 이제 여러 군데에 이렇게 배치를 하겠구나.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좀 빼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는 있죠.
2: 예.
1: 자.
2: 네. 그리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사일의 80%가 파괴됐다고 승기를 잡았다고 자신을 했는데 이런 낙관론과는 전혀 다른 미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3: 이란은 199척, 159척의 함선을 보유한 해군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모든 함선이 파괴돼 바닷속에 있습니다. 공군도 많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제 항공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대공포도 없고요. 레이더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사일도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정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이후에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이 이란의 시설 피해가 상당하다. 특히 이제 무기가 상당히 이제 사용 불가 능력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실제로는 이게 미 정부 당국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느 쪽이 좀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4: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 정부 당국의 얘기가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보면은 지금 현재 미사일 발사대와 미사일의 능력이 70% 이상 지금 현재 근지하다. 예.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하에 있는 시설을 파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미사일과 드론이라고 한다면은 이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반격 수단으로서는 아마 거의 다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지금 해군력과 공군력은 이란의 경우에 거의 다 분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으로 과연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느냐 또는 반격을 할 수 있느냐, 네, 그 수단 정도는 되지만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은 아닌 것입니다.
2: 예.
4: 또 한 가지는 자 이번에 전쟁을 시작한 것이 바로 핵 문제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은. 작년 6월에 12일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핵시설을 공격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다 파괴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 지하에 있는 시설은 공격하기가 파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아마 지금 현재서는 그 한계를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2: 네.
4: 그래서 지금 지하에 파묻혀 있을 60% 농축 우라늄 이것을 어떻게 탈취하느냐 아니면 받아내느냐 하는 문제고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원심불리기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근제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지금 전쟁을 핵 문제 때문에 시작했지만은 이 핵 문제를 무력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미국도 이스라엘도 그것을 인지를 했을 것이고 결국은 협상으로 가서 풀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2차 이슬라마드 회담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제한, 역제한 이것이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CIA에서 그 백악관에 보고했다는 내용 가운데 이란이 최소 서너 달을 버틸 여력이 있다.
0: 네.
1: 이 정보가 지금 보고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역봉쇄로 이란 국민의 삶이 상당히 좀 피폐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지만 서너 달이면 사실 꽤 긴 기간이거든요. 이 정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미국이 그 뭐 싫을 때도 있지만 부럽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은 70, 80% 다 파괴됐다고 그랬잖아요.
2: 네.
0: 그런데 미국의 정보 당국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전쟁 전에 비해서 70%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CIA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부럽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 얘기했다고 해서 내가 내 거를 축소시키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 정보 판단에 근거해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그냥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IA에서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좀 남아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대사님도 캐슘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2: 네.
0: 캐슘섬 같은 경우는 미사일 시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하에 미사일 그 뭐라고 할까요? 경락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드론 발진 기지도 있고 거기에 또 경락고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무리 파괴를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 파괴를 못 하니까 지금은 이제 휴전에 대해서 한 달을 이렇게 넘게다 보니까 정보를 분석해 보니 아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보 분석을 다시 한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처음에 분석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있는 지상에 나와 있는 것만 파괴한 것을 따지니 그때 당시에는 70, 80%가 맞았을지 모르지만 휴전 기간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다시 재정비하고 그리고 지하 경납구 있는 거 꺼내고 하는 것들을 정부 분석을 해보니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한 건데 저는 뭐 CIA나 정부 당국의 보고서를 믿습니다.
2: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란이 뭐 지금 경제 제재도 받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

0: 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크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중국을 통해서 원유를 팔고 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뭔가를 좀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가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거론이 될수 있겠죠?
1: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거론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1: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역봉쇄로 인해서 그게 다 차단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과거와 같이 또 풀리는 경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니면은 경제 제재가 풀리더라도 단계적으로 풀리는 경우에 여전히 그 유류 석유의 수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경제 제재를 부과를 했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돈이 그쪽으로 흘러간다고 하면은 이게 전쟁 자금이 될수 있고 통치 자금이 될수 있을 것이고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 제재의 효과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번에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으로서도 이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막혀 있어서 중국 측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약반 정도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게 꽉 막혀 있고 또 베네수엘라로부터 수입하던 그 물량도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으로서는 지금 현재 상당 부분 50% 이상의 그 물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거론이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도 아마 영향력을 좀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란에 대해서 어떠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있고 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MOU 한 장짜리가 그때까지 타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으로 하여금 이란에 대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예, 미중 정상회담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데 그럼 이 자리에서 지금 북한 관련 얘기도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좀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3: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는 이번에 가서 시진핑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날 수 있을 건가 없을 건가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많이 궁금해하는 것
0: 그렇죠.
3: 같고요. 두 번째는 만일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의 이 정상회담에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긋긴 했어요. 5월 4일 날.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밤에 그렇게 대국민 연설을 할때 사실 이제 이게 한 장짜리가 타결이 됐습니다라고 혹시 이렇게 발표를 하면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나오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0: 네.
3: 않겠습니까? 과거보다는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러시아나 또는 중국의 든든한 뒷배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기
0: 네.
3: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나와서 미국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될 그런 동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조언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그 경험, 그 범위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조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0: 예. 자, 이런 가운데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그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와 2시간 반 동안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4: 존경하는 지도자를 뵙게 돼서 기쁩니다.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선 지도자의 관점과 행동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정말 진솔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지도자에게서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정말 그런 분이었습니다. 마스터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입니다.
0: 네, 모주타바의 상태가 아직 뭐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모주타바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한정적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었는데 이런 대통령이 만나서 저렇게 면담을 했다라고 밝힌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예, 저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주타바 하메네이의 존재 또는 그 부상설에서 어느 정도 부상이 당했느냐 이에 대한 추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크게 부상을 당했을 것이다. 과연 소통의 능력이 있는가, 사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서 2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2시간 반이라고 한다면은 건강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이런 판단이 하나 서는 것이고 네. 그간에 이 모주타바 카메네이의 존재에 대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갈등설도 나왔었고 충돌설도 나왔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에 이런 것을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잠재울 수가 있고 또 더더군다나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국민의 단합,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예. 과연 이 사람이 진짜 발표했는가? 이 사람의 성명인가 네네.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렇게 2시간 반 동안 대화를 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본인의 생각이 실려서 나왔다라고 그 성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그 페제스키안 대통령의 개인적인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사람은 권력 2인자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없다가 겨우 한번 이제 만났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본인의 통치력을 강화할 수 있고 권위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기 위해서 발표한 것이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0: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러한 지도부의 혼선이 상당하다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이번 이 모주타바와의 면담이 과연 이걸 종식시킬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동상황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2: 고맙습니다.
5: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2: 엄마.
13: 민준아. 유정아.
9: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4: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3: 아빠 늦게 와도 돼.
9: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5: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3: 나도 바쁘니까 끊어.
9: 주말에도 긴급 돌봄.
1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9: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6: 교통안전 1분 턱.
17: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우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1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9: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20: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21: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2: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21: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22: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21: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22: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23: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청년이라는 이름을 단 금융상품과 정부 지원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청년 내일저축 계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 지원 제도는 지난 5월 4일 접수를 시작해 오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자립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한 이 제도는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금을 더해줍니다. 3년 만기 때 본인이 낸 돈은 360만 원이지만 수령액은 이자를 제외하고도 최대 1,440만 원에 달합니다. 다음으로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청년 미래 적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상품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 대상이고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총 급여 수준에 따라 혜택은 다른데요. 3,600만 원 이하라면 우대형으로 월 50만 원 납부 시 매달 12%에 해당하는 6만 원의 기여금이 쌓입니다. 3,600만 원을 넘고 6천만 원 이하라면 6%에 해당하는 3만 원이 더해집니다. 6천만 원부터 7,500만 원까지는 기여금은 없지만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청년 내일 저축계좌와 청년 미래적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모레까지 내륙은 일교차가 더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더 떨어지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는 곳도

않겠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0도, 춘천 7도, 광주 6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전주 23도, 대구 2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이라 평소엔 도로 흐름 원활한 지금 시간대도 정체 구간이 뚜렷합니다. 작업 구간 주변에서 더 붐비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3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2차로에는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입니다. 잠실대교부터 정체입니다. 구리 방향은 서강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이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10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노오지분기점에서 송내 구간 8km 정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뿜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야.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할 당시 부적절한 처리 과정을 확인했다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일현 국민권익위원장은 자체 조사 결과 당시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이 과정에서 심야 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사무처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했던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할 정도의 비난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공천 청탁 등을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는 1심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7: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1: 네, 먼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 내용부터 자세히 정리해 볼까요?
7: 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상병 소속부대 당시 중대장을 제외하고 박상현 전 7여단장 등 군 지휘부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순직사고 2년 9개월여 만에 임 전 사단장 등 군 지휘부의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먼저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실질적 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군 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 네,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한 이유는 뭔가요?
7: 네, 재판부는 해병대원들이 안전장구 하나 없이 수중수색을 했는가가 가장 큰 의문이라면서 그 원인은 잘못된 지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실질적 지휘통제권을 행사했다고 봤는데 사단장 지시가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최상병 유족에게 하급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문제

0: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도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재판 경력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볼 수 없었다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질책했습니다. 최상병 유족들은 선고 직후 한동안 법정에서 눈물을 흘린 뒤 가벼운 형량에 실망스럽다면서 끝까지 엄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 네, 김상민 전 검사의 2심 선고 내용도 전해주시죠.
0: 네, 공천과 공직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후한 화백 그림의 진위 여부에 대해 한국미술품감정센터의 결과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면서 그림을 진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인사와 국회의원 공천, 국정원 특별보좌관 등과 관련해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면서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1: 어린이날 새벽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범행 이틀 전에 이 남성에 대한 스토킹 신고도 들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2: 네, 광주전남 취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여고생 살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전 10시부터 피의자 장모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하는데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우선 피의자 장 씨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앞으로 관할 경찰서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 또 피의자 장 씨에게 통보하는데 만일 장 씨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닷새 이상 유예 기간을 두고 신상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까지 나흘째 이어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 씨가 범행 이틀 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참단지구에서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와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A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하자 장씨가 떠나지 말라고 만류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과 스토킹 신고 사이에 연관 관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있던 지난 3일부터 범행 당일까지 행적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장 씨가 범행 전에 하천에 버렸다고 주장한 휴대전화를 찾는 수색 작업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1: 경기 부천에서 술에 약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부인과 공범인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왜 이런 범행을 모의했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경찰이 피해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요?
3: 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해자의 부인 40대 여성과 그가 직원으로 일하던 태권도장의 관장 20대 여성에 대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들은 술에 약물을 타 5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약을 탄 술병은 피해자 자택 냉장고에 지난달 말부터 보관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가 평소에도 혼자 술을 꺼내 마신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되는데 피해자가 이를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어떤 약이 쓰인 건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이들의 약 처방 이력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1: 이들의 범행 모의 정황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밝혀진 거라고요?
3: 네, 경찰은 당초 태권도장 관장을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태권도장 직원의 남편인 피해자는 그제 저녁 부천에 있는 자택에서 관장이 휘두른 흉기에 목과 손가락 등을 다쳤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장의 문자 대화 기록을 살펴보던 경찰이 관장과 피해자의 부인인 직원이 술에 약을 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술을 냉장고에서 꺼내 마셨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들이 살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어제 이 직원을 체포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관장에게 적용한 혐의도 살인미수로 바꿨습니다.
1: 네, 이들은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르려 한 건가요?
3: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재 이들이 언제부터 함께 태권도장에서 일했는지 또 어떤 관계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범행 모의 시기와 과거에도 범행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전까지 최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조사가 미진할 경우 신병 확보를 시도한 뒤 추가 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4: 치킨을 배달시킨 뒤 돈을 내지 않고 잠적하는 이른바 배달 먹튀를 한 남성이 본사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2년 전 같은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고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현관문 앞에서 남성 두 명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치킨을 여러 차례 배달시키고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내지 않자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직접 나선 겁니다.
6: 당장 지금 5만 원밖에 없어서.
7: 5만 원밖에 없는데 오늘도 주문시키셨던데요.
5: 경기도 화성 병점에 사는 20대 남성은 1년 동안 화성과 오산, 수원 일대 매장 9곳에서 150만 원이 넘는 음식을 시키고도 돈은 한 번도 안 냈습니다. 보다 못한 본사 직원이 결국 배달기사로 위장해 1시간 넘게 잠복한 끝에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8: 바쁜 시간에 막 5개,
9: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입니다.
8: 주문을 넣었었거든요.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주한테 가다 보니까 제가 직접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5: 이 남성은 주문이 몰려 바쁜 저녁 시간대 배달기사를 만나 직접 결제를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자체 배달앱만 노렸습니다. 그러고선 문 앞에 잠시 집을 비워 문자로 계좌번호를 남겨달라는 쪽지만 남겨두고 돈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10: 뭐 여기로 배달을 해달라고 피해 점주입니다. 하니까 추가 비용 지불까지 써 있잖아요. 일단 요청사항 자체부터 조금 의심스럽긴 했어요.
5: 알고 보니 이 남성은 2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범주들은 경찰이 피해액이 크지 않아 적극 나서지 않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10: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 금액이 당장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원 미만 그 정도니까 사실상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5: YTN 이수빈입니다.
4: 10대들이 서로 폭행을 하는 영상이 SNS 계정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돈벌이가 목적인데 폭력적인 영상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조경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1: 10대 두 명이 뒤엉킨 채 주먹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이고 주변 친구들은 이 모습을 촬영합니다. 상남자 환영, 국내 싸움 영상 1위를 내세운 SNS 계정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개설 한 달여 만에 팔로워 5천 명을 넘어선 이 계정은 이미 청소년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12: 여자애들이 막 싸우는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기해서 끝까지 봤어요.
13: 우연찮게 봤는데 때리는 장면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11: 운영자는 코인 또는 현금을 주고 싸움 영상을 사들여 SNS와 텔레그램 싸움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 가격은 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확인됩니다. 취재진이 싸움 영상을 제보하겠다고 하자 싸움 당사자의 나이와 사는 지역, 싸운 경위를 묻더니 영상을 검토해 최소 5천 원부터 지급하겠다고 안내합니다. 이렇게 게시된 영상은 한 달 사이 40건이 넘는데 수만 조회수는 기본이고 이미 100만 조회수를 넘긴 영상도 여러 건입니다.
14: 결국은 성인기에 이르러서
9: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 지도학과 교수입니다.
14: 폭력이라든가 또는 돌발 행위를 하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11: 운영자는 당사자가 요청하면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며 이른바 박제방과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확산이 빠른 SNS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 영상을 유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15: 당사자의 의사에
9: 곽준호
15: 관해서 수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처벌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16: 누가 얼마나 봤을지
9: 방수영 노을 의지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입니다.
16: 불안이라든지 공포심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11: 전문가들은 또 돈벌이를 목적으로 일부러 싸움 영상을 찍거나 싸움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폭력이 콘텐츠로 소비되고 수익 모델로 악용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폭력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는 만큼 마땅한 제재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4: 오늘 낮 12시 반쯤 충북 단양군 영춘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진화헬기 6대와 차량 20대, 인력 9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에는 초속 8m의 바람이 불고 있고 또 단양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난 6일 수원 프로야구장 인근에서 경기 도중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야구를 보러 온 소방관들이 신속히 불을 끄면서 큰 사고를 막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의왕소방서 현장지휘단 김현승 소방교와 백운 119 안전센터 박영수 소방장은 연기가 발생하자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했고 불이 쉽게 꺼지지 않자 옥내 소화전을 연결해 화재 진압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안 재상정이 전망됐던 국회 본회의가 별도 법안 처리 없이 무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과 비쟁점 법안 모두에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던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하며 본회의를 산회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17: 네, 국회입니다.
4: 네,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재상정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요?
17: 네,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어제 한 차례 무산됐던 개헌안이 오늘 재상정될 예정이었는데요. 오후 2시쯤 여야 의원 상당수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가 20여 분 만에 산회하면서 결국 상정 자체가 불발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켰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비쟁점 법안까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힌 점을 거론한 뒤 필리버스터를 남용하는 거라며 부끄럽고 두렵게 여기길 바란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개헌안은 개헌의 국회 통제권 강화와 5.18 민주화 정신, 균형 발전 등을 헌법에 담는 게 핵심인데요. 국민의힘은 개헌 내용에는 공감을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졸속 개헌은 안 된다는 입장을 그간 밝혀왔습니다. 여기에 송원석 원내대표를 첫 주자로 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방침을 비쟁점 법안까지 넓혀서 다음 달 4일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났었는데요. 결국 우 의장의 조치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4: 네,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오전에는 여야 지도부 모두 공개 행보로 분주했죠.
17: 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26일 남았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여야 지도부 모두 고령층 표심 잡기에 구슬땀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아침부터 서울 송파를 찾아 어르신들에 대한 우유 배달 봉사활동과 대한노인회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송파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열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는 전략공관위 회의를 열고 충남 공주부여 청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에 김영빈 변호사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변호사가 충남 공주 출신으로 검찰개혁 법안에 초석을 다졌고 국민의 편에서 민생을 살핀 경험도 두루 갖췄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천자가 마무리 국면인 국민의힘 지도부도 마찬가지로 고령층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전에 서울 목동에서 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의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그에 앞서 맘 편한 특위를 통해 돌봄 분야와 난임 시술 지원 공약도 함께 공개해 여성층 표심 잡기도 집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견제도 잇따랐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정원호 후보 등 민주당 인사들의 잇단 설화를 언급하며 더불어 오만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공무원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산 민주당 김문수 의원에 대해선 당 차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모두 함께 책임지는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주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기념식에 함께한 순직 공무원들의 부모를 향해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할 수 없음을 잘 안다며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가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유가족 여러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고 상황을 설명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교전을 벌이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4: 네,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확전보다 협상 타결을 바라는 분위기인데요. 관련 내용 이주환 한국외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18: 안녕하세요.
1: 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이 벌어졌는데 미국과 이란이 서로 상대방 탓이다라고 떠넘기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8: 우선은 그러니까 양국이 주장하는 게 좀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군이 이제 이란 선박을 먼저 공격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미군 입장에서는 이란이 이제 미군 구축함을 이제 먼저 그렇게 공격함으로써 반격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측의 지금 주장은 엇갈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호르무즈 해협이 결국에는 이번 종전 협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서로의 그런 기싸움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 인식을 좀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보면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꺼내기 전까지 미국이 주장했던 것은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지도부도 그때 이제 다 제거가 됐다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카드를 꺼내고 남으로써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수세에 몰리는 측면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 카드가 잘 작동했다고 지금 이란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간에 두고서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계속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4: 네, 이렇게 이제 교전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되면 휴전이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일을 그렇게 크게 만들려는 의도는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과 협상이 진행 중이고 휴전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18: 보면 항상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했던 것은 굉장히 발언은 강경하게 했지만 결국에선 공격도 계속 유예하면서 지금 기대했던 것은 큰 그림을 그렸던 것은 협상을 통한 종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큰 공격은 있지 않았고 그래서 보면은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라든지 이란 핵 문제가 해결이 되려고 하면은 협상을 통한 종전만이 답이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떤 교전이 있었지만 이 휴전 깨진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고 이란 입장에서도 역시 지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파키스탄 중재에는 계속 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결국에는 이란 입장에서도 계속 전쟁을 이어나가기보다는 이런 이제 파키스탄의 중재를 통해서 중재를 좀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이면서 협상을 통한 종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앞서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기싸움을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로젝트 프리덤을 미국이 이제 시행을 했다가 바로 이틀 만에 중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반발 때문에 중단이 됐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18: 예, 그래서 사실 해방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이 프로젝트 프리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이라든지 유조선들이 묶여 있는데, 이런 이제 상선이나 유조선을 보호하고,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지금 1년의 과정을 보면은,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란의 반격이 더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수행하게 되면은, 미국의 피해가 역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휴전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판단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두 번째 이유는 보면은 지금 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하기 위해서는 이 걸프 지역에서의 그 미군 인프라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걸프국들이. 그래서 사우디라든지 이런 쿠웨이트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단이 된 것이죠. 그럼 왜 반대를 했냐 그 입장을 이제 보면은 결국에는 이번 전쟁에서 그 이란의 공격으로 이 GCC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미국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란의 공격이 들어 들어올 수 있고 이건 네.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랬을 때 과연 미국이 보호해 줄 수 있냐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쿠웨이트라든지 사우디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다시 이제 입장을 바꾼 것을 보면은 이제 미국이 지금 이란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이제 종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형국인데 여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지금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국은 지금 또 한편에서 보면은 지금 오늘자 그 뉴스를 보면 뭐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라든지 이라크 고위 인사에 대한 제재를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인데 네. 이런 것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란에 대한 이제 압박을 높여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 협상에서 계속 이란을 어떻게 보면 궁지에 좀 몰아붙이려는 그런 이제 느낌을 봤는데 사실 이라크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외교 정책으로 이제

0: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라크도 기본적으로 사담 후세인이 그때 약간 그런 종교적인 그런 이제 색채가 강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다 그 이라크에 있는 국민들은 이제 시아라든지 순니 같은 무슬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종교 사회인데 이 부분을 좀 간과했던 부분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것도 설명드렸던 그 알리아 시스탄이라는 그런 성직자가 있는데 그 성직자 말고도 무크타다 사드라고 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또 영향력이 있는 성직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때 사드르 민병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미군과 교전을 벌이고 그래서 이런 게릴라전을 통해서 미군에 엄청난 이제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제 그런 이라크 전쟁을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하고도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도 과연 임박한 위협이었나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이 계속 이렇게 뭐 이라크도 제재를 하면서 이렇게 압박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이란을 이제 종전협상에서 우위에 좀 미국이 좀 차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1: 네, 미국의 압박 전략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좀 내줄 마음이 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계속해서 국내에서 관련 법도 통과가 됐고 그리고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출범했다. 그러니까 이거 정부 기관인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하겠다 이런 의지가 상당히 좀 강력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이걸 좀 이렇게 보는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꺼내면서 이게 굉장히 잘 작동을 했다고 이란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든지 뭐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이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을 호르무즈 해협을 같이 좀 어떻게 대응해보자고 이것도 사실 그런 명분이라든지 의무를 제기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이용하는데 압박 수위를 전 높여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첫 번째 했던 것은 그냥 봉쇄. 그 두 번째는 통행 요 이야기가 나오고 예. 지금도 이야기 나오면 통제권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거기 뭐 청을 설치를 하고 이제 예.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 수위를 이제 높여가고 있는 것이죠.
2: 예. 예. 자, 이제 종전협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 형식의 한 장짜리 그 협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중으로 또 다시 이제 답변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0: 일단은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 이걸 어느 정도 좀 마무리 지으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예. 사실은 우리가 좀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1차 대면 협상 때도 한 번의 협상으로 해서 미국은 이것이 잘 안 됐다고 이제 벤스 부통령이 미국으로 가버리고 이제 협상이 결렬이 됐잖아요. 네. 이런 것을 보면은 미국과 이란이 이 협상을 좀 보는 관점이 좀 크게 달랐던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도 물론 다르지만 미국은 일단 그랜드 바겐이라고 하는 좀 일괄 타결을 생각했던 것 같고 네. 이란은 사실은 그때도 이야기했던 것이 후속 협상을 계속 이제 그렇죠.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미국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고. 근데 지금 결국에는 보면은 이란이 이야기하는 대로 지금 계속해서 일단 종전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협상을 이어가자는 이란의 그런 이제 입장이 어느 정도 관철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란의 이게 협상 스타일입니다. 처음에는 좀 약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좀 약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그런 제안을 한 다음에 이제 약간 간극을 좁혀나가는 이제 형국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은 이란이 원하는 대로 일단 그런 식으로 지금 협상이 진행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종전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좀 논의해 보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미중 정상회담 전에 타결이 될까는 사실은 좀 미지수입니다. 이거는 이란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느냐인데 이란은 사실은 좀 더 시간을 보면서 이걸 검토하고 좀 조율을 해 나간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의 시간의 차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1: 당장 뭐 미중 정상회담 다음 주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이런 세부적인 사안들이 좀 협의가 되긴 어려워 보이고 지금 핵 합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우라늄 농축을 얼마나 유예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기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이 반출을 할 것인가 만약에 반출을 하게 된다면 어느 나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텐데 각각의 요소들이 지금 어느 정도 서로의 타협점을 찾을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0: 일단은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지금 사실은 미국은 이런 이란과의 외교를 통해서 지금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하는 뭐 이제 일본, 한국도 그렇지만 나토와 이제 균열을 준 그런 예.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예. 그런 반면에 이란은 좀 외교가 좀 잘 되고 있다는 제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란 같은 경우는 2차 협상 때도 이제 파키스탄 그 이후에 2차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파키스탄을 방문했다가 오만을 또 갔잖아요. 예. 오만을 갔다가 다시 또 뭐 러시아도 가고 지금도 최근에 보면은 중국을 또 방문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보면은 굉장히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면 오만을 방문한 것은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를 했을 것이고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는 이제 핵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예. 근데 아마도 이런

0: 무중 우라늄의 반출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 네.
0: 이거를 미국으로 100% 빼는 것은 이란도 굉장히 좀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체면이 또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거든요.
2: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러시아와 좀 의논이 있었을 것 같고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 협상에서 이란이 어떤 레드라인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중국이 좀 역할을 좀 해달라 그런 걸좀 요청했을 것으로 보이고
1: 네.
0: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란의 외교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있을 이런 종전 협상에서 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주변국들을 좀 같이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같이 좀 해결을 해보려는 전략이 좀잘 작동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1: 네.
0: 보여집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은 이제 주변국들의 도움을 좀 협조를 요청을 하면서 이번 협상을 좀 잘 이끌어 나가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미국의 협상안이 너무 이게 비현실적이다. 이란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안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0: 예, 그래서 보면은 지금 미국이 일단 이야기하고 있는 큰 이제 줄기는 이제 고농축 우라늄을 100% 이란 이제 미국으로 반출해야 된다는
2: 예.
0: 것이랑 또 그런 우라늄 농축을 중단해야 되는 문제에서도 지금 양측이 어느 정도 조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이거와 또 연결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이란의 그런 경제 문제가 또 연결돼
1: 그렇죠.
0: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미국의 그런 요구를 이란 입장에서 한100% 수용하기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양측이 좀 조율을 해야 되는 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급하게 협상을 하진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전문가분은 뭐 이것이 이란이 지금 현재 호르무즈해협이 지금 역봉쇄에 당하고 있잖아요.
1: 네.
0: 미국에 의해서. 그래서 이란이 굉장히 뭐 지금 얼마 못 버틸 거라고 보는 물론 시각도 있던데 저는 약간 관점이 다른 게 이란이 섬나라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7개 국하고 국경을 접하고
1: 네.
0: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이란에서 유학생활할 때 보면은 버스 타고 튀르키예 이스탄불까지 갈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란은.
2: 예.
0: 그래서 튀르키예부터 뭐 이라크도 있고 위쪽에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또뭐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동쪽에는 파키스탄과 또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들이 다 이게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필품 같은 것이 완전히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는 아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지금 굉장히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단기간에 저는 무너질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이란은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지면서 좀이 문제를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실제로 그미 정보 당국에서 분석한 게 이제 이란이 서너 달 정도는 버틸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육로를 통한 그런 생필품의 보급 이런 환경들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그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지금 워낙 호르무즈에 우리가 초점 맞추고 있기 때문에
2: 예.
0: 그 부분만 봉쇄하면 이란이 뭐 당장 무너질 것 같이 생각하지만
1: 예.
0: 이란은 그렇게 이제 섬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나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또그 나라들이 이란과 관계가 좋은 나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고 하지만
2: 예.
0: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육로를 이용한 어떤 생필품의 보급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저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1: 예. 이런 건데 이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하메네이 그 최고 지도자와 2시간 반 이상 이제 면담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 직접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혹시 뭐 이런 협상과 관련된 얘기들도 당연히 언급이 됐겠죠.
0: 저는 이제 당연히 협상과 관련된 언급 플러스 이런 종전 이후에 재건에 대한 이야기까지 페제슈키안 대통령이 했을 거라고 봐요.
1: 예.
0: 왜냐하면은 이란은 과거에도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제 재건이라는 큰 이제 과제가 있었고 이거를 또 랍산젠 행정부에서 잘 해낸 또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보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종전 이후에 남는 것은 이제 재건이고 이게 경제 문제가 될 텐데 사실은 이란에서 보면 2017년, 뭐 19년, 2022년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있었던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 그 중심 에는 경제 문제가 다 깔려 있거든요. 마흐사 아미니의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인권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2022년 히잡 시위도 결국에는 보면 이 노동자 계층이 참여를 하고 경제 문제가 그 중심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있었던 이 반정부 시위가 처음 시작한 곳이 테헤란 바자르이거든요. 이 바자리들은 상인들이라고 하는데 이란 이슬람 혁명에서 성직자와 같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세력이 상인들이거든요. 이런 계층이 지금 이 시위를 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2: 예.
0: 때문에 이란 지도부도 이 경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재건 문제가 중요하고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 랍산자니도 보면은 원래는 이분이 보수파거든요. 그 이슬람 혁명을 같이 이제 했던 인물인데 재건을 위해서 자신의 이념 노선을 실용 중도로 바꾸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페제슈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이제 개혁파 성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하메네이도 결국에는 이 모지타바 하메네이도 자신의 시대에 이란이 잘 이제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재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수 있고 체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페드리시칸 대통령과 아마 이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이 재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남우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두바이항에 오늘 도착을 해서 이제 정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 이 남우호와 관련해서 이란 국영방송에서 얘기하는 것과 이란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는 걸까요?
0: 이게 약간 그 엇갈린 메시지를 내는 것도 저는 어떤 전략의 일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메시지가 나온 게 이란의 국영방송이거든요. 예. 근데 또 이란 정부 측이라든지 이란 한국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를 예. 내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선박이 피격 됐는지 안 됐는지 물론 더 이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보면은 어쨌든 외부에서의 이런 어떤 공격이 아니고선 이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약간 좀 의문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이란이 어느 정도 관여를 했다라고 좀 그런 이제 정황이 보이기도 하는데 예. 이거를 정부 쪽에서 이제 인정을 했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워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영 방송에서는 우리가 액션을 취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쨌든 호르무즈협을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보여줘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것을 수습하는 거는 또 뭐 한국에 있는 이란 대사관이라든지 정부 쪽에서는 또 이란과 한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그 진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전략적으로 이완하는 것일 것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중국 유조선도 피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중국은 이란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이제 우호적인 관계고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중국 유조선이 피격을 당했다는 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0: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중국 유조선을 이란 이제 군부에서 이걸 직접 겨냥을 해서 의도적으로 공격했을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어떤 것인지는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예. 이제 의도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상선이 피격되거나 유조선이 피격됐을 때 그 의도성을 갖고서 이런 행동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란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의 이런 원유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이게 실제 로 이란이 공격을 이제 해가지고 의도성을 뭐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중국과 이란 간의 관계가 이거 가지고 틀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조만간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의제에 올릴 확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의 이런 행동을 문제를 삼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르무즈협 개방 문제에서 중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는 이런 선에서는 아마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란과 중국 간의 어떤 그런 이런 외교적인 마찰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환 한국외대 교수와 함께 중동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0: 오늘 하늘은 쾌청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2도, 체감 온도는 이보다 2도가량 더 낮은데요. 낮에는 선선하게 느껴지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은 오늘에 이어 주말인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을 2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8도, 광주는 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2도, 전주 23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휴일까지는 따뜻하고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다시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1: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광주 도심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찰이 순찰과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가지고 있으면 112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코드 제로로 명명을 한다고 합니다. 최우선 신고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2: 네, 공중협박과 같은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기로 했고요. 또 강력범죄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와이드앤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고양시에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 꽃 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 꽃 박람회
2: 고양 특례시.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딱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 생각 하나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겁니다. 결국 행복은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더 단단해지는 게 우리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도담소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기로의 이준환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제약회사의 영업관리자로 20년 넘게 일해온 50대 가장입니다. 딸과 아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놓고 10년 넘게 기러기 아빠로 지내왔죠. 조그만 원룸에서 끼니를 대충 때워가며 최대한 돈을 아꼈었고 번 돈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10년간 송금한 돈만 해도 7억에서 8억은 좋게 될 겁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내 아내와 딸이 낯선 타국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만 있다면 희생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SNS 사진을 보는데 씁쓸해졌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미국에서 화려한 파티를 즐기고 골프 교습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시원 같은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버티는데 아내는 제가 보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동안에 제 인생이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그 즈음에 딸이 미국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했죠. 하지만 아내는 생각해보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분명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내는 제가 보낸 돈으로 미국에 작은 집을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차라리 제가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덜 벌더라도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는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 하면서 퇴직할 때까지는 지금처럼 한국에서 돈을 벌라고 했습니다. 순간 제가 가족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끔 미국에 가면 딸은 저를 낯설어했고 아내와 딸이 나누는 미국 생활 이야기에 저는 끼어들 자리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남남으로 갈라서고 제 남은 인생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내가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10년간의 희생과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기러기 아빠 이야기였어요. 사연자분은 한국에서 혼자 힘들게 지내오셨는데 아내는 미국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좀 너무한 것 같거든요. 이준현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이 부부처럼 어느 한쪽에서 호화스럽게 생활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1: 네.
2: 모든 기러기 부부가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같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아내는 미국에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있고요. 이혼소송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2: 네, 소송은 한국 법원에 제기하셔도 됩니다.
1: 네.
2: 지금 사연자님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시고 또 부부의 마지막 공동 거주지가 우리나라였으니 우리나라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1: 네, 두 분 다 한국, 네, 우리나라 국적이 있고요. 지금 사연자분이 아내한테 10년간 7억에서 8억 정도 보냈는데 이거 돌려받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이혼하면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2: 미국으로 송금하신 돈만 따로 돌려받긴 어렵습니다. 기러기 아빠로서 보내신 돈은 일부는 아내의 취미생활을 위해 소비되긴 했으나 대부분은 생활비나 교육비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2: 이런 경우처럼 보내신 돈이 대부분 부부 일상가사를 위해 소비되었기 때문에
1: 네.
2: 이 돈을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요. 또 이 돈만 따로 반환을 구할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여도 문제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기여도 문제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본인이 미국에서 아이는 혼자 키웠다. 그러니까 내가 더 기여도가 높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양육 부분에서는 사연자분이 좀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2: 네, 아내가 타국에서 홀로 아이를 키운 고충은 인정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네. 해서 사연자님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1: 네.
2: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는 결국 재산이 누구의 소득으로 주로 형성이 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이 됩니다.
1: 네.
2: 일단 아내분이 미국에서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오직 사연자님의 소득에만 의존해서 생활하셨고요.
1: 그렇죠.
2: 네, 또 사연자님이 한국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긴 채 모든 소득을 아내분에게 보내드렸기 때문에
1: 네.
2: 누가 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는지를 따져보면 오히려 사연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돈을 다 벌어서 보내줬으니까요.
2: 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연자님의 소득 자료와 매달 아내분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등을 조회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혼을 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혼을 한 이후에도 지금 사연자분이 아내와 딸에게 부양료 아니면 양육비 계속 보내줘야 되는 걸까요?
2: 네, 우선 부양료부터 말씀드리면 아내와 이혼하신 후에는 부양료를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네.
2: 부양료는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부양 의무는 직계, 혈족,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과 같이 기본적으로 친족관계인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와 이혼하신다면 아내와의 친족관계는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그렇죠.
2: 예, 당연히 부양 의무도 소멸이 되는 것이고 부양료도 지급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지급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연자님의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하고 성년이 됐다면 아내가 양육비를 요구한다고 해도 거절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1: 네.
2: 아내가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보내주던 생활비가 갑자기 중단이 되면 따님의 학업이나 생활에 큰 지장이 가게 되고 이게 원인이 돼서 따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 따님을 지원하실지는 따님과 직접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사연 내용 중에 아내가 미국에서 집을 샀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집, 이거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2: 네. 외국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중 일방의

0: 소유이고 부부 공동 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1: 네.
0: 다만 그 집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경우에는 객관적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는 이 자료를 통해서 가치를 평가하고 그게 없으면 감정 평가를 받아서 가치를 평가합니다. 아파트와 달리 주택은 시세 자료가 없다 보니 보통 감정을 통해 가치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1: 네.
0: 문제는 이사연처럼 주택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감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니 외국까지 가서 감정을 하기도 어렵고 설령 가능한다고 하더라도 출장비 등 감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가 있죠.
1: 네.
0: 그래도 일단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집을 살때 지불한 비용으로 가치를 평가해 달라고 주장해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아내가 주장하는 집의 가치가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가치에 동의해서 일시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장하는 집의 가치가 너무 낮거나 집값이 올라서 현재 시세를 꼭 확인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이럴 때는 해당 국가에서 신뢰할 만한 부동산 가치 평가 자료나 부동산 거래 사이트의 시세 확인 자료라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위자료 이야기도 안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사연자분 10년간 기러기 아빠 생활하면서 외롭게 혼자 살아오셨거든요. 이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0: 일단 안타깝게도 단순히 외로웠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받긴 어렵습니다.
1: 네.
0: 그동안의 별거가 딸의 유학 때문에 부부가 합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고요.
1: 그렇긴 하죠.
0: 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딸이 대학에 입학했는데도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을 거부하고 사연자님이 직접 미국으로 가겠다는 것도 거부하면 지금처럼 돈만 보내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아내의 귀국 거부와 미국에서의 동거 거부가 민법 제840조 2호의 아기의 유기에 해당한다거나
1: 네.
0: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유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보시고 아내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내가 미국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연자분이 한국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러기 생활하면서 10년간 보낸 돈은 그대로 돌려받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분의 희생이 컸기 때문에 기여도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미국에서 산 집,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을 거부하고 동거를 피한 거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검토해 볼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께 드릴 용돈 미리 챙기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흔치 않은 경우이긴 하지만 이 용돈이 증여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부모 자식 간의 금전거래도 엄연한 과세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통념상 흔히 용돈이라고 하면 몇십만 원 정도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큰 돈을 드릴 때는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증여세를 안 물고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돈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5천만 원 안에 어버이날 용돈은 물론이고 매달 보내드리는 생활비까지 모두 합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10년간 5천만 원을 안 넘으면 무조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 명의로 연금이나 월급 같은 충분한 소득이 있는데 자녀가 생활비를 또 보태거나 부모님이 그 생활비를 안 쓰고 모아서 적금을 들거나 주식을 샀다면 그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 증식으로 간주돼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자녀에게 주는 용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인 자녀에게 10년간 2천만 원, 성인 자녀에겐 5천만 원을 넘게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선우정아의 봄처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바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여수와 경주, 제주 등에서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화재 사고 예방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량 늘면서 사고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이분기점 5차로에서 난 화물차 사고는 아직 처리 중입니다. 청주분기점부터 밀리고 주변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을 지나서 안성분기점까지 10km 정도 밀립니다. 달래내에서 반포 구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방향 서하남 분기점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20분 전에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처리 시간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덕평에서 용인까지 13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동수원에서 부곡 구간도 천천히 지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금요일 뉴스 온 시작합니다.
4: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과 이란 남부에서 잇따라 대규모 교전을 벌였습니다.
5: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휴전이 위태로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종기 기자입니다.
6: 밤하늘에 번쩍이는 불빛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이란 매체는 미군 공습으로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섬에서 폭발음이 잇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게슘섬의 바흐만 부두가 공격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휴전 기간에도 대규모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자위 차원에서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요격하고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전은 미군의 이란 유조선 공격이 발단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해상 봉쇄 위반을 이유로 이란 유조선을 전투기로 타격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휴전 위반이라며 미 군함을 겨냥한 공격을 벌인 겁니다.
7: 미국 침략군이 유조선을 공격해 이란의 호르무즈 일대에서 작전 중이던 적군부대의 미사일을 발사해 패퇴시켰습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미 구축함 세 척을 공격했지만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공격은 가벼운 경고였다며 휴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8: 우리는 이란과 협상 중입니다. 이 구축함 세 척이 호르무즈를 통과했는데 꽤 큰 충돌이 있었지만 그들을 박살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6: 하지만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미국이 상습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4: 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발생한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휴전 국면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5: 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고 이란군도 휴전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에 경고하는 수준으로 대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조금 전 폭음과 함께 다시 방공망이 가동이 됐다고 하는데요.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신호특파원.
9: 네, 제가 있는 곳은 오만의 무스카트입니다.
4: 네, 먼저 아랍에미리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폭음과 함께 방공망이 가동됐다고요?
9: 네, 아랍에미리트에서 1시간쯤 전부터 폭음이 이어졌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란에서 드론과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이 날아와서 요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에 따른 피해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공격은 앞서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을 빚은 지 몇 시간 만에 발생했습니다. UAE는 지난 5일에도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했고 또 푸자이라항의 석유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 이란은 공격을 부인했습니다.
5: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충돌이 빚어진 건데 양측 모두 휴전이 깨졌다는 반응은 아닌 거죠?
9: 네, 미국과 이란은 상대방을 타격해서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발표하면서도 협상 테이블을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공격을 가볍게 툭 친 것 정도로 표현하면서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고요. 이란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란 군을 통합 지휘하는 합동작전사령부는 미군이 이란 유조선과 다른 선박을 공격했고 민간인 거주 지역도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각적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 동쪽과 차바하르항 남쪽에 미군 군함을 공격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동작전사령부 대변인은 미군이 휴전을 위반했다면서 이란은 어떤 공격도 주저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종전 합의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 상대를 압박하는 충돌을 벌였지만 휴전이 깨졌다고 선언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4: 네, 어제 이란 국영TV가 이란군이 한국 선박을 겨냥했다는 칼럼을 게재했다는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또 다른 국영 매체도 비슷한 보도를 했다고요?
9: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란 국영 프레스TV 칼럼 내용이 문제가 됐는데 또 다른 국영 매체인 IRNA통신도 한국 선박이 피격된 것으로 보도한 게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란 국영 IRNA는 현지 시간 7일 저녁 6시에 쓴 실패한 해방작전이라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이 미군의 지원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고 했던 한국과 프랑스 소속 선박 최소 두 척이 해당 작전이 진행된 48시간 동안 피격돼서 회항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한국 선박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불이 난 HMM 나무호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소속 선박은 현지 시간 5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다가 피격돼서 승무원 여러 명이 다친 세계 3위 해운사 CMA-CGM의 샌 안토니오 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주한 이란 대사관은 언론 매체에 보도되는 모든 해석이나 분석은 공식 입장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5: 네, 이런 가운데 중국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요?
9: 네, 그렇습니다. 중국 소유 선박이 공격받은 것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이 피격은 월요일에 이루어졌는데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 한 척이 공격을 받아서 갑판에 불이 났다고 중국 경제 매체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해당 선박이 마셜 제도에 등록된 JV 이노베이션호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일 이 선박이 갑판 화재를 주변 선박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와 승무원 부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사안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4: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HMM 소속 나무호가 두바이 항에 도착해 곧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됩니다.
5: 네, 무엇보다 폭발 원인이 외부 공격인지 내부 결함인지가 이번 조사 결과로 드러날 전망인데요.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나무호가 일단 무사히 두바이에 도착한 거죠?
10: 네, 그렇습니다. HMM 소속 나무호는 오늘 오전 8시 24분쯤 두바이 항 조선소에 접안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저녁 8시쯤 사고가 난 뒤 사흘여 만에 구조된 셈입니다. 나무호는 폭발과 함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고 직후 운항 불능 상태에 빠졌고 바다 위에 그대로 고립됐습니다. 이후 선사인 HMM이 현지 업체와 계약해 예인선을 보내 돌아오는 데까지도 이틀 가까이 걸렸습니다. 일단 나무호에 승선하고 있던 24명의 선원들은 두바이 향해 내리지 않고 나무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어질 사고 조사를 위해 선원들이 선내를 안내해야 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무호 승선원 24명은 모두 하선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나무호가 수리되는 대로 다시 승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네, 나무호가 도착했으니 이제 곧 조사가 시작되는 거죠?
10: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나무호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 등 정부 조사단은 두바이에서 조사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현지 상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만큼 곧 조사단이 선내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재 진압에 사용된 이산화탄소가 기관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만큼 일단 환기 작업이 선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이어서 남오호의 블랙박스인 항해 기록 저장 장치 VDI과 기관실 내부 CCTV 영상을 포함한 자료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선체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선박 확인과 선원 면담을 이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이란의 공격이 있었는지 또는 부유기뢰에 의한 충격이 있었는지 규명되어야 합니다. 선체가 기울 정도의 충격이나 선체에 파공이 나지 않은 만큼 내부 결함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폭발 원인에 따라서 조사 기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HMM의 해상 노조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11: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뭐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봤을 때
12: HMM
11: 내부적으로 그런 폭발을 일으키기에는 사실 가능성이라든지 그 흔치 않은 케이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 화재라고 하면 1차 윤곽 자체는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 충격이나 군사적 요인이 이제 쟁점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10: 해수부는 역시 조사 기간이나 결과 발표 형식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조사 진행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견입니다.
4: 지난달 13일 자동 식별장치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온 유조선이 충남 서산 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5: 네, 몰타선적 유조선 오대사호로 우리나라 하루 원유 소비량의 절반 수준인 100만 배럴을 싣고 해상 계류시설에 정박해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
13: 네, 충남 서산 대산항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온 유조선이 도착했다고요?
13: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바다에는 해상 계류시설 인근까지 연결되는 긴 다리가 보이실 텐데요. 그 다리 사이로 어두운 색깔의 유조선 한 척이 멈춰서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온 대형 유조선 오대사호입니다. 오대사호는 오늘 오후 2시쯤 예인선들의 안내를 받아 송유관과 연결되는 해상 계류시설에 정박했습니다. 육안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저희 취재진이 바닷가 방파제를 따라 걸어가서 유조선의 모습을 멀리서나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크기가 큰 유조선이다 보니 부두가에 정박하지는 못하고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4km가량 떨어진 해상 계류시설에 정박한 상태입니다. 오대사호에는 원유 100만 배럴이 실려있는데 우리나라 하루 원유 사용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HD 현대 오일뱅크 측은 오대사호가 내일 오후 3시까지 해상 계류시설에 머무르며 송유관을 통해 원유 100만 배럴을 모두 하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 네, 이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오대사호는 어떻게 빠져나온 건가요?
13: 네, 오대사호는 자동 식별장치를 끄고 조용히 항해해 그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당시에는 이란의 봉쇄선이 있었는데 이 봉쇄선을 뚫고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대사호는 해협 통과 후에 4일 후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항 근처에서 다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8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을 발표한 후에 해협을 빠져나온 건데요. 당시에는 이란이 해협 봉쇄를 풀겠다고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라 선박의 이동 경로를 감추기 위해 자동 식별 장치를 끈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나라 사이의 종전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또다시 봉쇄된 상황입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원유 수급 차질 여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4: 네, 이렇게 호르무즈 봉쇄를 뚫은 건 오늘 입항한 오대사호만이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선박 위치 식별장치를 끈 채 몰래 해협을 빠져나와 한국 등 각국으로 원유 수출을 강행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로이터통신 내용을 보면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공사 에드녹은 지난달 유조선 4척을 투입해 어퍼자쿰과 다스원유 등 총 600만 배럴을 해협 밖으로 운송했습니다. 이 유조선들은 이란의 드론 공격을 피하기 위해 위치 식별장치인 AIS를 끄고 이른바 스텔스 운항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5: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 봉쇄 뒤 네 번째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1시에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홍해를 통과한 유조선도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회 항로인 홍해를 통과한 첫 유조선인 V글로리호는 어제 전남 여수 GS칼텍스 원유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4: 미국이 제시한 종전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미군이 중단했던 상선 호위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5: 네, 하지만 미 정부 당국은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은 더 버틸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사태의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12: 미국이 이틀 만에 중단했던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작전 해방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미군 항공기의 자국 기지와 영공 사용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작전 재개 여건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사우디의 강한 반발로 작전이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간 추가 통화로 작전 장애물을 없앤 거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14: The president retains the opportunity and the capabilities,
15: more capabilities than we had at the start of this, to restart major combat operations if necessary.
12: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는 이란이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은 더 버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더욱 급진화하면서 내부 탄압을 강화하며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를 갖췄다는 겁니다. 또 미사일 전력의 70% 이상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미사일의 80%가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16: 이란의 미사일은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일부는 남아있는데 아마 18에서 19% 정도로 이전과 비교하면 많지 않습니다.
12: 여기에다 공해상에서 배와 배 사이로 기름을 옮겨 싣는 이른바 북한식 선박 간 환적으로 원유를 팔아 전쟁 자금줄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끈질긴 생명력이 확인되면서 다음 주 중국 방문 전까지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리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서머네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서머네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성공 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5: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9: 열혈 강호 온라인.
10: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1: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9: 열혈강호 온라인.
10: 열혈강호 온라인.
1: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지금 뭐해? 세비 톡톡해. 수원에 할 말 많아? 세비 톡톡해. 지금 세비톡톡 앱을 다운로드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전해주세요.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은 정책이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소통의 기회 지금 시작하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3: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를 전하는 어버이날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아끼고 헌신해 오신 부모님을 뵙고 있으면요,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죠. 자식은 물론이고 또 각자의 부모까지 봉양한 유일한 세대니까 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이 부모 세대는 다른 고민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내 노후가 나의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당당한 부모가 될 수 있게 미리미리 재무적인 기반을 닦아두는 게 참 중요해진 건데요. 가족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또 경제적으로서 당당해지는 게 진정한 가족 사랑법이 되어버린 요즘 이 시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굿모닝 굿나이트에서 그 해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수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런 날 나는 앞으로 어떤 부모가 되고 싶다. 나는 앞으로 이런 부모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그중에 하나 경제적으로 자립한 부모이고 싶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하실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어떠세요?
2: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는 좀 유독 자녀들의 경제교육을 어렸을 때 좀 철저하게 하는 편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주택을 구입할 때도 이제 저희 아들들한테 각각 전세계약서를 쓰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 뭐 세뱃돈 용돈 받은 걸 제가 펀드로 운용해 주던 게 있는데 방을 하나씩 내주면서 이 방의 권리는 너희들한테 있고 네 돈 천 얼마에 대해서는 아빠가 전세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네가 이 집을 나가 때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남들이 들으시면은 좀 이게 각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교육적인 측면도 있지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그 자녀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지원을 해줘서 정작 노후 자금을 준비를 못하면 나중에 애들한테 손 벌려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뭘 해주냐가 아니라 나중에 손을 안 벌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3: 네, 저도 우리 애들한테 농담반 진담반으로 엄마 아빠가 비록 물려줄 게 많지는 않지만 노후 준비는 제법 탄탄하게 되어 있으니까 손 벌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을 종종 하죠. 근데 듣는 자녀들 입장에서도 이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뭐 너희 교육시키고 결혼시키려고 엄마 아빠 노후 준비를 못했으니까 우리 노후를 책임져라 라기보다는 노후는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0: 그렇죠. 물려줄 것도 많고 노후에 자식한테 손도 안 벌리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나이 들어서도 은퇴 이후에도 아플 때도 경제적으로 항상 당당할 수 있는지 오늘 굿모닝 굿나이트에서 여러분들 그런 해답들,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 시작에 앞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상담소
2: 플러스.
0: 오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에는요, 특별히 한 주간 다 답해드리지 못한 답까지 더하고 더해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로 함께합니다.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분은 휴대전화 끝자리 2651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어느 정도 있고 보니 간병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장녀인 제가 중책을 떠안게 됐는데요. 세상에나 너무 복잡해 머리가 아픕니다. 어떤 보험은 입원만 하면 20만 원이 넘게 나온다고 하고 또 어떤 보험은 간병인이 직접 병원으로 파견 나오니까 자기네 보험이 걱정할 거 없이 가장 좋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떤 간병보험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정의 달에 되게 어울리는 사연이에요. 부모님 간병보험에 대한 질문. 어쨌든 모두가 다 저희 상품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간병비 생각해보면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부담이 적지 않잖아요.
2: 네, 맞습니다. 네, 어버이날 즈음에는 이렇게 부모님 보험, 특히 간병보험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죠. 그리고 평균 여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치매 등의 유병 장수 기간도 함께 길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월 평균 간병비가 약 370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된다라고 해요. 네. 이는 한 65세 이상 가구 중위 소득인 224만 원을 훌쩍 넘고요. 자녀 가구인 한 4, 50대 중위 소득인 588만 원의 한 60% 가까이 되는 엄청난 수치죠.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간병비로 자녀들의 소득의 60%가 지출되고 있는 아주 부담스러운 상황이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진짜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자녀가 두 명이라고 해서 이걸 나눠 낸다고 해도 대략 계산을 해보면 180만 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간병비 때문에 간병보험을 알아보는 분들이 결국에는 많아진 건데 그럼 우리 청취자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처럼 간병보험을 알아볼 때 어떤 거를 제일 우선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1: 현재 대한민국의 간병보험은 크게 나눠서 간병인이 직접 파견 나오는 보험 상품과 간병비를 보험금 즉 돈으로 지급해주는 보험으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간병인이 나오는 상품에는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 간병인이 직접 나오는 상품의 경우는 대부분 갱신형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간병인이 필요한 시기는 아무래도 보험 가입 후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나이가 든 노령기 때잖아요. 따라서 간병인이 직접 파견 나오는 간병인의 보험의 경우에는 가입 후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실제 간병인을 쓰는 비용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이런 주객전도 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2: 예, 또 한 가지 단점은 간병인이 파견 나오는 상품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파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간병인 회사와 제휴를 맺어서요. 그 제휴 맺은 회사에서 간병인을 파견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약관에 보면 향후 이 간병인 회사와의 제휴가 끊어질 경우엔 그냥 입원일당, 즉 돈으로 지급해 준다라고 되어 있죠.
0: 그렇군요. 간병인을 이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경우 간병인 지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이라는 단점과 향후 보험회사와 이 간병인 회사와의 제휴가 끊어질 경우에는 그때는 나는 그냥 고민 없이 간병인을 지급받고 싶어서 한 건데 돈으로 받아야 된다. 그럼 그 돈을 받아 내가 간병인을 또 고용해야 되잖아. 라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요. 간병인이 파견 나오는 상품이 아니고 그냥 간병비를 돈으로 지급해주는 이 상품. 이거는 어떨까요?
1: 네. 간병 시에 간병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주는 보험의 속내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간병비를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지급을 해주거든요. 첫 번째. 간호간병 통합병원에 입원한 경우고요. 둘째는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세 번째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아까 세 번째 항목인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얼마의 간병비가 얼마나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지급되냐 요 항목이.

0: 있거든요. 양 아나운서 혹시 왜 그런지 이유가 기억나실까요?
1: 저도 이거 처음에 설명 들었을 때 되게 중요하게 기억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간호간병통합병원에서 입원할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는 거,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지원받는 거, 그리고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결국에는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우리가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할 텐데 간병비 발생이 가장 많이 일어날 때가 이때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병비 보험을 대비하시려면은 반드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얼마를 내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냐 이거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잘 말씀해 주셨듯이 간병비의 부담이 가장 큰 경우가 바로 치매 등의 이유로 요양병원에 길게 입원했을 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큰 수술을 하거나 뭐 교통사고가 크게 나지 않는 한은 병원에 오래 입원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은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분들 간병을 해주는 병원이므로 더더욱이나 간병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에 걸릴 경우에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간 계속 간병을 받으며 입원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 바로 간병비의 부담이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1: 그렇죠. 살다가 내가 뭐 좀 사고가 났다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짧게 입원해야 되는데 그때 간병인 쓰려고 간병비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이제 노인이 됐을 때 노인성 질환, 특히 이제 치매, 요양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내가 간병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때 좀 이 보험으로 혜택을 받고자 준비를 하실 것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간병비가 과연 내가 가입한 보험 상품에서 얼마나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간병비 보험에서는 과연 얼마를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0: 네, 지금 말씀하신 요양병원일 때 내가 얼마를 받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예전에는 건강하신 분 기준으로 하루에 3만 원 정도, 그리고 유병자일 경우에는 하루에 2만 원 정도였죠. 이게 작은 이유가 뭐냐면 요양병원 생각보다 오래 장기 입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주면 보험사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데 한 2년 전부터 출시된 간병보험들은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매일 6만 원,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18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요양병원 입원 시에는 180일 한도, 즉 6개월밖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년 동안 요양병원에 가입했다면 6개월 동안 180만 원 받다가 6개월 쉬었다가 다시 6개월 동안 받다가 이런 구조인데 더러 보험사 중에서는 365일 내내 이렇게 간병비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비교 후에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2: 예, 또 한 가지 간병비 보험은 전문 간병사가 아니라 가족이 간병을 할 때도 보험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즉, 뭐 배우자나 자녀, 뭐 사위나 며느리가 간병을 할 때도 이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뜻이죠.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서 반드시 가족이 24시간 내내 병실에서 간병을 해줘야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회사들이 있고요. 이런 시간적인 제약 조건 없이 보험금을 다 지급해주는 보험회사도 있으니까요. 이 조건들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1: 네, 가정의 달 5월, 그중에서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 보내주신 고민 사연에 대한 답을 전문가분들이 자세히 드려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간병보험, 일단은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고용할 때 하루 6만 원 이상 일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이거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180일 한도, 즉 6개월 한도가 아니라 1년 내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병인이 24시간 내내 병실에 체류하지 않아도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지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내가 진짜 필요할 때 이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내는 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치 있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꼭 점검하셔야 되거든요.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나는 제대로 된 보험으로 위험 대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였습니다.

0: 돈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나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1: 굿머니
2: 구조대.
0: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머니 구조대. 오늘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아내와 함께 식당을 하고 있는 40대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고민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1: 와, 성혁아. 옛날에 내 커피 신부님을 하던 네가 사장이라니 출세했다, 야.
0: 아우, 차장님. 저희 또 왔어요.
3: 양 차장, 김 부장님. 아, 오랜만이에요. 아, 이게 얼마만이야.
1: 내가 한번 들른다는 게 요즘에 내가 워낙 정신이 없어서 인제야 오늘.
3: 아이, 뭐 바쁘신데 그럴 수 있죠. 얘기 들었어요. 장사 좀 잘 되세요?
1: 아우, 진짜 너무 힘들다, 양. 양 과장. 회사에 그 젖은 낙엽 마냥 지금 딱 붙어 있어.
0: 아유, 회사 분위기 말도 안 해요. 그놈의 전쟁은 전쟁. 아니, 회사 공장 짓던 것도 딱 멈추고 건축자재 수급 안 된다 그러고 진짜 힘들어요.
1: 아유, 나 그 트럼프인지 뭔지가 내 생계를 이렇게 말아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아니, 내가 개업을 하자마자 아유, 내가 진짜 미쳐. 뭐 종량제 봉투 뭐 사재기 한다는데 난 사재기 할 돈도 없다. 트럼프 그 인간 대통령 하면서부터 내가 좋아하던 트럼프도 안 쳐.
3: 네, 원자재 가격 엄청 올랐죠. 아, 저도 미치겠어요. 안 그래도 가격을 올려야 하나 생각 중인데 내가 지난번 개업 때 장사 너무 안 되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메뉴 가격을 한번 올렸더니 아, 또 손님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1: 아, 진짜 자영업자 요즘에 너무 힘들다. 양 과장, 회사 절대 나오지 마. 그냥 붙어 있어. 나 지금 보험료도 못 내. 우리 내 가족에서 60만 원 내는 것도 못 내서 지금 뭐 대출인가 약관 대출인가 그거 받아서 보험료 낸다니까.
3: 저도 보험을 해제해야 하나 하는데요. 그런데 부장님은 60만 원밖에 안 내요? 저희 집은 137만 원이나 가는데.
0: 아니, 근데 무슨 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내세요? 혹시 마음 약해가지고 거절 못하고 가입 그냥 다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1: 아이고, 윤 사장아. 무슨 먹을 거 가격 올릴 생각 말고 보험료를 줄여야 돼, 보험료를.
3: 2년 전에 개업하고 계엄시국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젠 또 중동전쟁에 진짜 장사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고정비용은 그대로 나가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지인들은 보험료가 너무 과하다고 이것부터 줄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0: 이거는 사실 꽁트라고 볼 순 없고 정말 현장의 리얼한 소리인 거예요. 요즘 안 어려운 가게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 운영하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진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가게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그냥 가족에 있어서 지출 중에 하나인 보험료가 무려 137만 원이었다. 너무 과하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일까요?
3: 네, 오늘의 사연자는 이 대기업 식품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셨던 분인데요. 원래 꿈이 이제 본인의 레시피로 이 식당을 여는 것이어서 젊은 시절에 열심히 모은 돈으로 한 2년 전쯤에 드디어 본인 가게를 오픈하는 데까지 성공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식당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안타깝게도 이 계엄시국을 맞이하고 말았죠. 반년쯤 정말 장세가 잘 되다 계엄시국이 터지고 나니까 뭐 임대료 맞추기조차도 버거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뭐 힘내라는 단골 손님들 덕분에 좀 버티다가 드디어 기존 빚도 거의 다 갚고 다시 힘을 내려던 차에 요즘은 중동전쟁으로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해서 다시 적자만 근근하게 면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1: 네, 저도 보니까 보험료가 지금 너무 많기는 하죠.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현재 청취자님 본인이 13건에 무려 99만 원, 현재 식당에서 함께 일하시는 배우자분은 5건에 27만 원, 고등학생인 딸은 한 건에 5만 원, 중학생인 아들은 한 건에 6만 원, 도합 가족 4분이서 137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 중이었거든요. 자녀들 보험은 둘이서 11만 원밖에 안 되니까 대부분 부부의 보험료, 특히 청취자님 본인의 보험료가 거의 돈백 내시는 거잖아요. 전체 보험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0: 그러니까요.

0: 청취자님이 한 달에 99만 원어치의 보험을 지금 쓰고 계신 건데 도대체 무슨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길래 이렇게나 많은 보험료를 내고 계셨던 걸까요?
1: 네, 남편분의 보험료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남편분의 보험 중에 식당을 열기 전, 즉 근로소득자 기간에 가입한 보험은 실손특약이 들어있는 건강보험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식당을 오픈한 뒤에 찾아오시는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을 통해서 하나 둘씩 가입한 갱신형 보험들이 있었고요. 네. 특히 1년 반 정도 전에 가입한 49만 원 정도의 종신보험이 하나 눈에 띄었는데요. 바로 이 종신보험이 남편분의 99만 원 보험료 중에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어려운 시국에 이 보험사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설계사분으로부터 이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는데 10년 정도 지나면 복리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축보험으로 설명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0: 힘든데 힘든 걸 하나 더 얹은 셈이 된 거예요. 근데 일단은 종신보험을 49만 원짜리 가입하신 것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험에서 약관 대출 받으려면은 종신보험을 꼭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2: 글쎄요. 이거는 아니죠. 자, 이거는 뭐 이른바 꺾기라고 해서 대출할 때 뭔가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거는 엄연한 불법이죠. 대출을 받기 위해서 꼭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을 가입할 필요도 없고 더더군다나 비싼 종신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도 당연히 없는 거죠. 물론 청취자님의 기억대로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처럼 설명을 들었다면 그 자체도 문제가 심각한 거죠.
0: 그렇죠. 상품 설명을 제대로 받으신 게 아닐 테니까요. 한 번 더 제가 이제 굿머니 굿라이프 지킴으로서 강조를 드리자면 여러분 종신보험은 절대 결탄코 저축성 보험이 아닙니다. 물론 저축의 기능, 연금 활용의 기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매우 불리하다라는 거 차라리 은행 적금을 해서 원금을 지키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처럼 또는 나도 비슷한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가입했다라고 하신다면 전문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은 엎질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주워 담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10년이 지나면 이 종신보험, 청취자님 처음에 설명 들으신 대로 원금은 10년 뒤에는 찾으실 수 있는 걸까요?
1: 아, 그것도 안타깝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예, 청취자님이 가입한 상품은 이제 뭐 가입한 지 10년째 해지원금이 뭐 120%대로 올라오는 이 단기납 종신보험 이런 것이 아니라 변액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이었어요. 예, 납입한 금액의 일부가 펀드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70% 이상이 채권형 펀드로 책정이 되므로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서 해지원금이 그렇게 빨리 올라간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30%가량이 사망을 보장하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으로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꼭 원금이 도달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0: 그러면 지금 해지하시면 이거 엄청 많이 손해를 보실 텐데 뭐 10년 시점을 못 박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원금이 도달될 때까지 일단은 납입을 하시면서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2: 네,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양 아나운서한테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0: 좋아요.
2: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 간혹 헷갈려서 반대 방향으로 지하철을 탈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이왕 잘못 탔으니까 그냥 종점까지 갈까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반대로 탄 걸 아는 순간 빨리 내려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아타야 될까요?
0: 제가 되게 잘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하철 잘못 타기. 이럴 때는 지체 없이 빨리 내려야 돼요. 한 정거장이라고도 더 가기 전에 얼른 내려서 반대 열차를 다시 갈아타야겠죠.
2: 맞습니다. 금융상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원래의 목적과 달리 잘못 가입한 비효율적인 상품이 있다면 그걸 아는 순간 빨리 본래 목적에 맞는 상품을 변경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가 아깝다고 그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건 지금까지 지나쳐온 지하철 역들이 이게 아깝다고 반대 방향 종점까지 그냥 타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죠.
0: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진짜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잘못 가입한 종신보험 하나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들 중에 목적에 맞지 않는 금융상품 또는 내가 너무 과하게 지출하고 있는 금융상품 또는 저축 뭐 이런 것들은 다 맞는데 포트폴리오가 잘못됐다면 빨리 수정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거 혼자서 다 잘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부자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겠죠. 전문가에게 조언 받고 점검 받아서 재무설계 다시 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비롯한 연금, 각종 금융상품 재정비 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지금처럼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요청해 주고 계신데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 와서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셨는지 굿모닝 구조대원의 솔루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굿모닝 구조대원 김수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님 100만 원 가까이 내고 계신 보험 이거 어떻게 해결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저축인 줄 알고 가입한 종신보험은 아쉽지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기존에 가입한 보험 중에 젊은 시절에 가입했던 1세대 실손보험은 비록 보장은 좋지만 보험료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전환을 해드리고요. 식당 오픈 이후에 가입한 갱신형 보험은 모두 비갱신형 보험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네. 또한 기존에 빠져 있었던 뭐 질병 후유장애 등의 가성비 있는 보장을 보완을 하게 되더라도 기존 99만 원의 보험료를 25만 원으로 무려 월 74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아낄 수가 있었죠.
0: 그렇죠. 이 나이 때는 월 보험료 이 정도 쓰시는 게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남편분의 보험만 조정을 해서 보험료 매달 74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내분은 27만 원 내고 계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2: 네, 아내분은 지금 5건에 27만 원 보험료 납입하고 계셨는데 이 중 한 건의 보험은 20년마다 갱신되는 갱신형이었고요. 세 건의 보험은 좀 특이하게도 납기가 길죠. 30년 납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20년 납 기준으로는 30만 원이 훌쩍 넘는 보험료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배우자분이 왜 이렇게 30년 납으로 납입 기간을 길게 이렇게 설정하셨을까요?
0: 보험료 납입 기간 길게 하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거예요. 첫 번째, 월 납입 보험료 수준을 좀 낮추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보험료 내는 동안에 내가 뭐 어디 질병 진단받으면 이거 납입 면제되니까 그거 노리시고 하셨던 건 아닐까요?
2: 네, 맞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본인이 뭐 이걸 처음부터 길게 설정한 게 아니라 아쉽게도 배우자분이 가입한 보험이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납입 기간을 이렇게 길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었거든요. 간혹 동일한 보장을 가입할 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보험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납입 기간을 20년이 아니라 30년으로 길게 늘려서 납입하는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암이 발생하거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등이 발생하면 향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이런 납입 면제 설명을 드릴 때가 있는 거죠.
0: 근데 저도 진짜로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납입 기간을 짧게 가져가지 말고 그냥 길게 가져간 다음에 언제든 내가 질병 진단 받아서 보험료 안 내도 되고 보험 혜택만 받는 납입 면제 기능을 활용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1: 네, 이게 그럴듯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은 뒤집어 이야기를 하면 납입하는 동안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혈증에 걸리지 않는다면 이 30년간의 보험료를 고스란히 다 내야 한다는 뜻이겠죠. 납입 면제를 생각해서 동일한 보장을 처음부터 더 비싸게 가입하는 것보다는 당연하게도 비슷한 월 보험료로 20년 납입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겠죠. 배우자분의 경우도 이렇게 본인의 성별, 직업, 고지사항에 맞춰서 가장 저렴한 보험 상품을 찾은 결과 30년 납을 20년 납으로 납입 기간을 10년이나 줄이면서도 월 보험료 또한 기존 2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0: 이렇게 되면 당연히 조정안을 받아 드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자, 자녀 보험은 어떻게 변경이 됐을까요?
2: 네, 자녀분들은 뭐 어머니, 아버지랑은 달리 보험을 너무 적게 가입하고 있는 게 문제였고 두 자녀 모두 27세 만기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27세까지 어린이 보험은 보험료대로 다 내고 자녀들이 27세가 되었을 때 다시 또 성인 보험을 또 가입해서 1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싼 보험료를 20년 이상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자녀들은 지금부터 100세 만기 MZ 청소년 보험으로 이렇게 변경해 준 결과 따님과 아드님 모두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9만 원대의 보험료로 평생 보험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드렸거든요. 기존의 5만 원, 6만 원의 보험료보다는 월 보험료가 다소 올라갔지만 전체 납입하는 보험료를 생각하면 훨씬 보험료가 줄어든 거죠.
0: 그렇죠. 어린이 보험은 어린이 보험대로 보험료 다 내고 성인이 돼서 10만 원이 훌쩍 넘는 성인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딱 9만 원대로 20년 납입하고 그냥 평생을 보장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고 총 보험료는 얼마를 줄였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금액이겠죠. 자, 그래서 토탈 가족보험료 얼마를 절약할 수 있게 됐을까요?
1: 네, 기존 4인 가족 137만 원의 보험료가 보장 분석 및 조정 후에 63만 원으로 월 74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현재 청취자님 부부는 가게를 그만둔 뒤에 은퇴 후 노후 자금을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청취자님은 처음에는 노란 우산공제 납입 금액을 높여서 은퇴 자금을 만들면 어떨지를 고민하셨었습니다.
0: 자영업하는 분들 뭐 당연히 가입하는 것처럼 하는 게 노란 우산공제잖아요.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에다가 더 많이 불입을 하셔서 은퇴 자금을 불리시는 건 어떨까요?
2: 네, 노란우산 공제가 당연히 나쁜 상품은 아닌데요. 아쉽게도 노란우산 공제만으로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일단 노란우산 공제는 세제 혜택이 있는 대신 이거를 불이해주는 이율이 크지 않거든요. 해지가 아닌 폐업 기준으로 연 3%대 이율을 적용해주는데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요. 5년이 지나서야 원리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노란우산 공제는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은퇴 후 생활비를 주는 개념의 연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시에 목돈을 타지 않고 연금처럼 쪼개서 받을 수도 있지만 최장 20년까지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년 후에는 별도의 연금 재원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는 거죠.
0: 그렇다면 노란우산 공제는 그냥 가입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1: 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란우산 공제는 소득공제의 비중을 두고 딱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을 만큼만 납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실제 필요한 노후 자금은 별도의 연금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납입 중인 25만 원의 노란우산 공제 금액은 유지를 하면서요. 보장 분석을 통해서 확보한 이 70만 원의 저축 여력은 10년간 7% 보증형 변인연금으로 투입되도록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퇴 후 65세 때부터 매년 923만 원가량의 연금이 확정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이 가능하므로 노란우산공제 올인할 때보다 훨씬 많은 연금액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장분석을 통해서 확보한 이 2100만 원가량의 환급금은 예비자금으로 따로 편성을 해서 향후 사업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한 긴급 예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드렸죠.
0: 우리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회사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노란우산 공제로 퇴직금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세제 혜택 누리시고요. 나머지는 연금 상품으로 노후 대비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전문가의 조언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가족 이제 이 조정한 대로 조금 더 가게 편하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수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6: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평동 나비엔.
9: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가정의 달, 본인과 가족들이 가입한 보험이 정말 제대로 잘 돼 있는지, 혹시 본인도 모르게 갱신형 보험이 섞여 있는 건 아닌지, 납입 기간이 터무니없이 길게 돼 있는 건 아닌지, 또는 연금이나 저축인 줄 알았는데 종신보험은 아니었는지 꼭 점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검만 제대로 딱 한 번 받아도요, 보장은 보장대로 챙기고 숨어있는 저축 여력 찾아서 노후 연금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도움 필요하신 분들 전문가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싸이의 아버지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외투 꼭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강풍주의보는 더 확대되면서 충북과 경북 남부, 전북 동부와 전남 남해안, 제주에서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 19.6도, 부산 23.8도, 전주 19.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라 정체도 더 일찍 시작됐고요. 길도 더 혼잡합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강대교부터 밀리고 있고 일산 쪽은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3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요. 서강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가는 길도 막힙니다. 공항 방향은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포곡 2터널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성방향은 서하남분기점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문경세제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안동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0: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외국인의 4조 5천억 원이 넘는 순매도로 하락하던 코스피가 상승 전환해 7,500선 턱 밑에서 장을 마치며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7.95포인트 오른 7,498에 장을 마치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이 연 이틀 순매도하면서 지수가 하락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지수를 상승세로 돌려놨습니다. 코스피 7,000시대를 열었던 반도체 투톱의 희비는 엇갈려 삼성전자는 1% 넘게 하락한 반면 SK하이닉스는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4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며 0.7% 오른 1,207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3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 규모를 기록하고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3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경상수지 흑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73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수출에서 수입을 제외한 상품 수지는 350억 7천만 달러로 마찬가지로 역대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수출은 943억 2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한해는 IT 품목이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 기기를 중심으로 호조를 이어가고 이외 품목도 조업일수 확대와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이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 2대 노조가 파업을 주도하는 최대 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사측과 교섭에서 배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어제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 교섭 배제 협박성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과 사과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삼노는 공문에서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가전 등 완제품 사업 부문인 DX 소속 조합원을 대변하는 지부장의 현장 소통 활동을 문제 삼으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교섭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해협 인근에서 교전을 벌인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아랍에미리트 영공에서 대규모 요격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UAE 국방부는 현지 시간 7일 이란 방향에서 날아온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을 무더기로 포착해 요격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UAE 당국은 현재 국내 전역에서 들리는 폭음은 미사일과 무인기를 방어하는 작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라며 공식 X 계정을 통해 긴급 공지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인명피해나 시설 파괴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아랍에미리트가 선박 위치 식별 장치를 끈 채 몰래 해협을 빠져나와 한국 등 각국으로 원유 수출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공사 에드녹은 지난달 유조선 4척을 투입해 어퍼자쿰과 다스 원유 등 총 600만 배럴을 해협 밖으로 운송했습니다. 이 유조선들은 이란의 드론 공격을 피하기 위해 위치 식별 장치인 AIS를 끄고 이른바 스텔스 운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이런 가운데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 봉쇄 뒤네 번째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1시에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홍해를 통과한 유조선도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회 항로인 홍해를 통과한 첫 유조선인 V 글로리호는 어제 전남 여수 GS 칼텍스 원유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헌법 개정은 재표결 등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가 개헌안 상정 없이 산회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헌법 개정안과 비쟁점 법안 5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오는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본회의가 개의와 동시에 산회하면서 비쟁점 민생법안 50여 건 처리도 무산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 의장이 개헌안과 비쟁점 법안 50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하려고 하자 송원석 원내대표를 첫 주자로 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의 출마로 공석이 된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에 영입 인재인 김영빈 변호사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인재 영입식을 열고 김 변호사는 검사와 법무부 장관 보좌 등을 역임하면서 검찰 개혁안 수립에 기여하고 범죄 피해자 회복 지원 방안 등을 기획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1980년생인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7기로 공주 4대 부구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등에서 일한 뒤 두나무 최고 법률 책임자 등을 지냈습니다. 김 변호사의 공천을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14개 재보궐선거 지역구의 전략 공천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6.3 지방선거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은 힘센 충남의 밑그림을 그렸고 이제는 도민 여러분들이 위대한 충남을 완성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충청의 자존심은 지키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구심점이 되겠다며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하늘은 쾌청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선선하게 느껴지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 하늘이 맑겠습니다. 다만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을 2도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0도, 대전 8도, 광주는 6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2도, 전주 23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까지는 따뜻하고 일교차 큰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엔 곳곳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9.5도, 습도는 28%입니다. 한국일보 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누군가에게 동반자가 없을 수도 있고 자녀가 없을 수는 있어도 부모가 없기는 어렵죠. 부모 자식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오늘만은 그래도 조금 더 다정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부모가 있는 것처럼 누구나 노인이 되어갑니다. 한국은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에 반하여

사회적 안전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OECD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 그리고 가장 높은 노인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생각해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승부 김준우입니다. 작년 9월 시민단체들은 노인인권기본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습니다. 기본법 제정이 모든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노인의 인권 보장과 사회 서비스 보장이 국가의 시혜나 예산 문제가 아닌 권리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5월 8일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0: 네,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1, 2부는 정치 맞슐랭 코너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서정욱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배종찬 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은 네, 제가 참 바라던 개헌이 결국 오늘 무산된 이야기 이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제 아마 또 해외 출장을 또 가야 돼서 아마 그렇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일단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만 여야 간의 경로는 꽤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1: 아쉽습니다. 사실은 뭐 논쟁거리가 있을까요? 전문에 넣는 거 하고 또 개업 요건 강화시키는 등등. 특히 가장 이제 헌법 개정했을 때 문제되는 게 권력구조 개편이겠죠.
0: 네.
1: 뭐 연임을 뭐 4년 중임을 연임을 하냐 뭐 이런 건데 그 내용이 빠진 원포인트 개헌이라면 사실은 이걸 거부하거나 거절할 이유는 사실 없어 보이는데 좀 아쉬운 아마 그 아쉬움을 네. 원식 의장이 많이 표시를 하신 게 아니고 이제 뭐 왜냐하면 이제 끝났거든요. 네. 전반기 의장 곧 후반기 가니까 그렇게 유감을 좀 표시한 것 같습니다.
0: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3: 그런데 개헌은요 국민투표하다 보면 이게 비용만 해도 수백억이 들고요.
0: 네.
3: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도 없는 예를 들어 이제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개헌 못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못합니다.
0: 네.
3: 그런데 개헌 요건 강화하면 뭐예요. 또 개헌할 일도 없어요.
0: 네.
3: 이거 하려고 이게 몇백억 들여 국민투표합니까. 이거는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하면서 아 개헌한 개헌 요건 강화니까 국민의힘은 개헌당이야 내란당이야 이런 게 지방선거용으로 쇼한 거죠. 저는 헌법을 바꾸는 건 찬성인데
0: 네.
3: 제대로 바꿔야죠.
0: 아.
3: 아무 의미 없는 한 조항 바꾼 데마다 제외 국민까지 매일 국민투표한다. 비용이 얼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0: 내용과 시기가 적절치 않다.
3: 그리고 우원식 의장은요.
0: 네.
3: 한 번 이게 부결되면 일사부재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윤 대통령도 탄핵 부결되니까 또 하더라고. 될 때까지 한대. 뭐든지 될 때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일사부재이나 다 원칙이 있어요.
0: 네. 그 절차 관련해서 흠결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배준찬 소장님.
2: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 영향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40년이나 지난 이 헌법이 세상 지금의 시대에 맞지 않죠. 저는 반드시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0: 네.
2: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총선 때는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 전에 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투표의 절차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0: 네.
2: 또 저는 더 적극적인 좀 여야 협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미리미리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좀 논의하고 그랬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번개불에 제발 콩고 먹듯이 하지 말고 우리 이 김준호 앵커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계엄을 통제하는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 이른바 이 뭐라고 할까요. 권한 과잉이라고 그럴까요.
0: 네.
2: 그렇게 뭐 폭풍 탄핵시키고 또 국정이 마비되고 일종의 뭐 특검 법안이 줄 특검 법안이 나오고 이런 것도 통제해야 돼요.
0: 그러니까
2: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우리 국회의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논의를 충분히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0: 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좀 살아있는 네. 그런 헌법 개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는데 제가 어제 그 처음에 오프닝에서 좀 실수를 했습니다. 신문을 잘못 신문에 절 제대로 봤는데 신문의 보도가 잘못돼서 어제 표결에 개혁신당이 불참했다라고 보도가 나서 전 그대로 인용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서 그 점 제가 좀 정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정까지 하고요. 이제 지방선거 오늘 또 이제 여론조사 국내 최고의 배종찬 전문가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특히 영남권에서.

0: 여야가 좀 붙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요 전반적으로 뭐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몇 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대구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그렇죠. 뭐 이게 이제 특정 조사를 뭐이또 우리가 유튜브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수치를 소개해 드리면 잘 이제 기회 속 들어오질 않아서 그냥 대체로 추세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까지 다 이야기를 해야 돼서 대체로 이한달 전의 상황과 보름 전의 상황과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추세가 좀 달라졌다. 영남권 쪽이요. 특히 이제 대구 경북만 하더라도 상당히 김부겸 후보 쪽이 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한달 전이었다면 보름 전만 하더라도 여전히 김부겸 강세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가장 큰 이유는 좀 어수선함이 정리됐다. 그동안에는 이 보수 파동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장동혁 리더십 또 공천 파장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교통 정리가 됐고 이른바 이제 보수 내에 이제 재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저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잠자던 샤이 보수를 깨운 게 누구냐. 이들이 그동안 잠자고 있으면서 계속 잘래. 나 투표소
0: 안
1: 투표
0: 갈래.
1: 의지도 생기지 않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갑자기 벌떡 어? 하면서 일어난 게 저는 공소
0: 공소
1: 취소다.
0: 취소다.
1: 이게 이제 물론 아직까지는 초반 기류긴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게 적어도 TK 쪽, 적어도 PK 쪽에는 말 그대로 보수 재결집 또 하나는 이른바 지금 높은 지지율 하에서 그런 정서가 생길까 했는데 부분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기는 거죠. 말 그대로 반 이재명 정서 수도권 충청권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현상이 지금 일제히 1년의 이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묻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자면
0: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김부겸 후보가 계속 어쨌든 앞서가는 결과였다가 지금 오차범위 이내지만 살짝 적은 수치로
2: 근데
0: 나타나고
2: 실제로는
0: 있습니다.
2: 예정된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 응답을 하지 않다가 이제 선거에 가까워지면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는 거고요.
0: 그럼 공소시효랑 아무 관계가 없다?
2: 아니요. 근데 그 계기는 된 거죠.
0: 계기,
2: 그러니까
0: 모멘텀.
2: 응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거는 맞는데 어쨌든 선거 전에 언젠가는 일어날 일인데 조금 더 빨리 일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 공소 취소가 아마 등등의 일들이 계기가 됐다는 걸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0: 안 일어나도 될 일이었잖아요.
2: 그렇지만 언젠가는 됩니다. 그게 다른 이유라도 됩니다.
0: 다른 이유라도 보수
2: 21점이
0: 결집은
2: 남았으니까
0: 된다.
2: 결집은 되죠. 왜냐하면 투표로 갈 거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그게 언제의 문제니까 사실은 예정된 일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대구는 저는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10% 차이나가 안심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수렴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0: 이제 시작이다.
2: 보면 될것 같습니다.
3: 이제 이거 대구는요 접전지가 아닙니다. 이미 대선을 장악했어요. 이진숙과 추경의 투톱의 시너지가 대폭발하면서 이미 대구는 이제 그 국민의힘 넘어왔다. 접전지가 아니에요. 이제 접전지는 어디냐? 부울경이나 서울, 오세훈 시장이나 이게 접전지예요. 대구 경북은 이미 이제는 게임 끝났다.
0: 그러면 또 오만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3: 지금 이게 뭐 야당이 좀 자신감을 회복해야 될 때예요. 지금 오만한 게 패배주의 젖어 있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한 5%에서 10% 져야 접전지인데 지금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잖아요. 이러면 이게 그냥 이긴 거예요. 대구 샤이 보수가 많아요.
0: 주호영 의원이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결국은 선대위원장직을 추경호 후보 선대위원장을 수락한 것처럼 기사가 나는 것 같은데.
3: 제가 이게 계속 그랬잖아요. 이진숙은 국회로 추경호 시장 그다음에 주호영은 선대위원장 맡아서 다음 총선에 공천 줘서 국회의장으로 딱 이게 다 같이 예측대로 됐잖아요.
0: 아 그렇군요. 그 주호영 의원 다음에 공천 줘야 된다까지.
3: 그렇죠. 국회의장까지. 다음 총선 이겨서.
0: 이겨서 국회의장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뭐죠? 부산 북갑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요거는 수치를 그래도 조금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몇 가지 조사들이 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최근 조사인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메타보이스와 리서치랩이 JTBC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조사 개요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조사가 지난 4일 5일 부산 북구 거주자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전화 면접 조사 100% 100% 결과입니다. 자, 이 조사에서 세 사람에 대한 지지도가 나왔는데 하정우 37% 박민식 26%, 네. 한동훈 25%.

0: 퍼센트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하정우 후보의 경우 먼저 첫 번째로는 하정우의 파괴력.
1: 네.
0: 그러니까 대체로 이 조사도 그렇지만 다른 조사를 볼 때, 다른 조사는 별도로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1: 네.
0: 대체로 지금 이 37이라고 하는 숫자 앞뒤 정도로 크게 안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정우 이 후보의 경우에는 폭발력은 지금 아직 안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는 이 박민식과 한동훈, 뭐 한동훈이 앞서는 조사도 있고 박민식이 앞서는 조사도 있는데, 뭐 그걸 떠나서 지금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박민식 26, 한동훈 25 비슷하다. 두
1: 같은 거죠,
0: 사람은,
1: 이거는.
0: 예?
1: 네. 이건 거의 같은 거죠.
0: 그러니까 두
1: 말하자.
0: 사람 비슷하다.
1: 네.
0: 똑같다. 그런데 박민식과 한동훈을 합해 보면은 이게 51이에요. 51이니까 51대 박민식 한동훈 플러스 51, 하정우 37.
1: 네.
0: 그러니까 보수 우세 지역입니다. 이 보수 우세 지역을 뚫었던 인물 전재수입니다.
1: 나.
0: 엄니 재수입니다. 이걸로 뚫었거든요.
1: 네.
0: 이 전재수 효과를 아직 하거정우는 오빠 논란도 있었고 악수 손털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좀 악재죠. 이걸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한 부분은 이그 부분일 거예요. 박미식 한동훈, 한동훈 박미식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개소식을 합니다. 단일화할 수 있을까? 사실상의 단일화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유권자들이 알아서 이 51이라는 게한 사람 쪽에 40 이상 쏠리도록 될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1: 근데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0: 네.
1: 이게 그이 여론조사가 그 무선 전화 면접 100%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지역 특성상 보면 이 20대가 2만 4천 명, 근데 70대가 2만 9천 명이에요. 북구가. 그래서 오히려 유선 전화를 넣어야 이런 지역은 더 정확하게 잡히지 않냐. 요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30대가 3만인데 60대가 5만 2천입니다.
0: 그렇죠.
1: 근데 이제 북갑이 갑으로 나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북구 전체를 지금 행정부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약간 또 예단하기 어렵지 않냐. 보수표가 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0: 그렇죠.
1: 할 수도 있는데
0: 그
1: 그런 추측도 가능한가요?
0: 전반적으로 추측을 넘어서서 추론이 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수 있는데, 1번 영남권은 적어도 대구 경북도 그렇지만 부산 울산 경남은 샤이가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화 면접 조사는 이른바 이제 면접원이 물어볼 때는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최근에 기절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당당한, 또는 보수 지지자들이 당당하게 답변하기 어렵거든요. 이걸
1: 네.
0: 우리가 침묵의 나선 현상, 나선 효과라고 해서 이른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샤이가 존재한다고 볼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런 연령 분포가 좀더 한쪽으로 쏠려 있는, 연령대가 50대, 60대, 70대가 이상이 많은 이런 경우에는 유무선 혼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
1: 네.
0: 가령 조사 일자가 좀낮 시간대다.
1: 네.
0: 그러면은 아무래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40, 50대가 전화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화이트
1: 네.
0: 칼라가. 그러면은 실제의 이 투표자의 분포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1: 네.
0: 그런 점들을 골고루 감안한 조사를 해야 좀더 정밀하고 정확한 조사가 될수 있는
1: 서정호
0: 거죠.
1: 변호사님.
2: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1: 네.
2: 이 지역은 이게 그 하정우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가면.
1: 아,
2: 왜 그러냐?
1: 역시 누제명 서정호.
2: 아니, 아니.
1: 네.
2: 이거는 이게 전 투표 경험이 있거든.
1: 네.
2: 김문수하고 이재명.
1: 네.
2: 이재명 대통령이 40% 얻었을 거예요.
1: 네.
2: 김문수 60.
1: 네.
2: 그러면 이게 진보가 40이에요. 보수가 60이야.
1: 네.
2: 보수 파이는 커요.
1: 네.
2: 그러면 이게 하정우는 저는 40 얻는다 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박민식과 한동훈의 사이가
1: 네.
2: 저 은하수보다 넓어요.
1: 아.
2: 이 말은 이게 도저히 가까이 갈수 없어, 지지층이.
1: 아,
2: 더
1: 불가능하다.
2: 원수야.
1: 불가능하다.
2: 박민식 지지하는 사람과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에게 더 철천지 원수라고요. 은하수보다 넓다니까. 그게 도저히 이게 안 돼요,
1: 안
2: 합치지는
1: 된다,
2: 게.
1: 안 된다.
2: 저는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1: 끝까지 간다.
2: 둘이 혼전하면서 결국 30, 30, 하정우 40.
1: 아.
2: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게 그래 됩니다.
1: 그렇게
3: 매우
1: 된다.
3: 공감이 가서 뭐
2: 네.
3: 제가 다할 것도
2: 데이터를 몰라요,
3: 없는데
2: 이제.
3: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1: 네.
3: 아마 시간이 흐름 흐를수록 양쪽 정당 쪽으로 좀더 쏠릴 가능성이 커요.
1: 아,
3: 민주당이나
1: 무소속이
3: 국민의힘,
1: 불리하다. 네.
3: 제3의 정당이나 지금 무소속인 한동훈 후보한테 별 시간 추이상 보면 한동훈 후보가 좀 2위를 하다가
1: 네.
3: 3위로 떨어지는 모양새거든요. 지금은 소위 말하면 1강 2중이라고 표현하는데
1: 네.
3: 결국은 2강 1중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1: 네.
3: 그 만약에 그렇게 계속 진행된다면 지금 서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는 더 어렵겠죠.
1: 더 어렵다.
3: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 구도상으로는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
1: 네.
3: 그렇게 된다면 조금 하정우 후보 쪽이 많이

0: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40은 유지되거든요.
1: 네.
0: 딱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6, 딱 놓잖아요. 4, 3,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딱 맞는 그러면 더 할 게 없네요, 이제.
2: 아니, 근데 저는 여기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1: 네.
2: 이거는 이제 단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것이고 정치가 생물이면 선거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1: 네.
2: 상황은 알 수가 없죠. 또 더군다나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과거에도 유권자들이 이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한동훈 박민식이 이렇게 그냥 은하수보다도 나는 저는 뭐 은하수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은하수보다 넓다고 하더라도 이건 강하게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 하정우 당선인데 그건 분명히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굉장히 경계심리가 될 수 있거든요.
1: 네.
2: 저는 아직도 열려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 아 그러면 부산시장은 박형준 그다음에 여기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물론 그게 뭐 제가 이걸 단정적인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이 투표일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변곡점이 되는 게 후보들 사이에서 또는 이슈로 뭔가가 나온다면 그럴 가능성은 또 배제를 할 수 있는
1: 알겠습니다. 요즘 수치가 조금 약간 예민해지는 시기라서
3: 네.
1: 잠깐 뭔가 확인만 하고 다면 그 윤석열 이재명 대결 할 때는 부산 북구가 뭐 이재명 39.84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56% 정도였고요.
3: 네,
1: 재보궐 때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41.44였고 김문수는 50 0.19 아까 60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0: 아, 예.
1: 이준석 7.44
0: 아,
1: 예. 권영국 0.8 네. 네. 그런 정도가 네, 있다 네. 그래서 한 40대 58 요 정도의 네. 그 운동장이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3: 네.
1: 그다음 아까 대구에서 서정 변호사님 그 김부겸 추경호 옛날에 10% 차이 났다 요거는 얘기를 퍼센트를 얘기하시는 바람에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4월 28일 29일 사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조사로 했던 거에서는 김부겸 44 추경호 35였는데 이제 요 수치가 훨씬 그냥 거의 붙어 있는 걸로 이번 JTBC 조사에서는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변수 하나만 보죠. 그 서병수 전 부산시장 지금 국민의힘 부산 원래 당협위원장인데 탈당을 하고 명예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는 소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영근 전 의원이 그 지역에서 3선을 했는데 또 이제 합류한다고 해서 하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부울경 신당까지로
3: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1: 네.
3: 아마 쉽지 않다고 정영근은 정말 의외거든요.
1: 네, 그렇죠.
3: 북구에 삼선했던 의원이긴 해요.
1: 네.
3: 그 후에 박민식 의원이 했었고요. 아 근데 뭐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3: 정영근 가면 갑자기 놀랄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을 지금 명예선대위원장을 한다.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만큼 박민식 표가 필요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바닥표가 필요하다.
3: 예. 네.
0: 후원회장.
3: 그렇죠. 후원회 죄송해요. 후원회장 맡았는데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결국은 좀 패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후원회장으로 할 수 있을지 저는 약간 의문스러워요. 아마 조금 이게 박민식 표를 받아와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정영근 전 의원을 했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정영근 하면 갑자기 안전기획복합으로 떠오르고 그냥 다들 놀랍니다.
1: 안기부 출신이죠.
3: 안기부잖아요.
1: 네.
3: 깜짝깜짝 놀랍니다.
1: 그냥 공안검사를.
3: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넘죠. 안기부에서 그 근무했으니까.
3: 차장, 네. 안기부 차장 했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그걸 한다는 게 이게 어떤 그 그림을 그린 건지 사실 알 수가 없는 정도. 서병수는 뭐 그만큼 이해가 되지만
1: 네.
3: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 그러면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한동훈 부산북갑 후보의 경우에 무소속 후보잖아요.
1: 네.
2: 한동훈으로 시작해서 한동훈으로 끝나야 돼요.
1: 아.
2: 이 선거는 한동훈 외에 다른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동훈 쪽으로 쏠려가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지금 YTN 김준호의 정면승부에서 대공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정우와 박민식을 상대로 하면 한동훈은 절대 40 이상을 못 얻어요. 45 이상을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느냐. 이재명을 상대로 해야 돼요.
1: 아.
2: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결이라고 생각하면 한동훈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공소 취소가 됐든 아니면 다른 이슈가 됐든 이걸 아주 정교하게 이 선거의 구도를 이재명 대 한동훈 국회로 가야 이재명 대통령과 맞설 수 있다. 이 그림이 뚜렷하게 나와야 돼요. 마지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 북갑 유권자들이잖아요.
1: 네.
2: 그러면은 이 매트릭스가 만들어져야 돼요. 북갑 플러스 부산 플러스 대한민국이 다 눈을 뿅.

0: 할수 있는 정도의 비전 제시가 나와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반 이재명 할 테니까 나 밀어달라 그러면 이게 식상해요. 그래서 부산 풋값과 플러스 부산시와 대한민국이 다 뿅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전이 그림이 나와야 돼요.
1: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오히려 정영근 후원회장은 악수다.
0: 악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정우의 악수에 이은 한동훈의 악수죠.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2: 저는 이제 그 서병수는요. 네. 제로 0이고 정영근은 마이너스입니다. 아. 서병수는 이게 영향이 없어요.
1: 네.
2: 어차피 이게 서병수 위원장은 이게 한동훈 지지했고 네. 무공천 주장했기 때문에 뭐 탈당해서 뭐 명예선대위원장 하나 안 하나 표에 뭐 아무 영향이 없다.
1: 아니 그래도 부산시장을 하신 분인데.
2: 아니 이분이 이미 옛날부터 한동훈 지지했으니 네. 그게 이미 주식으로 치면 선반영됐다 이 말이죠. 아. 재료가 선반영돼 있다. 아. 이미 그 네. 지역에. 네. 그러니까 한동훈 25건 노는 거예요. 그런데 정영근은 달라요. 지금 한동훈은 이게 박민식 표는 못 가져와요. 오히려 이게 더 은하수처럼 멀다니까.
1: 네.
2: 그러면 이게 하정우 표 진보표를 좀 뺏어와야 돼. 아. 그래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정영근으로 진보층표를 뺏어올까요?
1: 아니, 못 가죠.
2: 아이, 중도부터 이게 나가죠. 네. 우리 고문 이미지나 다른 거 떠나서. 네. 따라서 이게 저는 최악의 악수를 줬다. 한동훈의 뜻이 아닐 거다. 저는 이게 뭐 장인을 했는데 제 추측이지만 네. 한동훈의 뜻이 아닐 거다. 한 이래가 진영구 장인이잖아요.
1: 네.
2: 나이도 동갑에 같은 검사를 병신하신 분이에요. 네. 시험도 이게 1, 2기 같이 거의 같이 시작했어요.
1: 네.
2: 따라서 저는 그걸 추측하는 거고 정영근은 이제 네. 그 마이너스가 엄청날 겁니다. 아마 네. 곧 사퇴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론이.
1: 그렇군요. 아침에 저도 윤희석 대변인 다른 방송에서 만났는데 근데 뭐 하여튼 뭐 좋아 본인 좋아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근데
2: 대기실에서 보면 다 친한 팬들도 다 비판해요.
1: 네. 근데 다만 이제 지역에 신규 인구 유입은 없고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과의
3: 그 지역만 받는 것 같아요. 지역만 네.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네. 뭐가 맞지가 않죠. 네. 사실은.
1: 그렇죠. 합리적 보수 본인 스탠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3: 그냥 아무나 딴 사람 들 거기 낫죠.
1: 네. 네. 알겠습니다. 부산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평택과 공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 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없이 시작해보세요. 40세 이상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시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 네, 정치 맞슐랭 서정욱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배종찬 소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택인데요. 여기도 일단은 수치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주요 최신 조사가 이게 메타보이스 리서치랩에서 JTBC 의뢰로 한 그 조사인데 5월 4일부터 5일까지. 네, 배종찬 소장님.
0: 그렇습니다. 경기 평택을 거주자 502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이 조사에서도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를 물어봤는데 조국 26%. 김용남 23%, 유의동 18%, 황교안 11%, 김재현 6%거든요. 최근에 다른 조사들과 비교를 해보면 조국 후보가 물론 이게 다 오차범위 내입니다.
1: 네.
0: 오차범위 내에서 26%. 수치상만 놓고 보면은 제일 앞서 있는 그런 이제 조사 수치상만 네. 놓고 봤을 때 오차범위 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김용남 23%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민주당 지지율은 이보다 훨씬 높거든요.
1: 아.
0: 그런데 김용남 후보에게 민주당 후보인데 그만큼 안 나와요.
1: 네.
0: 그러니까 김용남은 민주당 지지율만 받으면 이기는 선거예요.
1: 그렇죠.
0: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조국의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의 대략 한 3분의 1 정도 또는 5분의 2 정도가 지금 조국을 지지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여론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체로 이제 친청이나 친문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들이 실제 투표소에 가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세 번째 포인트는 유의동과 이제 황교안인데 유의동과 황교안을 더하면은 29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합쳐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과연 황교안 후보의 경우 전 총리의 경우에 지금 이 헌법 개정안 그걸 반대하면서 단식에 들어갔었나요? 그렇죠, 그죠?
1: 네.
0: 근데 아마 이제 현장으로 돌아갈 텐데 과연 후보자 등록을 할지가 이제 관건이에요.
1: 아, 완주할 거냐?
0: 후보자 등록을 안 하면은 그 표가 적어도 5, 60%가 됐든 60, 70%가 됐든 보수표인 유의동으로 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 명이 다 비슷해져요.
1: 그렇겠네요.
0: 다 비슷해지는데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 평택은 피가 튀겨요. 이게 근처에 가도 아마 피가 튀길 것 같은데
1: 네.
0: 비슷해요. 세 사람은.
1: 아,
0: 조국 후보는 지금 이 조사로 굉장히 고무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월 5일 어린이 행사에도 굉장히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날 보면 사진도 많이 찍고 국가대표 정치인 평택을의 조국입니다. 그날 또 피켓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혼돈이 있을 정도로 민주당의 파란 색깔이었어요. 그 자신의 유니폼에도 이 파란색을 집어넣었을 정도로 민주당 지지층들의 이 지지가 간절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하지만 김영남 조국 후보의 신경전은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3: 그렇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조국 김영남은 같은 어떤 지지를 나눠먹는 싸움이 되기 때문에 조국 후보가 유희동이나 한교안 쪽을 공격 못하고 김영남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1: 아.
3: 그쪽 표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1: 어차피 의미 없다.
3: 예, 민주당 쪽을 가져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데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 다섯 후보가 드랍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거든요.
1: 아무래도 전부 다 완주한다?
3: 왜냐하면 다 야, 이런 선거가 있었나 싶어요. 이렇게 많이 받는 경우 다섯 후보 다 3강 2중이라고 표현하는데 나쁘지 않게 받으면 끝까지 갈 동기가 충분히 있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큰 정당으로 쏠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유의당이나 김용남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물론 정당인들이 지금은 좀 전에 배영선이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지지자 중에 일부가 이제 조국 후보를 이제 지지하지만
1: 네.
3: 궁극적으로는 자기 정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중간 단계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그렇게 된다면 좀 양당의 사람들이 좀 유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2: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조국하고 유의동 싸움을 봐요. 김용남이가 힘들 겁니다.
1: 아,
2: 그럼 왜 그러냐?
1: 네.
2: 선거에 저도 투표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심리가 사표 방지 심리야.
1: 그렇죠.
2: 내가 투표한 게 도저히 안 되면 찍기 싫어요. 그러면 김재현 사표가 되거든요.
1: 네.
2: 그럼 이게 누굴 찍을까요? 당연히 조국 찍죠. 정체성이
1: 아,
2: 비슷하잖아요. 김용남에게 보수에서 온 사람이야.
1: 네.
2: 그럼 조국은 선명한 진보 좌파니까 김재현 지지자들에게 조국 쪽으로 갈 거고 황교안 지지자들은 유희동 쪽으로 갑니다.
1: 근데 울산 문제도 있고 예를 들면 이번에 진주 쪽에서도 그 뭐죠 도의원 단일화를 민주당이랑 진보당이랑 했거든요. 그러니까
2: 단일화가 되면 다른데 안 됐을
1: 때 당 차원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0: 이거는 제가
1: 않을까요?
0: 선명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김재현 후보랑 방송을 했었거든요.
1: 네.
0: 정말 조국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정 후보 잘 뭐라고 할 수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왜냐면 진보당표는 지금 조국 혁신당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또 신경을 정말 걸고 놓고 김재현 후보가 지금 마상이 한 10층 높이가 아니라 50층 높이로 쌓여 있어요. 오자마자 이 이른바 이 범 민주계의 연대기구에 대해서 4월 30일을 마지노선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제일 하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재현 후보가 조국과 정청래예요. 그런데 여기에 진보당 사람들이 간다. 진보당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속 신경을 긁는 게 연대기구 하자 했더니 국가대표 정치인 조국이 무슨 연대를 합니까? 뭐 이런 뉘앙스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빡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당 표가 조국의 신당 조국 후보로 간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2: 진보당 표 간다는 게 아니고
1: 네.
2: 김재인을 지지하는
3: 사표
2: 10% 정도 중에
1: 네.
2: 그 중에 이제 표가 사표가 되니 표가 빠져나간다. 더 선명한 좌파 조국 쪽으로 간다는
1: 아,
2: 거고
1: 네.
2: 또 중요한 게요.
1: 네.
2: 김용남은 이게 그 제가 뭐 이야기도 개인적으로 했지만 보수에서 넘어간 철새 배신자 아닙니까?
1: 네.
2: 그러게 선후배 네. 떠났으면 맞잖아요.
1: 네.
2: 제가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1: 네.
2: 자 이런 분들에게 과거에 자기 발언이 발목 잡아요. 과거에 자기 몰랐던 것도 조국 쪽에서 계속 뒤집으면
1: 네.
2: 제가 만에 출마했다 그러면 뒤집으면요. 아무래도 이게 진보층의 역린을 건드리는 민주당 지지층이 용납할 수 없는 뭐 세월호나 이태호이나
1: 네.
2: 이런 게 발언들을 녹아 욕을 또 악마의 편집을 해.
1: 네.
2: 그러면 이게 김용남 후보에게 방어 쉽지 않아요.
1: 네.
2: 폭로전 갈수록 조국 대표가 선명하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조국 유희동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중간에 끼가 이렇게 봅니다.
1: 아, 근데 황교안 후보는 유희동 후보를 위해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서정호 변호사님은. 가능성은 있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는 건 아, 나 합당 가능해라고 황교안 대표 얘기하지 나 민주당 반대를 위해서 뭐 사퇴할 거야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2: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1: 네.
2: 지금 이게 단식 중이에요. 진짜 선거를 끝까지 뛰려면 선거운동하기 바쁜데 단식을 하고 있거든요.
3: 끝내지 않았나요?
2: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합당은 국민의힘이 안 할 거예요.
1: 어.
2: 왜냐 부정선거 프레임에 말릴 수 있잖아요. 합당은 안 할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저는 황교안 대표는 목적이 선거 감시 이거기 때문에 어느 시점 되면 만약에 그 보수가 이긴다 하면 스스로 그만둘 수 있는 애국심 하나로 똘똘 뭉친 분이거든요. 따라서 뭐 완주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퇴할 수도 있다. 지금 이게 벌써 선거도 안 하고 있잖아요.
0: 그런데
1: 아.
0: 저는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 네.
0: 지금 이 조사가 전적으로 유지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평택은.
1: 네.
0: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조국 후보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김용남에 대한 파멸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심지어는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격했던 걸 끄집어내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임계점을 지나면은 민주당 내에서는 이 김용남 후보에 대한 인식이 뉴 이재명이거든요.
1: 네.
0: 뉴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 또 인식 자체의 차원이 좀 다를 수 있는 게 있고 지금 조국 후보가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이제 친청 친문이라는 이 색깔을 좀 지우기 위해서 공소 취소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에요.
1: 아.
0: 취소해야 된다.
1: 네.
0: 당연한 거 아니냐. 공소 취소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조금 이제 지지 의사를 표명했을 수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소 취소에 대한 기류도 상당히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1: 네.
0: 지금 이소영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몇 사람이 그 추진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하기 때문에 저는 평택은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1: 그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이제 여론조사에서
3: 그렇죠.
1: 그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또 김용남 후보가 그렇죠. 우세로 나온 것도 예. 있어서 이게 지금 단정적인 구도가
0: 그러니까
1: 아니잖아요.
0: 이제 지금 이 메타보이스와 리서치랩의 조사가 곳곳에서 직전 한 2, 3일 전에 다른 조사인가 다른 조사들이 많아요. 저는 네. 어느 게 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는 좀 지켜봐야 돼요.
3: 왜냐하면 양강도 아니고요. 삼강 이중이에요.
1: 그러니까
3: 이게 여론조사가 뭐 두 명, 세 명에서 붙었던가 다섯 명이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유의미한 득표가 되는 지지율이 되는 경우라면 사실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1: 민심도 요동치고 있다.
3: 아주 요동치고요.
1: 네,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3: 조국 대표,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김용남 후보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될 거라고 봅니다.
1: 아, 독이 된다.
3: 민주당이 결국은 김용남 후보는 간단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하고 후원회장은 정청래 당대표예요. 그 두 가지가 아주 든든한 백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1: 네.
3: 또 굳이 얘기할 필요도 난 1번이라고 하면 좀 전에 사표 방지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인데 조국 후보가 좀 좋았던 사람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주당으로 돌아오거나 정상적으로 자기 정당을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1: 아,
3: 그래서 저는 결국은 양강 싸움이다.
1: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 오히려 조국 대표가
3: 네.
1: 아 그럼 나는 민주당을 위해서 사퇴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겠죠.
3: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단일화가 제일 어렵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국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전 후보도 안 되는 거고
1: 네.
3: 김용남 후보도 안 되는 거죠. 단일화는 다 내려놓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단일화 돼야 되는데 뭐 오늘 요 조사로는 1등이지만 딴 조사는 1등 아닌 게 더 많거든요.
1: 네, 그렇죠.
3: 그래서 저는 단일화도 어렵다. 진보진이요.
1: 아,
3: 그렇게 봅니다.
1: 단일화가 안 된다.
2: 조국 대표가 그때 총선 때 민주당 많이 도와줘서 지민 비서했잖아요.
1: 네.
2: 지역구는 이제 그 민주당 비례만 조국 찍어주라. 이걸 다시 한번 이게 저는 조국 대표가 아마 환기할 것 같아. 지방 선거는 민주당, 국회의원 선거는 조국당,
1: 아.
2: 지민 국조.
1: 아.
2: 저번에 지민 비조고 이번에 지민 국조를 한번 은혜 갚아주라. 우리가 그때 도와준 거 아니냐. 그 이렇게 호소하면요. 민주당 지지층들이 김영란보다는 아마 좋게 더 많이 갈 겁니다.
1: 근데 그때는 그래서 오히려 더불어민주연합인가요? 그 네. 정당에 가야 될 비례가 준 건데 그렇죠. 그걸 도와준 거야라고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3: 지금 뭐 여러 사면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네.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 아직까지는 뭐 선택을 못 하거나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 부채 가면 끝났다. 그렇죠. 사면까지
3: 뭐 됐기 때문에. 뭐 해줘야 된다. 이런 거는 더 이상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0: 들어요. 지방선거가 첫 번째로는 지금 박지훈 변호사 말씀하셨던 대로 일괄 투표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7장 이 투표 용지를 많게는 쫙 그냥 내리갈깁니다.
1: 그런 경우도 많죠. 많고. 근데 교육감만 따로 하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0: 뭐 교육감은 이제 따로인데 네. 교육감도 일단 뭐 교육감은 이제 그냥 사람 이름이 기억나는 그 사람 찍는 경우들이 많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약간 이 메타보이스의 결과에 영향을 줬던 건 이럴 거예요. 파묘하는 것도 있고 김용남의 과거를 또 하나는 지금 정확하게 친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과 뚜렷한 보조를 맞추고 있어요. 조국 대표가 지금 조국 후보가 보안 수사권 원칙적 폐지. 아 그 다음에 김용남과 입장 완전히 달라. 곳곳에서 지금 자신의 경쟁 상대는 김용남임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선거 초반에는 저는 약발이 받아요. 네. 약발이 받는데 이제 중반 후반 넘어갈 때 평택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을 봤을 때 그래도 여전히 여기는 좀 다양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야기했던 대로 공소시효나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 사실 김영남 후보가 이제 같이 그라운딩을 하고 있는데 김주호 대변인이 어제도 저희 방송 나와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차라리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되지. 같이 하게 되면 지지층의 영린까지 건드린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때요? 김영남 후보가 뭔가 스탠스를 사과, 로키로 가고 미래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제안들이 있더라고요.
3: 근본적인 말은 그게 맞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출신, 뭐 저는 민주당 아닙니다. 네. 민주당 이제 출신들이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김주 대변인도 사실은 민주당의 당직자죠. 네. 전 대변인이죠. 당직자인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은 애매하게 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면
3: 아직까지.
1: 섭섭하겠네요. 김용남 후보는.
3: 섭섭하죠. 왜냐하면 자당 의원이에요. 자당 의원 비판하는 꼴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뭐 지금 북갑의 한동훈 네. 뭐 해당 행위 얘기하는데 해당 행위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한다 그러면 해당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1: 알겠습니다.
3: 제가 봤을 때
1: 충청권 빠질 수 없죠. 정진석 비서실장 출마가 이제 철회가 됐는데 민주당이 김영빈 변호사, 두나무 부사장부하고 뭐 검사 출신의 세종 출신의 꽤 화려한 이력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이제 인재 영업을 해서 공주부영 청양에 전략 공천을 했고 뭐 인지도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국민의 뭐 누구 하는 건가요? 이거는 여기는
2: 전면 재검토가 들어가 7명이 신청했는데 네. 뭐 지금 이게 딱 두드러지는 분이 안 보이더라고. 제가 경력을 쭉 봐도. 네. 그래서 아마 이게 공간에도 고심해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 그럼 이 전략 인재 영입이나 뭐 전략 공천으로 그냥 딱
2: 아니,
1: 해버린다.
2: 아니 7명 중에서 이제 택해야 되겠죠. 지금 시간상으로 신청한 사람이. 그런데 그중에 이제 두드러지는 분이 없으니 네. 아마 이제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3: 민주당도 애매한 것 같아요. 원래 부여 군수를 지냈던 네. 박정현.
2: 그건 법에 안 되고.
3: 예, 그분이 이제 나왔으면 사실.
1: 뭔가 날짜를 헷갈렸다면서요.
3: 뭔가 그게 아마 선거. 네,
1: 사퇴 날짜를 네. 잘못 알았다면서요.
3: 아마 그 때문에 이제 빠지다 보니까 네. 제가 뭐 이분 사실 김용민 변호사 누군지 잘 모르지만 사실 인지도가 좀 있거나 이런 네. 분은 아닌 것 같고요.
1: 그쵸.
3: 또 공주가 쉽지가 않아요. 공주부의 청양이.
1: 그렇죠.
3: 사실은 만만치 않은 민주당한테 만만치 않은 지역구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뭐 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상황 낸 상황이 아닌가. 박정현 후보였으면 좀 편하게 좀 어쩌면 후보가 정해질 수 있는데 막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0: 이게 이제 선거 전략상으로 보면은 이제 꼬여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도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 아닌데 이렇게 영입을 한 배경에는 사실 이거는 누가 오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박수현의 힘이에요. 박수현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세트 메뉴입니다. 네. 어찌 보면은 충남지사 선거의 이 가장 핵심 지역은 여기가 아니라 천안아산이거든. 천안아산의 유권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 지역이 뭐 7명의 후보자가 있든 어떻든 국민의힘은 김태흠과 보조를 제일 맞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 정진석과는 이제 은하수 거리가 됐으니까 네. 그렇다면은 김태흠과 정말 이 1인치 거리가 될 수 있는 후보자를 뽑아가지고 여기다 내보내는 게 필요해요. 이제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세트 메뉴야. 김태흠이 여기서 잘 나오면 그 사람이 되는 거고 박수현이 이 지역에서 여전히 자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압도적이면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0: 여하튼 국민의힘은 김태흠이 이 원하는 구도, 김태흠이 믿는 선택하는 사람으로 갈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1: 네, 최근에 김태흠 지사가 서정욱 변호사님 비정상 삼류 소설가라는 호칭을 쓰셨던데.
2: 아, 근데 네.
1: 아니에요. 뭐
2: 예.
1: 크게 뭐 누구 또 떠오르는 분 있어요?
2: 아니 저는 뭐 떠오르는 분 없는데
1: 네.
2: 만약에 정진석 실장 안 해가지고
1: 네.
2: 그게 만에 하나 우리가 패배했다. 그리고 이게 충남지사까지 박수현도 패배했다. 그러면 이게 그 정치는 결과 책임이잖아요.
1: 아.
2: 저는 김태흠 지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1: 아.
2: 이렇게 촉구합니다.
1: 그러면 정진석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갈 가능성은 없다.
2: 그건 제로고.
1: 그건 제로다.
2: 네.
1: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인데 좀 다른 소식입니다. 김현태 전 707 특임 단장이 계양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하고요. 원래 여기서 출마하기로 했던 전한길 씨는 출마를 안 한다고 하는 건데 이건 뭐 어떻게 된 연유입니까?
2: 저 좀 전에 그 통화를 했는데요.
1: 네.
2: 둘 다 출마하면 이게 누구 지원해 줄 사람이 없지 않냐.
1: 네.
2: 둘 다. 원래는 김현태 단장이 경기지사나 이천시장 나갈라 했고 장기 강사인데 그 나갈라 했거든 개항해요. 그런데 둘이 다 하면 이제 선거운동 누가 하느냐. 이래가는데 김현태 단장이 나가기로 했고 전환기 전적으로 뒤에서 지원한다. 그런데
1: 아.
2: 뭐 단일화까지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도 이제 그 조경 전문가인데 워낙 네. 인지도는 낮아요.
1: 네.
2: 따라서 그 아마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들이 이야기하는데
1: 네.
2: 아마 국민의힘에서 안 하지 않을까 아. 이렇게 봅니다.
1: 네, 이분은 지금 본인은 이재명 정권의 내란 프레임에 희생된 군의 네. 명예를 되찾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라면서 출마 배경을 밝혔는데
3: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1: 네.
3: 그런 분들을 자꾸 공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출마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1: 네.
3: 뭐 누구라 얘기는 안 하겠지만 과연 저 사람을 공천한 게 맞냐. 뭐 그렇다면 정진석도 해주지 뭐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출마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나요? 아니 뭐 정치하는 걸 뭐라 할 수는 없지만
1: 네.
3: 좀 지나서 해야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3: 이게 맞나요?
1: 야,
3: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1: 지금 심왕섭 후보? 예. 네, 그런 분이 지금 하시고 계신 거죠.
3: 아, 그분 나오면 뭐라 할 건 없는데.
1: 아, 그렇군요.
3: 이 김현태가 나온다는 게 이게 네. 말이나 되나요?
1: 네.
4: 누가 나온다고 윤어게인이라고 내 지역구를 김남준 왕의 남자에게 줬던데 뭐야 또 나온 윤어게인이야? 물병 갖고 던지불러.
1: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늘 더 똑같아지는
3: 너무
1: 것 같아요.
3: 네,
1: 놀라겠습니다. 어쨌든 세 분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서정욱,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5: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1: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허아,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5: 열혈 강호 온라인.
6: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흠,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5: 열혈 강호 온라인.
6: 열혈 강호 온라인.
8: 네, 김준의 뉴스 정면 승부 1, 2부 마치고요. 날씨와 교통 그리고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최희 아나운서가 아마 전해주실 거고요. 저는 6시 1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11: 지금 뭐해? 세비톡톡해. 수원에 할 말 많아? 세비톡톡해. 지금 세비톡톡 앱을 다운로드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전해주세요.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은 정책이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소통의 기회, 지금 시작하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2: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3: YTN is FM.
14: 기후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과 충북, 호남과 경북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안전사고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쾌청한 봄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퇴근길 곳곳에 정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어버이날 기념 약속이 있으시다 면 시간에 여유를 두고 출발하셔야겠는데요. 일단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판교에서 청계터널, 시흥휴게소에서 송내까지 19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하는데, 안현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한강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리는데요. 반포대교를 지난 지점 5차 1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 사고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뒤쪽으로 정체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편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 밀리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1시간 21분이 소요가 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헌법 개정안 재표결 등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가 개헌안 상정 없이 산회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헌법 개정안과 비쟁점 법안 5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오는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며 국민의힘이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본회의가 개의와 동시에 산회하면서 비쟁점 민생법안 50여 건 처리도 무산됐습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며 개헌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청와대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헌안은 지난 12.3 불법 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민적 요구였고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께 약속했던 개헌 논의가 결코 중단돼선 안 된다며 후반기 국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개헌안 국회 통과가 무산되자 국민의힘이 개헌을 정략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개헌을 선거용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개헌안을 비롯해 여야 합의 민생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것을 두고는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선 국회법 개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청 요건이나 운영 방식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이 무산된 것에 대한 여권의 책임론 제기에 여야 합의가 없는 독재 개헌이었다며 역사가 분명히 심판할 거라 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역사에서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삼선 개헌의 결말은 독재와 불행으로 점철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걸어가는 길이 독재의 길, 내란의 길, 그리고 반자유, 반민주주의의 길이라면서 국민의힘의 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저희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해협 인근에서 교전을 벌인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아랍에미리트 영공에서 대규모 요격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UAE 국방부는 현지 시간 7일 이란 방향에서 날아온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리고 드론을 무더기로 포착해 요격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UAE 당국은 현재 국내 전역에서 들리는 폭음은 미사일과 무인기를 방어하는 작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라며 공식 X 계정을 통해 긴급 공지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인명 피해나 시설 파괴의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거대한 섬광이 솟아오르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협상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란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합의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교전했지만 휴전과 협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에 대해선 그 정도는 사소한 일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날려버렸다고 말했습니다.

0: 코스피가 0.1% 오른 7,498로 마감해 종가 기준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4조 6천억 원 순매도로 하락했지만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 넘게 하락한 반면 SK하이닉스는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계 체조 시연 영상 공개와 미국 법원의 10% 관세 무효 판결 등 쌍끌이 호재로 현대차는 7% 이상 급등했습니다. 코스닥도 0.7% 오른 1,207로 마감해 사흘 만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한 차례 결렬된 노사 협상의 후속 절차로서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오늘 오후 2시 경기지방노동청 김도형 청장에 이어 노사정 면담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예고한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가 협상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0도, 대전 8도로 아침에는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23도, 춘천 22도, 대구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9.4도, 습도는 30%입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 국제 꽃 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 국제 꽃 박람회.
2: 고양 특례시
3: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임위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임위원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의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5: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6: 교통안전 1분 턱.
7: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우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네,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 4부 시작합니다. 3부는요, 오랜만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고요. 4부에서는 철새평론가 이석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0: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2: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3: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4: 저축은행.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6: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네, 서울시장을 꿈꿨으나 국회에서 2년 더 일하게 된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박주민입니다.
3: 네, 이직이 쉽지 않아요.
4: 예, 열심히 했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네. 또 나름 또 즐겁게 보람차게 네. 경선 뛰고 왔습니다.
3: 네, 뭐 시간 많이 지났는데 오랜만에 뵈서 네. 뵀는데 얼굴이 많이 살이 쭉 빠지셨네요.
4: 그러니까 사실 뭐 경선 과정도 경선 과정인데 네. 그 후에 이제 부산, 대구, 뭐 창원, 또 서울의 이제 강남권들 그리고 경기도 용인하고 성남 이런 쪽들 쭉 지원 유세를 다녔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경선 끝나자마자 생명안전기본법 네. 서둘러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네. 또 말씀들 많이 하셔가지고.
3: 아, 그렇죠. 보건복지부 위원장으로서 또 그 부분인데.
4: 행안위법이요.
3: 아, 행안위법이요. 네, 아, 원래 근데 예전에
4: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
3: 했었죠. 이번에 또 대표 발의죠.
4: 예, 네. 생명안전 포럼의 대표 의원이고 네. 또 세월호 가족분들 수건 사업이기도 해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 포함해서 두루두루 만나면 설득하는 작업을 좀 했습니다.
3: 그렇죠. 시민단체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같이 이제 요구를 하고 해왔었긴 했는데 아직은 좀 생경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명안전기본법 어떤 법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4: 과거에 이제 재난이나 참사가 발생하면은 그 이후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진상규명이라든지 피해자 지원을 요구하면서 거리에 나오시고 네. 뭐 이렇게 투쟁이죠. 소위 말하는 그쵸. 투쟁을 하시면 네. 개별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3: 그쵸.
4: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도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졌었고요. 네. 이태원도 이태원 특별법이 만들어졌었습니다.
3: 네. 사참위법, 사회적 참사 특별법도 있었고요.
4: 사회적 참사 특별법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어떤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야 진상규명이라든지 또는 피해자 지원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는 이런 고리를 좀 끊자.
3: 네.
4: 그래서 애초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규정하고 또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좀 만들어 놓고 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정부가 해서 아예 참사나 재난을 예방하도록 하고
3: 네.
4: 또 장기적인 계획을 안전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기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네. 그게 이제 뭐 피해자의 권리를 이제 청취자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유품이나

0: 아니면 뭐 유족들한테 뭐 시신이 반드시 인도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법률에 명기가 된 것처럼
1: 그렇죠.
0: 피해자의 권리들이
1: 그리고 뭐 피해자를
0: 네.
1: 폄훼하는 발언을 막 심하게 한다든지
0: 네,
1: 뭐 이런
0: 표현이나 이런 것들
1: 그런 것들이 좀 되면 안 된다.
0: 네.
1: 뭐 이런 어떤 선언도 담겨 있고 또 피해자의 경우에는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참사의 원인에 대한 알 권리라든지
0: 그렇죠. 네.
1: 정부의 어떤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알 권리라든지 이런 권리도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정부의 책무도 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명실상부한 어떤 재난과 참사에 대한 기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 전에는 그런 거에 대한 안전 계획을 내고 뭐 문화 창달을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있었는데
1: 네.
0: 이제 바뀌었으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1: 저희들이
0: 거죠?
1: 저희들이 이제 구상했던 거는
0: 네.
1: 이제 기본법이 좀 필요하다. 피해자의
0: 네.
1: 권리라든지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0: 기존 법에는 없었으니까
1: 예,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0: 네.
1: 그래서 기본법을 이제 생명안전기본법으로 두고
0: 네.
1: 그 밑에 이제 각종 하위 법률과 법령을 만들어야
0: 네.
1: 된다.
0: 아.
1: 그래서 이제 재난안전기본법의 경우에는
0: 네.
1: 재난을 관리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재난을 대처하고 관리하는 법의 형태로 좀 바뀌면서 개정하는 그런 작업이 있을 거고요.
0: 후속 입법이 있다.
1: 예.
0: 예.
1: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대통령이 워낙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또 그런 어떤 의지가 반영돼서 지금 기본법과 그 하위 법률과 법령으로 전반적인 시스템이 다 재구축이 될 거고
0: 아.
1: 이미 행안부 산하에 TF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거기 그 무슨 국정조사, 아니, 그러니까 그 독립적 조사기구와 관련된 내용도 법에 있는 걸 제가
1: 맞습니다.
0: 봤는데
1: 예.
0: 그러면 이제 세월호 특조위 무슨 특조위 이런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 상설특검처럼 이렇게 무슨 그런 조사위원회가 늘, 그러니까 어쨌든 조사위원회가 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들이 존재하고
0: 아.
1: 비상임위원들이 있는데
0: 네.
1: 늘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기보다는 어떤 결의나 의결, 국회가
0: 아,
1: 어떤 요구를
0: 네.
1: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가동되도록
0: 아,
1: 이렇게 만드는
0: 그렇게,
1: 그런
0: 네.
1: 구조가 설치되게 됩니다.
0: 네, 매번 이제 또 특별법 만든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안에서
1: 맞습니다.
0: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물론
1: 네.
0: 이제 그런 위원회가 가동 안 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1: 그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률이 제정된다거나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이게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테스트하게 돼 있고요. 행안부 장관이 매년 주기적으로 안전 관련된 여러 가지 점검 사항들을 점검하게 돼 있고
0: 네.
1: 5년 단위로 국가 안전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을 하고 하는 역할까지도 맡게 됩니다.
0: 그 아주 뭐 그 의원 박주민 의원님이 초선 때부터 발의를 엄청 많이 하는데 통과된 법은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박주민 발의라고 이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1: 뭐
0: 오랜만에
1: 많이,
0: 굉장히
1: 많이
0: 묵직한 그러니까 워낙 많이 발의하셨으니까 그런 거고 굉장히 묵직한 법안이죠. 이 법안은 되게 오랫동안 했던 거고 소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고
1: 네.
0: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이랑도 뭔가 소회를 나누는 게 특별했을 것 같은데
1: 사실은 이제 세월호 참사 때 가족분들이 참사 이후에 본인들의 어떤 가족들을 잃고 나서 그 아픔을 다독이지도 못한 상태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시면서 거리로 나오셨고
0: 네.
1: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투쟁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역시 정부를 상대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0: 네.
1: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른 참사들도 다 대부분 비슷한 어떤 프로세스를
0: 그쵸.
1: 거쳤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봤을 때는 세월호 참사 가족분들이 오히려 다른 참사가 발생하면 다른 참사 가족들 위로해주고 국가가 아니라
0: 맞아요.
1: 이런 모습들까지 저희들이 봤어야만 했는데
0: 네.
1: 그런 고리를 끊자라고 해서 이제 제안됐었고 검토됐었던 법이 바로 생명안전기본법입니다.
0: 근데 세월호가 이번에 또 한번 다시
1: 네.
0: 뭔가 정쟁의 대상에 좀 올라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
1: 네.
0: 관련해서 예전에 세월호 특조위가 약간 예산 낭비 아니냐라는 유의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세월호 가족 참사 참사 가족협의회랑 4.1 연대에서는 이정현, 정진석, 김진태, 이진숙, 김용남 다섯 명이 이제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면서 약간 낙선 명단처럼 이렇게 좀 했는데 이 그 과거에 김용남 의원 발언 관련해서 뭔가 좀 적절한 사과가 좀 더 공식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인데 어떻게
1: 저는
0: 보십니까?
1: 같은 당 소속이고 또 우리 당 후보로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던 것은 특조위를 구성하면서 충분한 인력을 배정해 주지 않았었고 다 기억하시겠지만 뭐 국장급 파견 이런 것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0: 네.
1: 제대로. 그다음에 예산도 사실 굉장히 적게 줘서 조사 활동에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0: 네, 그랬죠.
1: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놓고 그래서 조사를 못하니까 세금을 낭비한다고 또 공격을 하는 모양새를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영남 후보자의 이 발언 매우 유감이고
0: 그 당시 발언 네. 네.
1: 그 당시 그 발언에 대한 부분은 매우 유감이고 적절한 사과 표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0: 네. 적극적인 사과 표명을 좀 더 했으면 네. 좋겠다. 그때 소속 당적이 그랬다라는 걸로 얘기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최근에 그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 쪽 입장에서는 네거티브 아니고 검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은 맥락이 좀 다르다라고 하면서 계속 좀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어쨌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차례 뭐가 있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본인 발언에 하나하나 이렇게 뭐랄까요 그 조목조목 하는 응답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선거 전략적으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막 김주호 대변인 이런 분들이 막 와서 얘기를 좀 하시는 부분인데 김영남 후보의 어떤 조국 대표와의 그 네거티브 공방전과 관련돼서 좀 아쉬운 측면이 뭐 양 당사자 모두에 대해서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1: 네. 뭐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은 아니지만 네. 지금까지 이제 같은 진영으로서 지내왔던 관계들인 만큼 뭐 정책 경쟁 위주로 좀 가고 또 김영남 후보의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발언이지만 특히 세월호 관련된 네. 부분만 제가 네. 언급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어떤 의사 표시가 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갈 텐데 오뚜기 유세단 좀 다들
1: 그냥 유세단입니다. 오뚝 유세단.
0: 오뚝이에요?
1: 예, 오뚝.
0: 이게 특정 회사 PPL로 보일까 봐 오뚝이라고 한 겁니까?
1: 원래 오뚝이었는데 네. 이게 약간 이제 그 잘못 알려져서 그래서 네. 오늘 좀 바로 잡으려고 일부러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뚝.
0: 예. 네.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오뚝 유세단. 예. 아 그렇군요. 저희 작가님 제작진은 저희한테 잘못된 정보를 줬군요. 예. 오뚝 유세단 단장이십니까?
1: 네. 단장을 맡게 됐고요.
0: 네.
1: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 때는 정당에도 계셔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각 선거구별로 유세단이 꾸려지지 않습니까? 광역별로.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 유세단이 별로 없는데. 예, 중앙의 유일한 이제 유세단으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떤 선거 지원을 하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0: 예전에 2016년 총선 때인가요? 네. 정청래 대표가 컷오프 되고 그런 유세단 같은 걸 다니면서 전국을 다닌 기억이
1: 맞습니다.
0: 나긴 하는데 네. 그런 거를 이제 다니는 거죠.
1: 네.
0: 보통은 잘 되는 지역보다 경합 지역이나 열세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그런 전략들을 썼던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1: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0: 네.
1: 지금 열세 지역이라든지 또는 경합 지역 이런 데를 좀 중심으로 다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전국을 이제 또 다녀야 되는
1: 네네네.
0: 거군요. 그러면 근데 이제 경선에 탈락하신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힘을 모으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1: 네.
0: 어쨌든 상징적으로 서울시장 경선에서 낙마한 박주민 의원이 이제 총대를 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1: 네. 아마 제가 이제 본격적인 구성 작업은 오늘부터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뭐 거절하거나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네. 지금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든 지방선거를 대대적으로 좀 승리를 해서
0: 그렇군요.
1: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자 여기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0: 그러면 김지호. 서용주 전화 한번 해보시면 방송가에서도 힘들어할 텐데 한번 당성이 어떤지 한번 시험을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1: 알겠습니다.
0: 네. 네. 아 이거 기사거리 되네요. 네. 김지호 서용주 박주민 전화 받나 안 받나 네. 있고요. 그러면 뭐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영남권을 좀 많이 아무래도
1: 뭐
0: 갈 건가요?
1: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영남권 네. 많이 가게 되겠지요. 근데 또 그쪽 부분을 다닐 때는 또 그 후보들의 의사도 또 중요해서
0: 아, 그렇죠.
1: 잘 조율해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 갑자기 무슨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저는 몰랐는데 선거 유세송이 20곡이 공개됐는데 가수 붐씨의 옆집 오빠라는 곡이 들어갔고 이소영 의원은 아, 이 노래는 안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뭐 맞는 건가요?
1: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오늘 제가 뭐 유세송에 대한 얘기를 듣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0: 네.
1: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0: 아, 이 그 옆집 오빠, 오빠가 지금 하정우 정성래 말 오빠 파문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빠라는 제목이 들어간 곡을 유세송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부적절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1: 아마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계속 논의가 좀 되겠죠.
0: 네.
1: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0: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선거 관련해서 최근에 뭐 제가

0: 부산 같은 경우 굉장히 그 현상이 두드러진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1: 네, 지난 총선 때.
0: 총선 때도 그랬고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긴장을 놓치면 안 되고 저희들이 좀 더 당력을 집중하고 노력하고 절실한 모습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책적 비전 또 중앙정부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각 지역의 어떤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과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지금 김부겸 후보는 지금 신중했으면 좋겠다. 동지들을 생각하면 이런 얘기도 했고요. 우상호 후보도 이게 지금 선거 분위기 좋아질 때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몇 번을 반복된 거냐라고 좀 따가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엊그제만 해도 박성준 의원이 국민 대다수 공소 취소 뜻도 잘 모른다라고 얘기해서 또 파문이 좀 된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시기의 문제인지 내용도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민주당 안에서 좀 강론이 있는 것 같고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냥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일단은 시기 절차 내용까지 다시 수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박주민 의원은 이 부분 입장이 어떻습니까?
0: 저는 잘못된 기소라면 취소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수사권이 남용됐다든지
1: 네.
0: 또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그런 어떤 조작 수사가 있었다든지
1: 네.
0: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취소돼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1: 법원에서 공소기각 결정이라는 방식으로 그냥 해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경우도
0: 뭐
1: 있고.
0: 법원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검사가 본인들이 여러 가지 조사해봤을 때 공소 취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 잘못된 기소나
1: 네.
0: 특히 잘못된 수사에 기반한 기소는 취소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니 잘못된 기소를 취소하는 게 왜 문제냐라고.
1: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특검에서 그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0: 네.
1: 그것도 상관없다.
0: 특검도 사실은 국가 기관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리고 그 특검을 맡은 분들도 법률적인 전문가일 테고 본인의 어떤 신념과 양심에 따라서 일을 하겠죠.
1: 네. 네. 아 그렇군요. 지금 사실 뭐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에서 다 비판적 사설이 나갔고 경실련 참여했는데 오늘 민변도 공소취소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특검에서 그 권한을 가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0: 이제
1: 입장을
0: 아마
1: 다
0: 이제
1: 하는데요.
0: 특검이 수사하고 조사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 드러내겠죠.
1: 네.
0: 여러 가지 사유를 드러낼 거고요.
1: 네.
0: 그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1: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상관없는데 왜 한병도 의원은 다시 수기하겠다고 얘기합니까?
0: 뭐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입장이 제법 단호하다는 느낌이어서 네, 제가
0: 사실은 법사위를 8년 동안 했고요.
1: 네.
0: 특히 그동안에 제가 간사도 했었고 위원장 직무 대리도 했었었는데
1: 네.
0: 제가 봤던 검찰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의 검찰 저는 사실은 그 어떤 잔혹성이라든지 정치성 너무나 제가 옆에서 봤던 사람으로서
1: 네.
0: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히는 게 오히려 정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1: 아, 선거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0: 아니 그러니까 그런 판단은 이제 그 지도부에서 하겠죠.
1: 네.
0: 근데 지금 여쭤보신 거는 그거잖아요.
1: 네.
0: 그런 어떤 구조라든지 논리에 대한 부분이시잖아요.
1: 그러면 아닌데 어쨌든 제가 묻는 건 시기나 절차에 관해서는 청와대에서도 이것 좀 아닌 것 같다.
0: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1: 네.
0: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될 텐데
1: 네.
0: 저한테는 지금 원론적인 입장을
1: 원론적으로
0: 그러니까
1: 정무적으로는 그럼 좀 시기적으로 이걸 발의하거나 통과시키려고 했던 움직임이 좀 선거 결과 자체만 놓고 내용은 떠나서라도 실기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약간
0: 뭐 여러 의견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배경으로 이렇게 판단한 거니까 또 그 판단 또 그 판단대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입장은 제가 봐왔던 윤석열 시기의 검찰은
1: 네.
0: 정말 정치적 목적하에 움직이는 집단으로 제가 많은 느낌을 받았었고요.
1: 알겠습니다. 예. 네. 가장 최근에 이제 방문하신 곳 중에 하나가 부산이라고 이제 아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0: 네.
1: 부산 뭐 하정 후보 지원 유세였을 텐데 분위기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0: 제가 갔을 때 분위기는 하정우 후보자에 대한 호감 이런 것들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1: 네.
0: 특히 이제 전재수 의원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강했던 지역 아닙니까?
1: 네.
0: 그래서 이제 전재수 의원의 뒤를 이어서 온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반겨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 네. 전반적인 지표상으로는 근데 만약 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0: 하정우 후보가 단독으로 이기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전재수 후보만큼의 지지, 전재수 후보가 가졌던 지지를 모두 흡수하고 있는 형국은 아닌 거잖아요.
1: 전재수 후보는 네. 시장을 구포시장을 다니면요 네. 다 형님 동생이에요.
0: 아.
1: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간에 네. 따른 축적이 네네.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정치 초보인 하정우 후보가 내려와서 이제 그런 어떤 축적의 시간을 축적의 결과물을 네. 다 받아 안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0: 네. 네.
1: 저도 사실은 은평에 처음 공천됐을 때 이미경 의원님이라는 진짜 걸출한 네. 정치인이 3선을 거기서 하면서
0: 거기서 하셨죠.
1: 거뒀던 네. 결과물을 네. 그분이 다 제 손을 잡고 다녀주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흡수하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0: 아, 그렇군요. 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서병수 시장 그리고 정영근 전 의원 이런 분들을 선대위원장 후원회장으로 좀 이제 모시는 네. 행보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인물들은 과연 그런 말에 맞는 인물들인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네.
1: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아, 말과 행동도.
0: 본인이 얘기했던 뭐 말하자면 탄핵에 찬성했던 보수라고 하기에는 이런 그 그렇죠. 행보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1: 네.
0: 네,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 오늘 그 법원 갔다 오셨어요?
1: 네.
0: 네. 임성근 전 사단장. 선고 결과 보러 갔다고 한
1: 네,
0: 건데
1: 맞습니다.
0: 아마 그러면 그 순직한 최혜병
1: 어머님 직접 뵙지 못했고요.
0: 아, 네.
1: 예, 저는 그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습니다.
0: 아, 그 뭐 특별히 뭐 결과 선고 결과 징역 3년 나왔는데 결과를 보시면서 이렇게 느끼시는 소회가 있다면
1: 첫 번째는 너무 늦었죠. 사실 최수근 상병이 숨진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0: 거의 3년 다 돼가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리고 그동안에 이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든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윗선에 손을 대면서 구명 로비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국민들이 그냥 목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호주대사로 갑자기 가는 이상한 총극도 벌어지게 됐고
0: 네.
1: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1심 판결이 좀 나왔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명 로비라든지 왜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가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는 추가적으로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스튜디오 찾아주신 박주민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8: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9: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0: 답 나왔네.
11: 가자.
9: 어딜요?
11: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2: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3: 평택시.
14: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9: 얼마나 걸릴까요?
14: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1: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4: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5: 세계 반도체 수도
11: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5: 바로 평택시.
16: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7: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18: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0: 네,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줄 10년 차 메시지 라이터 이석현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대본에 있는 얘기예요?
0: 없죠.
1: 뭐 갑자기
0: 노래 따라서 그러니까 네, 노래 따라서
1: 아, 놀랄 만한 네. 아 좋습니다. 네. 무당파의 시선으로 모두에게 양쪽 모두에게 욕 먹고 있는 평론가 이석현입니다.
0: 오래 사세요.
1: 아 오래 네. 살 겁니다. 아 근데 오늘 네. 좀 태가 좋으시네요. 오늘 좀 뭐 머리도
0: 아침에 유일하게 TV 하루 나가는 날이라서 네
1: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맨날 구한말 지식인처럼 아. 이게 병약하게 진행하는 또 애견미가 있었는데 네.
0: 원래
1: 좀
0: 제가
1: 건강합니다.
0: 그렇죠. 제가 원래 그 일제 시대 그 오사카 유학간 교토 유학간
1: 그렇죠.
0: 예, 유학생 흉내를 냈는데
1: 그분들이 네. 와세다 많이 가셨고요. 네. 당시
0: 근데 와세다는 이제, 도쿄 아닌가요? 저는 교토 쪽일 것 같습니다.
1: 교토 쪽이세요. 네. 근데 오늘 또 그 약간 구한말 지식인과 네. 또 박주민 의원님 같이 계시니까 아. 정말 여기가 경성이 아니었나
0: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주민 의원 인터뷰
1: 아 국내 최초 뒤통수 평론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해보면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지쳐 보이시긴 하네요.
0: 얼굴이 안 좋죠. 반쪽이죠.
1: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오늘 더 힘이 없어 보이시네요. 네. 원래 그 애견미가 원래 있긴 하신데 네. 약간 더 피곤해 보이신 것 같은데 일단 1번 김용남 후보의 과거를 둘러싼 세월호 특조위 세금 낭비다 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적절한 사과 표명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따끔하게 하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더 큰 거는 사실 이거였죠. 공소취소 특검. 긍정하셨습니다.
0: 필요하다.
1: 그렇죠.
0: 좀 보기 드문 스탠스 아닌가요? 요즘 대부분 약간 물러나는 스탠스 아닌가요?
1: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우상호 최근 그 강원도지사 네. 후보도 그렇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시기 조절뿐만 아니라 네. 내용에 대해서 좀 이제 조절을 하는 그 흐름이었는데
0: 한병도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1: 그렇죠. 네. 원내대표까지 그렇게 했으면. 네. 박주민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실 만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 이게 이번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거치면서 특정 세력과 가까워지면서 강성파가 되신 건 아닌지 하는 망상입니다.
0: 이석현 평론가의 개인의 추측이었습니다.
1: 추측도 아닙니다. 망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나가신 네. 느낌이 있었죠.
0: 저도 약간 당황했습니다.
1: 올해 좀 같이 시민사회 아니. 활동 안 하셨어요?
0: 그게 제가 조금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여의도로 가셔가지고 네. 알지는 오히려 했죠.
1: 좋던 게 의외였다. 네. 언제 이렇게 선명한 법사위원의 면모를 갖추셨지 하는 좀 생경함은 있었는데 뭐 또 그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도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비하할 건 아니고 좀 특이했다. 그 말씀드리고
0: 사실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이번 주에 공소취소 관련해서 또 뭐 이렇게 논란이 되는 박성준 의원 발언 있지 않았습니까?
1: 바로 그의 첫 그 네. 아이템입니다. 앞장서서 좀 얘기를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셔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께서 시민들한테 공소취소가 뭐요라고 물어봐라. 10명 중 8, 9명은 뜻을 모른다. 고관여층만 알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럴 때 그래도 원 방송을 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0: 네.
1: 또 최근 그 유시민 작가 ABC론 이후에 풀 영상을 안 보면 대역죄인이 되는 문화 생겼어요.
0: 전 못 봤어요.
1: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보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선해해서 심지어 봅니다 저는. 그래서 봤을 때 맥락은 이번 선거가 중앙정치 이슈보다는 좀 실제 현장에서 생활 밀착형 그런 선거가 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와중에 중앙정치 이슈보다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하다. 요걸 말씀 중에 하신 말이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뭐 대놓고 국민이 뭐 바보라는 전제로 하신 말은 아니겠지요. 경치인이. 근데 좀 역으로 좀 이제 역추적 해석은 되는 거죠.
0: 네.
1: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특검 이슈에 대해서 밀어붙이셨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또 공교롭게도 박성준 의원이 그 법안 제출하는 그 사진 안에 거의 가운데 거의 잡혀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도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표심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좀 하셨구나라는 좀 역추적 발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렇군요. 공소취소. 공소를 취소한다는 거죠. 왜? 잘못 공소했으니까. 그런 경우에 있는데 1심 판결 전에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만.
1: 근데 네. 박주민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뭐 잘못이 있으면 취소해야죠라고 하셨지만 잘못이 있다라고 지금 확정이 돼 있는가에 대해서는
0: 네.
1: 국민 여론도 좀 분분한 것 같고 뭐 여론이 확 기울진 않은 것 같잖아요.
0: 네.
1: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견이 있는 거고 또 하나 이 연결하자면 정말 국민들이 모르실까 혹은 표심에 영향이 없을까 그렇지 않은 걸로 지금 밝혀지는 영향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도 많고요. 네. 이 유탄을 사실 전국의 민주당 후보가 좀 공이 맞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특히 저는 김용남 후보가 좀 정통으로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김용남 후보가요?
1: 아, 그렇죠. 최근에 여론조사들이 네. 뭐 앞순서에도 얘기하셨던 것 같긴 네. 한데 약간 그 얘기 될까요? 여론조사 하나만 네.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0: 어디 거요? JTBC?
1: 그렇죠. 아, 26대 23 그거. 최근에
0: 바뀐 거 아,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까 소개했습니다.
1: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조국 대표가 한번 1등을 네. 하신 거죠.
0: 네.
1: 그 결과를 보면 김영남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기고 그 외 지지선영 유권자한테 졌습니다. 이거는 정치 저관여층 무당파 국민들한테 저는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 이런 게 발동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3당 후보에게 국힘도 싫고 민주당은 싫고 했을 때 3당 후보에 가는 그 어떤 현상인데요. 지난 총선 때 비례가 그 조국혁신당에 대한 네. 압도적인 비례가 있었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이슈는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를 박성주 의원님께도 드리고 싶네요.
0: 사실 이게 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뭐냐 우상호 후보도 이제 하는 얘기 아닙니까?
1: 그러니까요.
0: 네, 정무수석 지내신 분이
1: 우상호 후보 뒤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0: 네. 무슨 얘기예요 지금?
1: 아까 그러니까 저를 욕하지 마시라고.
0: 아, 우상호 후보도 한 얘기다.
1: 그렇죠.
0: 네.
1: 사실 이제 더 명시적으로 민주당 측에서 지금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도 나왔지만 좀 더 명시적으로 원점 재검토 발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꽤 여러 두고 선거 내내 어떤 추격의 빌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우리는 이제 메시지 분석이니까.
1: 그렇죠.
0: 이게 제가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대통령 메시지라면서 얘기를 했을 때.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라고 했을 때 내용은 문제가 없다는 거냐 바로 나왔고 그치. 그런 류의 제목으로 신문 사설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김용남 의원한테 인터뷰에서 물어봤더니
1: 신묘한 해석이었죠.
0: 수기가 있지 않냐. 내용도 검토해야 된다. 그쵸. 이렇게 나왔었고 그걸 우리가 다뤘었는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한병도 의원이 원내대표 다시 하면서 내용까지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단어 두 글자가 더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차이가 확실히
1: 엄청나죠.
0: 인 거죠.
1: 사실 이제 뉴 이재명 혹은 이걸 지켜보는 그 무당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강훈식 저번에 비서실장이 재판 중지법 당시 나와서 탁 선을 그었던 그 장면을 기대하신 분이 많았을 거긴 합니다. 그런데
0: 네.
1: 이번에는 좀 그런 메시지와는 달라서 네. 좀 더 영향이 더 클 것 같아요.
0: 네.
1: 사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그 지지율이 늘 디커플링 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이번에는 조금 동조화되는
0: 네.
1: 안 좋은 방식으로
0: 청와대에서 정리를 못 해주니까
1: 그렇죠.
0: 대통령의 지지율도 약간 빠질 가능성이 이것 때문에 생긴다.
1: 요즘 빠지는 그 추세도 있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 당 측에서 혹은 이 선거를 준비하는 측 입장에서는 다른 해례본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숙이라는 말이 있으니
0: 예.
1: 우리가 원점 재검토하겠다.
0: 네.
1: 그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지금 격전지들이 다 굉장한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간명해요. 대통령 되더니 자기 재판 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0: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박성준 의원보다 오히려 홍익표 정무수석의 그 메시지가 조금 더 실기한 부분이 그러니까 어차피 저기는 뭐 당론은 아니라고 얘기하면 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통은 청와대에서는 아 이거 입법은 국회 사항이라고 이제 핑퐁을 하긴 하는데 사실 대통령 본인도 같이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1: 그쵸.
0: 강하게 얘기하려면 이런 거면 나 거부권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센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내용은 뭐 존중하나 네. 시기와 절차만 문제다라고 했을 때
0: 그렇게 했을 때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1: 그렇죠. 이번에 지금 그렇게 네. 된 거죠. 그래서 당에서 좀 수습하는 모양새긴 한데 뭐 말씀하신 대로 꼭 당뿐만 아니라 청와대 측 인사에게서도 이런 식의 좀 정리를 하는 멘트는 필요하지 않을까
0: 추가적으로 싶습니다. 필요하다.
1: 그렇죠.
0: 청와대 전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평론가 이석현의 고언이었습니다.
1: 예, 근데 김부겸 네. 후보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나올
0: 그래요. 때. 김부겸 후보의 그 메시지 보셨죠?
1: 동지를 다.
0: 예, 신중히 해달라.
1: 그렇죠.
0: 굉장히 완곡하게 그 김부겸의 스타일대로 메시지가 나가는데 그 메시지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1: 그렇죠. 그 김부겸다운 메시지인 것 같고 저는 요즘 김부겸 후보의 페이스북을 많이 보는데
0: 네.
1: 직접 거의 다이어리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글이 좋긴 합니다. 매우 진솔하고 절박하고 그래서 그 기조대로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도 하정우 후보는 김부겸과 동기화되라. 정청래 대표 말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때 그 쉬운 건 아니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원투데이에 되는 일은 아니죠.
0: 예. 그럴 때 그럼 예를 들면 철새 평론가의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아하.
1: 그렇죠. 이제 저와 이제 계약을 단가를 맞추고. 근데 아니야. 사실 하정 후보 얘기 잠깐만 하면 네. 원래 선거를 하면 아침에 그런 공보팀이나 메시지팀과 기조회의를 하긴 합니다.
0: 네.
1: 근데 그게 너무 요즘 없는 그런 있나 싶은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뭐 국조 이번에 공소취소 특검 관련해서도 네. 국회의원 되면 생각해보겠다.
0: 아.
1: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번 최근 근래 선거에서 그런 메시지 대응은 좀 신묘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준비가 안 된 이제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서포트나 이런 게 좀 빨리 정비가 돼야
0: 그러니까 AI 분야의 전문성은 검증됐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특히 가장 지금 첨예하게 된 이슈에 대해서는 좀 학습이 덜 돼 있거나
1: 그런 인상을 주는 거죠.
0: 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메시지
1: 뭐
0: 관리다.
1: 되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강점을 갖고 계시지만 이분이 뭐 미국 대사관에서 AI 뭐 보좌관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0: 네.
1: 청와대의 수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 비서관도 아니고
1: 그렇죠. 대통령의 어떤 가장 지근거리에서 대통령 관련 사안을 다 보시고 또 회의도 참석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약간 비례대표 17번 정도가 하실 말씀입니다.
0: 비례대표 17번 명예훼손
1: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은 네. 그런 전문성만 얘기해도 네. 큰 문제가 안 된다. 비하라니요.
0: 네, 알겠습니다. 부산 간 김에 한동훈 정영근과 관련된 메시지들 한번 일별해 보시죠.
1: 요거 재밌습니다. 네. 제가 이제 뉴 이재명 평론가로서 간만에 뉴 한동훈이라는 오해를 좀 풀 수 있는
0: 네.
1: 저거 놀리시더라고요.
0: 네.
1: 자, 한동훈 후보 후원회장의 정형근 전 의원이 됐습니다.
0: 네.
1: 사실 앞서 그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분 한국 정치사에 좀 유명한 분이긴 합니다.
0: 네.
1: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여러 시국 사건에 앞장섰던 안전기획부 공안검사 출신이고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그 해프닝이나 논란들이 있으나 제가 사생활이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0: 네.
1: 근데 최근 12.3 계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소위 이제 윤어게인 세계관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셨던 분이긴 해요.
0: 네.
1: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는 좋지 않은 선택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적으로도 오늘 대응 메시지를 보니까 후원회장 뽑는 선거 아니다. 후보는 나다. 이거는 좀 궁색한 거죠.
0: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정영근 후보의 뭐 메시지를 저희가 가지고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영근 의원이 한동훈 후보의 후원회장이 됐는데 과거 이력은 약간 윤회견에 가까운 거였고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가 픽을 해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한동훈 후보가 내 선거다. 후원회장 선거가 아니다. 요 메시지가 어떠냐에 대한 평가죠, 지금.
1: 그렇죠. 네. 그 메시지가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0: 네.
1: 일단 이 후원회장을 한 선택 자체가 좀 안 좋기도 했고
0: 네.
1: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좀 얼마든지 다른 방식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지 선언을 받는다고. 어떤 원로들의 지지 선언 안에 좀 묶어 계시면
0: 네.
1: 그럼 크게 한 명 한 명의 집중은 덜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고 지지 선언을 해버리면 후보 입장에서 설명 안 해도 돼요.
0: 네.
1: 하신다는데 어쩝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만인데 후원 회장으로까지 모셔버리니까 이렇게 자꾸 후보는 나다. 그리고 계속 물어보지 오신다. 말꼬리 잡으신다. 이러면서 약간 좀 감정적으로도 반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조금 정통 이제 올드스쿨 선거로 가셔야 되는데 약간 이제 자꾸 이제 뭔가 빅 이벤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큰 기술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이제는 올드스쿨로 가셔야 된다.
0: 원래 이석환 평론가는 시민들은 한 번씩 기회를 준다.
1: 그렇죠.
0: 한동훈 후보에게 이번이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당선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평론가였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예.
1: 검증당한.
0: 여전히 예, 그 취지는 유지하고 계시다.
1: 아직까지는 초반에 예. 지지율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럼 뭐 잘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3당 후보로서 20% 5%까지 요즘 뭐 나오기도 하는데 내외를 유지한다는 건 뭐 엄청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0: 네.
1: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한두 번의 행운은 좀 따라야 되고 그런 면에서 하정우 후보가 지금 정청의 대표에게 최근
0: 네.
1: 오빠 봉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런 면에서 여러 운도 좀 달라주고는 있는데
0: 네.
1: 마지막 몇 가지 운은 필요할 것이다.
0: 네.
1: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0: 그렇군요. 25%는 아까 제가 언급은 잠깐 했습니다만 메타보이스 리서치 레보이로 JTBC에서 한 5월 4일부터 5일까지 부산 북구가 18세 남녀 500명이 했던 여론조사고요. 하정우 37, 박민식 26, 한동훈 25. 그런데 무선 전화 면접 방식이었고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 정도면 다 이제 오차 범위 이내 어떤 걸 해도
1: 그럼요.
0: 1%면 그냥 뭐 그렇죠? 2-3%에서 6%까지는 다 오차범위 이내긴 합니다만 박민식 후보랑 어쨌든 25%는 일단은 유지를 하고 있다.
1: 그쵸.
0: 이건 어떤 거는 높게 나오고 또 낮게 나오고 이게 그러게요. 제일 낮게 나온 거 중에 하나
1: 그쵸, 뭐,
0: 보여지긴 합니다.
1: 뭐 유선을 얼마 넣냐 마냐로 뭐 네. 그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요 여론조사가 갑자기 딱 들어가지고 제가 또 당황했습니다. 요즘 굉장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1: 아, 그래요? 네. 실제로 그 경고 같은 걸

0: 들어오진 않죠 아직은.
1: 아, 뭐 조금씩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아, 정확히 몰라요. 우리 서지훈 PD가 저한테 아. 다 얘기해 주지는.
0: 아, 네, 훌륭한 제작진이네요.
1: 네, 제가 뭐 이렇게 예민할까봐 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선수 보호 잘 네. 되고 있습니다.
1: 마지막 뭐가 있죠?
0: 정청래 대표의 소식입니다.
1: 네,
0: 계엄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정청래 대표가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네. 가서 하신 말씀입니다. 연평도 수용시설을 특검팀이 최근에 갔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1: 네.
0: 노상원 수첩에 나왔던 그 수집소입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수용을 할 예정이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1: 네.
0: 그래서 정 대표는 이제 발언 도중에 감정이 북받쳐 오르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이게 엄청난 뉴스는 아닌데요.
1: 네.
0: 좀 뭐랄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민주당 전당대회라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1: 네.
0: 다소간의 좀 위기의 계절 아닙니까? 오빠 호소인이 돼서.
1: 위기 때문에 좀 더 과잉된 표현을 쓴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0: 근데 아니면 가장 익숙하고
1: 네.
0: 뭐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1: 네.
0: 좀 내란종식 프레임으로
1: 네.
0: 다시 좀 가져오려는. 왜냐면 지금 지지율이 붙는다는 얘기도 많고
1: 네.
0: 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1: 그럼 다시 근데 계속 내란 프레임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조금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이게 확장성에 오히려 한계는 없을까요?
0: 사실 원래 처음에는 내란 프레임을 안 해도
1: 네.
0: 국민의힘 심판 선고가 주였습니다. 장동의 코에 대해서.
1: 네.
0: 근데 어느 순간 최소 현재 분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애를 쓸 것 같은데 저는 잘 안 먹힐 것 같긴 한데.
1: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평론가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잠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천?
7: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6: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6: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0: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9: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1: 네, 5월 8일 김주대 뉴스 정면승부 마칠 시간입니다. 어버이날로 오늘 오프닝 했는데요. 아직 저도 아버지한테 전화를 안 했습니다. 오늘 못 뽑고 내일 뵐 것 같은데 다들 전화라도 꼭 합시다. 저한테 하는 다짐입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3: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14: 고양 특례시.
15: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16: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공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17: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길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18: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9: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강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2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1: YTN i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파란 하늘에 공기도 깨끗해서 오늘은 바깥 활동하기에 좋은 하루였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요. 경북 지역은 건조특보까지 내려져 있는 만큼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5도 안팎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 한낮에는 23도 예상이 됩니다. 퇴근길 긴 구간 정체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한강대교에서 천호대교 지날 때까지 쭉 밀리고 있는데요. 천호대교로 목간 지점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하남 쪽으로 이동하는데 대략 1시간 40분 정도 소요가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반대편 공항 쪽으로도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도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시속 2, 30km 미만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그림 청탁

0: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청탁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제공된 사실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인정하며 1심의 무죄 선고는 사실 법리 오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할 당시 부적절한 처리 과정을 확인했다면서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일련 국민권익위원장은 자체 조사 결과 당시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심야 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당시 사무처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했던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할 정도의 비난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0: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를 지방선거 뒤로 미룬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 검사 등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자들을 대거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1: 국민의힘은 모든 건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를 위한 것이라고 맞섰는데 여권의 실언도 부각하면서 공세를 폈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2: 대장동부터 대북 송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범 여권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를 나란히 찾았는데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는 물론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이 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 출석을 했어도 선서를 거부하는 등 국회
4: 이건태 민주당 의원입니다.
3: 협조하지 않은 증인들입니다.
2: 청와대까지 나서 특검법 추진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속도 조절을 요구했음에도 강경 드라이브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 여권 내에서도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핵심 쟁점인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두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부터
5: 격렬한 토론을 거쳐서 내용이든 시기든 방식이든
4: 이소영 민주당 의원입니다.
5: 새롭게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2: 특검법에 대해 할 말이 있지만 참는다. 다만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후보들을 주목받게 하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면 특검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명분쌓기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보수층 결집이자 지지율 반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은 공소취소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여당 의원 발언을 겨냥해선 연일 오만하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6: 한마디로 국민을 무지몽매한 소위
4: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2: 이 밖에도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발언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여권의 실언 부각에 집중했습니다.
7: 민주당 구미시장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이
4: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입니다.
7: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투표로 엄중히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8: 양측 모두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기보다 상대의 실수를 파고드는 데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작은 실수가 나비효과를 일으켜 판세를 뒤흔들진 않을지 선거가 아직 20여일 남은 만큼 표심을 흔들 변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1: 박상용 검사가 특활비 술판 대변 의혹을 제기한 전현직 의원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박 검사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1천만 원에 대해선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튜버 강성범 씨와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밖에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영교 의원 등 6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9: 이번 주말 말 그대로 완연한 봄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주말 내내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는 가운데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고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3도, 모레는 25도까지 오르는 등 날이 점점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에는 날이 꽤 쌀쌀하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하시는 분들은 큰 일교차 염두에 두고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맑은 날씨 속에 전국적으로 자외선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강한 자외선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서부 곳곳에,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는 수요일에도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과 이란 남부에서 잇따라 대규모 교전을 벌였습니다.
1: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휴전이 위태로운 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2: 밤하늘에 번쩍이는 불빛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이란 매체는 미군 공습으로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섬에서 폭발음이 잇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게슘섬의 바흐만 부두가 공격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휴전 기간에도 대규모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자위 차원에서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요격하고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전은 미군의 이란 유조선 공격이 발단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해상 봉쇄 위반을 이유로 이란 유조선을 전투기로 타격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휴전 위반이라며 미 군함을 겨냥한 공격을 벌인 겁니다.
3: 미국 침략군이 유조선을 공격해 이란은 호르무즈 일대에서 작전 중이던 적군 부대에 미사일을 발사해 해퇴시켰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미 구축함 세 척을 공격했지만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공격은 가벼운 경고였다며 휴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 우리는 이란과 협상 중입니다. 미 구축함 세 척이 호르무즈를 통과했는데 큰 충돌이 있었지만 그들을 박살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하지만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미국이 상습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0: 이란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거대한 섬광이 솟아오르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7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협상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란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합의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합의를 거부하고 휴전이 종료되는 상황에 대해선 이란에서 거대한 섬광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빨리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8일 정오,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1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을 합니다. 백악관은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 계획을 담은 일정표를 공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내용으로 연설을 할 예정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휴전 합의로부터 한 달째 이루어지는 만큼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들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0: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진 HMM 소속 나무호가 예인선에 이끌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향해 도착했습니다. HMM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24분쯤 나무호가 두바이 항에 접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소방청에서 파견돼 두바이에 도착한 정보조사단은 나무호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무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란군의 공격 여부에 대해선 이란 내부에서조차 엇갈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우리 정부는 이란의 특사까지 파견하며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호소해 왔는데 이란 측의 공격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 외교적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홍상규 기자입니다.
4: 나무호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이란과의 관련성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성명까지 내고 한국

0: 선박 피해와 이란 군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란 국영 TV에서는 정반대 주장이 나왔습니다. 칼럼을 통해 한국 선박이 자신들의 해상 규칙을 위반했다고 적시하고 이를 겨냥한 공격이라고 밝힌 겁니다.
1: 어떤 선박이든 호르무즈를 통과하려면 이란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정치 담당 부사령관입니다.
0: 그러나 항적 등으로 볼 때 나무호가 이란의 지시를 어기고 독자 행동을 했다는 정황은 없습니다. 또 아직 외부 충격 흔적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 폭발음과 물보라가 이제 관찰됐다고 이제 하는 점은 이제 외부 충격 가능성을
1: H&M 해상 노조 위원장입니다.
2: 기뢰로 의심된다, 조심해라라는 이제 항행 안전 뭐 경보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했었으니까.
0: 정부는 전쟁 이후 여러 차례 외교장관 통화뿐 아니라 직접 특사까지 보내 이란 측에 한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당부해 왔습니다. 이란 측도 전쟁 초기부터 한국은 적대국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우리 정부로부터 선박 정보까지 공유받은 상황.
1: 한국은 이란의 적대국이 아닙니다. 다만 이란 정부와 군의 조정이 있어야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한 이란 대사입니다.
0: 정부는 조사를 지켜본다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이란의 공격으로 확인될 경우 외교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3: 미국이 제시한 종전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미군이 중단했던 상선호위 작전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4: 하지만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은 더 버틸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사태 장기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5: 미국이 이틀 만에 중단했던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작전 해방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미군 항공기의 자국 기지와 영공 사용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작전 재개 여건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사우디의 강한 반발로 작전이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간 추가 통화로 작전 장애물을 없앤 거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대규모 전투 작전을 재개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페거세스 미 국방부 장관입니다.
5: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는 이란이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은 더 버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더욱 급진화하면서 내부 탄압을 강화하며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를 갖췄다는 겁니다. 또 미사일 전력의 70% 이상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미사일의 80%가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1: 이란의 미사일은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일부는 남아있는데 아마 18에서 19% 정도로 이전과 비교하면 많지 않습니다.
5: 배와 배 사이로 기름을 옮겨 싣는 이른바 북한식 선박 간 환적으로 원유를 팔아 전쟁 자금줄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끈질긴 생명력이 확인되면서 다음 주 중국 방문 전까지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직전 탈출한 유조선 오데사호가 원유 100만 배럴을 싣고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4: 네, 우리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속속 들려오면서 원유 수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6: 충남 서산 대산항의 해상 계류 시설에 유조선 한 척이 정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두 번째로 봉쇄되기 직전 탈출해 우리나라에 도착한 몰타 국적 유조선 오데사호입니다. 오데사호는 봉쇄 직전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통제선을 돌파한 뒤 지난달 17일 해협 바깥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에서 다시 포착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기간 해협이 잠시 열린 틈을 타 빠져나왔습니다.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건 지난 3월 이글 벨로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5대 4호가 실어온 원유는 100만 배럴, 우리나라 하루 사용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원유는 송유관을 통해 하루 동안 하역된 뒤 정제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대신 우회 항로인 홍해를 거쳐 우리나라로 향하는 선박들의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홍해를 통과한 유조선이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전남 여수에 도착했고 다른 세 척도 무사히 국내로 향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두 달을 넘긴 가운데 원유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7: UAE 특사 성과로 확보한 2,400만 배럴 물량은 현재 차질 없이 국내 도입이 진행되고 있고 대체 경로인 사우디 얀보항을 통한 물량의 도입 원활한 도입을 위해 산업부는 해수부와 함께 통항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6: 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이전처럼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원유 수급 불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우정입니다.
3: 이란이 주장해온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굳히려는 취지에서 최근 페르시아 걸프 해협청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 CNN 방송에 따르면 이란은 새로운 정부기관으로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발족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을 심사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해협청은 선박 정보 신고 신청서를 발급해 모든 선박이 안전한 항행을 보장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4: 미국과 걸프 지역 동맹국들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 방해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재차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을 보인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바레인이 작성한 유엔 결의안 초안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공격과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해협 개방을 위한 무력 사용 관련 문구를 조정하고 인도주의 지원 내용을 추가하면서 결의안 재추진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중국이 먼저 방중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을 특별 예우하며 미국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4: 하지만 세부 정상회담 의제에는 말을 아끼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0: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상원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에 온 스티브 데인스 의원. 친 트럼프 계열 정치인이란 걸 의식한 듯 중국 권력 서열 2위와 3위까지 나서 특별 예우를 했습니다.
8: 중국은 각 방면에서 미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길 바랍니다.
0: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략 경제 행상대로 떠오른 중국 견제 성과가 절실합니다. 당장 표면에 드러난 단순 숫자로 대중 무역 적자부터 만회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와 애플, 엑손 등 기업인들을 방중 수행단에 초청한 배경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미국산 콩과 보잉 항공기 수출 정도를 얻어내는 데 그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중국의 반격에 막힌 데다 중동 휴전협상에서도 나름 빚을 진 탓입니다.
8: 지금의 이란 분쟁에서 더 나은 평화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상원 의원입니다.
0: 중국도 자국을 옥죄는 미국과 대화가 달가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 새로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마냥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출 주도 경제인 만큼 G2 사이 충돌은 피하고 국제 무역 질서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중국이 미국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구체적인 회담 의제엔 말을 아끼는 까닭입니다.
8: 당신의 구체적 질문에 관해선 지금 드릴 정보가
0: 다음
8: 없습니다.
0: 주 안방에서 손님을 맞는 시진핑 주석은 적당한 선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맞춰주면서 타이완을 비롯한 핵심 이익 개선 양보를 유도할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3: 이란 전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레오 14세 교황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중동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4: 미국은 강력한 관계를 부각하면서 관계 회복을 모색했지만 교황청은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9: 스위스 근위대의 영접을 받으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교황청에 들어섭니다.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레오 14세 교황과 인사를 나눈 루비오 장관. 45분 동안 이란 전쟁과 쿠바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논의했습니다. 평소 운동을 즐기는 교황에게 루비오 장관은 크리스탈 미식 축구공을, 교황은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펜을 선물하며 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기도 한 루비오 장관의 교황청 방문이 관심을 끈 건 이란 전쟁 이후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갈등 때문입니다.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인 레오 14세는 지난달 전능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란 전쟁 종식을 촉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문명 파괴 발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10: 전쟁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증오나 분열이 아닌 평화의 문화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이 범죄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 최악이라며 발끈했고, 자신이 백악관에 없었다면 교황에 선출되지도 못했을 거라며 비난했습니다.
10: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단언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가 인질이 될 것이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9: 여기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까지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교황청 방문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 가톨릭 유권자의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한 화해 시도로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방문에서 미국과 교황청의 강한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교황청은 평화를 향한 쉼없는 노력을 강조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술에 약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모의한 부인과 이 여성이 일하던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가 혼술을 즐기는 걸 노려 10여일 전부터 약을 탄 소주병을 피해자 집 냉장고에 넣어뒀던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11: 경찰이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부인인 40대 여성 A씨와 A씨가 일하던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술에 약을 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달 25일쯤 약이 든 소주병을 피해자 집 냉장고에 넣어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평소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혼자 마시던 피해자의 습관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살인을 실행하려 했다고 보고 최초 적용했던 살인 예비 혐의를 살인 미수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A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B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던 중 두 사람의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피해자 술에 약을 타자며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해 하루 만에 A씨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술에 탄 약물의 성분 감정을 의뢰하고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10대들이 서로 폭행하는 영상이 SNS 계정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돈벌이가 목적인데 폭력적인 영상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조경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2: 10대 두 명이 뒤엉킨 채 주먹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이고 주변 친구들은 이 모습을 촬영합니다. 상남자 환영, 국내 싸움 영상 1위를 내세운 SNS 계정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개설 한 달여 만에 팔로워 5천 명을 넘어선 이 계정은 이미 청소년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13: 여자애들이 막 싸우는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기해.
14: 중학생 A군입니다.
15: 봤는데 때리는 장면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12: 운영자는 코인 또는 현금을 주고 싸움 영상을 사들여 SNS와 텔레그램 싸움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 가격은 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확인됩니다. 취재진이 싸움 영상을 제보하겠다고 하자 싸움 당사자의 나이와 사는 지역, 싸운 경위를 묻더니 영상을 검토해 최소 5천 원부터 지급하겠다고 안내합니다. 이렇게 게시된 영상은 한 달 사이 40건이 넘는데 수만 조회수는 기본이고 이미 100만 조회수를 넘긴 영상도 여러 건입니다.
16: 결국은 성인기에 이르러서 이제 사회적 폭력이라든지

0: 의지대학교 병원
1: 얼마든지
0: 정신건강의학과
2: 전문가들은 또
0: 교수입니다.
2: 돈벌이를 목적으로 일부러 싸움 영상을 찍거나 싸움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폭력이 콘텐츠로 소비되고 수익 모델로 악용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폭력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는 만큼 마땅한 제재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최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명조끼조차 없이 급류에 투입됐던 최상병 죽음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약 3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과정을 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집중호우 실종자를 찾겠다며 맨몸으로 급류에 들어갔다 숨진 최상병.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1사단장 등 작전 지휘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마친 수사 결과가 하루아침에 번복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5: 해병대 사령관님께서 직접 메모한 법무관리관의 부당한 지시, 혐의자를 다 빼라.
0: 박정훈 전 해병대
5: 기록만
0: 수사단장
5: 남기면 된다.
0: 변호인입니다.
5: 경찰에 평가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4: 이른바 VIP 경로설도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사단장까지 처벌하느냐며 화를 낸뒤 경찰로의 수사 이첩이 보류됐다는 의혹입니다. 여기에 임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민간인 로비 의혹까지 터져나왔고 결국 특검이 닻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후 특검은 150일간의 수사를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6: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특검 구성원 모두를 한치의
0: 김영현
6: 여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0: 특별검사입니다.
6: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4: 수많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거쳐 최상병 순직 약 3년 만에 나온 임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에 대한 사법부 첫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수사 외압에 관여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의 재판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병대 지휘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선고는 정점인 윤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최상병의 어머니는 임성근 전 1사단장에게 선고된 징역 3년이 너무 가볍다고 호소했습니다. 최상병 어머니 A씨는 오늘 오전 이뤄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전 사단장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1심 선고를 듣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전 사단장 등 자신들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지휘관들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며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선고 직후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서도 형량이 너무 적다고 호소했는데 재판부가 법정을 나간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씨에게 건네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감정까지 진행된 그림은 진품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준혁 기자입니다.
7: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는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100만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김 전 검사가 지난 2023년 2월 이우한 화백의 점으로부터 연작 그림 한 점을 김건희 씨에게 건네며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혐의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술품 중개인 강모 씨의 증언이 오락가락한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본 1심과 달리 김 전 검사 특유의 경상도 억양까지 묘사하는 등 강 씨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림은 김건희 씨에게 제공됐다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자 다른 물품과 함께 김 씨 오빠의 장모네 집으로 옮겨진 거로 봤습니다. 법정 감정까지 진행했던 그림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진품이라는 감정에 손을 들어줬고 가액도 특검이 주장한 대로 1억 4천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8: 결론을 정해놓고 좀 거기에 끼워 맞춘 느낌이 많이 들고요. 도저히
0: 김상민 전
8: 뭐 그림이 전달됐다거나
0: 검사입니다.
8: 그림이 진짜라는 게 증명됐다고 좀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7: 특검으로서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에 이어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까지 유죄로 뒤집는 데 성공하며 반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이틀 연속 이어진 외국인의 매도세.

0: 에도 코스피가 7,500선 턱 밑에서 장을 마감하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의 기계체조 영상에 상승세를 보이던 현대차 그룹주는 미국 법원이 글로벌 10%의 관세를 무효로 판결하면서 동반 급등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 로봇이 허리를 숙이더니 땅에 손을 짚고 다리를 들어올리며 물구나무를 섭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360도를 회전하며 기계체조 동작도 선보입니다. 기존의 화제를 모은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연구형 모델이 아닌 개발형 모델의 첫 작동 모습입니다. 지난 6일 영상 공개 이후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여기에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현대차 그룹 관련주는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7.2% 상승했고 기아는 4.4% 올랐습니다.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도 각각 8%와 15% 넘게 폭등한 데 이어 현대오토에버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8% 내린 7,353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순매도에 나섰지만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받으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7,310선까지 내려갔지만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7,498의 거래를 마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1% 하락한 반면 SK하이닉스는 1.9% 오른 168만 6천 원으로 최고치를 재경신했습니다. 코스닥도 한때 하락세였지만 낙폭을 반납하며 0.7% 상승한 1,207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458.5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1,471.7원으로 급등하며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충돌 재개와 이틀 연속 이어진 외국인 대량 매도에 원화 약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2: 유가가 전쟁 이전에 하고 비교해보면 그래도 30%, 40% 이상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환율이 쉽게 안정되지 못하고
1: 다만 외국인 주식 순매도는 증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고 전쟁 이슈는 변수보다 상수로 해석되는 만큼 전쟁이 더 확전되지 않는다면 환율은 내림세를 보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네, 앞으로 일 단위로 사용하던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쪼개서 사용 가능한 연차 범위를 설정해야 하고 시간 단위 기준의 경우 향후 시행령을 통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차로 4시간 근무할 때 근무 중간에 반드시 30분의 법정 휴게 시간을 갖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서 근로자가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바뀝니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술병에 경고 문구와 그림이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11월 9일부터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문구와 그림을 추가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음주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그림을 술병에 표시하게 됐고 경고 문구 글자도 확대해야 합니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여야 모두 본격적인 선거지원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말도 탈도 많았던 공천 작업을 대부분 마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버이날을 맞아 일제히 여의도 국회 대신 현장을 찾았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3: 어버이날 아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우유 배달 봉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골목골목 어르신이 홀로 사는 집을 돌며 우유 주머니를 채우고 안부를 여쭙습니다.
4: 독거 노인들, 독거 고독사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걸 통해서
5: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4: 또 어떻게 사시나 보살펴 드리기도 하고.
3: 연임 후 첫 현장 일정에 나선 한병도 원내대표는 보궐선거가 열리는 경기 하남갑을 찾았습니다. 층층 규제 속 20년 가까이 빈터로 남았던 옛 미군기지 앞에서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이광재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6: 핵심 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원내대표 직속으로 지역 수건 과제 입법 지원 TF 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3: 충남 공주부여 청량을 끝으로 열내고 재보궐

0: 공천까지 마무리 짓고 선거 지원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곧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공식 전환할 계획입니다. 공천 내용 속 현장 행보에 주춤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부분 지역 후보를 확정 짓고 본격적으로 유세 지원에 뛰어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버이날 돌봄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사회복지관을 찾아 고령층 표심을 두드렸는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님, 아버님을 이제 국민의힘이 모시겠다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1: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 그리고 대한민국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0: 다만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 논란으로까지 번졌던 중앙선대위 발족을 두고는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인데 장 대표와 함께 외부 인사를 함께 내세우는 형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폭 행보로 전국을 돌던 정청래 대표에 이어 장동혁 대표도 본격적인 전국 순회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기 색깔이 강한 양당 대표의 지원 유세가 지방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네,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전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참석의 뜻을 밝혔던 진종호 의원은 오늘 YTN에 한 후보 뜻이 그렇다는데 거스르는 일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참석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한 후보는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같은 시각 개소식이 진행되는 만큼 분열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번에는 멀리서 마음만 전해달라고 친한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혁신당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는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춘 후보지만 방송사의 일방적인 TV토론 배제로 권리를 원천 봉쇄당했다면서 부산시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입장문에서 그동안 부산시장 선거에선 4당 후보도 선관위와 방송사 초청토론회에 나왔고 이는 부산이 지켜왔던 민주주의의 상식과 공정 원칙이었다면서 단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천?
9: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5: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불안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2021년부터 최근 4년 동안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 촬영 범죄 신고된 것만 1,900여 건에 달했죠. 범죄 방식도요. 참 어이가 없다 싶을 정도로 기상천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 말이죠.
6: 뭐야? 안 되겠다. 당신 뭐야? 지금 내 사진 찍었지? 화장실 밑으로 찍었잖아.
7: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0: 뭐야 가발 쓴 남자잖아. 여자 화장실에서 뭐 하는 짓이야.
1: 여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비춰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가발을 쓰는 등 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여러 차례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의 범죄 여기서 끝이 아니란 점이죠.
2: 여자 화장실에서 뭐 하신 겁니까? 휴대전화 확인 좀 하겠습니다.
3: 아니 그게 아니 그 사진 안 찍었어요. 아니 진짜예요.
2: 사진이나 영상은 없고 잠깐만 이게 뭐지? 뭐야 녹음 파일이잖아. 아 진짜.
3: 아 그저 그 소리만 듣고 싶어서.
1: 용변 보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갔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일들. 그런데 간혹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아니 아, 촬영 버튼 안 눌렀어요. 아예 안 찍었다고요.
0: 제가 똑똑히 봤어요. 화장실 칸 밑으로 휴대전화 밀어넣는 거.
3: 에 잘못 봤겠죠. 제 핸드폰 다 뒤져보세요. 아 진짜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0: 기가 막혀서 진짜 이렇게 발뺌하겠다.
3: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잘못 들어온 거예요. 아이 진짜예요.
0: 그럼 바로 나갔어야지. 왜 10분도 넘게 있는 건데 왜?
1: 범행이 들통나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찍힌 것 없다, 잘못 들어간 것 뿐이다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촬영물이 남지 않아 피해 여성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상황이라면 법은 과연 어떻게 작동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1: 오프닝에서도 몇 가지 사례 전해드렸습니다만 하나같이 황당하고 듣기만 해도 불쾌해지는 사건들이었는데 자 먼저 어떤 사건부터 짚어볼까요?
4: 보도에 따르면은 일단 감옥에서 출소한 지 약 8일 만에 또다시 여자 화장실에 숨어든 40대 남성의 징그러운 사건입니다. 이 남성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일대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무려 4번이나 몰래 들어갔는데요. 그 이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여성들이 용변 보는 소리를 엿듣고 훔쳐보는 방식으로 자신의 삐뚤어진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거죠.
1: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쾌한 사건입니다만 이런 궁금증 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진이나 영상을 남긴 것도 아니고 그저 소리만 들었다면 그것만으로 처벌이 되냐? 어떻습니까?
4: 네, 당연히 처벌됩니다. 우리 법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라는 게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같은 곳에 침입하면 이 법에 딱 걸리게 됩니다. 이 40대 남성도 결국 이 죄명으로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고 쇠고랑을 찼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촬영 여부를 떠나서 화장실에 들어간 목적 자체가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법적인 평가나 처벌이 달라지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소리만 들은 경우, 더 나아가서 소리를 녹음한 경우, 또 사진이나 영상까지 촬영한 경우 법적으로는 각각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4: 처벌의 무게가 확 달라집니다. 소리만 듣거나 그냥 훔쳐보기만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침입죄가 적용되는데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휴대전화로 사진 혹은 영상까지 찍었다면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라는 아주 무거운 죄가 추가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1: 네, 여기서 이제 녹음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녹음 부분은 그 자체로는 처벌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 안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 사건의 피의자,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심지어 출소한 지 8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실제 어떤 전력이 있었는지 그래서 재판부는 이를 얼마나 무겁게 봤는지 설명해 주시죠.
4: 이 남성은 과거에도 화장실 몰카나 침입 같은 완전히 똑같은 수법의 성범죄를 저질러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징역 1년을 꽉 채워놓고 살다 나와놓고선 세상 빛을 본 지 단 8일 만에 또 똑같은 짓을 시작한 겁니다. 재판부도

0: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침입해 죄질이 너무 나쁘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1: 그런데 이런 사건들 보면 이 형을 살고 나와서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이번 사건도 그랬고요. 그렇다면 출소 전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치료가 있는지 아니면 출소 이후 관리 감독은 혹시 가능할지 그렇지 않다면 형을 마치고 나온 뒤에 또 같은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0: 물론 제도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재판부도 재범을 막기 위해 실형 1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그리고 5년 동안 아동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다른 사건을 보면 전자발찌를 차고 야간 외출 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에서도 대낮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카 범행을 시도한 성범죄자도 있었거든요. 제도가 있어도 뚫리는 구멍이 있으니 출소 후 관리 감독을 지금보다 훨씬 촘촘하고 매섭게 조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이번엔 오프닝에서 소개했던 또 다른 유형의 사건으로 한번 가보죠. 아예 여장을 하고 화장실에 들어간 케이스도 있었죠?
0: 네, 맞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청 소속의 한 남성 공무원이 벌인 짓인데요. 이 사람은 대낮에 아예 가발까지 뒤집어쓰고 완벽하게 여장을 한 상태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쓱 밀어넣어 불법 촬영을 하다가 도망쳤는데 결국 그날 바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이 됐습니다.
1: 네, 이 사건이 비슷한 사건들 속에서도 더 눈에 띄는 건 여장을 하고 침입했던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법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뭐 범행의 계획성이나 고의성을 더 무겁게 보는 요소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는 의문점이 갑자기 생겼는데 만약에 이게 그냥 여장을 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는 트랜스젠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0: 아, 그럼 먼저 본인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했다 이 부분부터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0: 모든 범죄에는 구성 여건이라는 게 성립이 돼야지 범죄가 성립이 되는데 그곳에는 고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이제 형법에 정한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혹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한 상태에서 행동을 하면은 이제 고의라는 요건을 충족을 하는 건데요. 정말 진지하게 마음이 외치는 자신의 양심이 나는 여성이다 라고 하면은 그 고의의 충족 여부는 그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것까지 이제 우리 형벌로 처벌하는 거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저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사건으로 또 넘어가서 가발까지 샀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작정하고 범행을 준비했다는 그런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면 법원에서도 고의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고의성이 아주 짙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형량을 정할 때 가해자에게 훨씬 불리하고 무겁게 작용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1: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직장에서 징계나 해임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직장이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0: 네,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되고요.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경우엔 수사기관에서 소속기관으로 무조건 범죄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식당이나 심지어 친척집 화장실에 몰카를 6곳이나 설치했던 그런 충북의 한 교육청 전직 장학관은 경찰에 적발된 직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범죄도 저지르고 평생 직장도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1: 네, 이게 이제 수사 개시 통보 제도인 거죠. 수사 개시 통보는 공무원이거나 뭐 교원이거나 공공기관 직원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은 징계 수위가 다른 비위보다 훨씬 더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면까지 나온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나저나 이 사건이든 비슷한 사건이 됐든 가해자가 붙잡혔는데 촬영 버튼을 안 눌렀다, 실제 저장된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실제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있지 않다면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까?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0: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수범은 아니더라도 미수범으로는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언론에 따르면은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카메라를 켠 휴대전화를 밀어넣었다가 현장에서 걸렸습니다. 피해자가 폰을 빼앗아 확인하고 포렌식까지 했지만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은 없었죠. 하지만 법원은 카메라 앱을 켜서 밑으로 넣은 행위 자체가 이미 범행에 착수한 것이다 라고 보고 실제 영상이 없어도 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찍힌 게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어도 피해자의 정확한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얼마든지 쇠고랑을 찰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실제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있지 않다면 꼭 따라붙는 말들이 있거든요. 실수로 잘못 들어갔다, 여자 화장실인 줄 몰랐다. 실제 수사나 재판에서도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0: 진짜 화장실이 급해서 실수로 들어갔다가 5초 만에 화들짝 놀라 튀어나온 사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봐서 무죄나 무혐의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또 어떤 남성은 한 달 새 13번이나 여자 화장실에 갔지만 머문 시간이 1분에서 2, 3분 정도로 아주 짧았고 폰에 아무런 영상도 없어서 진짜 볼일만 봤다라는 주장이 인정돼 무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발을 썼다거나 카메라 앱을 켠 정황이 있다면 실수였다는 핑계는 법정에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1: 예, 끝으로 내가 화장실에 갔는데 이런 피해를 당한다 라면 너무 놀라고 당황할 것 같거든요. 피해자 입장이라면 현장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신고나 뭐 증거 확보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짚어주시죠.
0: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과 증거 훼손 막기입니다.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혼자 실랑이하지 마시고 즉시 112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범인들이 현장에서 도망치거나 폰에 있는 메모리를 재빨리 지우고 심지어 카메라를 아예 갖다 버리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한 어린이집에선 원장 남편이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들키니까 자기가 확인하겠다며 메모리 삭제를 시도하고 나중엔 카메라를 버렸다고 잡아뗀 적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한 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범인이 증거에 손대지게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슈프림 팀의 그땐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에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에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평년 기온은 웃돌겠고요.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용인휴게소에서 용인, 마성터널에서 부곡까지 22km 구간에서 쭉 밀리고 있고, 반월터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에 불이 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뒤쪽으로 4km 구간 주춤합니다. 이후로 다시 군자에서 서창까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신월여의 지하도로에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인천 쪽으로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때문에 이 뒤쪽으로 차량이 밀립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월드컵 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청담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요. 성수대교도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는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5: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안녕하십니까. 저녁 8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한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됐는데요. 종전협상 기대감이 고조되던 와중에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여 아슬아슬하게 이어오던 휴전 국면이 다시 위태로워졌습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으면 훨씬 더 강하게 제압할 거라고 경고하면서도 휴전은 유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9: 밤하늘에 번쩍이는 불빛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이란 매체는 미군 공습으로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섬에서 폭발음이 잇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게슘섬의 바흐만 부두가 공

0: 반격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휴전 기간에도 대규모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자위 차원에서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요격하고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전은 미군의 이란 유조선 공격이 발단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해상 봉쇄 위반을 이유로 이란 유조선을 전투기로 타격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휴전 위반이라며 미 군함을 겨냥한 공격을 벌인 겁니다.
1: 미국의 침략군이 유조선을 공격해 이란은 호르무즈 일대에서 작전 중이던 적군 부대에 미사일을 발사해 패퇴시켰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보도입니다.
0: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미 구축함 세 척을 공격했지만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공격은 가벼운 경고였다며 휴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 우리는 이란과 협상 중입니다. 미 구축함 세 척이 호르무즈를 통과했는데 꽤 큰 충돌이 있었지만 그들을 박살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0: 하지만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미국이 상습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2: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한 가운데 이란 외무부가 경고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오늘 SNS에 사자가 송곳니를 드러냈다고 해서 사자가 웃고 있다고 생각지 말라고 썼습니다. 이란이 최근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언제든 군사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셈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종전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미군이 중단했던 상선 호위 작전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3: 하지만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은 더 버틸 수 있다고 평가하며 사태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4: 미국이 이틀 만에 중단했던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작전 해방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미군 항공기의 자국 기지와 영공 사용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작전 재개 여건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사우디의 강한 반발로 작전이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간 추가 통화로 작전 장애물을 없앤 거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대규모 전투 작전을 재개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터 에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입니다.
4: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는 이란이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은 더 버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더욱 급진화하면서 내부 탄압을 강화하며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를 갖췄다는 겁니다. 또 미사일 전력의 70% 이상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미사일의 80%가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1: 이란의 미사일은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일부는 남아있는데 아마 18에서 19% 정도로 이전과 비교하면 많지 않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4: 여기에다 공해상에서 배와 배 사이로 기름을 옮겨 싣는 이른바 북한식 선박 간 환적으로 원유를 팔아 전쟁 자금줄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끈질긴 생명력이 확인되면서 다음 주 중국 방문 전까지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충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소한 일이라며 휴전은 유지 중이라고 밝혔지만 협상이 또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3: 이런 가운데 이란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하와 조롱이 종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5: 종전의 기대감을 키우던 중 또다시 발생한 호르무즈 해협의 충돌. 협상판이 또 엎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사소한 일이라며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을 향해선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무너뜨릴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1: 우리는 이란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우리를 만만하게 본 거죠. 사소한 일입니다. 휴전이 깨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휴전이 끝나면 이란에서 거대한 성광을 보게 될 겁니다. 이란은 빨리 합의문에 서명하는 게 좋을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5: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을 검토 중인 이란은 아직 미국과의 협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충돌은 군사적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이번 충돌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격은 지난 몇 주간 이란의 상대적인 평온을 가져다 준 휴전 체제의 완전한 붕괴 위협을 고조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을 향한 비하와 조롱을 멈추지 않는 트럼프의 태도가 종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을 미친 자들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이란 문명 자체를 위협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1: 우리는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놓을 겁니다. 지난달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5: 전문가들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발언은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이란 지도부가 국내 여론 앞에 최소한 체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한 달이 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8일 정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1시 백악관에서 연설을 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일정을 공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내용으로 연설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2: 호르무즈협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우리 선박 나무호가 두바이 항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3: 폭발 원인이 외부 공격인지 아니면 내부 결함인지 규명될 전망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6: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HMM 소속 나무호가 폭발 사흘 만에 사고 해역을 빠져나와 무사히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기관실 화재 여파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진 나무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조선소 접안을 마쳤습니다. 이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조사단이 나무호에 승선하며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전문가 등 두바이에 파견된 정부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내 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기관실 내부 CCTV 영상 등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선체 안팎과 기관실의 손실 여부를 살펴보는 선박 확인 절차와 선원 면담도 진행됩니다. 두바이 항에 도착한 뒤에도 조사 협조를 위해 나무호를 지키고 있는 승선원 24명은 면담을 마치고 하선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기초 조사를 끝낸 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들의 판단으로 원인 규명 절차를 이어가는데 최대 쟁점은 역시 폭발 원인입니다. 이란의 공격이나 부유 기뢰에 의한 외부 충격인지 아니면 기계 노후화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내부 결함인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7: 단순 화재라고 하면 1차
1: 전정근 HMM 해상노조 위원장입니다.
7: 외부 충격이나 군사적 요인이 이제 쟁점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6: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발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이란 사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YTN 박견입니다.
2: 나무호의 폭발과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란군의 공격 여부에 대해서는 이란 내부에서조차 엇갈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우리 정부는 이란에 특사까지 파견하면서 한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호소해왔는데 이란 측의 공격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 외교적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8: 나무호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이란과의 관련성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성명까지 내고 한국 선박 피해와 이란 군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란 국영TV에서는 정반대 주장이 나왔습니다. 칼럼을 통해 한국 선박이 자신들의 해상 규칙을 위반했다고 적시하고 이를 겨냥한 공격이라고 밝힌 겁니다.
1: 어떤 선박이든 호르무즈를 통과하려면 이란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야눌라 자반이 이란 혁명수비대 정치 담당 부사령관입니다.
8: 그러나 항적 등으로 볼 때 나무호가 이란의 지시를 어기고 독자 행동을 했다는 정황은 없습니다. 또 아직 외부 충격 흔적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7: 폭발음과 물보라가
9: 전정근 HMM 해상노조 위원장입니다.
7: 하는 점은 이제 외부 충격 가능성을 또 시사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기뢰로 의심된다, 조심해라라는 이제 항행 안전 뭐 경보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했었으니까.
8: 정부는 전쟁 이후 여러 차례 외교장관 통화뿐 아니라 직접 특사까지 보내 이란 측에 한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당부해왔습니다. 이란 측도 전쟁 초기부터 한국은 적대국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우리 정부로부터 선박 정보까지 공유받은 상황.
9: 한국은 이란의 적대국이 아닙니다. 다만 이란 정부와 군의 조정이 있어야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입니다.
8: 정부는 조사를 지켜본다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이란의 공격으로 확인될 경우 외교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2: 이란이 주장해온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굳히려는 취지에서 최근 페르시아 걸프 해협청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과 CNN 방송에 따르면 이란은 새로운 정부기관으로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발족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을 심사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해협청은 선박정보 신고 신청서를 발급해 모든 선박이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3: 미국과 걸프 동맹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 방해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압박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재차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해당 초안을 철회하거나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중국은 무난히 미국 측에 편향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주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결국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외교가가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직전에 탈출한 유조선 오데사호가 원유 100만 배럴을 싣고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3: 우리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속속 들려오며 원유 수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송효정 기자입니다.
10: 충남 서산 대산항의 해상 계류시설에 유조선 한 척이 정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두 번째로 봉쇄되기 직전 탈출해 우리나라에 도착한 몰타 국적 유조선 오데사호입니다. 오데사호는 봉쇄 직전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통제선을 돌파한 뒤 지난달 17일 해협 바깥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에서 다시 포착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기간 해협이 잠시 열린 틈을 타 빠져나왔습니다.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건 지난 3월 이글 벨로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오데사호가 실어온 원유는 100만 배럴, 우리나라 하루 사용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원유는 송유관을 통해 하루 동안 하역된 뒤 정제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대신 우회 항로인 홍해를 거쳐 우리나라로 향하는 선박들의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홍해를 통과한 유조선이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전남 여수에 도착했고 다른 세 척도 무사히 국내로 향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두 달을 넘긴 가운데 원유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11: UAE 특사 성과로 확보한
9: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입니다.
11: 현재 차질 없이 국내 도입이 진행되고 있고 대체 경로인 사우디 얀보항을 통한 물량의 도입, 원활한 도입을 위해 산업부는 해수부와 함께 통항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0: 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이전처럼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원유 수급 불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 종전협상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오히려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3: 평화협정은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현장에서는 저강도 전쟁이 일상이 되어버린 무늬만 휴전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12: 미국과 이란 모두 전면전은 부담스럽지만 물러설 수도 없는 외나무 다리에 서 있습니다.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

0: 로 미군을 끊임없이 자극해 협상력을 높이려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압도적 무력 과시와 협상을 병행하며 갈등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묘한 대치 이면엔 각국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겐 중동 리스크를 적절한 수준으로 묶어두는 성과가 필요합니다. 내부 경제난에 직면한 이란 지도부 역시 적과의 대치를 결속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장기화 국면과 판박입니다. 최근 불거진 가짜 악시오스 논란은 이런 혼란을 극대화합니다. 정보를 흘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정보전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공식적인 휴전 발표가 나와도 현장 군인들과 시장은 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1: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협상 없는 현상 유지입니다. 이란은 제재 해제 대신 해협 통제권을 주고 미국은 전면전을 피하는 대치 국면이 굳어질 겁니다. 프리타파르시의 퀸시 연구소 부소장입니다.
0: 결국 지금 상태는 갈등의 해결이 아닌 비용의 상시화를 의미합니다. 양측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호르무즈의 군사적 긴장은 이제 해소해야 할 변수가 아닌 상시적인 뉴노멀로 굳어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평화라는 외교적 수사 뒤에서 호르무즈 리스크는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물류 시스템에 피할 수 없는 기본값이 돼가고 있습니다. YTN 권정입니다.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9: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0: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1: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0: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0: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0: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3: 듀엣토의 더 클래식.
4: 5월 8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5: 맘마 엄마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부릅니다.

0: 5월 8일 금요일 듀엣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의 유슬기.
1: 저는 듀엣의 백인태입니다. 오늘 첫 곡은 맘마, 엄마란 뜻이죠.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였습니다.
0: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1953년 처음 생길 때만 해도 어머니 날이었다고 하는데 왜 아버지에게는 고맙다고 하지 않느냐 이런 항의가 나와서 1973년부터 어버이날이 되었다고 하네요.
1: 좀 섭섭하긴 하죠. 아버지도 돈 열심히 버시고 나! 뭐 이런.

0: 중한 곡인데 가사는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는 가고 없는 그 옛날 그 시절 어머니가 나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실 때두 눈에선 눈물이 마를 날이 거의 없었네. 이제 내 아이에게 마디마디 각각의 선율을 가르쳐 주려니 내 그을린 두뺨 위로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네. 어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의 눈물이 흘러내리네.
1: 팝 음악 중에서는 닐 리드라는 어린이 가수가 부른 Mother of Mine이라는 곡이 있죠. 어머니가 나에게 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어버이날에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 싶네요.
0: 네, 어머니를 제목으로 하는 노래를 두곡 준비했습니다. 드보르잭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르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Mother of Mine, 소프라노 신영옥의 노래입니다.

0: 어머니를 제목으로 하는 노래 두 곡이었죠. 뜨보르작의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소프라노 조수미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Mother of Mine, 소프라노 신효곡 노래였습니다.
1: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곡이 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ABC송으로 잘 알려진 선율인데 모차르트의 피아노 변주곡으로 유명한 곡이기도 합니다.
0: 네, 근데 이 곡의 주제는 아,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라는 제목의 프랑스 민요인데 가사를 찾아보니까 재밌습니다.
1: 어떤 내용이에요?
0: 엄마, 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옆집에 사는 그 남자 때문에 제 마음이 괴로워요. 엄마는 제가 그를 사랑하는 걸 막으실 건가요?
1: 이게 동요 가사라고 하기에는 거의 그 오미오바 피모카노 그 잔니스키키에 나오는 아버지한테 그 남자랑 결혼하는 걸 반대하면 죽어버릴 거예요. 막 이런 내용.
0: 이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도 오페라에서 사용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9세기 프랑스 작곡가 아돌프 아당의 작품인 투우사에서 화려한 소프라노 아리아로 사용됐다고 하네요.
1: 그 곡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아당의 투우사 중에서 아,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릅니다. 저희는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1: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딱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 생각 하나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겁니다. 결국 행복은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더 단단해지는 게 우리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도담소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기로의 이준환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제약회사의 영업관리자로 20년 넘게 일해온 50대 가장입니다. 딸과 아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놓고 10년 넘게 기러기 아빠로 지내왔죠. 조그만 원룸에서 끼니를 대충 때워가며 최대한 돈을 아꼈었고 번 돈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10년간 송금한 돈만 해도 7억에서 8억은 좋게 될 겁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내 아내와 딸이 낯선 타국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만 있다면 희생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SNS 사진을 보는데 씁쓸해졌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미국에서 화려한 파티를 즐기고 골프 교습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시원 같은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버티는데 아내는 제가 보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동안의 제 인생이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그 즈음에 딸이 미국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했죠. 하지만 아내는 생각해보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분명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내는 제가 보낸 돈으로 미국에 작은 집을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차라리 제가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덜 벌더라도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는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 하면서 퇴직할 때까지는 지금처럼 한국에서 돈을 벌라고 했습니다. 순간 제가 가족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끔 미국에 가면 딸은 저를 낯설어했고 아내와 딸이 나누는 미국 생활 이야기에 저는 끼어들 자리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남남으로 갈라서고 제 남은 인생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내가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10년간의 희생과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기러기 아빠 이야기였어요. 사연자분은 한국에서 혼자 힘들게 지내오셨는데 아내는 미국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좀 너무한 것 같거든요. 이준현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이 부부처럼 어느 한쪽에서 호화스럽게 생활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1: 네.
2: 모든 기러기 부부가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같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아내는 미국에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있고요. 이혼소송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2: 네, 소송은 한국 법원에 제기하셔도 됩니다.
1: 네.
2: 지금 사연자님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시고 또 부부의 마지막 공동 거주지가 우리나라였으니 우리나라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1: 네, 두 분 다 한국, 예, 우리나라 국적이 있고요. 지금 사연자분이 아내한테 10년간 7억에서 8억 정도 보냈는데 이거 돌려받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이혼하면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2: 미국으로 송금하신 돈만 따로 돌려받긴 어렵습니다. 기러기 아빠로서 보내신 돈은 일부는 아내의 취미생활을 위해 소비되긴 했으나 대부분은 생활비나 교육비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2: 이런 경우처럼 보내신 돈이 대부분 부부 일상가사를 위해 소비되었기 때문에
1: 네.
2: 이 돈을 그냥

0: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재산 분할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요. 또이 돈만 따로 반환을 구할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여도 문제로 접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기여도 문제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본인이 미국에서 아이는 혼자 키웠다. 그러니까 내가 더 기여도가 높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양육 부분에서는 사연자분이 좀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0: 네, 아내가 타국에서 홀로 아이를 키운 고충은 인정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연자님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는 결국 재산이 누구의 소득으로 주로 형성이 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아내분이 미국에서 별다른 소득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오직 사연자님의 소득에만 의존해서 생활하셨고요.
1: 그렇죠.
0: 네, 또 사연자님이 한국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긴 채 모든 소득을 아내분에게 보내드렸기 때문에
1: 네.
0: 누가 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는지를 따져보면 오히려 사연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돈을 다 벌어서 보내줬으니까요.
0: 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연자님의 소득 자료와 매달 아내분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등을 조회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혼을 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혼을 한 이후에도 지금 사연자분이 아내와 딸에게 부양료 아니면 양육비 계속 보내줘야 되는 걸까요?
0: 네, 우선 부양료부터 말씀드리면 아내와 이혼하신 후에는 부양료를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네.
0: 부양료는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부양의무는 직계, 혈족,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과 같이 기본적으로 친족관계인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와 이혼하신다면 아내와의 친족관계는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그렇죠.
0: 당연히 부양의무도 소멸이 되는 것이고 부양료도 지급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지급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연자님의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하고 성년이 됐다면 아내가 양육비를 요구한다고 해도 거절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1: 네.
0: 아내가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보내주던 생활비가 갑자기 중단이 되면 따님의 학업이나 생활에 큰 지장이 가게 되고 이게 원인이 돼서 따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 따님을 지원하실지는 따님과 직접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사연 내용 중에 아내가 미국에서 집을 샀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집, 이거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요?
0: 네, 외국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중 일방의 소유이고 부부 공동 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1: 네.
0: 다만 그 집의 가치를 얼마나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경우에는 객관적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는 이 자료를 통해서 가치를 평가하고 그게 없으면 감정 평가를 받아서 가치를 평가합니다. 아파트와 달리 주택은 시세 자료가 없다 보니 보통 감정을 통해 가치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1: 네.
0: 문제는 이 사연처럼 주택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감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니 외국까지 가서 감정을 하기도 어렵고 설령 가능한다고 하더라도 출장비 등 감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가 있죠.
1: 네.
0: 그래도 일단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집을 살때 지불한 비용으로 가치를 평가해 달라고 주장해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아내가 주장하는 집의 가치가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가치에 동의해서 일시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장하는 집의 가치가 너무 낮거나 집값이 올라서 현재 시세를 꼭 확인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이럴 때는 해당 국가에서 신뢰할 만한 부동산 가치 평가 자료나 부동산 거래 사이트의 시세 확인 자료라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위자료 이야기도 안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사연자분 10년간 기러기 아빠 생활하면서 외롭게 혼자 살아오셨거든요. 이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0: 일단 안타깝게도 단순히 외로웠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받긴 어렵습니다.
1: 네.
0: 그동안의 별거가 딸의 유학 때문에 부부가 합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고요.
1: 그렇긴 하죠.
0: 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딸이 대학에 입학했는데도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을 거부하고 사연자님이 직접 미국으로 가겠다는 것도 거부하면 지금처럼 돈만 보내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아내의 귀국 거부와 미국에서의 동거 거부가 민법 제840조 2호의 아기의 유기에 해당한다거나
1: 네.
0: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유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보시고 아내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으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내가 미국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연자분이 한국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러기 생활하면서 10년간 보낸 돈은 그대로 돌려받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분의 희생이 컸기 때문에 기여도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미국에서 산 집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을 거부하고 동거를 피한 거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께 드릴 용돈 미리 챙기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흔치 않은 경우이긴 하지만 이 용돈이 증여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부모 자식 간의 금전거래도 엄연한 과세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통념상 흔히 용돈이라고 하면 몇십만 원 정도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큰 돈을 드릴 때는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증여세를 안 물고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돈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5천만 원 안에 어버이날 용돈은 물론이고 매달 보내드리는 생활비까지 모두 합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10년간 5천만 원을 안 넘으면 무조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 명의로 연금이나 월급 같은 충분한 소득이 있는데 자녀가 생활비를 또 보태거나 부모님이 그 생활비를 안 쓰고 모아서 적금을 들거나 주식을 샀다면 그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 증식으로 간주돼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자녀에게 주는 용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인 자녀에게 10년간 2천만 원, 성인 자녀에겐 5천만 원을 넘게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선우정아의 봄처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봄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강원과 충북, 남부지방 곳곳에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일교차는 크겠는데요. 시간대에 적절한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0도로 다소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23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는 조금 더워지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전체적으로 교통 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늦은 시간인데 긴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부간선 도로에는 사고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종암분기점 쪽으로 신내나들목을 지난 지점 2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뒤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사고 지점을 지나서도 하월곡까지는 차량이 밀립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 인천 쪽으로도 2차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 뒤쪽으로 서행 정도는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동호 대교에서 한강대교,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는데요. 강변북로도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를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은 이제는 정체가 대부분 풀린 상황입니다. 다만 올림픽대로는 여전히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강동 쪽으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술에 약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모의한 부인과 이 여성이 일하던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가 혼술을 즐기는 걸 노려서 10여일 전부터 약을 탄 소주병을 피해자 집 냉장고에 넣어뒀던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경찰이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부인인 40대 여성 A씨와 A씨가 일하던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술에 약을 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달 25일쯤 약이 든 소주병을 피해자 집 냉장고에 넣어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평소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혼자 마시던 피해자의 습관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살인을 실행하려 했다고 보고 최초 적용했던 살인 예비 혐의를 살인 미수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A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B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던 중 두 사람의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피해자 술에 약을 타자며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해 하루 만에 A씨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술에 탄 약물의 성분 감정을 의뢰하고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등 6당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했던 헌법 개정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 좌초 책임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에 돌렸고 이후 여야는 개헌이 무위로 돌아간 것을 두고 내탓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4: 투표 불성립으로 좌초된 헌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1야당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전날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에 이어 이번엔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고 나서자 개헌안을 재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5: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만든
6: 국회의장입니다.
5: 개헌 기회를 걷어찼을 뿐만이 아니라 국민께 한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도 같이 걷어찬 것입니다.
4: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 개헌이 최종 무산된 건데 회의장은 곧장 고성으로 얼룩졌고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했습니다. 우 의장은 눈물을 흘리며 본회의 산회를 선언했는데 이후 여야의 장외 설전은 격화했습니다.
7: 개헌을 이렇게 필복까지 동원해서 막을 것은
6: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7: 더 큰 지탄을 받고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8: 역사는
6: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8: 일방적인 개헌 추진 분명히 심판할 것입니다.
4: 이번 개헌안의 핵심인 불법 개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와 관련한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개엄이 성공했더라면 자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며 공개 발언 도중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고
9: 꽃게밥이 되지 않았을까.
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9: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 추진 등 반헌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10: 반헌법적이고 헌법 파괴적인
6: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0: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지금도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본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4: 이번 개헌 시도 역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개헌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은 지방선거와도 맥이 닿아 있는데 내란 심판과 정권 견제를 각각 외치는 여야의 구호는 선거 결과로 평가받게 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개헌 시도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이번 개헌안은 지난 12.3 불법 기업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민적 요구였고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국민께 약속했던 개헌 논의가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된다면서 후반기 국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숨진 최상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호되게 질책했는데 유족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11: 최상병 순직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최상병이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순직한 지 1024일 만입니다. 1심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 내용과 최상병 순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수색 지시가 하급 지휘관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장화 높이까지 입수, 허리 높이까지 입수 등으로 구체화했다고 봤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지나친 현장 지도와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수색하라는 지시에 하급자들이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이 지시나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실종자 수색 작전은 위험 요소 없이 진행됐을 거라며 최상병 순직에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하급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왜곡해 전달한 거라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이는 군 조직 특성상 임 전 사단장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지점이라며 처벌받아도 억울함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이후 최상병 유가족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메시지를 보낸 걸 두고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선고가 끝난 법정을 한동안 뜨지 못한 채 오열했습니다.
12: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습니까? 지휘관 임성근, 박상현, 최진규 끝까지 엄벌 처벌을 원합니다.
11: 임 전 사단장 아래 다른 지휘관들은 금고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3: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씨에게 건네서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감정까지 진행된 그림은 진품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13: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는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100만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김 전 검사가 지난 2023년 2월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연작 그림 한 점을 김건희 씨에게 건네며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혐의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술품 중개인 강모 씨의 증언이 오락가락한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본 1심과 달리 김 전 검사 특유의 경상도 억양까지 묘사하는 등 강 씨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림은 김건희 씨에게 제공됐다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자 다른 물품과 함께 김 씨 오빠의 장모네 집으로 옮겨진 거로 봤습니다. 법정 감정까지 진행했던 그림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진품이라는 감정에 손을 들어줬고 가액도 특검이 주장한 대로 1억 4천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14: 결론을 정해놓고 좀
15: 김상민 전 부장검사입니다.
14: 도저히 뭐 그림 전달됐다거나 그림이 진짜라는 게 증명됐다고 좀 보기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13: 특검으로서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에 이어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까지 유죄로 뒤집는 데 성공하며 반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순직 공무원의 부모님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닌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3: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어버이날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 부부로는 처음 함께 참석했습니다. 행사에는 순직한 소방과 경찰 공무원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자리했는데 이 대통령 부부는 자녀 대신 카네이션을 전달했습니다. 기념식 축사에선 이들을 향해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할 수 없다는 걸 잘 안다며 자녀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신 울먹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6: 국가가 자식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13: 이 대통령은 부모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도 적극 소개했습니다. 시설이 아닌 사는 지역에서 생활하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치매 환자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노인 일자리와 연금 제도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16: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모두 함께 책임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13: 이 대통령은 특히 부모들의 어깨가 가벼워질수록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자녀 돌봄부터 노후 대비까지 국가 책임을 강조한 건데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여야 모두 본격적인 선거 지원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천 작업을 대부분 마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버이날을 맞아 일제히 여의도 국회 대신 현장을 찾았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7: 어버이날 아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우유 배달 봉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골목골목 어르신이 홀로 사는 집을 돌며 우유 주머니를 채우고 안부를 여쭙습니다.
9: 독거 노인들, 독거
6: 정청래 뭐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9: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점검도 하고 또 어떻게 사시나 보살펴 드리기도 하고.
17: 연임 후 첫 현장 일정에 나선 한병도 원내대표는 보궐선거가 열리는 경기 하남갑을 찾았습니다. 층층 규제 속 20년 가까이 빈터로 남았던 옛 미군기지 앞에서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이광재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18: 핵심 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내대표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원내대표 직속으로 지역 수건 과제 입법 지원 TF 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17: 충남 공주부여 청량을 끝으로 14곳 재보궐 공천까지 마무리 짓고 선거 지원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곧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공식 전환할 계획입니다. 공천 내용 속 현장 행보에 주춤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부분 지역 후보를 확정 짓고 본격적으로 유세 지원에 뛰어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버이날 돌봄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사회복지관을 찾아 고령층 표심을 두드렸는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님, 아버님을 이제 국민의힘이 모시겠다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19: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6: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9: 국민의힘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17: 다만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 논란으로까지 번졌던 중앙선대위 발족을 두고는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인데 장 대표와 함께 외부 인사를 함께 내세우는 형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폭 행보로 전국을 돌던 정청래 대표에 이어 장동혁 대표도 본격적인 전국 순회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기 색깔이 강한 양당 대표의 지원 유세가 지방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는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범죄자에 대한 알레르기성 반감이 있다면서 조 후보자가 마치 전부 무죄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지만 어떤 잘못으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는지 유권자들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향해 선 넘는 표현에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여당 후보로서 대세를 형성하지 못하고 여론조사에서 뒤처지자 마음이 조급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3: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서 14억 원을 가로챈 주가 조작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증권사 간부와 인플루언서의 남편, K리그에서 활동한 전직 축구선수까지 조작에 가담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20: 한 증권사 사무실에 남성들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옵니다. 가방 안에는 30억 원에 달하는 5만 원권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 돈은 당시 증권사 부장에게 전달돼 주가 조작에 쓰였습니다. 자신을 영화 작전의 실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기업 사냥 전문가 A씨가 주가 조작을 기획하고 당시 증권사 부장이었던 B씨,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의 남편인 재력가 C씨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K리그에서 활동했던 전직 축구선수 D씨도 이른바 시세조종 선수로 영입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일당은 2024년 12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차명 증권 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와 고가 매수 주문 등을 1,500여 차례 반복하며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89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종목의 주가는 1,926원에서 최고 4,105원까지 올랐고 거래량은 한때 평소에 400배까지 폭증했습니다. 이들은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고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허위 호재성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는데 금감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호재로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도록 가격을 얼마까지 올릴지 등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21: 4,070원을 넘으면 안 돼요.
22: 주가 조작 범법입니다.
21: 지정 날짜가 통장연구 지정 날짜가 2월 4일입니다.
20: 검찰은 이번 사건이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제도

0: 리니언 씨를 시세 조종에 처음 적용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1: 시세 조정의 적발이 좀 가장
2: 신동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부장검사입니다.
1: 정보를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는 제도의 좀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0: 검찰은 총체급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수익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된 원금까지 몰수하고 총책에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5.9도, 습도는 44%입니다. YTN 뉴스 FM.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니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를 전하는 어버이날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아끼고 헌신해 오신 부모님을 뵙고 있으면요,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죠. 자식은 물론이고 또 각자의 부모까지 봉양한 유일한 세대니까 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이 부모 세대는 다른 고민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내 노후가 나의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당당한 부모가 될 수 있게 미리미리 재무적인 기반을 닦아두는 게 참 중요해진 건데요. 가족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또 경제적으로서 당당해지는 게 진정한 가족 사랑법이 되어버린 요즘 이 시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굿모니 굿나이프에서 그 해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수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런 날 나는 앞으로 어떤 부모가 되고 싶다. 나는 앞으로 이런 부모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그중에 하나 경제적으로 자립한 부모이고 싶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하실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어떠세요?
2: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는 좀 유독 자녀들의 경제교육을 어렸을 때 좀 철저하게 하는 편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주택을 구입할 때도 이제 저희 아들들한테 각각 전세계약서를 쓰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 뭐 세뱃돈 용돈 받은 걸 제가 펀드로 운용해 주던 게 있는데 방을 하나씩 내주면서 이 방의 권리는 너희들한테 있고 네 돈 천 얼마에 대해서는 아빠가 전세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네가 이 집을 나가 때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남들이 들으시면은 좀 이게 각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교육적인 측면도 있지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자녀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지원을 해줘서 정작 노후 자금을 준비를 못하면 나중에 애들한테 손 벌려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뭘 해주냐가 아니라 나중에 손을 안 벌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3: 네, 저도 우리 애들한테 농담반 진담반으로 엄마 아빠가 비록 물려줄 게 많지는 않지만 노후 준비는 제법 탄탄하게 되어 있으니까 손 벌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을 종종 하죠. 근데 듣는 자녀들 입장에서도 이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뭐 너희 교육시키고 결혼시키려고 엄마 아빠 노후 준비를 못했으니까 우리 노후를 책임져라 라기보다는 노후는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0: 그렇죠. 물려줄 것도 많고 노후에 자식한테 손도 안 벌리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나이 들어서도 은퇴 이후에도 아플 때도 경제적으로 항상 당당할 수 있는지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여러분들 그런 해답들,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 시작에 앞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재무 고민, 그리고 보험 상담 보장 체크, 노후연금 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상담 원하는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홈페이지에서도 전문가에게 고민 상담 글로 요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 만나봅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상담소
2: 플러스.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에는요, 특별히 한 주간 다 답해드리지 못한 답까지 더하고 더해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로 함께합니다.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분은 휴대전화 끝자리 2651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어느 정도 있고 보니 간병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장녀인 제가 중책을 떠안게 됐는데요. 세상에나 너무 복잡해 머리가 아픕니다. 어떤 보험은 입원만 하면 20만 원이 넘게 나온다고 하고 또 어떤 보험은 간병인이 직접 병원으로 파견 나오니까 자기네 보험이 걱정할 거 없이 가장 좋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떤 간병보험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정의 달에 되게 어울리는 사연이에요. 부모님 간병보험에 대한 질문. 어쨌든 모두가 다 저희 상품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간병비 생각해보면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부담이 적지 않잖아요.
2: 네, 맞습니다. 네, 어버이날 즈음에는 이렇게 부모님 보험, 특히 간병보험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죠. 그리고 평균 여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치매 등의 유병 장수 기간도 함께 길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월 평균 간병비가 약 370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된다라고 해요. 네. 이는 한 65세 이상 가구 중위 소득인 224만 원을 훌쩍 넘고요. 자녀 가구인 한 4, 50대 중위 소득인 588만 원의 한 60% 가까이 되는 엄청난 수치죠.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간병비로 자녀들의 소득의 60%가 지출되고 있는 아주아주 부담스러운 상황이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진짜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자녀가 두 명이라고 해서 이걸 나눠낸다고 해도 대략 계산을 해보면 180만 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간병비 때문에 간병보험을 알아보는 분들이 결국에는 많아진 건데 그럼 우리 청취자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처럼 간병보험을 알아볼 때 어떤 거를 제일 우선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1: 현재 대한민국의 간병보험은 크게 나눠서 간병인이 직접 파견 나오는 보험 상품과 간병비를 보험금, 즉 돈으로 지급해주는 보험으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간병인이 나오는 상품에는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 간병인이 직접 나오는 상품의 경우는 대부분 갱신형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간병인이 필요한 시기는 아무래도 보험 가입 후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나이가 든 노령기 때잖아요. 따라서 간병인이 직접 파견 나오는 간병인의 보험의 경우에는 가입 후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실제 간병인을 쓰는 비용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이런 주객전도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2: 예, 또 한 가지 단점은 간병인이 파견 나오는 상품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파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간병인 회사와 제휴를 맺어서요. 그 제휴 맺은 회사에서 간병인을 파견해

0: 시에 간병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는 보험의 속내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간병비를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지급을 해주거든요. 첫 번째, 간호간병 통합병원에 입원한 경우고요. 둘째는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세 번째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아까 세 번째 항목인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얼마의 간병비가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지급되냐, 요 항목이거든요. 양 아나운서 혹시 왜 그런지 이유가 기억나실까요?
1: 저도 이거 처음에 설명 들었을 때 되게 중요하게 기억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간호간병 통합병원에서 입원할 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는 거,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지원받는 거, 그리고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결국에는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우리가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할 텐데 간병비 발생이 가장 많이 일어날 때가 이때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병비 보험을 대비하시려면은 반드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얼마를 내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냐 이거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잘 말씀해 주셨듯이 간병비의 부담이 가장 큰 경우가 바로 치매 등의 이유로 요양병원에 길게 입원했을 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큰 수술을 하거나 뭐 교통사고가 크게 나지 않는 한은 병원에 오래 입원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은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분들이 간병을 해주는 병원이므로 더더욱이나 간병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에 걸릴 경우에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간 계속 간병을 받으며 입원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 바로 간병비의 부담이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1: 그렇죠. 살다가 내가 뭐좀 사고가 났다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짧게 입원해야 되는데 그때 간병인 쓰려고 간병비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이제 노인이 됐을 때 노인성 질환, 특히 이제 치매, 요양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내가 간병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때 좀이 보험으로 혜택을 받고자 준비를 하실 것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간병비가 과연 내가 가입한 보험 상품에서 얼마나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간병비 보험에서는 과연 얼마를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0: 네, 지금 말씀하신 요양병원일 때 내가 얼마를 받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예전에는 건강하신 분 기준으로 하루에 3만 원 정도, 그리고 유병자일 경우에는 하루에 2만 원 정도였죠. 이게 작은 이유가 뭐냐면 요양병원 생각보다 오래 장기 입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주면 보험사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데, 한 2년 전부터 출시된 간병보험들은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매일 6만 원, 그러니까 한달 기준으로 18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요양병원 입원 시에는 180일 한도, 즉 6개월 밖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년 동안 요양병원에 가입했다면 6개월 동안 180만 원 받다가 6개월 쉬었다가 다시 6개월 동안 받다가 이런 구조인데, 더러 보험사 중에서는 365일 내내 이렇게 간병비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비교 후에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2: 예, 또한 가지. 간병비 보험은 전문 간병사가 아니라 가족이 간병을 할 때도 보험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즉, 뭐 배우자나 자녀, 뭐 사위나 며느리가 간병을 할 때도 이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뜻이죠.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서 반드시 가족이 24시간 내내 병실에서 간병을 해줘야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회사들이 있고요. 이런 시간적인 제약 조건 없이 보험금을 다 지급해주는 보험회사도 있으니까요. 이 조건들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1: 네. 가정의 달 5월, 그 중에서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 보내주신 고민 사연에 대한 답을 전문가분들이 자세히 드려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간병보험. 일단은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고용할 때 하루 6만 원 이상 일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이거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180일 한도, 즉 6개월 한도가 아니라 1년 내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병인이 24시간 내내 병실에 체류하지 않아도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지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내가 진짜 필요할 때이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내는 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치 있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꼭 점검하셔야 되거든요.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나는 제대로 된 대한 보험으로 위험 대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였습니다.

0: 돈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나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1: 굿모니
2: 구조대.
0: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모니 구조대. 오늘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아내와 함께 식당을 하고 있는 40대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고민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1: 와, 성혁아. 옛날에 내 커피 신부님이 하던 네가 사장이라니 출세했다, 야.
0: 아우, 차장님. 저희 또 왔어요.
3: 양 차장, 김 부장님. 아, 오랜만이에요. 아, 이게 얼마만이야.
1: 내가 한번 들른다는 게 요즘에 내가 워낙 정신이 없어서 인제야 오네.
3: 아이, 뭐 바쁘신데 그럴 수 있죠. 얘기 들었어요. 장사 좀 잘 되세요?
1: 아우, 진짜 너무 힘들다, 양. 양 과장. 회사에 그 젖은 낙엽 마냥 지금 딱 붙어있어.
0: 아유, 회사 분위기 말도 안 해요. 그놈의 전쟁은 전쟁. 아니, 회사 공장 짓던 것도 딱 멈추고 건축자재 수급 안 된다 그러고 진짜 힘들어요.
1: 아유, 나 그 트럼프인지 뭔지가 내 생계를 이렇게 말아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아니, 내가 개업을 하자마자 아유, 내가 진짜 미쳐. 뭐 종량제 봉투 뭐 사재기 한다는데 난 사재기 할 돈도 없다. 트럼프 그 인간 대통령 하면서부터 내가 좋아하던 트럼프도 안 쳐.
3: 네, 원자재 가격 엄청 올랐죠. 아, 저도 미치겠어요. 안 그래도 가격을 올려야 하나 생각 중인데 내가 지난번 개업 때 장사 너무 안 되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메뉴 가격을 한번 올렸더니 아, 또 손님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1: 아, 진짜 자영업자 요즘에 너무 힘들다. 양 과장, 회사 절대 나오지 마. 그냥 붙어있어. 나 지금 보험료도 못 내. 우리 내 가족에서 60만 원 내는 것도 못 내서 지금 뭐 대출인가 약관 대출인가 그거 받아서 보험료 낸다니까.
3: 저도 보험을 해제해야 하나 하는데요. 그런데 부장님은 60만 원밖에 안 내요? 저희 집은 137만 원이나 가는데.
0: 아니, 근데 무슨 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내세요? 혹시 마음 약해가지고 거절 못하고 가입 그냥 다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1: 아이고, 윤 사장아. 무슨 먹을 거 가격 올릴 생각 말고 보험료를 줄여야 돼, 보험료를.
3: 2년 전에 개업하고 계엄시국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젠 또 중동전쟁에 진짜 장사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고정비용은 그대로 나가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지인들은 보험료가 너무 과하다고 이것부터 줄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0: 이거는 사실 꽁트라고 볼 순 없고 정말 현장의 리얼한 소리인 거예요. 요즘 안 어려운 가게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 운영하시거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진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가게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그냥 가족에 있어서 지출 중에 하나인 보험료가 무려 137만 원이었다. 너무 과하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일까요?
3: 네, 오늘의 사연자는 이 대기업 식품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셨던 분인데요. 원래 꿈이 이제 본인의 레시피로 이 식당을 여는 것이어서 젊은 시절에 열심히 모은 돈으로 한 2년 전쯤에 드디어 본인 가게를 오픈하는 데까지 성공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식당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안타깝게도 이 계엄시국을 맞이하고 말았죠. 반년쯤 정말 장세가 잘 되다 계엄시국이 터지고 나니까 뭐 임대료 맞추기조차도 버거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뭐 힘내라는 단골 손님들 덕분에 좀 버티다가 드디어 기존 빚도 거의 다 갚고 다시 힘을 내려던 차에 요즘은 중동전쟁으로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해서 다시 적자만 근근하게 면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1: 네, 저도 보니까 보험료가 지금 너무 많기는 하죠.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현재 청취자님 본인이 13건에 무려 99만 원, 현재 식당에서 함께 일하시는 배우자분은 5건에 27만 원, 고등학생인 딸은 한 건에 5만 원, 중학생인 아들은 한 건에 6만 원, 도합 가족 4분이서 137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 중이었거든요. 자녀들 보험은 둘이서 11만 원밖에 안 되니까 대부분 부부의 보험료, 특히 청취자님 본인의 보험료가 거의 돈백 내시는 거잖아요. 전체 보험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0: 그러니까요. 청취자님이 한 달에 99만 원어치의 보험을 지금 쓰고 계신 건데 도대체 무슨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길래 이렇게나 많은 보험료를 내고 계셨던 걸까요?
3: 네, 남편분의 보험료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남편분의 보험 중에 식당을 열기 전, 즉 근로소득자 기간에 가입한 보험은 실손특약이 들어있는 건강보험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식당을 오픈한 뒤에 찾아오시는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을 통해서 하나 둘씩 가입한 갱신형 보험들이 있었고요. 네. 특히 1년 반 정도 전에 가입한 49만 원 정도의 종신보험이 하나 눈에 띄었는데요. 바로 이 종신보험이 남편분의 99만 원 보험료 중에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어려운 시국에 이 보험사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설계사분으로부터 이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는데 10년 정도 지나면 복리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축보험으로 설명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0: 아, 힘든데 힘든 걸 하나 더 얹은 셈이 된 거예요. 근데 일단은 종신보험을 49만 원짜리 가입하신 것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험에서 약관 대출 받으려면은 종신보험을 꼭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1: 글쎄요, 이거는 아니죠. 자, 이거는 뭐 이른바 꺾기라고 해서 대출할 때 뭔가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거는 엄연한 불법이죠. 대출을 받기 위해서 꼭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을 가입할 필요도 없고 더더군다나 비싼 종신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도 당연히 없는 거죠. 물론 청취자님의 기억대로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처럼 설명을 들었다면 그 자체도 문제가 심각한 거죠.
0: 그렇죠. 상품 설명을 제대로 받으신 게 아닐 테니까요. 한 번 더 제가 이제 굿머니 굿라이프 지킴으로서 강조를 드리자면 여러분 종신보험은 절대 결탄코 저축성 보험이 아닙니다. 물론 저축의 기능, 연금 활용의 기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매우 불리하다라는 거 차라리 은행 적금을 해서 원금을 지키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처럼 또는 나도 비슷한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가입했다라고 하신다면 전문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은 엎질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주워 담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10년이 지나면 이 종신보험, 청취자님 처음에 설명 들으신 대로 원금은 10년 뒤에는 찾으실 수 있는 걸까요?
3: 아, 그것도 안타깝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예, 청취자님이 가입한 상품은 이제 뭐 가입한 지 10년째 해지 원금 뭐 120원대로 올라오는 이 단기납 종신보험 이런 것이 아니라 변액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이었어요. 납입한 금액의 일부가 펀드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70% 이상이 채권형 펀드로 책정이 되므로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서 해지 원금이 그렇게 빨리 올라간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30%가량이 사망을 보장하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으로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꼭 원금이 도달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0: 그러면 지금 해지하시면 이거 엄청 많이 손해를 보실 텐데 뭐 10년 시점을 못 박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원금이 도달될 때까지 일단은 납입을 하시면서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1: 네,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양 아나운서한테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0: 좋아요.
1: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 간혹 헷갈려서 반대 방향으로 지하철을 탈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이왕 잘못 탔으니까 그냥 종점까지 갈까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반대로 탄 걸 아는 순간 빨리 내려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아타야 될까요?
0: 제가 되게 잘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하철 잘못 타기. 이럴 때는 지체 없이 빨리 내려야 돼요. 한 정거장이라고도 더 가기 전에 얼른 내려서 반대 열차를 다시 갈아타야겠죠.
1: 맞습니다. 금융상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원래의 목적과 달리 잘못 가입한 비효율적인 상품이 있다면 그걸 아는 순간 빨리 본래 목적에 맞는 상품을 변경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가 아깝다고 그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건 지금까지 지나쳐온 지하철역들이 이게 아깝다고 반대 방향 종점까지 그냥 타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죠.
0: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진짜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잘못 가입한 종신보험 하나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들 중에

0: 목적에 맞지 않는 금융상품 또는 내가 너무 과하게 지출하고 있는 금융상품 또는 저축 뭐 이런 것들은 다 맞는데 포트폴리오가 잘못되어 있다면 빨리 수정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거 혼자서 다 잘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부자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겠죠. 전문가에게 조언받고 점검받아서 재무설계 다시 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비롯한 연금, 각종 금융상품 재정비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지금처럼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요청해 주고 계신데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 와서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셨는지 굿모닝 구조대원 솔루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2: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굿모닝 구조대원 김수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님 100만 원 가까이 내고 계신 보험 이거 어떻게 해결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3: 네, 저축인 줄 알고 가입한 종신보험은 아쉽지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기존에 가입한 보험 중에 젊은 시절에 가입했던 1세대 실손보험은 비록 보장은 좋지만 보험료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전환을 해드리고요. 식당 오픈 이후에 가입한 갱신형 보험은 모두 비갱신형 보험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네. 또한 기존에 빠져 있었던 뭐 질병 후유장애 등의 가성비 있는 보장을 보완을 하게 되더라도 기존 99만 원의 보험료를 25만 원으로 무려 월 74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아낄 수가 있었죠.
0: 그렇죠. 이 나이 때는 월 보험료 이 정도 쓰시는 게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남편분의 보험만 조정을 해서 보험료 매달 74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내분은 27만 원 내고 계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4: 네, 아내분은 지금 5건에 27만 원 보험료 납입하고 계셨는데 이 중 한 건의 보험은 20년마다 갱신되는 갱신형이었고요. 세 건의 보험은 좀 특이하게도 납기가 길죠. 30년 납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20년 납 기준으로는 30만 원이 훌쩍 넘는 보험료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배우자분이 왜 이렇게 30년 납으로 납입 기간을 길게 이렇게 설정하셨을까요?
0: 보험료 납입 기간 길게 하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거예요. 첫 번째, 월 납입 보험료 수준을 좀 낮추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보험료 내는 동안에 내가 뭐 어디 질병 진단받으면 이거 납입 면제되니까 그거 노리시고 하셨던 건 아닐까요?
4: 네, 맞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본인이 뭐 이걸 처음부터 길게 설정한 게 아니라 아쉽게도 배우자분이 가입한 보험이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납입 기간을 이렇게 길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었거든요. 간혹 동일한 보장을 가입할 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보험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납입기간을 20년이 아니라 30년으로 길게 늘려서 납입하는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암이 발생하거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등이 발생하면 향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이런 납입 면제 설명을 드릴 때가 있는 거죠.
0: 근데 저도 진짜로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납입기간을 짧게 가져가지 말고 그냥 길게 가져간 다음에 언제든 내가 질병 진단 받아서 보험료 안 내도 되고 보험 혜택만 받는 납입 면제 기능을 활용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3: 네, 이게 그럴듯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은 뒤집어 이야기를 하면 납입하는 동안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혈증에 걸리지 않는다면 이 30년간의 보험료를 고스란히 다 내야 한다는 뜻이겠죠. 납입 면제를 생각해서 동일한 보장을 처음부터 더 비싸게 가입하는 것보다는 당연하게도 비슷한 월 보험료로 20년 납입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겠죠. 배우자분의 경우도 이렇게 본인의 성별, 직업, 고지사항에 맞춰서 가장 저렴한 보험 상품을 찾은 결과 30년 납을 20년 납으로 납입 기간을 10년이나 줄이면서도 월 보험료 또한 기존 2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0: 이렇게 되면 당연히 조정안을 받아 드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자, 자녀 보험은 어떻게 변경이 됐을까요?
4: 네, 자녀분들은 뭐 어머니, 아버지랑은 달리 보험을 너무 적게 가입하고 있는 게 문제였고 두 자녀 모두 27세 만기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27세까지 어린이 보험은 보험료대로 다 내고 자녀들이 27세가 되었을 때 다시 또 성인 보험을 또 가입해서 1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싼 보험료를

0: 20년 이상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자녀들은 지금부터 100세 만기 MZ 청소년 보험으로 변경해 준 결과 따님과 아드님 모두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9만 원대의 보험료로 평생 보험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드렸거든요. 기존의 5만 원, 6만 원의 보험료보다는 월 보험료가 다소 올라갔지만 전체 납입하는 보험료를 생각하면 훨씬 보험료가 줄어든 거죠.
1: 그렇죠. 어린이 보험은 어린이 보험대로 보험료 다 내고 성인이 돼서 10만 원이 훌쩍 넘는 성인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딱 9만 원대로 20년 납입하고 그냥 평생을 보장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고 총 보험료는 얼마를 줄였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금액이겠죠. 자, 그래서 토탈 가족보험료 얼마를 절약할 수 있게 됐을까요?
2: 네, 기존 4인 가족 137만 원의 보험료가 보장 분석 및 조정 후에 63만 원으로 월 74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현재 청취자님 부부는 가게를 그만둔 뒤에 은퇴 후 노후 자금을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청취자님은 처음에는 노란우산공제 납입 금액을 높여서 은퇴 자금을 만들면 어떨지를 고민하셨었습니다.
1: 자영업하는 분들 뭐 당연히 가입하는 것처럼 하는 게 노란우산공제잖아요.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에다가 더 많이 불입을 하셔서 은퇴 자금을 불리시는 건 어떨까요?
0: 네, 노란우산 공제가 당연히 나쁜 상품은 아닌데요. 아쉽게도 노란우산 공제만으로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일단 노란우산 공제는 세제 혜택이 있는 대신 이거를 불이해주는 이율이 크지 않거든요. 해지가 아닌 폐업 기준으로 연 3%대 이율을 적용해주는데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요. 5년이 지나서야 원리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노란우산 공제는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은퇴 후 생활비를 주는 개념의 연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시에 목돈을 타지 않고 연금처럼 쪼개서 받을 수도 있지만 최장 20년까지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년 후에는 별도의 연금 재원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는 거죠.
1: 그렇다면 노란우산 공제는 그냥 가입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2: 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란우산 공제는 소득공제의 비중을 두고 딱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을 만큼만 납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실제 필요한 노후 자금은 별도의 연금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납입 중인 25만 원의 노란우산 공제 금액은 유지를 하면서요. 보장 분석을 통해서 확보한 이 70만 원의 저축 여력은 10년간 7% 보증형 변인연금으로 투입되도록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퇴 후 65세 때부터 매년 923만 원가량의 연금이 확정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이 가능하므로 노란우산공제 올인할 때보다 훨씬 많은 연금액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장분석을 통해서 확보한 이 2100만 원가량의 환급금은 예비자금으로 따로 편성을 해서 향후 사업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한 긴급 예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드렸죠.
1: 우리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회사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노란우산 공제로 퇴직금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세제 혜택 누리시고요. 나머지는 연금 상품으로 노후 대비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전문가의 조언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가족 이제 이 조정한 대로 조금 더 가게 편하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수용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1: 가정의 달. 본인과 가족들이 가입한 보험이 정말 제대로 잘 돼 있는지, 혹시 본인도 모르게 갱신형 보험이 섞여 있는 건 아닌지, 납입 기간이 터무니없이 길게 돼 있는 건 아닌지, 또는 연금이나 저축인 줄 알았는데 종신보험은 아니었는지 꼭 점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검만 제대로 딱 한 번 받아도요. 보장은 보장대로 챙기고 숨어있는 저축 여력 찾아서 노후 연금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도움 필요하신 분들 전문가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트 끝곡은 싸이의 아버지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놈은 태양로 이제 놈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6: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7: YTN is FM.
8: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강하게 불며 종이 서늘했습니다. 내일은 바람이 잦아들겠고요. 내일도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높겠습니다. 일교차도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0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밤시간 고속도로 곳곳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평 부근 4, 5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서인천에서 부평까지 3km 구간에서 차량이 밀리고 있고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반월터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도 화물차에 불이 난 사고 처리 작업 중인데요. 부곡에서 사고 지점까지 9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에도 사고 소식입니다. 인천 쪽으로 안현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9: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0: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11: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10: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4: 금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13: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과 또 이란 남부에서 잇따라 대규모 교전을 벌였습니다.
14: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휴전이 위태로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권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밤하늘에 번쩍이는 불빛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이란 매체는 미군 공습으로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섬에서 폭발음이 잇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게슘섬의 바흐만 부두가 공격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휴전 기간에도 대규모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자위 차원에서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요격하고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전은 미군의 이란 유조선 공격이 발단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해상 봉쇄 위반을 이유로 이란 유조선을 전투기로 타격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휴전 위반이라며 미 군함을 겨냥한 공격을 벌인 겁니다.
16: 미국 침략군이 유조선을 공격해 이란은 호르무즈 일대에서 작전 중이던 적군 부대에 미사일을 발사해 패퇴시켰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보도입니다.
15: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미 구축함 세 척을 공격했지만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공격은 가벼운 경고였다며 휴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6: 우리는 이란과 협상 중입니다. 미 구축함 세 척이 호르무즈를 통과했는데 꽤 큰 충돌이 있었지만 그들을 박살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15: 하지만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0: 미국이 상습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 미군과 이란군이 지난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한 가운데 이란 외무부가 경고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8일 X에 사자가 송곳니를 드러냈다고 해서 사자가 웃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썼습니다. 이는 옛 아랍 시인 알무타나비의 시를 인용한 것으로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과 미군이 충돌한 것과 관련한 사태 악화를 경고한 것이라고 아랍계 매체 알아라비아가 해설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란과의 종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외교적인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로서는 어떻게든 회담 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란에 대폭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전쟁을 끝내고 싶은 트럼프의 급한 마음은 곳곳에서 읽힙니다. 특히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4: 합의가 언제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보다 이란이 더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3: 호르무즈에서 미군이 이란군과 미사일을 주고받아도 별거 아니라며 선을 긋습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란의 대응과 달리 트럼프는 휴전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란과 협상도 잘 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는 걸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건데 어떻게든 중국에 가기 전에 종전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4: 중국이나 이란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들 중국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중국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3: 중간 선거를 앞두고 외교적인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로서는 시진핑과의 이번 회담이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쟁을 끝내거나 최소한 이란을 달래고 시진핑을 만나야 회담의 주도권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인 겁니다.
4: 트럼프는 지금 미국인들에게 안정감을 보여줄 외교적인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레한드로 레이스 홍콩대 교수입니다.
3: 이렇다 보니 겉으로는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란이 원하는 당근을 고심하고 있다는 속내도 엿보입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약간의 명분만 챙길 수 있다면 이란에 대폭 양보하는 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럴 경우 성급한 합의가 두고두고 트럼프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발생한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에 이어서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오늘 또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2: 중국 정부는 이번 전쟁 이후 처음으로 중국 선박이 피격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격 주체에 대한 언급 없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 네, 중동 현지 특파원 연결합니다. 신호 특파원.
5: 네, 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지 않은 오만의 무스카트에 있습니다.
1: 예, 이 중국 유조선 피격 소식부터 알아보죠. 이 중국 정부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중국 소유 선박이 공격받은 것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피격은 월요일에 이루어졌는데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 한 척이 공격을 받아서 갑판에 불이 났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선박이 마셜 제도에 등록된 JV 이노베이션호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일 이 선박이 갑판 화재를 주변 선박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피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유조선에 자국민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공격의 주체에 대한 언급 없이 호르무즈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정부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4: 중국은 많은 선박과 선원들이 전쟁 영향으로 해협에 발이 묶인 상황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가능한 한 빨리 해협의 원활한 항행을 회복하고 민간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2: 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오늘 방공망이 가동되면서 또 폭발음이 울렸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폭발음이 이어졌습니다. UAE 국방부는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0: 2기와 드론 3기에 방공망이 대응했으며 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미군 자산이 배치된 아부다비 해안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하면서 UAE 본토 자체가 공격받은 것 같지는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공격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을 빚은 지 몇 시간이 지나서 발생했습니다. 앞서 UAE는 지난 4일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 19발과 드론을 격추했으며 이란의 공격으로 푸자이라항 석유시설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일에도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에 대응해서 방공망을 가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에도 UAE는 이란의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할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란은 공격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1: 자,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다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충돌이 빚어졌는데요. 양측 모두 휴전이 깨졌다는 반응은 아니라고요?
0: 네, 맞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상대방을 타격해서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발표하면서도 이 협상 테이블을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공격을 가볍게 툭 친 것 정도로 표현하면서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고요. 이란 군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란 군을 통합 지휘하는 합동작전사령부는 미군이 이란 유조선과 다른 선박을 공격했고 민간인 거주 지역도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각적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 동쪽과 차바하르항 남쪽의 미군 군함을 공격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동작전사령부 대변인은 미군이 휴전을 위반했다면서 이란은 어떤 공격에도 주저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종전 합의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 양측 모두 상대를 압박하는 충돌을 벌였지만 휴전이 깨졌다고 선언하지는 않을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2: 이란군이 인근 해역에서 유조선 한 척을 납포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8일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란 해군 특수부대가 이란의 석유 수출과 이익을 방해하려는 유조선 오션 코이호를 납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선박 위치 정보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 등에 따르면 오션 코이호는 바베이도스 선적으로 올해 들어 명칭을 진리호로 바꿨으며 최근까지 오만만에서 항해하던 중으로 파악됐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HMM 소속의 남우호가 두바이 항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2: 이 폭발의 원인이 외부 공격인지 아니면 내부 결함인지 곧 밝혀질 전망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HMM 소속 남우호가 폭발 사흘 만에 사고 해역을 빠져나와 무사히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기관실 화재 여파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진 남우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조선소 접안을 마쳤습니다. 이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조사단이 남우호에 승선하며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전문가 등 두바이에 파견된 정부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내 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기관실 내부 CCTV 영상 등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선체 안팎과 기관실의 손실 여부를 살펴보는 선박 확인 절차와 선원 면담도 진행됩니다. 두바이 항에 도착한 뒤에도 조사 협조를 위해 남우호를 지키고 있는 승선원 24명은 면담을 마치고 하선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기초 조사를 끝낸 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들의 판단으로 원인 규명 절차를 이어가는데 최대 쟁점은 역시 폭발 원인입니다. 이란의 공격이나 부유 기뢰에 의한 외부 충격인지 아니면 기계 노후화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내부 결함인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4: 단순 화재라고 하면 1차
5: 전정근 HMM 해상 노조 위원장입니다.
4: 외부 충격이나 군사적 요인이 이제 쟁점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3: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발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이란 사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YTN 박견입니다.
1: 그런데 이 남우호의 폭발과 화재 원인이 이란군의 공격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란 내부에서조차

0: 엇갈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우리 정부는 이란에 특사까지 파견하며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호소해 왔는데 이란 측의 공격이 있었던 게 확인되면 외교적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남우호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이란과의 관련성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성명까지 내고 한국 선박 피해와 이란 군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란 국영 TV에서는 정반대 주장이 나왔습니다. 칼럼을 통해 한국 선박이 자신들의 해상 규칙을 위반했다고 적시하고 이를 겨냥한 공격이라고 밝힌 겁니다.
3: 어떤 선박이든 호르무즈를 통과하려면 이란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야돌라 자반이 이란 혁명수비대 정치 담당 부사령관입니다.
2: 그러나 항적 등으로 볼 때 나무호가 이란의 지시를 어기고 독자 행동을 했다는 정황은 없습니다. 또 아직 외부 충격 흔적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 폭발음과 물보라가 이제 관찰.
3: 전정근 HMM 해상 노조 위원장입니다.
4: 점은 이제 외부 충격 가능성을 또 시사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기뢰로 의심된다, 조심해라라는 이제 항행 안전 뭐 경보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했었으니까.
2: 정부는 전쟁 이후 여러 차례 외교장관 통화뿐 아니라 직접 특사까지 보내 이란 측에 한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당부해 왔습니다. 이란 측도 전쟁 초기부터 한국은 적대국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우리 정부로부터 선박 정보까지 공유받은 상황.
3: 한국은 이란의 적대국이 아닙니다. 다만 이란 정부와 군의 조정이 있어야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입니다.
2: 정부는 조사를 지켜본다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이란의 공격으로 확인될 경우 외교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0: 이란 국영TV가 이란이 한국 선박을 겨냥해 물리적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칼럼을 게재한 데 이어서 또 다른 이란 국영 매체도 한국 국적 선박이 호르무즈에서 피격됐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현지 시간 7일 실패한 해방작전이라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미군의 지원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 했던 한국과 프랑스 소속 선박 최소 두 척이 해당 작전이 진행된 48시간 동안 피격돼 회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 이란 대사관은 외부 분석 데스크에서 작성한 논평일 뿐이라며 언론 매체에 보도되는 모든 해석이나 분석은 공식 입장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이 두 번째로 봉쇄되기 직전 탈출했던 유조선 오데사호가 원유 100만 배럴을 싣고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0: 우리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속속 들어오면서 이 원유 수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5: 충남 서산 대산항의 해상 계류시설에 유조선 한 척이 정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두 번째로 봉쇄되기 직전 탈출해 우리나라에 도착한 몰타 국적 유조선 오데사호입니다. 오데사호는 봉쇄 직전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통제선을 돌파한 뒤 지난달 17일 해협 바깥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에서 다시 포착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기간 해협이 잠시 열린 틈을 타 빠져나왔습니다.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건 지난 3월 이글 벨로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오데사호가 실어온 원유는 100만 배럴, 우리나라 하루 사용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원유는 송유관을 통해 하루 동안 하역된 뒤 정제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대신 우회 항로인 홍해를 거쳐 우리나라로 향하는 선박들의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홍해를 통과한 유조선이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전남 여수에 도착했고 다른 세 척도 무사히 국내로 향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두 달을 넘긴 가운데 원유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6: UAE 특사 성과로 확보한 2,400만 배럴
3: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입니다.
6: 현재 차질 없이 국내 도입이 진행되고 있고 대체 경로인 사우디 양

0: 안보항을 통한 물량의 도입, 원활한 도입을 위해 산업부는 해수부와 함께 통항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 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이전처럼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원유 수급 불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 이란이 주장해온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굳히려는 취지에서 최근 페르시아 걸프 해협청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 CNN 방송에 따르면 이란은 새로운 정부기관으로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발족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을 심사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해협청은 선박 정보 신고 신청서를 발급해 모든 선박이 안전한 항행을 보장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3: 네, 중동 사태가 어느덧 70일째를 맞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 네, 오늘은 김영목 전 주이란 대사,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3: 예. 자, 오늘 아침 깜짝 놀라신 분들 참 많죠. 저도 역시 그랬고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국면이 거론된 지 하루 만에 미군하고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재개를 했습니다. 대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휴전 중에 일어난 첫 충돌이었는데 말이죠.
4: 그 서로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고 그러지
3: 예.
4: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저는 또
5: 김영목 전주
4: 그
5: 이란 대사입니다.
4: 미국이나 이란이나 둘다 상당한 의도를 갖고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3: 서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요?
4: 네,
3: 예.
4: 그렇습니다.
3: 어떤 의도가
4: 그러니까
3: 있었던 거죠?
4: 이란으로서는 이제 그저 무스타파 저 지도자가
3: 네.
4: 그 호르무즈는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거를 레버리지로 해서 확실히 장악해야 된다라고 지침을 줬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혁명수비대로서는 그걸 지키고 싶었고, 미국으로서는 조금 좀 이란의 지금 반응이나 그 강도를 좀 테스트해 볼 필요도 있었을 테고,
3: 예.
4: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좀 생각이 들었는데,
2: 네.
4: 구축함이 세 척이나 지나갔잖아요.
3: 네.
4: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는 미리 작전을 좀 구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분명히 뭐라고 이제 반격이 오거나 이럴 텐데,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격출해서 뭔가 우리 미군의 힘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게
2: 네.
4: 추측일 뿐입니다. 내용은 모르죠.
2: 네, 이런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 같다 추측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6: 글쎄,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교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휴전 중에 얼마든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5: 정한범
6: 대통령이
5: 국방대
6: 계속해서 이제
5: 안보정책학부
6: 휴전을
5: 교수입니다.
6: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교전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휴전 중에 이런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특히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휴전 중에 이제 교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저는 이제 양쪽이 어떤 전쟁을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휴전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이제 우발적으로 이런 충돌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상황이 좀더 비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 알겠습니다. 휴전이 깨질 일은 아니다.
2: 네. 이렇게 어제 벌어진 이 공방을요, 영상으로 한번 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란 남부의 밤하늘이 불빛으로 번쩍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면서 이란의 방공망이 가동된 건데요. 현지 시간 7일, 미군이 이란의 게슘항구와 반다르 압바스, 반다르 시리크 등 군사시설에 대해 공습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양측의 공방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해상 봉쇄 작전을 하던 중 이란의 유조선을 타격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란군은 휴전 위반이라며 즉각 미 군함을 향한 보복 공격에 나섰고 이렇게 곧 양측의 교전으로 이어진 겁니다.
7: نفتکش ایرانی یگانهای معترض دشمن ایران کردند در
5: 휴전은
7: محدوده
5: 유지되고
7: تنگه
5: 있습니다.
7: هرمز
5: 미국 침략군이 유조선을 공격해온 이란은 호르무즈 일대에 작전 중이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2: 예, 미 중부사령부도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오만만으로 이동하던 미 구축함이 이란의 선제 공격을 요격하고 이어서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 공격을 한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이란의 반군영 통신도 이란군이 적군의 무인기 두 개를 요격했다고 보도하며 양측의 기싸움은 이렇게 교전 이후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란 측은 미군의 휴전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러브탭, 가볍게 툭 친 수준으로 표현하면서 휴전 위반이 아니라고 일축했는데요.
5: 이란군이 오늘 우리를 귀찮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이란의 공격을 하찮은 짓이라고 봅니다. 만약 휴전이 끝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휴전이 끝나면 이란에서 거대한 성광이 솟아오르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란은 빨리 합의에 서명하는 게 좋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2: 협상 국면에서 교전이 이어지면서 자칫 협상판이 엎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휴전마저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9일 새벽 백악관에서 연설에 나섭니다. 여기서 어떤 발언이 나올까요? 또 협상은 어떻게 흘러갈지도 전 세계가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3: 자, 이렇게 미국하고 이란 간에 바로 어제 있었던 교전, 자초지종을 영상으로 지금 보셨는데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이유 없이 공격을 해서 자위 차원에서 반격을 했다고 밝혔고요. 이란군은 미군이 먼저 이란의 유조선 등을 공격했기 때문에 서로 교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내탁 공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양측에서 모두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짜 교전의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4: 일단 시작은 네. 그 미군으로서는 블록케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예. 블록케이드를 안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케이드를 하고 있으니까 유조선이 지나가니까 뭐 뭔가를 그 해방을 해야죠. 정지를 시키든가 뭐 공격 말을 안 들으면 공격을 하든가 그랬어야죠. 예,
3: 그러니까 봉쇄를 하고
4: 네,
3: 있기 때문에.
4: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촉발된 건데 네. 거기서 시작된 거지만 미국으로서는 구축함 세 척을 지나갔다는 거 보고 제가. 네. 제가 이제 그리고서 바로 요격해서 다 떨어뜨렸잖아요. 이란의 공격을.
3: 예.
4: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이거는 조금 계획된 그 시나리오대로 한 연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3: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미군이 구축함 세 척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시킴으로써 네. 공격을 유발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4: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먼저 공격은 안 했으나 네. 이란이 공격을 하게끔 유발했다.
4: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유조선을 공격했기 때문에 네. 이란은 이제 복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수할 게 뻔한데 갔거든요.
3: 그러니까 가서 유조선은 공격을 한 것으로.
4: 그러니까 유조선은 이제 차단하려고 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공격이 어떤 건지는 뭐 정확히 안 나와있으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부사령부 해군으로서는 그 이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을 차단해야 되니까 뭔가를 했겠죠. 근데 이제 이란에서는 그거를 갖고 핑계로 이제 핑계라기보다는 이란의 완고한 그 지침에 따르면 공격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3: 예.
4: 미국은 이제 그걸 그렇게 할 줄 알면서 세 척을 보냈을 거고 이렇게 저는 추측이 됩니다.
2: 네, 특히 그 미군 구축함이 그러니까 한 척도 아니고 세 척이잖아요. 그럼 좀 보란 듯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랄까요?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은 여전히 좀 미국에게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미국도?
6: 뭐 그런 차원이라고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한 대가 갈 수도 있지만, 뭐 두 대가 가면 더 안전할 수도 있고 세 대가 가면 더더욱 안전할 수도 있고 하니까. 뭐 또 이제 한 대가 가면 뭐 저쪽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뭐 세 대가 가는데 감히 뭐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미국의 구축함이 이제 한번 타진해 보는 거죠. 지금 쟤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보고 이게 이제 이란의 반응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지 아니면 뭐 그냥 뭐 대충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고 싶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프로젝트 프리덤이 이제 멈추긴 했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여기 이제 통항을 해야 되니까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여기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서서 대기하느니 여기 한번 잠깐 들어갔다 와보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통항 재개를 해야 되니까 예. 한번 여기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간보기 내지는 뭐 정탐 정도 수준으로 이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근데 이라는

0: 하지 않은 상선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 자체가 봉쇄거든요. 근데 이제 미군 함정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 이란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아 이란이 이제 뭐 완전히 어떤 의지를 상실했거나 능력이 완전히 이제 소진됐거나 예.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여전히 여기는 위험한 곳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란이 이 공격을 하는데 그것도 뭐 이제 미국의 어쨌든 군의 구축함이면 군대에다가 공격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감히 우리한테 공격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마 기본 원칙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거기에다가 원점 타격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대응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그러니까요. 그 원점 타격 말씀하신 게 이제 바로 저 왼쪽에 있는 지도에서 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게슘 섬이라든가 반다르 아빠스 저 지역을 네. 이제 원점 타격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표현을 트럼프가 어떻게 듣냐면 러브탭이라고 그랬어요. 연인끼리 이제 툭 치는 그런 방식으로.
2: 아마 그때 당시는 네. 그때 당시는 그 요격을 했다는 것만 보고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축함에다가 이제 드론하고 미사일을 날렸잖아요. 이란 군이. 그런데 그걸 요격했거든요. 성공적으로 요격했기 때문에 미국 배는 하나도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표현을 썼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네. 그다음에 캐슘하고 반다라파스를 공격한 건 중부사령부 미군 차원에서 좀 더 이쪽 사람들한테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까불지 마라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3: 네. 그러니까 이 러브탭이라고 좀 이렇게 가볍게 표현을 네. 한 건.
2: 어깨를 탁 친 정도죠. 뭐.
3: 이 정도는 네. 우리 미군의 군사력에는 뭐 어림없다 이런 뜻도 있지만.
2: 그런 뜻을 보이고 네. 싶었을 거예요.
3: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가잖아요.
2: 이제 협상을 자기는 다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다 부셔놨다고 했는데 뭐 날라온다 그러니까 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이고 이란에도 겁을 주고 싶고 우리는 이 정도 갖고 꿈쩍도 안 해.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1: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공격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태고 이제 그렇게 해석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0: 글쎄요. 저는 본격적으로 공격할 의지는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 아주 초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초조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음 주에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전에 뭐라도 어쨌든 손에 뭔가를 쥐고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OU라고 하는 것을 저는 사실 그 모르겠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쟁하는 당사국들이 MOU를 맺는다는 거. 사실 MOU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 우호적인 관계에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잘 지내봅시다 하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MOU라는 게 법적 구속력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우호적인 관계니까 이 MOU 쓰는 거고 뭐 안 지켜도 그만이고 지키면 더 좋고 뭐 이런 건데 적대국 사이의 MOU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적대국 사이에 안 지키면 사실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고 이걸 지킨다는 것은 결국 종전이라는 건 뭐 그 합의로 가는 건데 이 MOU라고 하는 것을 쓴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를 끝까지 간다기보다는 초입에서 아주 얇게 네. 전체를 커버하는 이런 페이퍼를 하나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건드리고 싶었던 내용들. 예. 그러니까 뭐 핵이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나열해 놓고 예. 실제로 이제 하나하나 해서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건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제목들만 나열한 거죠.
1: 그러니까 악시오스 표현에 의하면 이제 한 장짜리 MOU를 일단은 맺고 한 달 동안 이제 디테일한 과정들을 거치겠다.
0: 그렇죠.
1: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했었죠.
0: 우리가 예를 들면 책을 쓰는데 책에 디테일한 내용을 안 쓰고 앞에 목차만 써놓은 거예요. 내가 앞으로 책을 이런 목차가 들어간 책을 쓸 거다. 네. 근데 그것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목차만 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내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이제 국민들은 사실은 잘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이런 것에 합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만 남겨놓고 일단 이것을 들고 베이징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네. 빨리 이걸 가지고 싶어서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세게 공격을 하면 이런 애들이 이란 쪽에서 이게 뭐 나 그럼 더 안 해 이렇게 토라져서 뒤돌아서 버리면 다음 주까지 일

0: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 금방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 공격해서 뭔가 이란을 기분을 상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우리 건드려? 아, 우리 건드리는 건 안 되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 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지금 휴전하고 한 지 한 달 지나니까 잊어버렸나 본데 우리 힘이 그 정도는 안 돼. 우리 네. 이 정도야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예. 차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그러니까 좀 세부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이란과 미국이 합의문에 서명하는 어떤 이미지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 가기 전에 좀 필요한 상태이고
2: 그러니까 네. MOU 말씀하셨는데요. 네. 교수님이 그 MOU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해주잖아요. 예. 고맙게도. 종전 합의가 이제 다가왔다 이렇게 보도를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합의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한 달 동안 조용히 이제 캄다운한 채로 협상을 해볼게 라는 정도거든요, 사실. MOU라는 게 지금 좋은 그 협력 관계에서 주로 쓰는 게 MOU고 예.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냥 구속력이 없이 서로 원론적인 양해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양해 하에서 우리 그냥 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휴전에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을 만드는 것 뿐이에요.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종전 합의라고 막 언론에서 보도해 주니까 트럼프 대통령 고맙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3: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핵 합의문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이란이 거대한 섬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또 경고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어제 그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0: 글쎄요. 뭐 저는 극단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사실 별 내용 없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할지 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세 가지 네. 경우의 수를 이제 생각해보면 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또 뭐 그냥 주목받고 싶어서 한번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제 뭐 이제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네. 공식적으로 이제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주목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듣고 싶은 내용에 관련된 거라면 저는 이제 극단적인 양극단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애타게 얻고 싶었던 그 종이 한 장 MOU 여기에 이란이 합의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MOU의 이 한 장짜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 책의 목차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협의하자. 이 정도는 이란도 합의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내용들이 첫째,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관한 것. 두 번째, 이란의 핵 능력에 관한 것. 뭐 세 번째, 뭐 이란 제재 해제에 관한 것. 뭐 그리고 이제 주변국 이란을 지지하는 이런 무장 단체들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중동 정책과 관한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나열했다고 해서 이란이 뭐 핵을 영구히 포기하겠다라고 서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뭐 아직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란 쪽에서도 트럼프에게 어느 정도 우호적인 명분을 주고 또 많은 양보를 얻어내고자 한다면 또 물밑에서 요거 너희들이 좀 해주면 다음에 우리가 진짜 협상할 때는 조금 양해를 해줄 테니까 일단 여기서는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속력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한 장짜리를 얻고 이란이 우리가 이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뭐 이란이 거부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또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다시 이제 또 군사작전을 재개할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협박성 발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3: 저는 그러니까 그 대국민 연설을 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8일 정오입니다. 대낮 12시고요. 장소는 백악관의 로즈가든이라는 곳인데 야외죠. 네. 그러니까 많이들 기억하시면은 그 야외에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전쟁이라든가 안보라든가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연설 같은데 대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사실 로즈가든을 여러 번 가봤어요. 네. 그래서 뭐 그게 큰 로즈가든이 지금 말씀하는 것 같이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데는 아니고.

0: 일반 정상들이 오거나 뭐좀 중요한 정책을 할때 기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날씨도 좋으니까 실내보다는 실외가 더 낫고 그래서 많이
1: 네.
0: 이용합니다. 원래 여러 정부에서도 여러 정권에서도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번만
1: 확인할
0: 예외는
1: 필요는
0: 아니다.
1: 없다.
0: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지금 우리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맥락을 봐야 되잖아요. 이분이 쭉 하던 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어 하는 거. 뭐를 주장하고 뭘 해왔는지를 그걸 우리가 반출하면 그렇게 와일드 게스를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딱두 가지예요. 그 전쟁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이미. 한달 전부터. 그래서 이렇게 계속 뭐곧 이제 종전 합의가 된다. 뭐 이란이 지금 딜을 하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왜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분열돼 있어 그렇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본인이 또다뭐 석기 시대를 만들겠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나 그냥 연장이야, 휴전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강하게 뭐 전쟁을 일으키고 더 격화시키고 그런 생각을 버렸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자기가 이미 다 부숴나갔고 이란은 뭐 군사력도 없고 이미 그핵 능력도 없다. 그걸 자랑했잖아요. 지난번에도 4월 달에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런 얘기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2: 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란의 군사 능력이 뭐 대부분 무너졌다 이런 평가를 계속 내놨지만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가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이 좀 흥미로운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3: So they had a navy with 이란은 109척의 함선을 보유한 해군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모든 함선이 파괴돼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공군도 많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항공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대공포도 없고 레이더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사일도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18에서 19% 정도 남아있겠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란의 군사력이 대부분 많이 약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란이 전쟁전과 대비했을 때 미사일 전력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또 해상 봉쇄도 여전히 서너 달은 더 버틸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이랑 CIA의 이 이란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차가 상당히 큰것 같아요.
4: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은 이런 거겠죠. 본인이 좀 과장하는 때도
3: 조만범
4: 있고
3: 국방대 안보
4: 어떤
3: 정책학부
4: 때는
3: 교수입니다.
4: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주한미군이 5만 명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이런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뭐 이제 그런 것처럼 잘못된 정보가 입력됐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 정보가 올라오면 그 중에서 본인이 제일 입맛에 맞는 것만 선택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지금 미국 그러니까 그 이란의 함정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작은 함정들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큰 함정들 그리고 이제 항공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바로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볼수 있기 때문에 뭐다 없어졌다 이런 정도는 맞는 정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미사일은 사실 굉장히 이제 은폐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하에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산속에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대부분 이제 추정에 의한 것들이라서 물론 미국의 정보력이 이제 막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과학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미국에 있는 여러 정보 기관들이 나름대로 분석한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제 아마도 이제 여기는 아마도 이제 그 신뢰도는 적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CIA 정보가 가장 신뢰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신뢰성 없는 정보라도 뭐 추측성 정보라도 뭐 본인이 원하면 아 그게 17, 18이 제일 마음에 드니까 아그 숫자를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얘기들은 뭐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1: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단어 하나하나를 이제 뜯어보기 전에 그걸 보지 않더라도 지금 이란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간은 원래 이제 이란 편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그 얘기는 쏙 들어가는 것 같고 이란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대사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0: 저도 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가서 있다가 온 게 아닌 지금 예. 가서 본 게 아닌
3: 김영목 네. 전주 이란 대사입니다.
0: 이란의 경제는 이미 엄청나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하고 얻어맞고 막 강제 동원하고 모든 역량을 전쟁에다가 썼는데 그러면 지금 저 호르무즈도 막혀 있고 자기들도 남의 것도 막았지만 자기들 것도 막혀 있잖아요. 물론 중국으로 뭐 이제 북방 저 육로로 해서 오고 가는 건 있지만 그건 이제 비율이 굉장히 낮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과연 이란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이냐. 누가 봐도 별로 버티기 어렵죠. 버티기가 어려울 겁니다.
1: CIA는 지금 이제 서너 달 얘기를
0: 이제
1: 하고
0: 저거는 서너 달이라는 건 꽤 많이 잡아준 거고 사실 지금 우리 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터널이나 산속에 숨어있는 미사일이나 드론까지 다 계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누가 봐도.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또 도와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란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그거는 상당히 좀 측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누가 봐도. 네. 아마 모사드 이스라엘이 휴먼 뭐 저 그 스파이를 통해서 알려고 해도 네. 그걸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거예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보세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옛날 월남전. 그럼 월남이 미국한테 국력이 딸려서 지는 건 미국이 철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많이 참고 저 작은 무기 갖고 조그만 아주 조그만 배 같은 거 소 고속정 같은 거는 미군으로서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건 카운트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캐슘 아일랜드 지하 터널 같은 데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없애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자기가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공격은 못해도 방해놓고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거에 따라서 측정하는 그게 다 다르다고 보면
2: 네.
0: 그렇겠네요.
2: 과연
1: 네.
2: 뭐 트럼프 대통령의 과장인지 아니면 CIA가 뭐 냉정하게 분석을 한 건지 답은 이란만이 알 텐데요. 이 마수드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모주타바 하메네이와의 면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대면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래서 더 그 의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화면 네. 함께 보시죠. 이란 국영 매체 메흐르 통신 등 현지 언론은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와의 면담을 했다는 사실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폐지시키한 대통령은 친애하는 최고 지도자를 방문해 친밀한 분위기 속 2시간 30분가량 대화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아주 인간적이고 진솔하면서도 겸손한 관점과 태도였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모주타바 하메네이는 지난 3월 8일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실제 모습은 물론 육성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모주타바를 대면했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언제 어디서 대화가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폐지시키한 대통령이 면담 사실을 의도적으로 공개한 건 군부 강경파를 향한 정치적인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 지도부 내 내부 분열설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일종의 힘겨루기가 아니냐는 해석인데요. 이번 모주타바 최고 지도자와의 면담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1: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폐지시키한 대통령이 모주타바를 만났다고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런데 시기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공개를 이 시점에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4: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 보이는데,
1: 네.
4: 지금 이제 모주타파가 최고 지도자에 등극한 이후로 얼굴을 한 번도 안 비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대외용, 그러니까 모주타파가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란 내에 이제, 물론 이제 협상을 위해서는 때로는, 이제 뭐 극합, 배드합 한 것처럼, 협상파와 강경파가 좀 역할 분담을 해서 미국을 혼란스럽게 할 필요도 있어요. 때로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가면 아, 쟤

0: 애들 답이 없다. 그냥 뭐안 되겠다, 협상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또저 적절히 그렇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정부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또 미국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이제 줄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지터파가 건재하고 그리고 이제 폐지시키한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만큼 정상적인 직무를 할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연관해서 지금 폐지시키한 대통령은 어쨌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에요. 이제 유일하게 지금 이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또 이제 정통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폐지시키한 대통령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 모지타파, 신정 지도자, 이두 사람 간에 만약에 어떤 그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대국에서 협상을 하는 상대국이나 아니면 주변 국가들에서 도대체 누가 지도자인지도 모르겠고 저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용 그러니까 아마도 얼마 전에 그런 뉴스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혁명수비대의 사령관이 자기가 모지타파와 소통하고 있고 그래서 이 혁명수비대가 이제 이란을 이끌 것이다라는 식의 이제 메시지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것이 미국을 상대하는 의도에서 어떤 이제 강경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은요. 국가 대 국가의 협상이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이란 내부의 협상이라고 하는 측면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광우병 파동 때 생각하면 한국과 미국 사이의 협상도 있지만 국내에서 광우병을 의식해서 쇠고기 수입을 반대했던 사람들과 정부와의 이런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한미 간의 광우병 협상에 영향을 미쳐서 미국이 양보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만큼 이 국내 정치에서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내부의 강경파와 협상파 간의 지금 치열한 삿바싸움인데 제가 보기에는 강경파도 협상을 해야 되는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쟁으로 끝까지 가서 답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강경파는 미국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가 뭐라도 줄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협상파가 계속해서 미국에게 호르무즈 역공세를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이제 명분을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폐지시키한 대통령이 이란 국민들에게 아니 혁명수비대가 있지만 정통성은 나한테 있는 것이다. 내가 선출된 권력이고 내가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아마 그런 생각인 것
1: 유 얘기는 뭐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짧게 대사님 얘기를 들어보는
2: 같습니다. 네.
1: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 하여튼 저는 정 교수님이 틀린 말씀이 아니고 정확한 말씀이시라고 보고 하나만 덧붙이면요. 제가 우리 주한 이란 대사관이 우리 남호의 피격에 대해서 좀딴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가 다른 얘기인데 이런 특성을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안보 문제뿐만 아니고 이런 홍보, 정부 홍보에 관해서는 이 관할이 최고 지도자실이에요. 정부가 아니고.
1: 아, 최고 지도자실의
2: 공보가
1: 공부... 있다고요?
2: 직접 있어서
1: 예를 들자면.
2: 그것이 그 이제 국영 방송이나 국영 우리로 치면 이제 방송 매체들이 다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한이란 대사관에서는 상식적인 얘기를 이제 외교관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얘기를 했는데 자기 본국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얼버무린 거거든요,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얘기라는 게 아니고 지도자실의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그 분열. 왜 모스타파가 지금 얼굴을 놨냐. 그것도 모스타파의 뜻입니다. 그 폐지시킨 대통령하고 나를 내라. 왜냐하면 이제 그막 분열된다고 막 미국에서 하고 국제적으로 여론이 막 이러니까 아니야, 우리 분열한 거 아니야. 나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1: 알겠습니다.
2: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또 혁명수비대 일방적으로 나가면 또 이란이 곤란해지니까 페테스키안 대통령의 권위도 좀 살려주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군요. 봅니다.
3: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다시 또 이야기 주제를 잠시 돌려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피격 당시의 포즈를 본뜬 동상 사진을 이번에는 올렸습니다. 6.7m짜리 금빛 동상 사진을 올리면서 위대한 애국자들이 세운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모습을 SNS에 올렸습니다. 네. 뭐 참 많은 모습을 봤는데 교황 버전도 보고 예수 버전도 보고 이번엔 동상이 나왔네요.
0: 예, 뭐 아마도 그 전 세계의 모든 나라 국민들이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일종의 연예인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본인이 제가 또 미국에 좀 있을 때도 방송에서 나오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본인이 워낙 저렇게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또 누군가가 저렇게 해주니까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 자발적으로 해준 건지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에게 요청해서 누가 해준 것처럼 그렇게 모양새를 냈는지 이건 모르겠는데 본인은 저걸 보면서 지금 굉장히 흐뭇해할 것 같아요. 본인이 얼마 전에 영국 국왕이 왔을 때도 킹이 둘이다라고 얘기한 걸 보고 그리고 아마 미국에서 노킹스 시위가 있을 때 네네. 아마 저는 역설적으로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당신은 킹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누군가는 킹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3: 지금은 킹으로 누군가는 보고
0: 그러니까
3: 있다.
0: 킹 반열에 네. 올라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기 때문에 아마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런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게 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1: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의 이제 단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듯이 이제 바로 내일 새벽 1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로즈가든에서 과연 어떤 대국민 연설을 할지 궁금한 상황에서 두 분하고 이제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 네, 오늘은 김영목 전 주 이란 대사 그리고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충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소한 일이라면서 휴전은 유지 중이라고 밝혔지만 협상이 또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하와 조롱이 종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종전의 기대감을 키우던 중 또다시 발생한 호르무즈 해협의 충돌. 협상판이 또 엎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사소한 일이라며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을 향해선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무너뜨릴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2: 우리는 이란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우리를 만만하게 본 거죠. 사소한 일입니다. 휴전이 깨지면 알려드리죠. 알 필요도 없습니다. 휴전이 끝나면 이란에서 거대한 섬광을 보게 될 거니까요. 이란은 빨리 합의문에 서명하는 게 좋을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1: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을 검토 중인 이란은 아직 미국과의 협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충돌은 군사적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이번 충돌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격은 지난 몇 주간 이란의 상대적인 평온을 가져다 준 휴전 체제의 완전한 붕괴 위협을 고조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을 향한 비하와 조롱을 멈추지 않는 트럼프의 태도가 종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을 미친 자들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이란 문명 자체를 위협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2: 우리는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겁니다. 지난달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1: 전문가들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발언은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이란 지도부가 국내 여론 앞에 최소한 체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0: 현재 시간 8일 정오,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1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합니다. 이번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휴전 합의로부터 한 달째에 이루어지는 만큼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또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인 직후 다음 날 연설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이란을 향한 압박성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종전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미군이 중단했던 이 상선 호위 작전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정보 당국은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은 더 버틸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사태 장기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1: 미국이 이틀 만에 중단했던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작전 해방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미군 항공기의 자국 기지와 영공 사용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작전 재개 여건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사우디의 강한 반발로 작전이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간 추가 통화로 작전 장애물을 없앤 거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대규모 전투 작전을 재개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그세트 미 국방부 장관입니다.
1: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는 이란이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은 더 버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더욱 급진화하면서 내부 탄압을 강화하며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를 갖췄다는 겁니다. 또 미사일 전력의 70% 이상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미사일의 80%가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2: 이란의 미사일은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일부는 남아있는데 아마 18에서 19% 정도로 이전과 비교하면 많지 않습니다.
1: 여기에다 동해상에서 배와 배 사이로 기름을 옮겨 싣는 이른바 북한식 선박간 환적으로 원유를 팔아 전쟁 자금줄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끈질긴 생명력이 확인되면서 다음 주 중국 방문 전까지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종전 협상이 근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오히려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은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현장에서는 저강도 전쟁이 일상이 돼버린 이른바 무늬만 휴전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미국과 이란 모두 전면전은 부담스럽지만 물러설 수도 없는 외나무 다리에 서 있습니다.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로 미군을 끊임없이 자극해 협상력을 높이려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압도적 무력 과시와 협상을 병행하며 갈등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묘한 대치 이면엔 각국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겐 중동 리스크를 적절한 수준으로 묶어두는 성과가 필요합니다. 내부 경제난에 직면한 이란 지도부 역시 적과의 대치를 결속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장기화 국면과 판박입니다. 최근 불거진 가짜 악시오스 논란은 이런 혼란을 극대화합니다. 정보를 흘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정보전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공식적인 휴전 발표가 나와도 현장 군인들과 시장은 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2: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협상 없는 현상 유지입니다. 이란은 제재 해제 대신 해협 통제권을 쥐고 미국은 전면전을 피하는 데 대치 국면이 굳어질 겁니다. 트리타 파르시 퀸시 연구소 부소장입니다.
3: 결국 지금 상태는 갈등의 해결이 아닌 비용의 상시화를 의미합니다. 양측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호르무즈의 군사적 긴장은 이제 해소해야 할 변수가 아닌 상시적인 뉴노멀로 굳어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평화라는 외교적 수사 뒤에서 호르무즈 리스크는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물류 시스템에 피할 수 없는 기본값이 돼가고 있습니다. YTN 권정입니다.
4: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HMM 소속 나무호가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되면서 폭발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HMM 소속 나무호가 폭발 사흘 만에 사고 해역을 빠져나와 무사히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기관실 화재 여파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진 나무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조선소 접안을 마쳤습니다. 이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조사단이 나무호에 승선하며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전문가 등 두바이에 파견된 정부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내 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기관실 내부 CCTV 영상 등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선체 안팎과 기관실의 손실 여부를 살펴보는 선박 확인 절차와 선원 면담도 진행됩니다. 두바이 항에 도착한 뒤에도 조사 협조를 위해 나무호를 지키고 있는 승선원 24명은 면담을 마치고 하선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기초 조사를 끝낸 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들의 판단으로 원인 규명 절차를 이어가는데 최대 쟁점은 역시 폭발 원인입니다. 이란의 공격이나 부유 기뢰에 의한 외부 충격인지 아니면 기계 노후화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내부 결함인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6: 단순 화재라고 하면 1차 윤곽 자체는 빠르게
2: 전정근 HMM 해상 노조 위원장입니다.
6: 군사적 요인이 이제 쟁점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5: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발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이란 사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YTN 박견입니다.
4: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중국 소유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아랍에미리트 미나 사크르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 JV 이노베이션호가 공격을 받아 갑판에 불이 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중국 선박이 피격된 첫 사례로 공격 주체나 인명 피해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해운사 상선 미쓰이 관련 선박 세척이 지난달 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고 지지통신 등이 8일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껏 통행료 지불 유무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일본 언론에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상선 미쓰이는 통행료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었던 데 대해 다양한 관계자와 교섭한 결과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먼저 방중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을 특별 예우하며 미국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부 정상회담 의제엔 말을 아끼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상원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에 온 스티브 데인스 의원. 친 트럼프 계열 정치인이란 걸 의식한 듯 중국 권력 서열 2위와 3위까지 나서 특별 예우를 했습니다.
2: 중국은 각 방면에서 미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길 바랍니다. 리창 중국 총리입니다.
7: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략 경쟁 상대로 떠오른 중국 견제 성과가 절실합니다. 당장 표면에 드러난 단순 숫자로 대중 무역 적자부터 만회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와 애플, 엑손 등 기업인들을 방중 수행단에 초청한 배경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미국산 콩과 보잉 항공기 수출 정도를 얻어내는 데 그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중국의 반격에 막힌 데다 중동 휴전협상에서도 나름 빚을 진 탓입니다.
2: 지금의 이란 분쟁에서 더 나은 평화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티브 데인스 미국 상원 의원입니다.
7: 중국도 자국을 옥죄는 미국과 대화가 달가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 새로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마냥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출 주도 경제인 만큼 G2 사이 충돌은 피하고 국제 무역 질서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중국이 미국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구체적인 회담 의제엔 말을 아끼는 까닭입니다.
2: 당신의 질문에 관해서는 지금 드릴 정보가 없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7: 안방에서 손님을 맞는 시진핑 주석은 적당한 선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맞춰주면서 타이완을 비롯한 핵심 이익 개선 양보를 유도할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4: 이란 전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0: 갈등을 빚은 레오 14세의 교황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중동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관계를 부각하며 관계 회복을 모색했지만 교황청은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 스위스 근위대의 영접을 받으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교황청에 들어섭니다.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레오 14세 교황과 인사를 나눈 루비오 장관. 45분 동안 이란 전쟁과 쿠바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논의했습니다. 평소 운동을 즐기는 교황에게 루비오 장관은 크리스탈 미식 축구공을, 교황은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펜을 선물하며 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기도 한 루비오 장관의 교황청 방문이 관심을 끈 건 이란 전쟁 이후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갈등 때문입니다.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인 레오 14세는 지난달 전능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란 전쟁 종식을 촉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문명 파괴 발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2: 전쟁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증오나 분열이 아닌 평화의 문화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이 범죄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 최악이라며 발끈했고 자신이 백악관에 없었다면 교황에 선출되지도 못했을 거라며 비난했습니다.
2: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단언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가 인질이 될 거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1: 여기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까지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교황청 방문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 가톨릭 유권자의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한 화해 시도로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방문에서 미국과 교황청의 강한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교황청은 평화를 향한 쉼없는 노력을 강조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예수상과 성모 마리아상을 잇따라 훼손하고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사이에서 왜 신성모독 논란이 반복되는 걸까요?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3: 이스라엘 군복을 입은 남성이 거꾸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상을 망치로 내려치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담배를 문 남성이 성모 마리아상을 쳐다보며 성모상 입부분에 담배를 가져다 댄 듯한 장면입니다. 이 두 사건이 벌어진 데벨은 레바논 남부에서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마을입니다. 주민 상당수가 공방 가톨릭 교파인 마론파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적 정체성이 강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왜 이런 신성모독 논란을 반복하는 건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전쟁 중 병사들이 왜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한 보고서에서 불법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하고 적을 인간이 아닌 존재처럼 보기 시작할 때 이른바 도덕적 이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심리가 강해지면 종교 상징도 존중해야 할 성물이 아니라 조롱과 훼손해도 될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전 속 병사들의 피로와 감정적 소모도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4: 이스라엘 군인들도
2: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입니다.
4: 피로도 있고 불만, 또 감정적 기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들이 기독교에 대해 갖고 있었던 행동들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3: 또 유대교에서 예수는 기독교처럼 구원자나 신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병사들은 기독교 성상을 절대적 성물로 인식하는 감각 자체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5: 이스라엘은 뭐 예수님을 믿는 나라라고
2: 한국 군사 문제 연구원 안보 전략 실장입니다.
5: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느님과 동일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는 그러지 않죠. 종교에 대한 이해력이 병사들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
3: 알자지라 방송은 이스라엘이 강조해온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동 유산 그리고 상호 존중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사 작전 정당성과 별개로 전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병사들의 일탈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미군이 현지 시간 8일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으려는 유조선 여러 척을 추가로 폭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미국 폭스뉴스 기자의 SNS 게시물을 인용해 해당 유조선이 석유를 싣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양측의 무력 공방이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6: 이틀 연속 이어진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코스피가 7,500선 턱 밑에서 장을 마감하며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는 로봇 동영상 공개와 또 미국의 글로벌 10% 관세 무효 판결이라는 호재가 겹치면서 급등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로봇이 허리를 숙이더니 땅에 손을 짚고 다리를 들어올리며 물구나무를 섭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360도를 회전하며 기계 체조 동작도 선보입니다. 기존의 화제를 모은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연구용 모델이 아닌 개발형 모델의 첫 작동 모습입니다. 지난 6일 영상 공개 이후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여기에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현대차 그룹 관련주는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7.2% 상승했고 기아는 4.4% 올랐습니다.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도 각각 8%와 15% 넘게 폭등한 데 이어 현대오토에버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8% 내린 7,353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순매도에 나섰지만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받으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7,310선까지 내려갔지만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7,498의 거래를 마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1% 하락한 반면 SK하이닉스는 1.9% 오른 168만 6천 원으로 최고치를 재경신했습니다. 코스닥도 한때 하락세였지만 낙폭을 반납하며 0.7% 상승한 1,207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458.5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1,471.7원으로 급등하며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충돌 재개와 이틀 연속 이어진 외국인 대량 매도에 원화 약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8: 유가가 전쟁 이전에
2: 박형준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입니다.
8: 비교해보면 그래도 30% 40% 이상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환율이 쉽게 안정되지 못하고
7: 다만 외국인 주식 순매도는 증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고 전쟁 이슈는 변수보다 상수로 해석되는 만큼 전쟁이 더 확전되지 않는다면 환율은 내림세를 보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6: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한 차례 결렬된 노사협상의 후속 절차로서 사후 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경기지방노동청 김도형 청장에 이어 노사정 면담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정부 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사후 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지만 조합원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20대가 범행 이틀 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9: 지난 5일 새벽 갑작스러운 피습으로 여고생이 쓰러져간 곳에 노란 리본과 국화가 놓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영정 사진을 든 채 섰고 가족들의 오열이 이어집니다.
10: 피해 여고생 아버지입니다.
9: 인근에 있는 교량 아래 하천에서는 잠수부가 투입돼 수중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 씨가 범행 직전에 버렸다고 진술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범행 이틀 전에는 아르바이트 동료이던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이번 사건과 연관성을 찾고 있습니다.
11: 직장 동료였는데 피해자가
12: 경찰 관계자입니다.
11: 피해자가 그 서성인 걸 보고 겁이 나니까 목에 이렇게 긁힌 자국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사건 접수를 하자
9: 경찰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장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공개 일자는 오는 14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번 신상정보 공개 결정으로 장 씨는 관련법이 시행된 뒤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는 중대범죄 피의자가 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전후 장 씨의 여러 행적으로 미뤄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6: 10대들이 서로 폭행하는 영상이 SNS 계정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돈벌이가 목적인데 폭력적인 영상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조경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2: 10대 두 명이 뒤엉킨 채 주먹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이고 주변 친구들은 이 모습을 촬영합니다. 상남자 환영, 국내 싸움 영상 1위를 내세운 SNS 계정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개설 한 달여 만에 팔로워 5천 명을 넘어선 이 계정은 이미 청소년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13: 그 여자애들이 막 싸우는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기해서 끝까지 봤어요.
14: 영상 이렇게 봤는데 때리는 장면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12: 운영자는 코인 또는 현금을 주고 싸움 영상을 사들여 SNS와 텔레그램 싸움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 가격은 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확인됩니다. 취재진이 싸움 영상을 제보하겠다고 하자 싸움 당사자의 나이와 사는 지역, 싸운 경위를 묻더니 영상을 검토해 최소 5천 원부터 지급하겠다고 안내합니다. 이렇게 게시된 영상은 한 달 사이 40건이 넘는데 수만 조회수는 기본이고 이미 100만 조회수를 넘긴 영상도 여러 건입니다.
15: 결국은 성인기에 이르러서 이제 사회적 폭력이라든지 무치바 폭력이라든가
2: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입니다.
15: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12: 운영자는 당사자가 요청하면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며 이른바 박제방과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확산이 빠른 SNS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 영상을 유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16: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지금
2: 변호사입니다.
16: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처벌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17: 누가 얼마나 봤을지
2: 홍수영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입니다.
17: 공포심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12: 전문가들은 또 돈벌이를 목적으로 일부러 싸움 영상을 찍거나 싸움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폭력이 콘텐츠로 소비되고 수익 모델로 악용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폭력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는 만큼 마땅한 제재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이제 공천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한 여야는 본격적인 선거 지원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는 일제히 여의도 국회 대신 현장을 찾았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8: 어버이날 아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우유 배달 봉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골목골목 어르신이 홀로 사는 집을 돌며 우유 주머니를 채우고 안부를 여쭙습니다.
19: 독거 노인들, 독거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9: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점검도 하고 또 어떻게 사시나 보살펴 드리기도 하고.
18: 연임 후 첫 현장 일정에 나선 한병도 원내대표는 보궐선거가 열리는 경기 하남갑을 찾았습니다. 층층 규제 속 20년 가까이 빈터로 남았던 옛 미군기지 앞에서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이광재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20: 핵심 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을
2: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20: 지방선거 이후 원내대표 직속으로 지역 수건 과제 입법 지원 TF 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18: 충남 공주부여 청량을 끝으로 14곳 재보궐 공천까지 마무리 짓고 선거 지원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곧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공식 전환할 계획입니다. 공천 내용 속 현장 행보에 주춤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부분 지역 후보를 확정짓고 본격적으로 유세 지원에 뛰어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버이날 돌봄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사회복지관을 찾아 고령층 표심을 두드렸는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님, 아버님을 이제 국민의힘이 모시겠다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21: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21: 국민의힘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18: 다만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 논란으로까지 번졌던 중앙선대위 발족을 두고는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인데 장 대표와 함께 외부 인사를 함께 내세우는 형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광폭 행보로 전국을 돌던 정청래 대표에 이어 장동혁 대표도 본격적인 전국 순회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기 색깔이 강한 양당 대표

0: 도의 지원 유세가 지방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전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참석의 뜻을 밝혔던 진종우 의원은 오늘 YTN에 한 후보의 뜻이 그렇다는데 거스르는 일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참석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한 후보는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같은 시각 개소식이 진행되는 만큼 분열로 비칠 수 있다며 이번에는 멀리서 마음만 전해달라고 친한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기 평택 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조국 혁신당 조국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는 후보 단일화 가능성 질문에 기본적으로 범죄자들에 대한 알레르기성 반감이 있다면서 조 후보가 마치 전부 무죄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지만 어떤 잘못으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는지 유권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향해 선 넘는 표현 사용에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여당 후보로서 대세를 형성하지 못하고 여론조사에서 뒤처지자 마음이 조급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을 논의를 지방선거 뒤로 미룬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 검사 등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자들을 대거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건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를 위한 것이라고 맞섰는데 여권의 실언도 부각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대장동부터 대북 송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범 여권 의원들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를 나란히 찾았는데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는 물론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이 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 출석해서도 선서를 거부하는 등
4: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3: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증인들입니다.
2: 청와대까지 나서 특검법 추진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속도 조절을 요구했음에도 강경 드라이브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 여권 내에서도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핵심 쟁점인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두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부터
5: 격렬한 토론을 거쳐서
4: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5: 시기든 방식이든 이런 것들이 새롭게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2: 특검법에 대해 할 말이 있지만 참는다. 다만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후보들을 주목받게 하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면 특검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명분쌓기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보수층 결집이자 지지율 반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은 공소취소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여당 의원 발언을 겨냥해선 연일 오만하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6: 한마디로 국민을
4: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6: 가분계 취급하는 것입니다.
2: 이 밖에도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발언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여권의 실언 부각에 집중했습니다.
7: 민주당 구미시장 후보는
4: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입니다.
7: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투표로 엄중히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2: 양측 모두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기보다 상대의 실수를 파고드는 데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작은 실수가 나비효과를 일으켜 판세를 뒤흔들진 않을지 선거가 아직 20여일 남은 만큼 표심을 흔들 변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1: 박상용 검사가 특허비 술판 대변 의혹을 제기한 전현직 의원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박 검사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튜버 강성범 씨와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밖에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영교 의원 등 6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8: 더불어민주당 등 6개 당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하라고 했던 헌법 개정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 좌초 책임을 필리

0: 기회를
1: 걷어찼을 뿐만이 아니라 국민께 한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도 같이 걷어찬 것입니다.
2: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 개헌이 최종 무산된 건데 회의장은 곧장 고성으로 얼룩졌고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했습니다. 오 의장은 눈물을 흘리며 본회의 산회를 선언했는데 이후 여야의 장외 설전은 격화했습니다.
3: 개헌을 이렇게 필보까지 동원해서 막은
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3: 우리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고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5: 역사는 독재를 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4: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5: 분명히 심판할 것입니다.
2: 이번 개헌안의 핵심인 불법 개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와 관련한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개엄이 성공했더라면 자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며 공개 발언 도중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고
6: 꽃게밥이 되지 않았을까.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6: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 추진 등 반헌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7: 반헌법적이고 헌법 파괴적인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지금도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본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2: 이번 개헌 시도 역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개헌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은 지방선거와도 맥이 닿아 있는데 내란 심판과 정권 견제를 각각 외치는 여야의 구호는 선거 결과로 평가받게 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8: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최상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호되게 질책했는데 유족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최상병 순직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최상병이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순직한 지 1024일 만입니다. 1심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 내용과 최상병 순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수색 지시가 하급 지휘관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장화 높이까지 입수, 허리 높이까지 입수 등으로 구체화했다고 봤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지나친 현장 지도와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수색하라는 지시에 하급자들이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이 지시나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실종자 수색 작전은 위험 요소 없이 진행됐을 거라며 최상병 순직에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하급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왜곡해 전달한 거라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이는 군 조직 특성상 임 전 사단장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지점이라며 처벌받아도 억울함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이후 최상병 유가족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메시지를 보낸 걸 두고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선고가 끝난 법정을 한동안 뜨지 못한 채 오열했습니다.
10: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최상병 이렇게 어머니입니다.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습니까? 지휘관 임성근, 박상현, 최진규 끝까지 엄벌 처벌을 원합니다.
9: 임 전 사단장 아래 다른 지휘관들은 금고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8: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씨에게 건네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감정까지 진행된 그림은 진품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11: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는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100만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김 전 검사가 지난 2023년 2월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연작 그림 한 점을 김건희 씨

0: 에게 건네며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혐의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술품 중개인 강모 씨의 증언이 오락가락한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본 1심과 달리 김 전 검사 특유의 경상도 억양까지 묘사하는 등 강 씨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림은 김건희 씨에게 제공됐다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자 다른 물품과 함께 김 씨 오빠의 장모네 집으로 옮겨진 거로 봤습니다. 법정 감정까지 진행했던 그림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진품이라는 감정에 손을 들어줬고 가액도 특검이 주장한 대로 1억 4천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1: 결론을 정해놓고 좀 거기에 끼워 맞추고
2: 김상민 전 부장검사입니다.
1: 뭐 그림 전달됐다거나 그림이 진짜라는 게 증명됐다고 좀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0: 특검으로서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에 이어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까지 유죄로 뒤집는 데 성공하며 반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3: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치명적인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발생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선적 유람선 혼디우스호에서 한타바이러스가 퍼지며 지금까지 네덜란드인 부부 등 3명이 숨지고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배에 탔던 미국인 6명이 이미 하선해 귀국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조지아와 캘리포니아 등 3개 주 보건당국이 이들을 추적 관찰 중이며 아직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청년이라는 이름을 단 금융상품과 정부 지원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 지원 제도는 지난 5월 4일 접수를 시작해 오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자립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한 이 제도는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금을 더해줍니다. 3년 만기 때 본인이 낸 돈은 360만 원이지만 수령액은 이자를 제외하고도 최대 1,440만 원에 달합니다. 다음으로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청년 미래 적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상품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 대상이고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총 급여 수준에 따라 혜택은 다른데요. 3,600만 원 이하라면 우대형으로 월 50만 원 납부 시 매달 12%에 해당하는 6만 원의 기여금이 쌓입니다. 3,600만 원을 넘고 6천만 원 이하라면 6%에 해당하는 3만 원이 더해집니다. 6천만 원부터 7,500만 원까지는 기여금은 없지만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청년 내일 저축계좌와 청년 미래적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5월 8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맘마 엄마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부릅니다.

0: 5월 8일 금요일 듀엣트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트 유슬기.
1: 저는 듀엣트의 백인태입니다. 오늘 첫 곡은 맘마, 엄마란 뜻이죠.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였습니다.
0: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1953년 처음 생길 때만 해도 어머니 날이었다고 하는데 왜 아버지에게는 고맙다고 하지 않느냐 이런 항의가 나와서 1973년부터 어버이날이 되었다고 하네요.
1: 좀 섭섭하긴 하죠. 아버지도 돈 열심히 버시고 나! 막 이러면서 혼나고 막 그랬을 텐데. 미국의 어머니날에서 영향을 받아서 만든 건데, 미국은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이 따로 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머니날만 만드니까 아버지가 좀 화나죠.
0: 가뜩이나 당시만 해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들이 얼마나 음악을 들어보면 어머니를 제목으로 하는 곡이 정말 많습니다. 오페라를 들어봐도 어머니라고 외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어머니, 제가 사고를 쳤어요. 이제 어떡하죠?
1: 어머니에 대한 음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곡이 바로 드보르작의 작품인

0: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입니다. 집시의 노래라고 하는 가곡집 중 한 곡인데 가사는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는 가고 없는 그 옛날 그 시절 어머니가 나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실 때 두 눈에선 눈물이 마를 날이 거의 없었네. 이제 내 아이에게 마디마디 각각의 선율을 가르쳐 주려니 내 그을린 두 뺨 위로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네. 어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의 눈물이 흘러내리네.
1: 팝 음악 중에서는 닐 리드라는 어린이 가수가 부른 Mother of Mine이라는 곡이 있죠. 어머니가 나에게 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어버이날에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 싶네요.
0: 네, 어머니를 제목으로 하는 노래를 두 곡 준비했습니다. 드보르잭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르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Mother of Mine, 소프라노 신영옥의 노래입니다.

0: 어머니를 제목으로 하는 노래 두 곡이었죠. 뜨보르작의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소프라노 조수미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Mother of Mine 소프라노 신여곡 노래였습니다.
1: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곡이 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ABC송으로 잘 알려진 선율인데 모차르트의 피아노 변주곡으로 유명한 곡이기도 합니다.
0: 네, 근데 이 곡의 주제는 아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라는 제목의 프랑스 민요인데 가사를 찾아보니까 재밌습니다.
1: 어떤 내용이에요?
0: 엄마, 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옆집에 사는 그 남자 때문에 제 마음이 괴로워요. 엄마는 제가 그를 사랑하는 걸 막으실 건가요?
1: 이게 동요 가사라고 하기에는 거의 그 오미오바피노카노 그 잔니스키키에 나오는 아버지한테 그 남자랑 결혼하는 걸 반대하면 죽어버릴 거예요. 뭐 이런 내용.
0: 이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도 오페라에서 사용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9세기 프랑스 작곡가 아돌프 아당의 작품인 투우사에서 화려한 소프라노 아리아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1: 그 곡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아당의 투우사 중에서 아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릅니다. 저희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1: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7,300억 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돼 운임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2: It's really a commercial conversations with customers about having to pass this cost on because otherwise this is completely unsustainable for us.
1: 머스크의 선박 66척과 직원 6,000명은 여전히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해운업계와 아무런 교감이나 협의 없이 해방 프로젝트의 진행과 중단을 번복하며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페르시아만에 갇힌 원유를 빼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는 석유회사와 선주들이 유조선을 다시 페르시아만으로 들여보내도록 설득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발동한 10% 글로벌 관세도 무효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4: 주요 나라를 상대로 한 무리한 관세 압박이 미국 내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상호 관세 도입을 발표하고 각국과 무역 전쟁을 벌입니다.
6: Such horrendous imbalances have devastated our industrial base and put our national security at risk. That's why effective at midnight we will impose a 25% tariff on all foreign made automobiles.
5: 한국산 제품은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가 협상을 통해 15%로 낮췄습니다. 미국 내 주요 수입 업체와 일부 주 정부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 2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의지를 꺾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은 위법 결정이 난 상호관세를 바로 대체해 각국의 글로벌 관세 10%를 새로 부과했습니다. 대규모이자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주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삼은 겁니다.
6: Today I will sign an order to impose a 10% global tariff under section 122 over and above our normal tariffs already being charged.
5: 향신료와 장난감 수입 업체 등 미국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관세도 위법하다며 3월 연방 국제 통상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글로벌 관세마저 법률에 어긋나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 2대1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 업체에 글로벌 관세 적용을 영구 금지하고 이미 낸 관세를 이자와 함께 돌려주라고 행정부에 명령했습니다. 국제수지와 무역 적자는 본질이 다른 개념인데도 이 둘을 혼동해 무역법 122조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를 생략한 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글로벌 관세 금지 명령을

0: 선거 업체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널리 적용해 달라는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법원이 보편적 금지 명령은 거부해 전국의 모든 수입업자가 즉각 구제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는 7월 만료 예정이었고 그때가 되면 행정부는 다른 관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1: 이틀 연속 이어진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코스피가 7,500선 턱 밑에서 장을 마감하며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 기계체조 영상의 상승세를 보이던 현대차 그룹주는 미국 법원이 글로벌 10% 관세를 무효로 판결하면서 동반 급등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로봇이 허리를 숙이더니 땅에 손을 짚고 다리를 들어올리며 물구나무를 섭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360도를 회전하며 기계체조 동작도 선보입니다. 기존의 화제를 모은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연구형 모델이 아닌 개발형 모델의 첫 작동 모습입니다. 지난 6일 영상 공개 이후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여기에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현대차 그룹 관련주는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7.2% 상승했고 기아는 4.4% 올랐습니다.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도 각각 8%와 15% 넘게 폭등한 데 이어 현대오토에버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8% 내린 7,353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순매도에 나섰지만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받으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7,310선까지 내려갔지만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7,498의 거래를 마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1% 하락한 반면 SK하이닉스는 1.9% 오른 168만 6천 원으로 최고치를 재경신했습니다. 코스닥도 한때 하락세였지만 낙폭을 반납하며 0.7% 상승한 1,207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458.5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1,471.7원으로 급등하며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충돌 재개와 이틀 연속 이어진 외국인 대량 매도에 원화 약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4: 유가가 전쟁 이전에 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30% 40% 이상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환율이 쉽게 안정되지 못하고
3: 다만 외국인 주식 순매도는 증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고 전쟁 이슈는 변수보다 상수로 해석되는 만큼 전쟁이 더 확전되지 않는다면 환율은 내림세를 보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일본이 한국과 군용물자를 서로 제공하는 등의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2: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공동으로 방위훈련을 하는 것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 때 이 문제를 언급할지도 관심입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한국과 일본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차관급 외무 방위회의, 이른바 2+2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동안은 국장급 회의에 머물러 있었는데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나라현에서 만났을 때 격을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두 정상은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6: 両国が地域の安定に連携して役割を果たしていくべきとの点を確認しました.
7: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5: 이번에 안보회의 체급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과 군사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구상하는 협정은 한국군과 자위대가 군용물자를 공동으로 융통하기 위한 협력틀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밝혔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한일 두 나라가 공동으로 방위 훈련을 위한 협정을 맺는 것도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북아에서 일본의 입지를 키우면서 동시에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0: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말쯤 한국에 건너가 정상회담을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관련 이야기를 꺼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다음 달엔 고이즈미 방위상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안규백 국방장관과 회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궁금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먼저 두 나라 사이 신뢰 관계를 쌓는 것에 주력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일본과 군사협력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기억과 자위대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정상회담에서 안보협력은 국민 정서를 배려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게다가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본과의 직접적인 군사협력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군과 자위대 간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체결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일본과 상호 존중,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방 교류 협력을 해나가고 있다면서도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체결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2: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여야 모두 본격적인 선거 지원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말도 탈도 많았던 공천 작업을 대부분 마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버이날을 맞아 일제히 여의도 국회 대신 현장을 찾았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3: 어버이날 아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우유 배달 봉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골목골목 어르신이 홀로 사는 집을 돌며 우유 주머니를 채우고 안부를 여쭙습니다.
4: 독거 노인들, 독거 뭐 고독사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점검도 하고 또 어떻게 사시나 보살펴 드리기도 하고.
3: 연임 후 첫 현장 일정에 나선 한병도 원내대표는 보궐선거가 열리는 경기 하남갑을 찾았습니다. 층층 규제 속 20년 가까이 빈터로 남았던 옛 미군기지 앞에서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이광재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5: 핵심 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원내대표 직속으로 지역 수건 과제 입법 지원 TF 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3: 충남 공주부여 청량을 끝으로 14곳 재보궐 공천까지 마무리 짓고 선거 지원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곧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공식 전환할 계획입니다. 공천 내용 속 현장 행보에 주춤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부분 지역 후보를 확정 짓고 본격적으로 유세 지원에 뛰어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버이날 돌봄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사회복지관을 찾아 고령층 표심을 두드렸는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님, 아버님을 이제 국민의힘이 모시겠다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6: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3: 다만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 논란으로까지 번졌던 중앙선대위 발족을 두고는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인데 장 대표와 함께 외부 인사를 함께 내세우는 형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 광폭 행보로 전국을 돌던 정청래 대표에 이어 장동혁 대표도 본격적인 전국 순회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기 색깔이 강한 양당 대표의 지원 유세가 지방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재차 상정하지 않고 본회의를 산회했습니다. 우 의장은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과 비쟁점 법안 5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만든 개헌의 기회를 걷어찼을 뿐만 아니라 공당으로서 국민께 한 약속과 책임을 걷어찬 것이라며 불법 개헌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에 필리버스터까지 걸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개헌을 선거용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개헌안을 비롯해 여야 합의 민생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것을 두고는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선 국회법 개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청 요건과 운영 방식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이 무산된 데 대한 여권의 책임론 제기에 여야 합의가 없는 독재 개헌이었다며 역사가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역사에서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삼선 개헌의 결말은 독재와 불행으로 점철됐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걸어가는 길이 독재의 길, 내란의 길, 그리고 반자유, 반민주의 길이라면서 국민의힘의 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씌워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저희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 논의를 지방선거 뒤로 미룬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 검사 등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자들을 대거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건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를 위한 것이라고 맞섰는데 여권의 실언도 부각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8: 대장동부터 대북 송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를 나란히 찾았는데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는 물론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이 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9: 출석을 했어도 선서를 거부하는 등 국회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증인들입니다.
8: 청와대까지 나서 특검법 추진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속도 조절을 요구했음에도 강경 드라이브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 여권 내에서도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핵심 쟁점인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두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부터
10: 격렬한 토론을 거쳐서 내용이든 시기든 방식이든 이런 것들이 새롭게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8: 특검법에 대해 할 말이 있지만 참는다. 다만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후보들을 주목받게 하란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면 특검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 명분 쌓기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보수층 결집이자 지지율 반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은 공소취소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여당 의원 발언을 겨냥해선 연일 오만하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11: 한마디로 국민을 무지몽매한 소위 가분계 취급하는 것입니다.
8: 이 밖에도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발언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여권의 실언 부각에 집중했습니다.
12: 민주당 구미시장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투표로 엄중히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13: 양측 모두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기보다 상대의 실수를 파고드는 데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작은 실수가 나비효과를 일으켜 판세를 뒤흔들진 않을지 선거가 아직 20여일 남은 만큼 표심을 흔들 변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2: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최상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호되게 질책했는데요. 유족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신기해 기자입니다.
14: 최상병 순직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최상병이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순직한 지 1024일 만입니다. 1심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 내용과 최상병 순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수색 지시가 하급 지휘관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장화 높이까지 입수, 허리 높이까지 입수 등으로 구체화했다고 봤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지나친 현장 지도와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수색하라는 지시에 하급자들이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이 지시나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실종자 수색 작전은 위험 요소 없이 진행됐을 거라며 최상

0: 사장 순직에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하급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왜곡해 전달한 거라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이는 군 조직 특성상 임 전 사단장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지점이라며 처벌받아도 억울함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이후 최상병 유가족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메시지를 보낸 걸 두고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선고가 끝난 법정을 한동안 뜨지 못한 채 오열했습니다.
1: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습니까? 지휘관 임성근, 박상현, 최진규 끝까지 엄벌 처벌을 원합니다.
0: 임 전 사단장 아래 다른 지휘관들은 금고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3: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0: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과 이란 남부에서 잇따라 대규모 교전을 벌였습니다.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휴전이 위태로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4: 밤하늘에 번쩍이는 불빛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이란 매체는 미군 공습으로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섬에서 폭발음이 잇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게슘섬의 바흐만 부두가 공격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휴전 기간에도 대규모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자위 차원에서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요격하고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전은 미군의 이란 유조선 공격이 발단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해상 봉쇄 위반을 이유로 이란 유조선을 전투기로 타격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휴전 위반이라며 미 군함을 겨냥한 공격을 벌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미 구축함 세 척을 공격했지만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공격은 가벼운 경고였다며 휴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5: We're negotiating with the Iranians. We have, you probably heard, we took our three destroyers and we rammed them through some pretty big stuff today.
4: 하지만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미국이 상습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3: 미군이 오만반에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조치를 위반한 이란 국적의 유조선 두 척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봉쇄 조치를 위반하고 오만만의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MTC스타 3호와 MT-세브다호에 대해 봉쇄 집행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함 소속 해군 FA-18 슈퍼호넷 전투기가 유조선들의 굴뚝에 해당하는 연돌에 정밀 유도무기를 발사해 선박들의 이란 진입을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 유조선의 원유는 실려있지 않았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이 개시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국 선박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을 빼내기 위한 미국의 해방작전 개시 직후 피격됐는데 중국 정부는 누가 공격했는지 언급 없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호르무즈에서 중국 선박이 피격된 것은 지난 4일입니다. 미국의 해방작전 개시 직후 공격을 받았는데 며칠 지나서 알려졌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가 처음 보도했고 중국 정부도 자국 선박 피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선박은 마셜 제도에 등록된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인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이례적으로 공격 주체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7: 중方对大量船只和船员受战事影响被困海峡深表关切
0: 认为尽早恢复海峡通行畅通，维护民用船只和船员安全。
6: 앞서 지난 5일에도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계 3위 프랑스 해운사 CMA-CGM의 화물선이 피격됐습니다. 필리핀 승무원 여러 명이 다쳤는데 몰타 국기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표적이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선박에 대한 정당화할 수 없는 공격을 규탄했다고 밝히면서도 이란의 공격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 4일 기관실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난 우리 선박 HMM 나무호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 두 곳이 한국 선박을 겨냥했다거나 피격됐다는 표현을 담은 기사를 내보낸 가운데 주한 이란 대사관과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이란군 공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7: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선박 2천 척에 선원 2만 명의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해방작전은 48시간 만에 끝났지만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재개되면서 선박 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3: 전해드린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HMM 소속 나무호가 두바이 향해 도착하며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폭발 원인이 외부 공격인지 아니면 내부 결함인지 규명될 전망입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8: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HMM 소속 나무호가 폭발 사흘 만에 사고 해역을 빠져나와 무사히 두바이 향해 도착했습니다. 기관실 화재 여파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진 나무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조선소 접안을 마쳤습니다. 이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조사단이 나무호에 승선하며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전문가 등 두바이에 파견된 정부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내 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기관실 내부 CCTV 영상 등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선체 안팎과 기관실의 손실 여부를 살펴보는 선박 확인 절차와 선원 면담도 진행됩니다. 두바이 항에 도착한 뒤에도 조사 협조를 위해 나무호를 지키고 있는 승선원 24명은 면담을 마치고 하선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기초 조사를 끝낸 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들의 판단으로 원인 규명 절차를 이어가는데 최대 쟁점은 역시 폭발 원인입니다. 이란의 공격이나 부유 기류에 의한 외부 충격인지 아니면 기계 노후화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내부 결함인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9: 단순 화재라고 하면 1차 윤곽 자체는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 충격이나 군사적 요인이 이제 쟁점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8: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발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이란 사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YTN 박견입니다.
3: 이란 의회 관계자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현명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8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은 전날 김석희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현명한 조치이며 지역 안정유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한국 선박 HMM 나무호의 폭발 화재 사고가 이란의 소행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선 군사작전으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트럼프가 거짓말과 기만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직전 탈출한 유조선 5대 사호가 원유 100만 배럴을 싣고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속속 들려오며 원유 수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0: 충남 서산 대산항의 해상 계류시설에 유조선 한 척이 정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두 번째로 봉쇄되기 직전 탈출해 우리나라에 도착한 몰타 국적 유조선 오대사호입니다. 오대사호는 봉쇄 직전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통제선을 돌파한 뒤 지난달 17일 해협 바깥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에서 다시 포착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기간 해협이 잠시 열린 틈을 타 빠져나왔습니다.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건 지난 3월 2급

0: 브라질 벨로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오데사호가 실어온 원유는 100만 배럴, 우리나라 하루 사용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원유는 송유관을 통해 하루 동안 하역된 뒤 정제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대신 우회 항로인 홍해를 거쳐 우리나라로 향하는 선박들의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홍해를 통과한 유조선이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전남 여수에 도착했고, 다른 세 척도 무사히 국내로 향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두 달을 넘긴 가운데 원유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1: UAE 특사 성과로 확보한 2,400만 배럴 물량은 현재 차질 없이 국내 도입이 진행되고 있고, 대체 경로인 사우디 얀보항을 통한 물량의 도입, 원활한 도입을 위해 산업부는 해수부와 함께 통항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0: 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이전처럼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원유 수급 불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 문병준 외교장관 특사가 중동 3개국을 방문해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문 특사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쿠웨이트와 바레인, 이라크를 방문해 각국 외교부와 산업부 고위 인사들과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특사는 각국 고위 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를 비롯해 건설과 인프라 등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 실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중동 상황 모니터링 대응단을 가동하고 농자재 수급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재 모짜리용 부직포와 쌀 포장재, 밀 보리 수확용 톤백 등 주요 농자재는 대부분 확보된 상태로 봄철 영농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구마와 감자, 옥수수 재배에 필요한 필름도 확보됐고, 강원 지역의 여름 배추, 무 재배용 필름 역시 8월 파종 시기까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네오 14세 교황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중동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관계를 부각하며 관계 회복을 모색했지만 교황청은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스위스 근위대에 영접을 받으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교황청에 들어섭니다.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네오 14세 교황과 인사를 나눈 루비오 장관. 45분 동안 이란 전쟁과 쿠바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논의했습니다. 평소 운동을 즐기는 교황에게 루비오 장관은 크리스털 미식 축구공을, 교황은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펜을 선물하며 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기도 한 루비오 장관의 교황청 방문이 관심을 끈건 이란 전쟁 이후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갈등 때문입니다.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인 레오 14세는 지난달 전능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란 전쟁 종식을 촉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문명 파괴 발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4: Non posso essere a favore della guerra e vorrei incoraggiare tutti a fare gli sforzi per cercare risposte che vengono da una cultura di pace e non di odio, di visione.
3: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이 범죄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 최악이라며 발끈했고, 자신이 백악관에 없었다면 교황에 선출되지도 못했을 거라며 비난했습니다.
5: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he seemed to be saying that they can. And I say they cannot. Because if that happened, the entire world would be hostage, and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3: 여기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까지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교황청 방문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보수 가톨릭 유권자의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한 화해 시도로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방문에서 미국과 교황청의 강한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교황청은 평화를 향한 쉼없는 노력을 강조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이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고용 상황이 4월 들어 회복력 있는 모습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4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1만 5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고용 증가폭 18만 5천 명에는 못 미치지만, 증가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만 5천 명의 2배에 달했습니다.

0: 경제 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이 가계의 소비 여력 하락과 함께 해고 증가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지만 이란 전쟁의 여파가 고용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비농업 고용 지표를 소화하며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미 동부 시간 오전 9시 38분 기준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23% 오른 49,713.04를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5% 상승한 7,373.8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8% 상승한 26,012.96을 가리켰습니다. 중국이 먼저 방중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을 특별 예우하며 미국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부 정상회담 의제엔 말을 아끼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상원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에 온 스티브 데인스 의원. 친 트럼프 계열 정치인이란 걸 의식한 듯 중국 권력 서열 2위와 3위까지 나서 특별 예우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략 경쟁 상대로 떠오른 중국 견제 성과가 절실합니다. 당장 표면에 드러난 단순 숫자로 대중 무역 적자부터 만회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와 애플, 엑손 등 기업인들을 방중 수행단에 초청한 배경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미국산 콩과 보잉 항공기 수출 정도를 얻어내는 데 그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상호 관세 무효 판결과 중국의 반격에 막힌 데다 중동 휴전 협상에서도 나름 빚을 진 탓입니다.
2: And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personal effort yesterday to that end to help us bring together a peaceful outcome from the current conflict in Iran. So
1: 중국도 자국을 옥죄는 미국과 대화가 달가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 새로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마냥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출 주도 경제인 만큼 G2 사이 충돌은 피하고 국제 무역 질서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중국이 미국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구체적인 회담 의제엔 말을 아끼는 까닭입니다. 다음 주 안방에서 손님을 맞는 시진핑 주석은 적당한 선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맞춰주면서 타이완을 비롯한 핵심 이익 개선 양보를 유도할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오는 14일 중국 방문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조언을 구할 걸로 보입니다. 이란전으로 외교적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시진핑 지렛대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3: 북미 관계가 멈추어선 지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 Kim Jong-un, who I get along with very well, as you know, do you notice he said very nice things about me? He used to call Joe Biden a mentally retarded person.
3: 동시에 북핵 위협을 명분으로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도 숨기지 않습니다. 북한 핵무기를 한국이 경제적으로 져야 할 비용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 It's not just NATO.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But we have 45,000 people, soldiers, in harm's way, and right next to Kim Jong-un with a lot of nuclear weapons.
3: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을 대북 외교의 우회로로 삼을 전망입니다.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김 위원장과의 접촉 방식에 대해 직접 조언을 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묻는 수준을 넘어 중국이 연락을 주선하거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메신저 역할을 요청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은 과거보다 높습니다. 그 사이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혈맹 수준으로 밀착하며 전략적 몸값을 높였고 미국과의 대화 의지는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이란전이라는 악재 속에 중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는 자신의 역량을 증명할 카드이자 동맹을 압박할 지렛대인 셈입니다. 시진핑 주석을 통해 북핵 국면의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내며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6: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충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소한 일이라며 휴전은 유지 중이라고 밝혔지만 협상이 또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하와 조롱이 종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6: 종전의 기대감을 키우던 중 또다시 발생한 호르무즈 해협의 충돌. 협상판이 또 엎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사소한 일이라며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을 향해선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무너뜨릴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7: We blew them away. They trifled. I call that a trifle. I'll let you know when there's no ceasefire. You won't have to know. If there's no ceasefire, you're not going to have to know. You're just going to have to look at one big glow coming out of Iran. And they better sign their agreement fast.
6: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을 검토 중인 이란은 아직 미국과의 협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충돌은 군사적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이번 충돌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격은 지난 몇 주간 이란의 상대적인 평온을 가져다 준 휴전 체제의 완전한 붕괴 위협을 고조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을 향한 비하와 조롱을 멈추지 않는 트럼프의 태도가 종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을 미친 자들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이란 문명 자체를 위협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7: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6: 전문가들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발언은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이란 지도부가 국내 여론 앞에 최소한 체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5: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충돌을 벌인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이란발로 추정되는 공습으로 방공망이 가동되고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UAE 국방부는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2기와 드론 3기에 방공망이 대응했으며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미군 자산이 배치된 아부다비 해안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하며 UAE 본토 자체가 공격받은 것 같지는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제안에 대해 이란이 답변할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8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몇 시간 내 이란이 진지한 제안을 내놓길 희망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안을 담은 한쪽 분량의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전쟁 개시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국 선박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을 빼내기 위한 미국의 해방작전 개시 직후 피격됐는데 중국 정부는 누가 공격했는지 언급 없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호르무즈에서 중국 선박이 피격된 것은 지난 4일입니다. 미국의 해방작전 개시 직후 공격을 받았는데 며칠 지나서 알려졌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가 처음 보도했고 중국 정부도 자국 선박 피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선박은 마셜 제도에 등록된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인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이례적으로 공격 주체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9: 中方对大量船只和船员受战事影响被困海峡深表关切，认为尽早恢复海峡通行畅通，维护民用船只和船员安全。
8: 앞서 지난 5일에도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계 3위 프랑스 해운사 CMA-CGM의 화물선이 피격됐습니다. 필리핀 승무원 여러 명이 다쳤는데 몰타 국기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표적이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선박에 대한 정당화할 수 없는 공격을

0: 해졌습니다.
1: Could happen any day. Could, and it might not happen, but it could happen any day. I believe they want the deal more than I do.
0: 호르무즈에서 미군이 이란군과 미사일을 주고받아도 별거 아니라며 선을 긋습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란의 대응과 달리 트럼프는 휴전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란과 협상도 잘 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는 걸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건데 어떻게든 중국에 가기 전에 종전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1: So we have had no problem and we've had no problem with China and Iran. And everybody said, oh, China, China. We've had no problem with China.
0: 중간 선거를 앞두고 외교적인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로서는 시진핑과의 이번 회담이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쟁을 끝내거나 최소한 이란을 달래고 시진핑을 만나야 회담의 주도권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인 겁니다.
2: I think he needs some kind of victory, a diplomatic victory that will show to his folks at home, to Americans.
0: 이렇다 보니 겉으로는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란이 원하는 당근을 고심하고 있다는 속내도 엿보입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약간의 명분만 챙길 수 있다면 이란에 대폭 양보하는 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럴 경우 성급한 합의가 두고두고 트럼프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여야 모두 본격적인 선거 지원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말도 탈도 맞았던 공천 작업을 대부분 마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버이날을 맞아 일제히 여의도 국회 대신 현장을 찾았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4: 어버이날 아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우유 배달 봉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골목골목 어르신이 홀로 사는 집을 돌며 우유 주머니를 채우고 안부를 여쭙습니다.
5: 독거 노인들, 독거 뭐 고독사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점검도 하고 또 어떻게 사시나 보살펴 드리기도 하고.
4: 연임 후 첫 현장 일정에 나선 한병도 원내대표는 보궐선거가 열리는 경기 하남갑을 찾았습니다. 층층 규제 속 20년 가까이 빈터로 남았던 옛 미군기지 앞에서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이광재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6: 핵심 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원내대표 직속으로 지역 수건 과제 입법 지원 TF 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4: 충남 공주부여 청량을 끝으로 14곳 재보궐 공천까지 마무리 짓고 선거 지원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곧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공식 전환할 계획입니다. 공천 내용 속 현장 행보에 주춤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부분 지역 후보를 확정 짓고 본격적으로 유세 지원에 뛰어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버이날 돌봄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사회복지관을 찾아 고령층 표심을 두드렸는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님, 아버님을 이제 국민의힘이 모시겠다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7: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4: 다만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 논란으로까지 번졌던 중앙선대위 발족을 두고는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인데 장 대표와 함께 외부 인사를 함께 내세우는 형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폭 행보로 전국을 돌던 정청래 대표에 이어 장동혁 대표도 본격적인 전국 순회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기 색깔이 강한 양당 대표의 지원 유세가 지방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강남구와 서초, 송파, 강동을 묶는 이른바 강남 4구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당에 건의했습니다. 정 후보는 어제 송파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능함과 정원호의 실력을 강남 4구 시민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정 후보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문제에 정부 탓만 하고 있다며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다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자 일자라는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박용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서울 성동구 앞

0: 아파트 전세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무섭게 치솟고 있다며 민주당 정원우 후보 책임인지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인지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세금 폭탄과 대출 압박 등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지옥을 초래한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정원우 후보는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흑색 선전을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 논의를 지방선거 뒤로 미룬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 검사 등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자들을 대거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건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를 위한 거라고 맞섰는데 여권의 실언도 부각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 대장동부터 대북 송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를 나란히 찾았는데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는 물론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이 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 출석을 했어도 선서를 거부하는 등 국회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증인들입니다.
1: 청와대까지 나서 특검법 추진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속도 조절을 요구했음에도 강경 드라이브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 여권 내에서도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핵심 쟁점인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두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부터
3: 격렬한 토론을 거쳐서 내용이든 시기든 방식이든 이런 것들이 새롭게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1: 특검법에 대해 할 말이 있지만 참는다. 다만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후보들을 주목받게 하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면 특검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 명분 쌓기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보수층 결집이자 지지율 반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은 공소 취소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여당 의원 발언을 겨냥해선 연일 오만하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4: 한마디로 국민을 무지몽매한 소위 가분개 취급하는 것입니다.
1: 이 밖에도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발언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여권의 실언 부각에 집중했습니다.
5: 민주당 구미시장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투표로 엄중히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6: 양측 모두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기보다 상대의 실수를 파고드는 데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작은 실수가 나비효과를 일으켜 판세를 뒤흔들진 않을지 선거가 아직 20여 일 남은 만큼 표심을 흔들 변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8: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과 이란 남부에서 잇따라 대규모 교전을 벌였습니다.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휴전이 위태로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4: 밤하늘에 번쩍이는 불빛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이란 매체는 미군 공습으로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섬에서 폭발음이 잇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게슘섬의 바흐만 부두가 공격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휴전 기간에도 대규모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자위 차원에서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요격하고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전은 미군의 이란 유조선 공격이 발단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해상 봉쇄 위반을 이유로 이란 유조선을 전투기로 타격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휴전 위반이라며 미 군함을 겨냥한 공격을 벌인 겁니다.
5: 나프티시 이란이 예관하이 모타르즈 도슈만 이란 카란 در محدودی تنگیگی هرمز زیر آتش موشکی قرار گرفتن که پس از تحمل خسارات
4: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미 구축함 세 척을 공격했지만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공격은 가벼운 경고였다며 휴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6: We're negotiating with the Iranians. We have, you probably heard, we took our three destroyers and we rammed them through some pretty big stuff today.
4: 하지만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미국이 상습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3: 미군이 오만만에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조치를 위반한 이란 국적의 유조선 두 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봉쇄 조치를 위반하고 오만만에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MTC스타 3호와 MT세브다호에 대해 봉쇄 집행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함 소속 해군 FA-18 슈퍼호넷 전투기가 유조선들의 굴뚝에 해당하는 연돌에 정밀유도 무기를 발사해 선박들의 이란 진입을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유조선의 원유는 실려있지 않았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인 가운데 이란 외무부가 경고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8일 SNS에 글을 올려 미국은 외교적 해법이 제시될 때마다 무모한 군소적 보험을 선택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미국의 행동이 거친 압박 전술인지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또 계략에 속아 수렁에 빠진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런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이란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해드린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HMM 소속 나무호가 두바이 항에 도착하며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폭발 원인이 외부 공격인지 아니면 내부 결함인지 규명될 전망입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7: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HMM 소속 나무호가 폭발 사흘 만에 사고 해역을 빠져나와 무사히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기관실 화재 여파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진 나무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조선소 접안을 마쳤습니다. 이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조사단이 나무호에 승선하며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전문가 등 두바이에 파견된 정부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내 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기관실 내부 CCTV 영상 등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선체 안팎과 기관실의 손실 여부를 살펴보는 선박 확인 절차와 선원 면담도 진행됩니다. 두바이 항에 도착한 뒤에도 조사 협조를 위해 나무호를 지키고 있는 승선원 24명은 면담을 마치고 하선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기초 조사를 끝낸 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들의 판단으로 원인 규명 절차를 이어가는데 최대 쟁점은 역시 폭발 원인입니다. 이란의 공격이나 부유 기뢰에 의한 외부 충격인지 아니면 기계 노후화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내부 결함인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8: 단순 화재라고 하면 1차 윤곽 자체는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 충격이나 군사적 요인이 이제 쟁점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7: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발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이란 사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YTN 박견입니다.
3: 이란 의회 관계자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현명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8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은 전날 김석기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현명한 조치이며 지역 안정 유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한국 선박 HMM 나무호의 폭발 화재 사고가 이란의 소행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선 군사작전으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트럼프가 거짓말과 기만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직전 탈출한 유조선 5대 4호가 원유 100만 배럴을 싣고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속속 들려오며 원유 수급에 숨통이 틀지 주목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9: 충남 서산 대산항의 해상 계류시설에 유조선 한 척이 정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두 번째로 봉쇄되기 직전 탈출해 우리나라에 도착한 몰타국적 유조선 오대사호입니다. 오대사호는 봉쇄 직전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통제선을 돌파한 뒤 지난달 17일 해협 바깥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에서 다시 포착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기간 해협이 잠시 열린 틈을 타 빠져나왔습니다.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건 지난 3월 이글 벨로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오대사호가 실어온 원유는 100만 배럴, 우리나라 하루 사용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원유는 송유관을 통해 하루 동안 하역된 뒤 정제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대신 우회 항로인 홍해를 거쳐 우리나라로 향하는 선박들의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홍해를 통과한 유조선이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전남 여수에 도착했고 다른 세 척도 무사히 국내로 향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두 달을 넘긴 가운데 원유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10: UAE 특사성과로 확보한 2,400만 배럴 물량은 현재 차질 없이 국내 도입이 진행되고 있고 대체 경로인 사우디 얀보항을 통한 물량의 도입, 원활한 도입을 위해 산업부는 해수부와 함께 통항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9: 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이전처럼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원유 수급 불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3: 중동발 우회 항로를 이용한 선박과 항공 화물의 운임 상승분이 과세 가격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입 운임 등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등계는 올해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번 특례로 이란 전쟁 이후 급등한 운임은 과세 가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전쟁 이전 수준의 통상 운임만 반영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중동발 우회 선박과 긴급 항공 운송, 전쟁 여파로 해협에 고립됐던 선박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일반 운임뿐 아니라 채선료와 운송 보험료도 특례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란 전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레오 14세 교황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중동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관계를 부각하며 관계 회복을 모색했지만 교황청은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1: 스위스 근위대의 영접을 받으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교황청에 들어섭니다.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레오 14세 교황과 인사를 나눈 루비오 장관. 45분 동안 이란 전쟁과 쿠바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논의했습니다. 평소 운동을 즐기는 교황에게 루비오 장관은 크리스탈 미식 축구공을, 교황은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펜을 선물하며 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기도 한 루비오 장관의 교황청 방문이 관심을 끈 건 이란 전쟁 이후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갈등 때문입니다.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인 레오 14세는 지난달 전능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란 전쟁 종식을 촉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문명 파괴 발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12: Non posso essere a favore della guerra e vorrei incoraggiare tutti a fare gli sforzi per cercare risposte che vengono da una cultura di pace e non di odio, di divisione.
11: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이 범죄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 최악이라며 발끈했고 자신이 백악관에 없었다면 교황에 선출되지도 못했을 거라며 비난했습니다.
13: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he seemed to be saying that they can. And I say they cannot. Because if that happened, the entire world would be hostage, and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11: 여기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까지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교황청 방문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보수 가톨릭 유권자의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한 화해 시도로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방문에서 미국과 교황청의 강한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교황청은 평화를 향한 쉼없는 노력을 강조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예수상과 성모 마리아상을 잇따라 훼손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사이에서 신성모독 논란이 왜 반복되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14: 이스라엘 군복을 입은 남성이 거꾸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상을 망치로 내려치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담배를 문 남성이 성모 마리아상을 쳐다보며 성모상 입부분에 담배를 가져다 댄 듯한 장면입니다. 이 두 사건이 벌어진 데벨은 레바논 남부에서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마을입니다. 주민 상당수가 동방 가톨릭 교파인 마론파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적 정체성이 강한 이스라엘

0: 과 감정적 소모도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1: 이스라엘 군인들도 병사들도 전쟁이 오래되면서 갖게 되는 피로도도 있고 불만, 또 감정적 기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들이 기독교에 대해 갖고 있었던 행동들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0: 또 유대교에서 예수는 기독교처럼 구원자나 신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병사들은 기독교 성상을 절대적 성물로 인식하는 감각 자체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 이스라엘은 뭐 예수님을 믿는 나라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전혀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느님과 동일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는 그러지 않죠. 종교에 대한 이해력이 병사들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
0: 알자지라 방송은 이스라엘이 강조해온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동유산 그리고 상호 존중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사작전 정당성과 별개로 전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병사들의 일탈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순직 공무원의 부모님들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닌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어버이날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 부부로는 처음 함께 참석했습니다. 행사에는 순직한 소방과 경찰 공무원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자리했는데 이 대통령 부부는 자녀 대신 카네이션을 전달했습니다. 기념식 축사에선 이들을 향해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할 수 없다는 걸 잘 안다며 자녀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신 울먹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5: 국가가 자식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4: 이 대통령은 부모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도 적극 소개했습니다. 시설이 아닌 사는 지역에서 생활하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치매 환자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노인 일자리와 연금제도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6: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모두 함께 책임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4: 이 대통령은 특히 부모들의 어깨가 가벼워질수록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자녀 돌봄부터 노후 대비까지 국가 책임을 강조한 건데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 이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남창동 남대문 시장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사가 잘 되는지 물었고 상인들은 경기가 어렵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으로 모자와 안경끈 등을 산 뒤 시장 안 족발집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안규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문은 중동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6당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하려고 했던 헌법 개정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 좌초 책임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에 돌렸고 이후 여야는 개헌이 무위로 돌아간 걸 두고 내타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7: 투표 불성립으로 좌초된 헌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1야당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전날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에 이어 이번엔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고 나서자 개헌안을 재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8: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만든 개헌 기회를 걷어찼을 뿐만이 아니라 국민께 한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도 같이 걷어찬 것입니다.
7: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 개헌이 최종 무산된 건데 회의장은 곧장 고성으로 얼룩졌고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했습니다. 오 의장은 눈물을 흘리며 본회의 산회를 선언했는데

0: 이후 여야의 장외 설전은 격화했습니다.
1: 개헌을 이렇게 필보까지 동원해서 막을 것은 이후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고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2: 역사는 독재를 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개헌 추진 분명히 심판할 것입니다.
0: 이번 개헌안의 핵심인 불법 개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와 관련한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개엄이 성공했더라면 자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며 공개 발언 도중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고
3: 꽃게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살떨리는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 추진 등 반헌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4: 반헌법적이고 헌법 파괴적인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지금도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본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0: 이번 개헌 시도 역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개헌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은 지방선거와도 맥이 닿아 있는데 내란 심판과 정권 견제를 각각 외치는 여야의 구호는 선거 결과로 평가받게 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6: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충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소한 일이라며 휴전은 유지 중이라고 밝혔지만 협상이 또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하와 조롱이 종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6: 종전의 기대감을 키우던 중 또다시 발생한 호르무즈 해협의 충돌. 협상판이 또 엎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사소한 일이라며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을 향해선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무너뜨릴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7: We blew them away. They trifled. I call that a trifle. I'll let you know when there's no ceasefire. You won't have to know. If there's no ceasefire, you're not going to have to know. You're just going to have to look at one big glow coming out of Iran. And they better sign their agreement fast.
6: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을 검토 중인 이란은 아직 미국과의 협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충돌은 군사적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이번 충돌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격은 지난 몇 주간 이란의 상대적인 평온을 가져다 준 휴전 체제의 완전한 붕괴 위협을 고조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을 향한 비하와 조롱을 멈추지 않는 트럼프의 태도가 종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을 미친 자들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이란 문명 자체를 위협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7: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6: 전문가들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발언은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이란 지도부가 국내 여론 앞에 최소한 체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5: 미국이 제시한 종전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미군이 중단했던 상선 후위 작전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 당국은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은 더 버틸 수 있다고 평가하며 사태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8: 미국이 이틀 만에 중단했던 호르몬

0: 해협 상선 호위 작전 해방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미군 항공기의 자국 기지와 영공 사용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작전 재개 여건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사우디의 강한 반발로 작전이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간 추가 통화로 작전 장애물을 없앤 거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1: The president retains the opportunity and the capabilities, more capabilities than we had at the start of this, to restart major combat operations if necessary.
0: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는 이란이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은 더 버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더욱 급진화하면서 내부 탄압을 강화하며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를 갖췄다는 겁니다. 또 미사일 전력의 70% 이상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미사일의 80%가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2: Their missiles are mostly decimated. They have some. They have probably 18-19%, but not a lot by comparison to what they had.
0: 여기에다 공해상에서 배와 배 사이로 기름을 옮겨 싣는 이른바 북한식 선박간 환적으로 원유를 팔아 전쟁 자금줄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끈질긴 생명력이 확인되면서 다음 주 중국 방문 전까지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제안에 대해 이란이 답변할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8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몇 시간 내 이란이 진지한 제안을 내놓길 희망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이란 전쟁에 있어 동맹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왜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란의 행위에 반대한다면 각국이 강경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 이상의 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인 가운데 이란 외무부가 경고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8일 SNS에 글을 올려 미국은 외교적 해법이 제시될 때마다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선택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미국의 행동이 거친 압박 전술인지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또 계략에 속아 수렁에 빠진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란 전쟁 개시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국 선박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을 빼내기 위한 미국의 해방작전 개시 직후 피격됐는데 중국 정부는 누가 공격했는지 언급 없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호르무즈에서 중국 선박이 피격된 것은 지난 4일입니다. 미국의 해방작전 개시 직후 공격을 받았는데 며칠 지나서 알려졌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가 처음 보도했고 중국 정부도 자국 선박 피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선박은 마셜 제도에 등록된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인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이례적으로 공격 주체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5: 中方对大量船只和船员受战事影响被困海峡深表关切，认为尽早恢复海峡通行畅通，维护民用船只和船员安全。
4: 앞서 지난 5일에도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계 3위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의 화물선이 피격됐습니다. 필리핀 승무원 여러 명이 다쳤는데 몰타 국기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표적이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선박에 대한 정당화할 수 없는 공격을 규탄했다고 밝히면서도 이란의 공격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 4일 기관실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난 우리 선박 HMM 남우호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 두 곳이 한국 선박을 겨냥했다거나 피격됐다는 표현을 담은 기사를 내보낸 가운데 주한 이란 대사관과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이란군 공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0: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선박 2천 척에 선원 2만 명의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해방 작전은 48시간 만에 끝났지만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재개되면서 선박 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직전 탈출한 유조선 5대 4호가 원유 100만 배럴을 싣고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속속 들려오며 원유 수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2: 충남 서산 대산항의 해상 계류시설에 유조선 한 척이 정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두 번째로 봉쇄되기 직전 탈출해 우리나라에 도착한 몰타국적 유조선 5대 4호입니다. 5대 4호는 봉쇄 직전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통제선을 돌파한 뒤 지난달 17일 해협 바깥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에서 다시 포착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기간 해협이 잠시 열린 틈을 타 빠져나왔습니다.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건 지난 3월 이글 벨로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5대 4호가 실어온 원유는 100만 배럴, 우리나라 하루 사용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원유는 송유관을 통해 하루 동안 하역된 뒤 정제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대신 우회 항로인 홍해를 거쳐 우리나라로 향하는 선박들의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홍해를 통과한 유조선이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전남 여수에 도착했고 다른 세 척도 무사히 국내로 향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두 달을 넘긴 가운데 원유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3: UAE 특사성과로 확보한 2,400만 배럴 물량은 현재 차질 없이 국내 도입이 진행되고 있고 대체 경로인 사우디 얀보항을 통한 물량의 도입, 원활한 도입을 위해 산업부는 해수부와 함께 통항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 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이전처럼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원유 수급 불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종전 협상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오히려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은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현장에서는 저강도 전쟁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른바 무늬만 휴전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권영미 기자입니다.
4: 미국과 이란 모두 전면전은 부담스럽지만 물러설 수도 없는 외나무 다리에 서 있습니다.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로 미군을 끊임없이 자극해 협상력을 높이려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압도적 무력 과시와 협상을 병행하며 갈등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묘한 대치 이면엔 각국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겐 중동 리스크를 적절한 수준으로 묶어두는 성과가 필요합니다. 내부 경쟁난에 직면한 이란 지도부 역시 적과의 대치를 결속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장기화 국면과 탄박입니다. 최근 불거진 가짜 악시오스 논란은 이런 혼란을 극대화합니다. 정보를 흘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정보전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공식적인 휴전 발표가 나와도 현장 군인들과 시장은 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5: That the more likely scenario is that will that is that they will reach a new non-negotiated status quo. One in which the Iranians do not get sanctions relief, but they do retain control of the Strait of Hormuz because the United States does not go back into full-scale war with Iran.
4: 결국 지금 상태는 갈등의 해결이 아닌 비용의 상시화를 의미합니다. 양측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호르무즈의 군사적 긴장은 이제 해소해야 할 변수가 아닌 상시적인 뉴 노멀로 굳어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평화라는 외교적 수사 뒤에서 호르무즈 리스크는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물류 시스템에 피할 수 없는 기본값이 돼가고 있습니다. YTN 권정입니다.
1: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란과의 종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로서는 어떻게든 회담 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란에 대폭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6: 전쟁을 끝내고 싶은 트럼프의 급한 마음은 곳곳에서 읽힙니다. 특히 다음 주 미중 정

0: So we have had no problem, and we've had no problem with China and Iran. And everybody said, oh, China, China. We've had no problem with China.
1: 중간 선거를 앞두고 외교적인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로서는 시진핑과의 이번 회담이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쟁을 끝내거나 최소한 이란을 달래고 시진핑을 만나야 회담의 주도권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인 겁니다.
2: I think he needs some kind of victory, a diplomatic victory that will show to his folks at home, to Americans.
1: 이렇다 보니 겉으로는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란이 원하는 당근을 고심하고 있다는 속내도 엿보입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약간의 명분만 챙길 수 있다면 이란에 대폭 양보하는 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럴 경우 성급한 합의가 두고두고 트럼프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이란 전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네오 14세 교황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중동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관계를 부각하며 관계 회복을 모색했지만 교황청은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4: 스위스 근위대의 영접을 받으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교황청에 들어섭니다.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레오 14세 교황과 인사를 나눈 루비오 장관. 45분 동안 이란 전쟁과 쿠바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논의했습니다. 평소 운동을 즐기는 교황에게 루비오 장관은 크리스털 미식 축구공을, 교황은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펜을 선물하며 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기도 한 루비오 장관의 교황청 방문이 관심을 끈 건 이란 전쟁 이후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갈등 때문입니다.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인 레오 14세는 지난달 전능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란 전쟁 종식을 촉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문명 파괴 발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5: Non posso essere a favore della guerra e vorrei incoraggiare tutti a fare gli sforzi per cercare risposte che vengono da una cultura di pace e non di odio, divisione.
4: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이 범죄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 최악이라며 발끈했고 자신이 백악관에 없었다면 교황에 선출되지도 못했을 거라며 비난했습니다.
6: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he seemed to be saying that they can. And I say they cannot. Because if that happened, the entire world would be hostage. And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4: 여기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까지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교황청 방문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 가톨릭 유권자의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한 화해 시도로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방문에서 미국과 교황청의 강한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교황청은 평화를 향한 쉼없는 노력을 강조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너도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불태우는 family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무시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울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탄생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보트 느껴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HMM 소속 남우호가 두바이 항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1: 폭발 원인이 외부 공격인지 아니면 내부 결함인지 규명될 전망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HMM 소속 남우호가 폭발 사흘 만에 사고 해역을 빠져나와 무사히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기관실 화재 여파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진 남우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조선소 접안을 마쳤습니다. 이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조사단이 남우호에 승선하며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전문가 등 두바이에 파견된 정부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내 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기관실 내부 CCTV 영상 등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선체 안팎과 기관실의 손실 여부를 살펴보는 선박 확인 절차와 선원 면담도 진행됩니다. 두바이 항에 도착한 뒤에도 조사 협조를 위해 남우호를 지키고 있는 승선원 24명은 면담을 마치고 하선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기초 조사를 끝낸 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들의 판단으로 원인 규명 절차를 이어가는데 최대 쟁점은 역시 폭발 원인입니다. 일환의 공격이나 부유 기류에 의한 외부 충격인지 아니면 기계 노후화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내부 결함인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3: 단순 화재라고 하면 1차 윤곽 자체는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 충격이나 군사적 요인이 이제 쟁점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2: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발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이란 사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YTN 박견입니다.
0: 청와대 역시 HMM 남우호의 화재 원인 조사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 피격 여부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수도 있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남우호 화재 사고 관련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쏠렸던 화재 원인에 대한 청와대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불이 난 이후 초기엔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지만 추가 검토 결과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배가 침수되거나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남우호가 외부 공격을 받았다고 섣불리 단정짓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5: 안보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바는 없고.
4: 청와대가 이처럼 추측을 자제하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건 피격 여부에 따라

0: 따라 정부의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내부 결함 등으로 인한 단순 화재로 결론나면 수리와 안전조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게 아닐 경우 셈법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유실된 부유기뢰 등 직접적인 공격 의도가 없었더라도 외부 충격으로 피해를 본 거라면 정부로선 상응 조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란이 우리 선박을 일부러 공격한 거로 드러난다면 군사, 외교적 대응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이란 혁명 수비대가 치밀한 계획하여 공격을 했다. 이거는 사실은 한국 선박과 그 민간인에 대한 적성 어떤 선포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0: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우리 군에 파병을 요구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또한 다시 거세질 공산이 큽니다. 이란과도 대화 채널을 이어가며 실용 외교를 모색했던 청와대로선 결과에 따라 전쟁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국익을 지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됐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2: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중국 소유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아랍에미리트 미나사르크 인근 해역에서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 JV 이노베이션호가 공격을 받아 갑판에 불이 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중국 선박이 피격된 첫 사례로 공격 주체나 인명피해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과 이란 남부에서 잇따라 대규모 교전을 벌였습니다.
3: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휴전이 위태로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4: 밤하늘에 번쩍이는 불빛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이란 매체는 미군 공습으로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섬에서 폭발음이 잇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게슘섬의 바흐만 부두가 공격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휴전 기간에도 대규모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자위 차원에서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요격하고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전은 미군의 이란 유조선 공격이 발단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해상 봉쇄 위반을 이유로 이란 유조선을 전투기로 타격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휴전 위반이라며 미 군함을 겨냥한 공격을 벌인 겁니다.
5: 나프티시 이란이 예관하이 모타르즈 드슈만 이란 카란 달 마흐두디 탄기기 호르무즈 지라 아타쉐 무샤키 가룰 게르탄 케 파스 아즈 타함물 헤사랏.
4: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미 구축함 세 척을 공격했지만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공격은 가벼운 경고였다며 휴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6: We're negotiating with the Iranians. We have, you probably heard, we took our three destroyers and we rammed them through some pretty big stuff today.
4: 하지만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미국이 상습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제안에 대해 이란이 답변할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8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몇 시간 내 이란이 진지한 제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안을 담은 한쪽 분량의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이란 측 답변이 48시간 이내에 오기를 기다리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레바논에서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사실상 휴전 합의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3: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공세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논의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7: 이스라엘은 사흘 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10층짜리

0: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3주 만에 다시 베이루트까지 공격을 확대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습 작전으로 헤즈볼라 정예부대 사령관이 살해됐습니다. 헤즈볼라가 보복에 나서자 어제는 레바논 남부를 대대적으로 공습해 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선 이스라엘군이 마을 전체를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초토화 작전을 벌이면서 유엔 평화유지군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1: Peacekeepers also report significant firing incidents and projectile trajectories, most of which appear to originate from Israel Defense Forces position.
0: 미국의 중재 아래 이스라엘과 평화협상을 벌이고 있는 레바논 정부도 연일 이스라엘의 휴전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휴전 종료를 앞두고 열리는 3차 협상에서도 헤즈볼라의 무장해제가 핵심 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Again, an Iranian agent, Hezbollah, who is victimizing not just Israelis, but Hezbollah is also victimizing Lebanon.
0: 반면 이란은 영내 모든 전선에서의 종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초 미국과 이란의 휴전에 부정적이었던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세를 밀어붙이면서 종전 논의에도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3: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예수상과 성모 마리아상을 잇따라 훼손,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4: 이스라엘 군인들 사이에서 신성 모독 논란이 왜 반복되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5: 이스라엘 군복을 입은 남성이 거꾸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상을 망치로 내려치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담배를 문 남성이 성모 마리아상을 쳐다보며 성모상 입부분에 담배를 가져다 댄 듯한 장면입니다. 이 두 사건이 벌어진 데벨은 레바논 남부에서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마을입니다. 주민 상당수가 동방 가톨릭 교파인 마론파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적 정체성이 강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왜 이런 신성모독 논란을 반복하는 건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전쟁 중 병사들이 왜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한 보고서에서 불법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하고 적을 인간이 아닌 존재처럼 보기 시작할 때 이른바 도덕적 이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심리가 강해지면 종교 상징도 존중해야 할 성물이 아니라 조롱과 훼손해도 될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전 속 병사들의 피로와 감정적 소모도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6: 이스라엘 군인들도 병사들도 전쟁이 오래되면서 갖게 되는 피로도도 있고 불만, 또 감정적 기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들이 기독교에 대해 갖고 있었던 행동들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5: 또 유대교에서 예수는 기독교처럼 구원자나 신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병사들은 기독교 성상을 절대적 성물로 인식하는 감각 자체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7: 이스라엘은 뭐 예수님을 믿는 나라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전혀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느님과 동일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는 그러지 않죠. 종교에 대한 이해력이 병사들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
5: 알자지라 방송은 이스라엘이 강조해온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동유산 그리고 상호존중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사작전 정당성과 별개로 전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병사들의 일탈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3: 종전 협상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은 이란 전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4: 미국 맥도날드의 경우 저가형 세트 메뉴를 내세웠는데도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세트 메뉴보다 단품을 주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8: 미국의 가전제품 업체 월풀이 1분기에 주당 56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이란 전쟁으로 경기 침체 수준의 부진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 이후 미국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고객들이 지갑을 닫은 탓에 올해 실적 전망도 종전에 주당 6달러에서 반토막으로 내려갔습니다. 세계 최대의 버거 체인인 맥도날드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 저가형 세트 메뉴를 내세웠는데도 1분기 매출 성장률이 3.9%로 월가

0: as this is completely unsustainable for us.
1: 머스크의 선박 66척과 직원 6,000명은 여전히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해운업계와 아무런 교감이나 협의 없이 해방 프로젝트의 진행과 중단을 번복하며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페르시아만에 갇힌 원유를 빼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는 석유회사와 선주들이 유조선을 다시 페르시아만으로 들여보내도록 설득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이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고용 상황이 4월 들어 회복력 있는 모습을 지속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4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1만 5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고용 증가폭 18만 5천 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증가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만 5천 명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이 가계 소비 여력 하락과 함께 해고 증가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지만 이란 전쟁의 여파가 고용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3: 오는 14일 중국 방문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조언을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전으로 외교적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시진핑 지렛대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4: 북미 관계가 멈추어선 지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5: Kim Jong-un, who I get along with very well, as you know, do you notice he said very nice things about me? He used to call Joe Biden a mentally retarded person.
4: 동시에 북핵 위협을 명분으로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도 숨기지 않습니다. 북한 핵무기를 한국이 경제적으로 져야 할 비용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 It's not just NATO.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But we have 45,000 people, soldiers, in harm's way, and right next to Kim Jong-un with a lot of nuclear weapons.
4: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을 대북 외교의 우회로로 삼을 전망입니다.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김 위원장과의 접촉 방식에 대해 직접 조언을 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묻는 수준을 넘어 중국이 연락을 주선하거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메신저 역할을 요청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은 과거보다 높습니다. 그 사이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혈맹 수준으로 밀착하며 전략적 몸값을 높였고 미국과의 대화 의지는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이란전이라는 악재 속에 중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는 자신의 역량을 증명할 카드이자 동맹을 압박할 지렛대인 셈입니다. 시진핑 주석을 통해 북핵 국면에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내며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3: 북한이 대외적으로 쓰는 공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우리도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통일부가 공론화에 나서면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되는 건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6: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26년을 시작하는 시무식에서 북한을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7: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하며
6: 얼마 전엔 한조 관계란 사실상의 신조어를 언급했습니다.
8: 그것이 남북 관계이든 한국 조선 관계, 한조 관계이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6: 최근엔 통일부가 공론화를 공식화하면서 통일부 후원으로 관련 학술회의도 열렸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공존과 신뢰 구축에 방점을 찍으며 북한 국호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9: 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북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당신의 존재들을 그대로 인정한다. 상호 존중의 메시지.
6: 북한도 이미 남조선이란 기존 호칭 대신 대한민국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으니 상호 존중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과 충돌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 소로 하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 적대적 두국가를 선언하고 관련 개헌까지 나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1: 북한식 두 국가론에 동조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0: 물론 여론이 얼마나 호응할지도 관건입니다. 지난 1분기 민주평통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52.6%가 남북 간 국가관계를 인정한다고 응답하면서도 북한 체제를 인정한다는 응답은 40%를 겨우 넘기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는 추가 학술회의나 자문회의 등 공론화 과정을 계속 이어간 뒤 신중하게 검토해 북한 국호 사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일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026년 5월 9일 토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듀에토의 유슬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마지막 4악장에 나오는 환희의 송가를 편곡한 음악이었죠. 오드 투 조이, 데이비드 가렛의 바이올린, 유럽 커뮤니티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5월 9일 오늘은 유럽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2차 대전 이후인 1950년 유럽의 평화와 단결을 촉구하며 기념하게 된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93년 유럽 연합이 결성됐죠. 조금 전 들으신 환희의 송가가 바로 유럽 연합의 공식 음악입니다. 독일의 극작가인 프리드리 실러의 시를 가사로 하고 곡은 베토벤이 작곡했죠. 재밌는 우연인데 1805년 5월 9일은 프리드리 실러가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하네요. 프리드리 실러는 오페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로시니의 비렐림텔, 베르디의 조반나 다르코, 돈카를로, 도니제티의 마리아 스투아르 등이 모두 실러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 오페라 작품입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돈카를로 중에서 그녀를 잃었네, 그녀를 보았네, 이올로 페르두타, 이올라 비디, 테너 롤란도 빌라존이 부릅니다.

베르디 오페라 돈 카를로 중에서 그녀를 잃었네, 그녀를 보았네, 이올로 베르두타, 이올라 비디. 테너 롤란도 빌라존의 노래였습니다. 듀에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슬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4007님. 5월이면 유난히 보고 싶은 얼굴. 한참 전에 돌아가신 친정엄마예요. 제가 꼬마였던 시절 어느 날 시장에 같이 데리고 가시더니 스웨터를 사서 입혀주시며 너무 흐뭇해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이 나이가 되어도 엄마가 보고 싶네요. 오늘은 저녁에 외손녀 체린이에게 옛날에 엄마가 제게 해주신 것처럼 선물을 줘야겠어요. 라고 하셨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5월달 이 가정의 달이고 또 하다 보니까 그런 또 어머니 생각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연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사연이죠. 가족 이야기니까. 0677님. 친구랑 설악산 갔던 때가 좋았어요. 엘리제를 위하여 듣고 싶어요 하셨네요. 친구랑 설악산 갔던 때가 좋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친구를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하고, 혹여나 내가 설악산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건강이 아닌지도 궁금하고, 그죠? 아니면 친구랑 놀았던 그 시절이 궁금하기도. 왜냐하면 이 친구랑 설악산, 구체적으로 뭔가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설악산을 10대, 20대에 친구랑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보통 30대, 40대. 왜냐면 20대에 설악산을 가려면 보통 가족과 가야 돼요. 왜냐면 몰라,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20대에 여기 설악산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고, 20대에는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설악산을 굳이 가지 않습니다. 뭔가 그냥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가거나, 그리고 설악산을. 이게 아니라면 0677님 사연 보내주세요. 네. 근데 설악산에서 엘리제를 위하여 들으셨던 건지, 굉장히 엘리제를 위하여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조금 짧은 사연이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언제 갔는지도 말 안 하고 친구랑 설악산 갔던 때가 좋았어요. 2055님, 안녕하세요 슬디. 종로 쪽에서 버스 탔는데 도저히 앞으로 나가지 않아서 갇혀버린 김에

사연 쓰고 있습니다. 역시 주말 도심지의 버스란 버스에서 제방을 들으면서 글 쓰고 생각도 하고 나름 사색적이라고 자부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로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요즘 그럭저럭 순항 중인 제 봄 정원에 새로 핀 꽃사진을 보내드릴게요. 부디 꽃가루 조심하시고 뒤에 또 추억을 걷다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이게 지금 지난 주말에 온 사연이잖아요. 지난 주말인 여러분 어떤 날이냐면 1일, 2일, 3일, 5일이 휴일이라 4일, 6일을 휴가내면 네, 무려 5, 1, 2, 3, 4, 5, 6일을 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주말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미 어린이날 전 주말이라 어린이날을 대신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전국에서 쏟아져 나왔고요. 많은 가족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나오신 주말이죠. 네, 종로라면 정말 평일에도 차가 막히는데요. 예, 네, 주말 제 방을 듣는 시간이면 저녁입니다. 최악이죠. 날씨도 정말 좋아서 뭐 다들 밖에서 사진 찍은 거 막 올리고 그런 날이었거든요. 저는 절대 나가지 않았을 그런 날입니다. 우리 2055님 잘 도착하셨죠? 그러면서 또 이 꽃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사진이 두 개인데 처음 거는 굉장히 큰 잎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 알로에만한 잎이 지금 두 개가 피어있고 아 밑에 보니까 하얀 꽃이 피어있네요. 이게 꽃을 보내주시면서 이게 무슨 꽃인지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큰 잎 옆에 하얀 꽃이 이렇게 할미꽃처럼 꺾여서 밑으로 나 있고요. 네, 두 번째 사진은 이 보라색 꽃이 많은 풀과 함께 몇 개 나 있는데 잎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해바라기처럼 가운데가 보라색이고 연보라 잎이 굉장히 닭발처럼 짜자자자자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추측해서 꽃의 이름을 맞추시는 분들께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뭐 제가 드릴 게 없어서 아무튼 사연 보내주시고 사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피어보이스님 어느새 5월이고 2주 뒤면 듀엣토 데뷔 9주년이 되네요. 믿기지 않는 세월의 흐름 1시간 1시간 하루하루는 느린데 한순간 돌아서서 바라보면 세월은 왜 그리 저 멀리 휙 가버리고 없는지. 저는 제가 제일 행복했던 때가 2017년이에요. 그때 연초부터 듀엣토 보고 시작했더니 1년 내내 스케줄 많아서 너무나 행복했고 응원하는 팀이 야구도 우승하고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건데 왜 저는 슬디가 여전히 너무나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네요. 5월이면은 네, 듀엣토 9주년이군요. 네, 벌써 9주년. 예, 이렇게 9주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한결같이 사랑을 보내주시는 우리 많은 듀엣 여러분들과 우리 듀더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시간은 흘렀고 그 대신 추억은 쌓였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날들도 있으니까 계속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룬님, 전 요즘 생각하는 게 작년이 올해보다 행복했고 재작년이 작년보다 행복했단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 아무리 힘들고 안 좋아도 내년 되면 행복한 해였다고 기억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매년 행복지수가 내려가는 것 같네요. 이런. 국립극장은 가본 지 2년 됐어요. 그 동네면 장충동 족발집과 태극당이 있죠. 그리고 바그너 오페라 4시간을 뭐라 할게 아니네요. 한국엔 6시간 판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출연자분들과 케미는 매주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서 고르기가 힘듭니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게 작년이 올해보다 행복했고 재작년이 작년보다 행복했다라는 건 행복이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잠깐만 이게 안 좋네요. 과거가 더 좋았다. 아니 근데 젊은 것을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아, 재작년이 좀 더 건강했고 작년이 좀더 건강했고 올해는 아이고 하면서 그런 거라면은 이 건강에 대한 거를 내 행복의 기준에서 빼버리셔야 될 것 같고 행복의 기준을 다른 걸로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게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행복의

대한 그런 관심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거든요. 행복한 거. 과연 행복 지수에 대해서. 뭔가 이게 좀더 바쁘고 어렵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우린 정말 행복한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찾을 겨를도 없이 살았던 시절도 있었고, 뭔가 이렇게, 근데 이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저도 이런 거 되게 찾아서 보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개인주의가 없어서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 개인주의라는 거는 이기주의와 다른 문제죠. 개인주의라는 건 내가 중심인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중심이 아니잖아요. 남 중심이잖아. 삶을 살면서 누군가 너무 비교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군가와의 비교로 인한 거고, 뭐 성적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뭐 연봉도 그렇고, 비교를 해가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뭐 가뜩이나 또그 비교를 할수 있는 너무나 좋은 SNS가 발달하면서, 네,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그로 인해 발전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라, 사실 어떠한 상황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는 하고 배우고 똑똑하지만 이런 정신적인 교육은 어릴 때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느 직업을 가져야지에 대한 생각은 했지만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에 대한 공부는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다 이루고 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결핍으로 인한 그런 관심이 있지 않을까? 행복지수에 대한?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라. 네. KSY님. 국립극장은 다채로운 공연들을 많이 하네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봐야겠어요. 판소리 공연은 너무 길어서 망설였는데 한번 시도해 봐야겠어요. 슬기님 판소리 하시는 모습도 꼭 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저도 진짜 판소리는 제대로 좀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뿌띠뿌띠님, 실디가 모든 분들과 케미가 좋아서 가장 잘 맞는 사람 뽑기가 힘들 것 같아요. 선물 주신 아트센터 인천 박재환 팀장님, 국립극장은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네요. 이게 지금 저도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오신 분이 이제 팬텀싱어 퀴즈라고 하셨던 경기도, 그리고 두 번째 오신 분이 아트센터 인천,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오신 분이 국립극장인데, 이제 아직 뭐 모든 분이 다 나온 건 아니니까 모든 분이 다 나오고 나서 그때 판단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또 오늘은 또 어디서 새로운 분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샘프레님, 최근 리노베이션 후 국립극장 좋아졌어요. 어제는 꽃가루가 눈처럼 내렸어요. 듀엣토 정오의 스타로 불러주세요라고 하면서 꽃잎에 흐드러지다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국악 관현악단이 연주하려면 꽃잎보다 작야가 더 낫겠네요 하시면서, 네, 알아서 이렇게 국립극장에 섭외를 해달라고 사연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섭외 사연은요, 이 국립극장으로 직접 보내시면 됩니다. 저희 듀더클한테 보내셔도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 라디오를 지금 우리 공연 관계자분들께서 듣고 계시다면 뭐 어떤 효과가 있겠죠. 나오시기 전에 이 라디오를 듣고 듀엣토로 섭외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과 케미가 가장 잘 맞는 게 아닐까요? 네. 자, 토요일 2부는 듀더클 토요 매거진 월간으로 진행하고 있죠. 지금까지 세 기관에서 나오셨습니다. 경기 아트센터, 아트센터 인천, 국립극장. 오늘은 또 어떤 기관에서 오실지 기대해 주시고요. 월간에 대한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듀엣토의 추억을 걷다. 이어서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발라스 쇼콜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듀엣토의 추억을 걷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발라스 쇼콜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슬기대 1부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안드리스 넬손스의 말로의 교향곡 5번 음반이 나왔습니다. 넬손스는 현재 보스턴 심포니와 라이프티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 음반에서는 빈필과 호흡을 맞췄죠. 그중 한 악장, 말로의 교향곡 5번 중 4악장 아다제토 안드리스 넬손스가 지휘하는 빈필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하하하!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종전 합의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이 곧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3: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유조선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면서 불안하게 유지되는 휴전 속에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정 특파원, 종전 합의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미 국무장관은 곧 나올 거라고 말했다고요?
4: 네, 이탈리아를 방문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안에 이란이 종전 합의와 관련해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체제가 매우 분열돼 있어서 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답변이 진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5: We're expecting a response from them today at some point. We have not received that yet as, you know, in the last hour, but perhaps that will come.
4: 루비오 장관은 또 이란 전쟁과 관련해 왜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행위에 반대한다면 성명 발표 이상의 조처에 나서야 한다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동맹의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나선 건 이번 전쟁과는 별개로 이란이 먼저 공격해서 방어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교전에도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서 휴전이 깨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의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6: Could happen any day. Could and it might not happen, but it could happen any day. I believe they want the deal more than I do.
4: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오늘은 이란 전쟁과 관련한 언급을 추가로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2: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오늘도 미군이 이란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다고요?
4: 네, 미군 중부사령부는 해상 봉쇄를 뚫고 오만만의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미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호에서 출격한 미 해군 전투기가 탱크가 빈 상태의 시스타 3호와 세부다호의 정밀 유도탄을 발사했다고 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유조선에서 불이 나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틀 전에도 이란 국적의 빈 유조선 하스나호를 무력화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재 이란 항구를 드나들려 하는 유조선 70여 척을 봉쇄하고 있고 여기에는 20조 원어치 이상의 이란산 석유가 실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상선 50여 척이 미 중부사령부의 유도로 뱃머리를 돌렸다면서 휴전 상황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3: 네, 이란 반응도 궁금한데요.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4: 네, 이란은 전날 미국의 공격이 휴전과 국제법을 어겼다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미군의 공격에 이란 역시 강력한 타격을 가해 격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명목상 휴전 상태에 있다고 언급해서 휴전이 깨지진 않았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 یت اسمی آتش بس قرار داریم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با تمام توان هم آمادگی دارن و هم با دقت رصد میکنن هر جا هم که

0: لازم باشا.
1: 이란은 또 미국이 휴전 중에도 이어가고 있는 해상 봉쇄 역시 군사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소속 알리 헤즈리안 의원은 군사 행동에는 군사적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면서 미국의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양측의 교전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종전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네, 대미 투자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청이 밝힌 내용인데요. 한미 당국이 조선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 사업,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는 대미 투자의 핵심 사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진전된 소식이 들어온 겁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충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소한 일이라며 휴전은 유지 중이라고 밝혔지만 협상이 또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3: 이런 가운데 이란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하와 조롱이 종전에 가장 큰 장애물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종전의 기대감을 키우던 중 또다시 발생한 호르무즈 해협의 충돌. 협상판이 또 엎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사소한 일이라며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을 향해선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무너뜨릴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5: We blew them away. They trifled. I call that a trifle. I'll let you know when there's no cease. You won't have to know. If there's no ceasefire, you're not going to have to know. You're just going to have to look at one big glow coming out of Iran. And they better sign their agreement fast.
4: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을 검토 중인 이란은 아직 미국과의 협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충돌은 군사적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이번 충돌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격은 지난 몇 주간 이란의 상대적인 평온을 가져다 준 휴전 체제의 완전한 붕괴 위협을 고조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을 향한 비하와 조롱을 멈추지 않는 트럼프의 태도가 종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을 미친 자들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이란 문명 자체를 위협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5: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4: 전문가들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발언은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이란 지도부가 국내 여론 앞에 최소한 체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인 가운데 이란 외무부가 경고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8일 SNS에 글을 올려 미국은 외교적 해법이 제시될 때마다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선택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미국의 행동이 거친 압박 전술인지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또 계략에 속아서 수렁에 빠진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런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이란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국 선박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3: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을 빼내기 위한 미국의 해방작전 개시 직후 피격이 있었는데 중국 정부는 누가 공격했는지 언급 없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호르무즈에서 중국 선박이 피격된 것은 지난 4일입니다. 미국의 해방작전 개시 직후 공격을 받았는데 며칠 지나서 알려졌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가 처음 보도했고 중국 정부도 자국 선박 피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선박은 마셜 제도에 등록된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인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이례적으로 공격 주체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7: 中方对大量船只和船员受战事影响被困海峡深表关切，认为尽早恢复海峡通行畅通，维护民用船只和船员安全。
6: 앞서 지난 5일에도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계 3위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의 화물선이 피격됐습니다. 필리핀 승무원 여러 명이 다쳤는데 몰타 국기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표적이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선박에 대한 정당화할 수 없는 공격을 규탄했다고 밝히면서도 이란의 공격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 4일 기관실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난 우리 선박 HMM 남우호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 두 곳이 한국 선박을 겨냥했다거나 피격됐다는 표현을 담은 기사를 내보낸 가운데 주한 이란 대사관과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이란군 공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0: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선박 2천 척에 선원 2만 명의 발이 묶여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해방작전은 48시간 만에 끝났지만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재개되면서 선박 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HMM 소속 남우호가 두바이 향해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3: 폭발 원인이 외부 공격인지 아니면 내부 결함인지 규명될 전망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HMM 소속 남우호가 폭발 사흘 만에 사고 해역을 빠져나와 무사히 두바이 향해 도착했습니다. 기관실 화재 여파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진 남우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조선소 접안을 마쳤습니다. 이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조사단이 남우호에 승선하며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전문가 등 두바이에 파견된 정부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내 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기관실 내부 CCTV 영상 등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선체 안팎과 기관실의 손실 여부를 살펴보는 선박 확인 절차와 선원 면담도 진행됩니다. 두바이 항에 도착한 뒤에도 조사 협조를 위해 남우호를 지키고 있는 승선원 24명은 면담을 마치고 하선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기초 조사를 끝낸 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들의 판단으로 원인 규명 절차를 이어가는데 최대 쟁점은 역시 폭발 원인입니다. 이란의 공격이나 부유 기뢰에 의한 외부 충격인지 아니면 기계 노후화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내부 결함인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8: 단순 화재라고 하면 1차 윤곽 자체는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 충격이나 군사적 요인이 이제 쟁점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7: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발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이란 사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YTN 박견입니다.
3: 이란 의회 관계자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현명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8일 보도했습니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은 전날 김석기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현명한 조치이고 지역 안정 유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아지지 위원장은 또 한국이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의 이란 제재 복원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이를 언급하며 한국이 인권과 다자주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종가는 배럴당 101.29달러로 전장보다 1.23%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는 배럴당 95.42달러로 전장보다 0.64% 상승했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이어왔던 국제유가가 상승 반전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 간 교전으로 휴전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교전이 잇따르는 가운데 레바논에서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사실상 휴전 합의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3: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공세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논의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9: 이스라엘은 사흘 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10층짜리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3주 만에 다시 베이루트까지 공격을 확대한 겁니다.

0: 미국의 중재 아래 이스라엘과 평화협상을 벌이고 있는 레바논 정부도 연일 이스라엘의 휴전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휴전 종료를 앞두고 열리는 3차 협상에서도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가 핵심 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 Again, an Iranian agent, Hezbollah, who is victimizing not just Israelis, but Hezbollah is also victimizing Lebanon.
0: 반면 이란은 영내 모든 전선에서의 종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초 미국과 이란의 휴전에 부정적이었던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세를 밀어붙이면서 종전 논의에도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0: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5: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6: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5: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7: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8: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7: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8: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7: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9: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0: 듀엣토의 더 클래식, 오늘은 슬기대입니다.

슬기대 2부 첫 곡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사랑의 괴로움 그대는 아는가 보이케사 베테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터의 노래였습니다. 스웨덴의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터는 1955년 5월 9일 태어났습니다. 폰 오터는 바흐부터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가진 성악가죠. 폰 오터가 부르는 오페라 아리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글루의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에우리디체 없이 어떻게 해야 할까? 게 파로 센사 에우리디체 안네 소피 폰 오터가 부릅니다.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듀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공연장에 대해 또 그곳에서 열리는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여러 기관이 매주 돌아가며 월간 형태로 소개합니다. 공연 외 꿀정보까지 알려드리니까

0: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은 월간 부천 아트센터입니다. 공연사업팀 이경주 대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부천 아트센터 공연사업팀 이경주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오늘은 부천 아트센터입니다, 여러분. 이경주 대리님, 듀에이트의 더 클래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 네, 그럼요. 들어봤죠.
0: 오.
1: 네, 지난주는 토요일 저녁 제 방으로 제가 또 챙겨 들었습니다.
0: 네, 어디 나오는지 들어보셨죠?
1: 네, 국립극장에 이어서 부천아트센터가 네 번째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네네. 영광입니다.
0: 아, 네 번째라서 혹시 뭐 기분이 나쁘시거나 왜 우리 첫 번째 아니냐 이런 건 없으신가요?
1: 아닙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공연장들과 함께 또 저희 부천아트센터가 소개된다는 점이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에 예. 슬기님과 청취자분들의 마음 점수표에 부천아트센터가 좋은 점수로 각인되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0: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
1: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0: 네. 말씀하시는 건 거의 완벽히 준비된 멘트처럼 하시는데 네. 뭐 준비된 거 아니죠?
1: 네, 아닙니다. 즉석에서 하는 겁니다.
0: 이야, 자연스럽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오늘은 부천아트센터입니다, 여러분. 부천아트센터는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이 처음 소개해드릴 땐 저희가 아무래도 이 부천아트센터에 대해서 많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기관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희 부천아트센터는 2023년 5월에 개관한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건축음향 자체를 중심으로 파이프 오르간이 함께 지어진 공연장이라는 점입니다. 이 중에 메인 공연장인 콘서트홀은 1,445석 규모로 영국 에이럽사의 음향 전문가이신 나카지마 타테오가 함께 참여해서 공연장 전체가 하나의 악기처럼 작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천장에는요, 그 세계 최초로 이중 음향 반사판을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큰 반사판 6개와 57개의 소형 반사판이 어우러져서 편성에 따라 울림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향의 전당이라고 불러주시고 계신데요. 소리가 가장 아름답게 머물고 퍼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여러분 지금 라디오 듣는 느낌 아닌가요? 제가 굉장히 귀가 예민한데.
1: 네.
0: 아니, 혹시 전공이 뭘 하셨죠?
1: 동일한 전공입니다.
0: 성악이요?
1: 네, 성악 전공했습니다.
0: 아, 정말요?
1: 네, 성악 전공했습니다.
0: 아, 성악을 전공하셨군요. 어쩐지 네, 네. 목소리가 제 라디오 성우를 듣는 느낌이어가지고.
1: 감사합니다.
0: 지금 이 어떤 소개 멘트를 해주시는데 일단 그 제가 그 많이 저도 라디오 하니까 이 예민하거든요, 숫자에.
1: 아, 네.
0: 1,445석이라고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1: 네.
0: 이게 보통 1,445석 이러는데
1: 45석.
0: 사실 45석이 맞거든요.
1: 네, 맞죠.
0: 왜냐면 이거를 구분해서 읽었다라는 것 자체에서 지금
1: 네.
0: 야, 성악을 전공하셨군요.
1: 네, 또 이렇게 콕 집어서 또 제 어필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목소리가 보통이 아니셔서.
1: 네.
0: 왜냐면 지금까지 나오신 분 중에 음악 전공하신 분이 없었거든요.
1: 아, 그러세요?
0: 다 다른 전공을 맞네. 하셨는데 네네. 이 공연 사업팀에 계셨는데 음악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가신 거군요.
1: 네, 예술 경영 쪽으로 네, 공부를 하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0: 그럼 부천 쪽에 사시는 거고요, 원래?
1: 저 타 지역에 살긴 하는데요.
0: 아.
1: 네, 부천 근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0: 그럼 그래도 다행이네요.
1: 네.
0: 예, 드디어 여러분 부천 아트센터에서는 음악을 전공하신 네. 대리님께서 오셨습니다.
1: 네.
0: 드디어 좀.
1: 네.
0: 아,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 게 부천 아트센터에 이 파이프 오르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클래식 음악 공연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공연장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1: 네, 그렇죠.
0: 이게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1: 네, 저희 콘서트홀 무대 앞에는 정말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요. 약 2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완성된 거대한 악기의 제왕입니다. 이 오르간은 캐나다 카사방 프레르사가 제작을 했고요. 4,576개의 파이프가 비밀의 방에 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63개의 스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스탑 하나하나가 각각 다른 악기처럼 작동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소리가 다 다르거든요. 한 사람이 연주를 하지만 마치 오케스트라 전체가 울리는 듯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저희 공연장은 지자체가 설립한 공연장 중에 최초로 이 파이프 오르간을 함께 설계한 공연장입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을 또 드리면 파이프 오르간은 짓는다, 설계한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건축에 가까운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처럼 이 거대한 악기를 담아내는 공연장의 사운드 밸런스가 매우 좋아서요. 꼭 한번 들르셔서 이 감동을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어떤 설명도 아, 분명히 뭔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준비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보통 네. 이 파이프 오르간의 가격이 얼마냐 이런 거 대부분 이런 데서 궁금하시거든요. 되게 비싸잖아요. 굉장히.
1: 그럼요. 가격이 그걸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억 대략. 단위는
0: 그죠.
1: 넘어갔고요.
0: 당연히 넘겠죠. 네,
1: 당연히 넘어갔고요. 네. 실제로 캐나다에서 이제 그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직접 또 그 자리에서 지으신 악기다 보니까 네네. 억 단위는 넘는다라고 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보통 억 단위가 아니라 정말 비싸고요.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파이프 오르간은 공연장 보통 뭐 무대 맨 뒤에 이렇게 파이프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1: 네네.
0: 이게 울림이 나오려면 공연장 자체가 파이프 오르간에 맞게 지어져야 되거든요.
1: 네네 맞아요.
0: 이게 보통 큰 게 아니에요. 파이프 오르간은.
1: 네, 잘 아시네요.
0: 그러니까 이거를 공연장이 잘 안 갖고 있는 이유는 비싸기도 비싸고 사실 그게 있으면 공연할 때 이걸 다 막아야 되거든요. 다른 거 할 때는.
1: 네네.
0: 그러니까 이제 공연장 입장에서는 웬만큼 우리가 대단한 공연장 아니다 싶으면 설치를 잘 안 하죠.
1: 네,
0: 우리나라에 몇 개 없잖아요.
1: 네, 몇 개 없고요. 저희 지자체에서 설립한 공연장 중에 저희가 최초니까
0: 야.
1: 세종문화회관, 네. 롯데콘서트홀,
0: 그렇죠?
1: 그리고 저희 부천아트센터가 지어졌고 네, 그 다음에는 부산.
0: 부산에서 이번에 오페라하우스.
1: 네, 아. 그쪽에서 또 지으셔서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0: 야.
1: 혹시 와보셨을까요?
0: 부천아트센터요?
1: 네.
0: 아직 안 가봤습니다.
1: 다음에 꼭 오셔야 합니다.
0: 네, 아니, 뭐 사실 이거는 공연 사업팀에 계시니까 네. 공연 이 기획팀에서 불러주셔야.
1: 네. 꼭 제가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네.
0: 자, 우리 부천 아트센터 이렇게 엄청난 음향과 파이프로반까지 있는 극장이지만 또 작은 공연을 위한 소극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아요. 저희가 304석 규모의 소공연장도 있는데요. 이 콘서트홀이 클래식에 조금 중점을 두었다면 이 소공연장은 매우 다재다능한 감초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블랙박스형 공연장이고요. 특이한 것은 객석을 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석과 무대 구성을 좀 더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오페라, 뮤지컬, 무용, 리사이틀까지 다양한 장르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0: 객석을 접을 수 있다라는 게 의자를 접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다는 건가요?
1: 네, 정말 밀어서 아예 그냥 객석이 없게끔 변형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0: 아, 그건 또 처음 봤어요.
1: 네, 네.
0: 보통 의자를 다 떼어내는 경우는 봤는데,
1: 네, 정말
0: 움직인다.
1: 밀어져요. 네. 가변형 객석입니다.
0: 이야, 소극장도 음향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목재 하나하나까지 음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공간 전체에 반사판 역할을 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자의 디테일이 선명하게 전달이 됩니다. 리사이틀, 실내악 등 연주자분들도 그렇고 관객분들도 음향에 대해서 매우 만족한 공간이에요.
0: 이렇게 음향 주면은 보통 이제 클래식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녹음을 할 때 이런 공연장에서 하시는 경우 많은데
1: 네네.
0: 뭐 음반 녹음을 스튜디오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베를린 필하모닉 홀 같이 음향이 좋은 곳에 녹음하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1: 네네.
0: 뭐 혹시 여기서 녹음만을 하신 분들 계신가요?
1: 네, 소문을 또 벌써 들으신 것 같은데 이 소 공연장은 녹음의 전당이라는 영광스러운 또 수식어가 있어요.
0: 네.
1: 왜냐하면 팬텀싱어 출신이시죠? 카운터 테너 이동규 씨,
0: 네네네.
1: 김민석 씨도 이 공간에서 녹음을 하셨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실내악팀 노브스콰르테 분들도 하셨고요. 그래서 좋은 음악을 오래 남기는 기록의 공간으로도 저희 아트센터가 각광받고 있다는 게 일원으로서 참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0: 야, 그런 분들이 선택한다는 거는 음향이 진짜 좋다는 거거든요.
1: 네네, 맞습니다.
0: 웬만해서는 공연장에서 녹음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너무 울리거나
1: 네네.
0: 그냥 너무 공연장이거나 라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확실히 지금 완공된 공연장 중에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가요? 보통?
1: 그렇죠.
0: 물론
1: 부산도
0: 지금 짓고 있는 게 있지만.
1: 있긴 있지만 그래도 서울 경기도권에서는 저희가 제일 젊은 공연장입니다.
0: 와, 신식.
1: 네, 신식.
0: 소위 말해서 신식.
1: 네. 다 새거입니다. 네, 새거입니다.
0: 의자도 이제 새거 냄새 날 것 같고.
1: 네, 네, 네.
0: 비닐은 뗐겠죠, 다?
1: 비닐은 다 뗐습니다.
0: 아, 재밌습니다. 부천 아트센터를 처음 가시는 분들에게 좀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교통편이 있다면요?
1: 네, 저희 공연장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공연장이라서 접근성이 또 매우 좋은데요.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이 약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웃집이 바로 부천시청이거든요.
0: 네.
1: 주변에 큰 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두 군데나 있고요. 주거 밀집 지역이어서 식당가도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맛있는 빵집 등도 많고요.
0: 그럼 전철역에서 금방인가요?
1: 네, 5분 정도
0: 5분.
1: 걸어오면 바로 보입니다.
0: 보니까 네. 이 부천 아트센터는 잔디 광장도 있고 네네. 넓은 로비도 있습니다.
1: 네네.
0: 보통 이런 광장과 로비에서는 다른 공연장들은 막 행사도 하고 이런

0: 네, 또
1: 네.
0: 있나요?
1: 네, 저희가 그래서 열흘 뒤에 저희 부천아트센터가 3살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개관 3주년을 맞아서 로비와 잔디 광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두 행사 모두 저희 부천아트센터를 후원해 주시는 든든한 후원회 분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인데요.
0: 네.
1: 그래서 더욱 뜻깊은 생일 주간이 곧 펼쳐집니다. 그래서 먼저 로비에서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점심시간에 로비 콘서트 모두의 클래식이 열리는데요. 5월 23일에는 잔디 광장에서 파크 콘서트가 또 열립니다. 팬텀싱어로도 많은 사랑을 받은 포레스텔라가 파크 콘서트를 찾고요. 여기에 부천시 홍보대사이신 애농님, 그리고 강혜정, 김수현, 한경미, 소프라노로 이루어진 더 디바스까지 함께해서 야외에서 즐기는 특별한 무대를 또 저희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0: 야, 다 아는 분들이네요. 야.
1: 네네. 오상진 아나운서님도 사회자로
0: 오시고요.
1: 오셔서 빛을
0: 야.
1: 밝혀주실 예정입니다.
0: 난리 나겠네요, 23일 날이 파크
1: 네.
0: 콘서트에.
1: 네, 저희도 일찍 가서 자리를 좀 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야, 이거 야외에서 하는 거잖아요.
1: 네, 야외 잔디 광장에서 하는 파크 콘서트입니다.
0: 뭐 전국에서 오실 거고 부천이 아주
1: 네.
0: 난리가 나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부천 아트센터에 대한 소개를 들었으니까 아트센터의 공연 소식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해 주실 첫 번째 공연은 어떤 공연인가요?
1: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공연은요. 올해 세계 무대 데뷔 40주년을 맞이하신 조수미 선생님의 기념 콘서트가 5월 15일에 열립니다. 이 공연은 티켓 오픈과 동시에 약 3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을 또 했는데요. 네, 조수미 선생님께서는 저희 개관 페스티벌에서도 오셨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는데 1986년 세계 무대에 데뷔하신 이후에 클래식계의 상징적인 아티스트 분이시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40주년 기념 음반 콘티누엄 수록곡을 포함해서 그동안의 음악 여정을 집약한 레퍼토리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네, 최영선 지휘자님과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하고요. 부천아트센터의 음향 속에서 이 조수미 선생님의 40년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 아, 올해 개관 3주년을 맞아서 이또 조수미 선생님께서 공연하시는군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네요. 아니,
1: 맞습니다.
0: 뭐 이거 찾아갈 공연이 너무 많아서 이거 부천 아트센터 바쁘겠네요.
1: 네, 아직 첫 번째 공연이라
0: 네.
1: 소개해드릴 공연이 또 있는데.
0: 또 있습니까?
1: 네, 저희가 그 개관일이 5월 19일이에요.
0: 네.
1: 그래서 생일날을 밝혀줄 무대는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입니다. 그래서 드보르작 작품을 또 선보일 예정인데 지난주 토요일에 말로 곡을 끝곡으로 소개해주셨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말로 교향곡을 연주하면서 또 좋은 반향을 일으켰던 오케스트라이기도 한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드보르작 교향곡 7번과 8번을 통해서 어둠과 빛, 긴장과 해방이라는 상반된 정서를 한 무대에서 들려줄 예정입니다. 제4대 상임지휘자이신 아드리앙 페리숑 선생님께서 이끄시는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깊이 있는 해석이 또 기대가 되는 공연입니다.
0: 야, 뭐 세계적인 거장부터 대단한 분들만 오시네요.
1: 네.
0: 확실히 공연장에서 이 누가 공연을 하느냐에 따라 또 공연장의 또이 어떤 입지랄까
1: 네, 그럼요.
0: 수준이랄까 이런
1: 네,
0: 게 달라지잖아요.
1: 네. 저희 생일 주간이라서 또 특별한 분들을 많이 모셨거든요.
0: 예.
1: 네.
0: 보니까 부천 필하모닉의 상임지를 방금 말씀하신 아드리앙 페리숑이 맡으셨네요.
1: 네.
0: 이게 보통 국내 오케스트라는 한국인 지휘자가 상임을 맡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외국인을 또 초빙해서 대단한데요.
1: 네. 이 지정 선생님께서는 또 한국과 또 인연이 많으신 선생님이신데
0: 네.
1: 서울시향에서 팀파니 수석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셨던
0: 아,
1: 분입니다.
0: 네네네,
1: 네,
0: 맞습니다.
1: 저희도 이제 간혹 공연장에서 이제 뵈면은 반갑게 또 인사를 나눠주시는 매우 따뜻한 분이시기도 한데요.
0: 네.
1: 역대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선생님들처럼 따뜻하게 이끌어주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0: 네.
1: 오픈 리허설도 뭐 진행하시고 해설도 하시고 하면서 부천 시민분들에게는 이미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지휘자 선생님이십니다.
0: 그럼 이분 프랑스 분이지만 안녕하세요 이렇게
1: 네,
0: 인사하시나요?
1: 한국어 굉장히 잘하세요. 네, 아내분이 또 한국 분이셔서.
0: 한국분이시고요?
1: 네.
0: 아, 그러면은 뭐 오케스트라 소통이 아주 뭐 원활할 것 같고
1: 네, 맞습니다.
0: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왜냐면 이분을 저희 듀더클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서
1: 아,
0: 기억이
1: 그러시,
0: 났어요. 아드리앙 페르숑, 이 팀파니스트.
1: 네.
0: 자, 또 다른 공연이 있습니다.
1: 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공연은 클라라 주미강 씨와 김선욱 씨의 듀오 리사이틀입니다. 네, 5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저희 콘서트홀에서 열리는데요. 그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과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가 5년 만에 함께 선보이는 듀오 무대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베토벤, 레스피기, 바인베르크, 슈트라우스로 이어지는데 고전부터 20세기까지 그 소나타라는 형식이 어떻게 확장되고 깊어졌는지를 하나의 서사처럼 들려주는 공연이 될 것입니다. 두 연주자 모두 세계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미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춰온 만큼 그 환상적인 호흡이 저 역시도 기대가 되는 공연입니다.
0: 아, 두 분 다 뭐 워낙 세계적인 분이니까.
1: 네네.
0: 클라라 주미강, 김선욱 씨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1: 네.
0: 조수미 씨의 세계 무대 데뷔 40주년 기념 콘서트부터 뭐 한국의 대표적인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 리사이틀까지 더 이상 소개할 게 없을 것 같은 더 있나요?
1: 일단 그 개관 3주년 페스티벌을 조금 딥하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0: 네네네. 네,
1: 그래서 15일에 조수미 선생님 공연 보시고
0: 네.
1: 18일부터 부천아트센터 계속 방문해 주시면 되는데
0: 네.
1: 앞서 말씀드린 부천아트센터 후원회와 함께하는 로비 콘서트 모두의 클래식이 18일부터 22일까지 점심시간에 무료로 로비에서 진행이 됩니다.
0: 오.
1: 노바 색소폰 앙상블부터 가야금 연주자 서정민 씨, 부천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악장님 등으로 구성된 현악 사중주팀, 부천 시립합창단 마린비스트 김미연 씨 연주까지 연이어서 로비에서 진행이 되고요. 23일에는 파크 콘서트가 잔디광장에서 무료로 열리잖아요.
0: 무료?
1: 저희가. 네네.
0: 난리 났네.
1: 그리고 외벽에 큰 전광판이 있어서 이 전광판을 통해서 저희 아트센터 지난 하이라이트 영상도 계속해서 송출될 예정이니까요. 재미난 이벤트들도 저희가 지금 기획 중에 있어서 잔디광장에 오셔서 네, 즐겁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저희 3년의 역사를 조금 담은 의미 있는 전시도 1층 갤러리에서 열리는데 부천한테 센터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시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0: 와, 진짜 이 잔디광장 파크 콘서트 날씨만 좋으면 진짜 와 너무 사람 많이 몰릴 것 같은데.
1: 네, 기도하고 있어요.
0: 감당 가능하십니까? 한 만 명 모여도
1: 가능합니다. 저희 워낙 넓어서 만 명이면은 엄청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니, 이분들 모시면 만 명 올 것 같은데
1: 그쵸?
0: 큰일 났네.
1: 네, 저희도 그래서
0: 무료면은 뭐 가다가 듣고 오고 뭐
1: 네네네.
0: 야, 네. 기대돼. 자, 부천 아트센터 공연 일정표를 보니까 또 지난주에 연극도 있었습니다. BAC가 선택한 연극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네.
0: BAC 재즈, BAC 클래식, BAC 오르간 이런 공연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공연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지난 5월 2일과 3일에 소공연장에서 이틀간 반쪽아리 자작 연극이 관객분들을 찾았는데요. 저희가 BAC 초이스라고 해서 공연 유통 지원 사업에 선정된 공연 중에 부천아트센터가 엄선한 공연에 대한 시리즈입니다. 6월에 첫 시작을 알리는 공연으로는 6월 5일 저녁 8시에 재즈 콘서트인 허대욱 재즈 피아노 리사이틀이 열리는데요. 올해 브런치 시리즈와 재즈 시리즈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방문하시는 관객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허대욱 씨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적인 섬세함과 재즈의 즉흥성을 함께 지닌 피아니스트라 이 금요일 밤에 이 재즈의 매력에 흠뻑 빠지실 수 있는 경험이 되실 것입니다.
0: 잠깐만요. 이 BAC
1: 네.
0: 부천 아트센터 줄임말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역시 딱 알아봐 주셨네요.
0: 아, 이 BAC가 뭔가 계속 고민했는데
1: 아, 그러셨구나.
0: 예. 아, BAC 네. 부천 아트센터.
1: 네, 부천 아트센터 야거입니다.
0: 네. 이런 것도 있군요. 아, 네네. 재밌습니다. 자, 오늘 뒤더클 투 매거진 오늘은 부천 아트센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5월 19일이 개관 3주년이 되는 날 축하드리고요.
1: 네.
0: 개관 3주년 이전에 또 저희 뒤더클 라우스에서 또 부천 아트센터를 소개해 주시니까 저희도
1: 네.
0: 감사하고
1: 네네.
0: 또 행복합니다.
1: 네.
0: 개관 3주년을 기념하는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공연과 행사들이 너무 기대되니까 많은 분들 우리 부천 아트센터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항상 저희가 이 공연 소개한 다음에 꼭 여쭤보는 꿀팁이 있거든요.
1: 네네.
0: 어떤 건지 들어보셨나요?
1: 네, 맛집.
0: 뭐 부천은 제가 알기로 맛집이 굉장히 많아요.
1: 네, 사실 너무 많아서
0: 네.
1: 그 국립극장에서는 한강 라면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0: 네네네.
1: 사실 저희 부천아트센터 주변에는 라면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맛집들이 막 즐비해 있거든요.
0: 사실 그렇죠, 부천은.
1: 네, 그래서 부천 시청역과 중앙공원 주변으로 뭐 식당, 카페, 뭐 디저트 가게가 가까이 모여 있어서 공연 전후로 코스를 짜기 정말 좋은 네, 그런 공연장입니다.
0: 왠지 맛집을 잘하실 것 같아요.
1: 너무 많이 아는데
0: 네.
1: 네, 일단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0: 보통 성악가들은 먹는 걸 그럼요. 좋아하니까요.
1: 네, 그렇죠. 네, 근데 일단 1층에 저희가 스페이스작이라는 카페가 좀 있어요.
0: 카페.
1: 네, 그래서 잔디 광장을 바라보시면서 뭐 간단한 샌드위치류를 맛볼 수 있는 카페도 있어서 여기서 오셔가지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여유롭게 공연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맛집들이 너무 많아서 맛집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네, 그래서 식사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공연도 보시고 쇼핑도 하시고 네, 그런 하루가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래서 이제 우리 대리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곳은 못 고르시나요, 보통?
1: 네.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0: 양념 치킨, 후라이 치킨인가? 이 정도면
1: 야. 아, 네, 그렇죠. 네.
0: 아, 너무 맛있기 때문에 하나만 고를 수 없다.
1: 네, 하나만 고르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0: 맞아요.
1: 저도 어느 곳을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네, 그냥 선택권을 청취자분들한테 맡기기로 했습니다.
0: 저도 그 질문 굉장히 싫어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는데. 어떻게 네. 골라 내가? 약간
1: 그럼요.
0: 이런 느낌인데
1: 맞습니다.
0: 이해합니다.
1: 네네.
0: 아, 재밌습니다. 자, 오늘 부천 아트센터 이경주 대리와 함께 했습니다.
1: 네.
0: 방송은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목소리나 이런 톤이나 이런 여유가 있는데 아무리 성악했어도 이게.
1: 네, 예전에 제가 방송 경험이 살짝 있어서
0: 오!
1: 네, 개인적으로 조금 추억을 소환하면서
0: 어떤 경험인가요?
1: 네, 예전에 그냥 아나운서를 잠깐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저희 기관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공연 사업팀이시지만 공연 홍보팀이신가요? 포함되어 있나요?
1: 네, 저희가 홍보를 공연 사업팀 내에서 하고 있어서 네, 제가 홍보를 좀 담당을 하고 있어요.
0: 아나운서를 하셨었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야, 그럼?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처음에 긴장하셔서 이렇게 편하게
1: 너무 좋아하는 또 슬기님도 앞에 계시고
0: 아이고
1: 마이크가 또 앞에 있으니까
0: 네.
1: 떨리더라고요.
0: 여러분, 저희가 네. 매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지금 네 번째입니다.
1: 네네네.
0: 다들 여성분들께서 공연장에서 오셨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우리가 앞으로 오시는 분들과의 케미가
1: 네, 케미.
0: 누가 가장 잘 맞을 것인가.
1: 네네.
0: 지금 매번 다른 느낌으로 오셨는데 네. 또 성악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또
1: 네.
0: 이게 가장 큰 어떤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청취자들의 생각이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오늘 뭐 이렇게 방송하셨는데 뭐 아쉽거나 이 말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일단 오늘 이렇게 또 월간 부천아트센터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고요. 부천아트센터는 3살이지만 벌써 음향의 전당이라고 불린 만큼 많은 분들의 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 부천아트센터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느끼셨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슬기님도 인태님과 함께 꼭 놀러 오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부천아트센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마지막 멘트마저도 완벽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공연 소식과 꿀팁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제 발매된 조수미의 새 음반 컨티누엄 중 한 곡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죠. 5월 15일 부천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조수미 세계 무대 데뷔 4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부를 곡이기도 합니다. 박종훈이 작곡한 로망스, 조수미의 노래, 그룹 엑소의 수호가 함께 부릅니다.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뉴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부천 아트센터였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느 공연장에서 어떤 분이 찾아오실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새로운 분이 나오니까 굉장히 여러분도 들으셨을 때 재밌으실 것 같아요.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 플루티스트 한지희의 새 음반이 나왔다고 합니다. 음반 중 한 곡, 라인에케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중에서 1악장, 한지희의 플루트, 랑랑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5월 9일 슬기데이 마치겠습니다. 저는 듀에토 유슬기였고요. 인테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 바람이 쌀쌀합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10.4도, 대구 10.9도, 전주 9.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하늘 맑겠고 비 소식도 없어서 주말 즐기기 좋겠습니다. 일교차에 유의해 주시고요.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면서 경북 일부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방향 남한산성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안쪽으로 여의도에서는 잠시 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요. 도로 통제는 지금부터 9시 50분까지고요. 여의공원로 공원 6문에서 의원회관 교차로 구간 일부 통제됩니다. 하위 한두 개 차로는 정상 소통되고 여의서로 의원회관 교차로에서 서강대교 남단 구간, 서울교 북단과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가는 길은 통제되겠습니다. 서강대교 남단에서 북단 가는 길 세 개 차로는 정상 소통될 예정입니다. 참고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5: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 하시죠.
6: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0: 함께 듣습니다.
1: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4: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HMM 소속 나무호가 두바이 향해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5: 폭발 원인이 외부 공격인지 아니면 내부 결함인지 규명될 전망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HMM 소속 나무호가 폭발 사흘 만에 사고 해역을 빠져나와 무사히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기관실 화재 여파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진 나무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조선소 접안을 마쳤습니다. 이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조사단이 나무호에 승선하며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전문가 등 두바이에 파견된 정부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내 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기관실 내부 CCTV 영상 등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선체 안팎과 기관실의 손실 여부를 살펴보는 선박 확인 절차와 선원 면담도 진행됩니다. 두바이 항에 도착한 뒤에도 조사 협조를 위해 나무호를 지키고 있는 승선원 24명은 면담을 마치고 하선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기초 조사를 끝낸 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들의 판단으로 원인 규명 절차를 이어가는데 최대 쟁점은 역시 폭발 원인입니다. 이란의 공격이나 부유 기뢰에 의한 외부 충격인지 아니면 기계 노후화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내부 결함인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7: 단순 화재라고 하면 1차 윤곽 자체는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 충격이나
8: HMM 해상 노조 위원장입니다.
7: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6: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발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이란 사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YTN 박견입니다.
4: 청와대 역시 나무호의 화재 원인 조사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5: 피격 여부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수도 있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나무호 화재 사고 관련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쏠렸던 화재 원인에 대한 청와대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불이 난 이후 초기엔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지만 추가 검토 결과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배가 침수되거나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나무호가 외부 공격을 받았다고 섣불리 단정짓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10: 안보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화재 원인을
8: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10: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바는 없고
9: 청와대가 이처럼 추측을 자제하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건 피격 여부에 따라 정부의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내부 결함 등으로 인한 단순 화재로 결론나면 수리와 안전조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게 아닐 경우 셈법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유실된 부유기뢰 등 직접적인 공격 의도가 없었더라도 외부 충격으로 피해를 본 거라면 정부로선 상응 조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란이 우리 선박을 일부러 공격한 거로 드러난다면 군사, 외교적 대응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11: 이란 혁명 수비대가 치밀한 계획하에 공격을 했다. 이거는 사실은 한국 선박과 민간인에 대한 적성 어떤 선포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9: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우리 군의 파병을 요구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또한 다시 거세질 공산이 큽니다. 이란과도 대화 채널을 이어가며 실용 외교를 모색했던 청와대로선 결과에 따라 전쟁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국익을 지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됐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제안에 대해 이란이 답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0: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8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몇 시간 내 이란이 진지한 제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안을 담은 한쪽 분량의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과 이란 남부에서 잇따라 대규모 교전을 벌였습니다.
1: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휴전이 위태로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2: 밤하늘에 번쩍이는 불빛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이란 매체는 미군 공습으로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섬에서 폭발음이 잇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게슘섬의 바흐만 부두가 공격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공습에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휴전 기간에도 대규모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자위 차원에서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요격하고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전은 미군의 이란 유조선 공격이 발단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해상 봉쇄 위반을 이유로 이란 유조선을 전투기로 타격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휴전 위반이라며 미 군함을 겨냥한 공격을 벌인 겁니다.
3: 미국 침략군이 유조선을 공격해 이란 호르무즈 일대에서 작전 중이던 적군 부대에 미사일을 발사해 패퇴시켰습니다. 이란
2: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미 구축함 세 척을 공격했지만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빨리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강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공격은 가벼운 경고였다며 휴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 우리는 이란과 협상 중입니다. 미 구축함 세 척이 호르무즈를 통과했는데 꽤 큰 충돌이었지만 그들은 박살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하지만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미국이 상습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ICE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종가는 배럴당 101.29달러로 전장보다 1.23%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는 배럴당 95.42달러로 전장보다 0.64% 상승했습니다.
0: 종전 협상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오히려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1: 평화 협정은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현장에서는 저강도 전쟁이 일상이 돼버린 이른바 무늬만 휴전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미국과 이란 모두 전면전은 부담스럽지만 물러설 수도 없는 외나무 다리에 서 있습니다.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로 미군을 끊임없이 자극해 협상력을 높이려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압도적 무력 과시와 협상을 병행하며 갈등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묘한 대치 이면엔 각국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겐 중동 리스크를 적절한 수준으로 묶어두는 성과가 필요합니다. 내부 경제난에 직면한 이란 지도부 역시 적과의 대치를 결속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장기화 국면과 판박입니다. 최근 불거진 가짜 악시오스 논란은 이런 혼란을 극대화합니다. 정보를 흘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정보전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공식적인 휴전 발표가 나와도 현장 군인들과 시장은 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3: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협상 없는 현상 유지입니다. 이란은 제재 해제 대신에 해협 통제권을 쥐고 미국은 전면전을 피하는 대체 국면이 굳어질 것입니다. 퀸시 연구소 부소장입니다.
4: 결국 지금 상태는 갈등의 해결이 아닌 비용의 상시화를 의미합니다. 양측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호르무즈의 군사적 긴장은 이제 해소해야 할 변수가 아닌

0: 상시적인 뉴노멀로 굳어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평화라는 외교적 수사 뒤에서 호르무즈 리스크는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물류 시스템에 피할 수 없는 기본값이 돼가고 있습니다. YTN 권정입니다.
1: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한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란과의 종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외교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로선 어떻게든 회담 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란에 대폭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0: 전쟁을 끝내고 싶은 트럼프의 급한 마음은 곳곳에서 읽힙니다. 특히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3: 합의가 언제든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엔 우리보다 이란이 더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0: 호르무즈에서 미군이 이란군과 미사일을 주고받아도 별거 아니라며 선을 긋습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란의 대응과 달리 트럼프는 휴전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란과 협상도 잘 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는 걸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건데 어떻게든 중국에 가기 전에 종전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3: 중국이나 이란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들 중국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중국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0: 중간 선거를 앞두고 외교적인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로서는 시진핑과의 이번 회담이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쟁을 끝내거나 최소한 이란을 달래고 시진핑을 만나야 회담의 주도권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인 겁니다.
3: 트럼프는 지금 미국인들에게 안정감을 보여줄 외교적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홍콩대학교 교수입니다.
0: 이렇다 보니 겉으로는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란이 원하는 당근을 고심하고 있다는 속내도 엿보입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약간의 명분만 챙길 수 있다면 이란에 대폭 양보하는 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럴 경우 성급한 합의가 두고두고 트럼프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이란 전쟁에도 미국 고용은 안정세를 보이며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장중은 물론 종가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 하지만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 소비자 심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4: 뉴욕 증시에서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이어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도 미국의 고용 상황이 4월 들어 회복력 있는 모습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4월 비농업 일자리는 3월보다 11만 5천 명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실업률은 4.3%로 한 달 전 수준을 유지하며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자 가스 수출국인데다 인공지능이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포로 5월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3: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 등에서 취약성이 나타났고 특히 저소득층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중심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입니다.
4: 미국 소비자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 잠정치는 5월 48.2로 4월보다 1.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난 1952년 이후 역대 최저치인 지난달에 49.8을 재차 경신했습니다. 종전 협상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잇따르면서 국제 유가는 출렁이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의 공급 차질이 완전히 해소되고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기 전까지는 중동 정세가 미국 소비자 심리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서강대교를 거쳐서 광흥창역을 돌아서 다시 여의공원으로 돌아옵니다. 여의서로와 여의공원로, 서울교 북단과 서강대교 이용이 어려운데요. 9시 50분까지 통제되겠습니다. 오후에 있을 집회 준비로 인해서 광화문 일부 도로 이용이 어렵습니다. 세종대로 숭례문 방향 도가 면세점 앞 일부 구간을 막고 있습니다. 11시 30분부터 2시 반까지 집회 진행되고 이후 4시까지 행진도 있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방향 남한산성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날 좋은 토요일이라서 고속도로 위로는 벌써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 부근에서 살짝 정체고 기흥 동탄 4차로와 5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가득한 기분 좋은 주말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5월 9일 토요일인 오늘도 뉴스 앤 뮤직 다양한 음악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이 노래 준비했어요. 함께 들어보죠. 웨스트라이프의 Walk Away.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성공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바삭해.
2: 맛있는 60개 치킨.
5: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2: 맛있는 60개 치킨.
5: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5: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5: YTN 라디오 7시 뉴스 뮤직. 웨스트라이프의 워크어웨이 들으며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뉴스 뮤직의 시작인 7시 뉴스 뮤직. 가요와 팝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토요일 아침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음악 떠오르시다면 신청곡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실 문자와 채팅창 열려있는데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무료 채팅창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앱 들어오셔서 하단에 라이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11회 초 연장까지 가는 야구 경기를 밤 늦게까지 보고 또 오늘 일찍 뉴스 뮤직 시작부터 함께하려고 찾아와 주셨다는 우리 애청자님 감사합니다. 피곤함이 싹 사라지는 음악으로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노래 두 곡 만나봅니다. 18th의 Upside Down 그리고 98Degrees와 스티비 원더가 함께 불렀습니다. True to Your Heart까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True to Your Heart, 98 Degrees, Stevie Wonder의 목소리로 듣고 왔고요. 앞서 흐른 곡 18th의 Upside Down이었습니다. 노래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충돌을 벌인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이란발로 추정되는 공습으로 인해 방공망이 가동되고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UAE 국방부는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2기와 드론 3기의 방공망이 대응했으며 이로 인해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미군 자산이 배치된 아부다비 해안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하면서 UAE 본토 자체가 공격받은 것 같지는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지난달에만 100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외환관리국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외환 보유액이 3조 4,105억 달러로 전월 대비 684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가율은 2.05%로 최근 28개월 사이 가장 큰 월간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4월 들어 중동 정세가 군사 충돌에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약화됐고 이 과정에서 중국 외환 보유액 가운데 비달러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달러 기준 외환 보유액 규모를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달 하순 러시아의 경제 사절단을 파견해 에너지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경제 산업성을 주축으로 한 일본 정부 측은 최근 미쓰이 물산, 상선 미쓰이, 미쓰비시 상사 등 대기업 등의 오는 26일과 27일 러시아 방문 참여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방문 의제는 중동 정세 격화로 인한 수급 불안정이 커진 원유 등 공급망 협력 문제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뒤에 재건 분야 협력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스 살펴봤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아침 오전 7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3324번님. 그 야간 연장 경기 LG의 승이요 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와, LG 팬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되면은 어제 그 경기가 LG 대 한화였으니까 한화 팬분들도 이 문자창에 참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쪽은 극적인 연장 승으로 기쁨을 만끽하셨고 또 한쪽에서는 아쉬운 패배를 경험하셨습니다.

하셨을 텐데, 그쵸. 프로야구가 오늘 주말인 오늘도 경기가 쭉 일정에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참 좋은 이제 정말 계절과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야구 얘기하는데 또 축구도 빠질 수 없잖아요.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YTN 라디오에서 한 달에 한번 월간 특집으로 월드컵 킥오프 방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그 방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따가 오전 10시에도 월드컵 킥오프와 함께 또 축구 이야기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노래 두 곡 만나봅니다. 산울림의 회상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정희의 그대여까지 만나볼게요.

뉴스와 음악 함께 듣는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오전 7시 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통화를 하고 양국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우선 통화에서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 캐나다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원만히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국이 안보와 경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으로의 이전을 결정한 H&M이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H&M 노사는 지난달 30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 등 사회적 대의에 동참하기 위해 본사 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H&M은 이달 안에 이전 등기 등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대표이사 집무실을 먼저 옮길 예정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슈퍼 사업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영업권을 하림그룹 계열사인 NS쇼핑에 넘기는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홈플러스는 NS쇼핑과 계약을 맺고 현금 1,206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보유한 채무 일부를 NS쇼핑이 변제하는 내용에도 합의했습니다. 다만 채무 변제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앤 뮤직 오전 7시 때 80년대 명곡들 쭉 함께 들어봤는데요. 보내주신 신청곡들 중에 90년대 때 음악들이 몇 곡 있더라고요. 저희 이어지는 8시 20분 다음 타임이 90년대 음악들도 즐겨보는 시간이니까요. 신청곡 그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는요. 조용필의 친구여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0: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2: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임위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임위원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4: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5: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6: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더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7: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8: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을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 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7: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전남 서해안 지역은 안개가 짙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져 있는데요. 그 밖에 전남 지역도 가시거리가 1km 미만의 안개가 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강원 내륙과 산지, 전북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린 곳이 있었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었는데요. 농작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에서 들어온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원효대교부터 밀리고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서강대교의 강남 방향은 마라톤 대회로 인해서 도로 전면 통제 중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영동대교에서 천호대교 구간 1차로에서 녹지 작업 중이고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덕수산패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남양주 요금소 부근까지 6km 정도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에서 용인을 지나서 양지터널까지 1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망향휴게소에서 천안 부근 정체 늘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9: 오늘 봄 미쳤다
10: 미쳤다
11: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2: 미쳤다 우와 우와 진짜.
13: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4: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종전 합의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이 곧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15: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유조선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면서 불안하게 유지되는 후전 속에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유정 특파원, 종전 합의안에 대한 이란 답변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미 국무장관은 곧 나올 거라고 말했다고요?
16: 네, 이탈리아를 방문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안에 이란이 종전 합의와 관련해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체제가 매우 분열돼 있어서 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답변이 진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7: We're expecting a response from them.
18: 오늘 어느 시점에 이란에서 답변이 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시간 동안은 못 받았지만 답변이 올 수 있습니다.
16: 루비오 장관은 또 이란 전쟁과 관련해 왜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행위에 반대한다면 성명 발표 이상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동맹의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이란을 향해 대응에 나선 건 이번 전쟁과는 별개로 이란이 먼저 공격해서 방어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교전에도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서 휴전이 깨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의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8: 언제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란이 저보다 더 합의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16: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오늘은 이란 전쟁과 관련한 언급을 추가로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14: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오늘도 미군이 이란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죠.
16: 네, 미군 중부사령부는 해상 봉쇄를 뚫고 5만 만의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미 항공모함 조지 부시호에서 출격한 미 해군 전투기가 빈 상태의 시스타 3호와 쉐브다 호에 정밀 유도탄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유조선에서 불이 나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틀 전에도 이란 국적의 빈 유조선 하스나호를 무력화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재 이란 항구를 드나들려 하는 유조선 70여 척을 봉쇄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란산 석유 20조 원어치 이상이 실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상선 50여 척이 미 중부사령부의 유도로 뱃머리를 돌렸다면서 휴전 상황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의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5: 네, 이란 반응도 궁금한데요.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16: 네, 이란은 전날 미국의 공격이 휴전과 국제법을 어겼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이란 외무부의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미군의 공격에 이란 역시 강력한 타격을 가해 미군이 격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명목상 휴전 상태에 있다고 언급해서 휴전이 깨지진 않았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8: Yet, 우리는 명목상 휴전 상태에 있긴 하지만 우리 군은 완전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든 전면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16: 이란은 또 미국이 휴전 중에도 이어가고 있는 해상 봉쇄 역시 군사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소속 알리 헤즈리안 의원은 군사행동에는 군사적 대응이 뒤따를 거라며 미국의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양측의 무력 공방이 계속되면서 종전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4: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충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소한 일이라며 휴전은 유지 중이라고 밝혔지만 협상이 또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하와 조롱이 종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종전의 기대감을 키우던 중 또다시 발생한 호르무즈 해협의 충돌. 협상판이 또 엎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사소한 일이라며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을 향해선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무너뜨릴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18: 우리는 이란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우리를 만만하게 본 거죠. 사소한 일입니다. 휴전이 깨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휴전이 끝나면 이란에서 거대한 성광을 보게 될 겁니다. 이란은 빨리 합의문에 서명하는 게 좋을 겁니다.
19: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을 검토 중인 이란은 아직 미국과의 협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충돌은 군사적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이번 충돌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격은 지난 몇 주간 이란의 상대적인 평온을 가져다 준 휴전 체제의 완전한 붕괴 위협을 고조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을 향한 비하와 조롱을 멈추지 않는 트럼프의 태도가 종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을 미친 자들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이란 문명 자체를 위협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18: 우리는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겁니다.
19: 전문가들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발언은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이란 지도부가 국내 여론 앞에 최소한 체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4: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국 선박이 공격받았습니다.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을 빼내기 위한 미국의 해방작전 개시 직후 피격됐는데 중국 정부는 누가 공격했는지 언급 없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호르무즈에서 중국 선박이 피격된 것은 지난 4일입니다. 미국의 해방작전 개시 직후 공격을 받았는데 며칠 지나서 알려졌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가 처음 보도했고 중국 정부도 자국 선박 피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선박은 마셜 제도에 등록된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인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이례적으로 공격 주체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18: 중국은 많은 선박과 선원들이 전쟁의 영향으로 해협에 발이 묶인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해협의 항행을 회복하고 민간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20: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계 3위 프랑스 해운사 CMA-CGM의 화물선이 피격됐습니다. 필리핀 승무원 여러 명이 다쳤는데 몰타 국기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표적이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선박에 대한 정당화할 수 없는 공격을 규탄했다고 밝히면서도 이란의 공격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 4일 기관실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난 우리 선박 HMM 남우호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 두 곳이 한국 선박을 겨냥했다거나 피격됐다는 표현을 담은 기사를 내보낸 가운데 주한 이란 대사관과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이란군 공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선박 2천 척에 선원 2만 명의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해방작전은 48시간 만에 끝났지만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재개되면서 선박 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14: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ICE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종가는 배럴당 101.29달러로 전장보다 1.23%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는 배럴당 95.42달러로 전장보다 0.64% 상승했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이어왔던 국제유가가 상승 반전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 간 교전으로 휴전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15: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HMM 소속 남호가 두바이 항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폭발 원인이 외부 공격인지 아니면 내부 결함인지 규명될 전망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1: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HMM 소속 남호가 폭발 사흘 만에 사고 해역을 빠져나와 무사히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기관실 화재 여파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진 남호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조선소 접안을 마쳤습니다. 이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조사단이 남호호에 승선하며 본격적인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과 소방청 전문가 등 두바이에 파견된 정부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내 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기관실 내부 CCTV 영상 등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선체 안팎과 기관실의 손실 여부를 살펴보는 선박 확인 절차와 선원 면담도 진행됩니다. 두바이 항에 도착한 뒤에도 조사 협조를 위해 남호호를 지키고 있는 승선원 24명은 면담을 마치고 하선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기초 조사를 끝낸 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들의 판단으로 원인 규명 절차를 이어가는데 최대 쟁점은 역시 폭발 원인입니다. 이란의 공격이나 부유 기류에 의한 외부 충격인지 아니면 기계 노후화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내부 결함인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22: 단순 화재라고 하면 1차 윤곽 자체는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
23: HMM 해상 노조 위원장입니다.
22: 정정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21: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발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이란 사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YTN 박견입니다.
15: 청와대 역시 남우호에 대한 화재 원인 조사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피격 여부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수도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남우호 화재 사고 관련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쏠렸던 화재 원인에 대한 청와대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불이 난 이후 초기엔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지만 추가 검토 결과 피격이 확실치는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배가 침수되거나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남우호가 외부 공격을 받았다고 섣불리 단정짓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25: 안보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23: 강유정 청와대 수석
25: 화재
23: 대변인입니다.
25: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바는 없고
24: 청와대가 이처럼 추측을 자제하며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건 피격 여부에 따라 정부의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내부 결함 등으로 인한 단순 화재로 결론 나면 수리와 안전조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게 아닐 경우 셈법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유실된 부유기뢰 등 직접적인 공격 의도가 없었더라도 외부 충격으로 피해를 본 거라면 정부로선 상응 조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란이 우리 선박을 일부러 공격한 거로 드러난다면 군사, 외교적 대응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이란 혁명 수비대가 친이란 계획할 공격을 했다.
23: 이건 사실은 한국 선박과
2: 그 민간인에 대한 적성 어떤 선포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24: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우리 군의 파병을 요구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또한 다시 거세질 공산이 큽니다. 이란과도 대화 채널을 이어가며 실용 외교를 모색했던 청와대로선 결과에 따라 전쟁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국익을 지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됐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0: 이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당분간 경북 지역의 대기는 특히 더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경산과 포항, 대구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화재 사고 예방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13.9도, 부산 16.5도, 광주 12.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과 전주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여의도와 광흥창역 부근에서는 마라톤 대회가 진행됩니다. 여의서로와 여의공원로, 서울교 북단과 서강대교 이용이 어려운데요. 현재 대부분 서강대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서강대교의 강남 방향 전면 통제 중이고 강북 방향은 정상 소통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1차로에서 난 사고는 아직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효대교부터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청담대교에서 잠실대교 구간 1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월드컵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남사 진위 부근에서 남사까지 정체입니다. 망향휴게소에서 천안을 지나서 독립기념관까지 총 9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막 다듬어 놓은 봄나물이 상자마다 수북히 쌓인 시장 좌판.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써놓은 가격표들. 푸른 채소가 어우러진 풍경까지. 시장 한가운데는요,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온과 안정감을 전해줍니다. 시장의 풍경을 바라보듯 그 옛날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음악들.

과 함께하겠습니다. 뉴스와 음악 함께되는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이번 타임은 8시 뉴스 앤 뮤직이고요. 저는 양수진입니다. 첫 곡으론 이 노래 들으며 출발합니다. 리사 로브의 스테이.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우.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2: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2: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4: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90년대 인디팝의 대표곡 리사 로비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 스테이 들으며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8시 때 이번 타임도요. 시간이 흘러도 기억될 명곡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문자와 앱 채팅창 통해 받아볼게요.

문자 메시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YTN 라디오 앱, 스마트폰 앱, 그렇죠?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채팅창에 애청자분들 쭉 들어와 주셨고요. 90년대 신청곡들 넣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타임에 전해드리기로 했죠. 노래 두 곡 보내드리는 동안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노래, 셀의 Anyone Who Knows What Love Is. 이어지는 음악, Backstreet Boys의 I Want It That Way 두 곡입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서울 동작구청장 후보로 김정태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보좌관이 이 의원 전 춘천 MBC 아나운서를 경선에서 꺾고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공천에서 배제했는데 박 구청장은 탈당 뒤 개혁신당에 입당해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 평택시청 브리핑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 질문에 기본적으로 범죄자들에 대한 알레르기성 반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입시 비리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분이 마치 전부 무죄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지만 어떤 잘못으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는지 유권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국 혁신당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후보에게 범죄자 관련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란 후보를 향해 선 넘는 표현 사용에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여당 후보로서 대세를 형성하지 못하고 여론조사에서 뒤처지자 마음이 조급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의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맹공을 퍼붓던 행동을 이번 재선거에서 그대로 다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8616님, 어버이날 가족 모임은 내일, 일요일에 하기로 했어요. 어제 간단히 뭐라도 먹자 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부안에 내려가셨다고 하네요. 셋째 이모가 암 4기라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항암 수술 잘 돼서 건강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아프지 마세요 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계시게 됐군요. 아, 많이 힘드시겠지만 요즘은 치료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예후가 좋은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분들 모두 건강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어머님이 직접 또 부안까지 내려가셔서 간호해 주시니까 우리 셋째 이모님 꼭 건강 다시 회복하실 거라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건강하시라고 아프신 거 얼른 회복하시라고 함께 마음 전해드리겠습니다. 8616님 문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래 두 곡이 준비됐는데요. 신청곡 한 곡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곡 한 곡 이렇게 연달아서 만나보겠습니다. 송창식의 푸르른 날 앱으로 신청해 주신 신청곡입니다.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까지 두 곡 만나고 옵니다.

송창식의 푸르른 날, 김종서 아름다운 구속 노래 두 곡 만나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한 차례 결렬된 노사협상의 후속 절차로서 사후 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어제 오후 2시 경기지방노동청 김도형 청장에 이어 노사정 면담을 진행한 뒤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정부 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사후 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지만 조합원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조정은 오는 11일과 12일에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어제 교촌 F&B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교촌 F&B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치킨을 튀기는 전용 기름을 유통하는 협력업체 두 곳의 유통 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치킨 전용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사가 가격 인상을 요구하자 교촌 F&B는 협력업체의 유통마진을 없앴고 두 업체는 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백화점에서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쯤 대전 둔산동에 있는 백화점 지하 식당가에서 20대 여직원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팔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아침 함께하는 주말 뉴스의 뮤직입니다. 실시간 주요 뉴스들과 함께 다양한 장르 그리고 다양한 시대별 음악들 감상하고 있는데요. 8시 뉴스의 뮤직도 올드팝, 올드뮤직 즐겨봤습니다. 이어지는 시간대 9시 20분에도요. 저희가 노래 좋은 곡들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그럼 먼저 9시 20분 뉴스의 뮤직으로 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도 저와 함께해 주세요. 끝곡 두 곡 전해드립니다. 엄정화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 그리고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띄워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대합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아침 저녁으로는 특히 쌀쌀한데요. 겉옷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사고 소식 두 건 먼저 전해드립니다. 성산대교 위 강북 방향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강대교부터 밀리고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제램프에서 홍지문터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창동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도 서행 중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고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남양주요금소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경산부근 4차로와 갓길에 화물차 사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 중이고 기흥 동탄 갓길에서는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직전 탈출한 유조선 오데사호가 원유 100만 배럴을 싣고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2: 우리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속속 들려오면서 원유 수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3: 충남 서산 대산항의 해상 계류시설에 유조선 한 척이 정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두 번째로 봉쇄되기 직전 탈출해 우리나라에 도착한 몰타 국적 유조선 오데사호.